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어떤 공학기기들이 있나요?
1: 일단 시청각 장애인 전용은 없는데요. 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나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를 자기의 장애 상태에 맞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브레일 노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손해라고 하는 그런 예. 이제 보조공학기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조공학기기는 이제 그 노트북 같은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이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자는 아니고 카카오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손에 지금 현재는 버전이 6까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점자를 배워서 이제 한 손에를 사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맞이하시게 되셔요.
0: 인터넷 사용도 가능한 거죠?
1: 그럼요.
0: 네. 그렇군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집에 혼자 계시면 책을 볼 수도 없고 또 방송을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에도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한 손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인터넷으로 서칭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전자책이 요즘 잘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읽는다든가 그래서 집에서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 분 중에 굉장히 이 한 손에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4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부산에 이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손에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쇼핑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옷 같은 게 있으면 안 보이지만 정보를 다 들어서 그 옷도 고르고 그다음에 가격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쇼핑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그 정도까지 이 한 손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시청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원거리 대화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거리 대화를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문자로 꼭 주고받지 않더라도 이제 그 멀리 있는 친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삶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과의 소통이 열리게 되는군요.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산의 그 시청각 장애인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시청각 장애인분은 이제 이 한 손에 말고 또 이제 그 인공 와우나 보청기를 활용해서 이제 그 맹기반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이제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공 와우 수술을 해서 그 이제 인공 와우라는 것은 그 귀에 있는 와우관이 있거든요. 달팽이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보청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각장애 아동들이 많이 하는데 어른들도 이제 음성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장애인이 인공 와우 수술을 하면 이제 그 음성 매핑이 잘 되면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한 손에 이외에 다른 보조공학기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 이제 독서 확대경, 그러니까 저시력자분들은 이제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독서 확대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이제 AI가 요즘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이런 핸드폰 화면이나 또 태블릿 화면 같은 커다란 화면 또 모니터 커다란 모니터에 그냥 그대로 글씨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듣지 못해도 글씨로 읽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보조 공학기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흰 지팡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흰 지팡이 그러면 아 이거는 시각장애인용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0: 이제 보는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보면 바로
1: 그렇죠.
0: 알 수 있게.
1: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길을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그 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구나. 예.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게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아.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그냥 힌지팡이 없이 이제 이렇게 타고 있다가 이제 자리가 생겨서 장애인 좌석이라든가 이런 데 앉으면 조금 이렇게 싫어하시고 왜 여기 앉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 어르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힌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시각장애인 전용이어서 이분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팡이가 제가 일본에 이제 그 가서 봤는데요. 일본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사탕 막대 아시죠? 사탕 막대가 왜 빨간색하고 예, 그 하얀색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 흰 지팡이인데 색깔이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지팡이를 갖고 다니셨어요.
0: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1: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는 왜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 있냐 그랬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흰색은 시각 장애인용 그다음에 흰색과 빨간색이 있으면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보조공학기기 사용하는 분들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또 그리고 이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요즘 저희 그 센터에 자주 가까워서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의 저청력이세요. 근데 이제 약간 저시력, 저청력, 시청각장애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AI 기능을 이제 보통은 이제 이분이 저시력이어서 그냥 이렇게 2G폰을 쓰셨어요. 이렇게 단추를 누르는 핸드폰. 그래서 스마트폰을 왜 안 쓰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게 단추가 이렇게 눌리는 거가 자기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고 손으로 만져서 그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터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안 갖고 다니셨는데 요 근래에 스마트폰과 탭을 이제 나라 보조공학기기 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뭘 알게 되셨냐면 거기에 탑재된 AI 기능을 아시게 되셨어요.
0: 그래서 몰랐다가
1: 네 몰랐다. 근데 이분은 이제 맹기반이시다 보니까 이제 음성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들으면 보청기를 활용해서
0: 들리는군요.
1: 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카메라에다가 이런 컵 같은 거를 이렇게 있으면 컵을 딱 찍고 이게 뭔지 알려줘 이러면 AI가 아 지금 놓여 있는 것은 하얀색 종이 컵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시고 촬영하시고 그리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걸 저희가 어떻게 아냐면 갑자기 음성 AI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 아, 또 그분이 오셨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청각 장애인 전용 보조공학기기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은 이제 그런 건 없더라도 요즘 AI가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AI를 활용한 그런 보조공학기기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영이 부릅니다. 썸머 징글벨.

0: 함께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 예, 자폐 스펙트럼이 단순히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 눈 맞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 로봇 같은 말투를 사용한다, 천재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모두 맞기도 하지만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선 진단명과 관련해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발달장애,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스펙트럼 장애, ASD.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참 많아요. 우선 ASD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해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영문 표기고요.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괄해서 지칭하고 있어요. 자폐성 장애인의 70%는 IQ 70 이하의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상지능을 보이는데요. 이들을 따로 고기능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예, 자폐라는 이름에 거부감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폐라는 의미가 그 스스로 닫고 있다라는 의미라서 그런가요?
2: 네, 맞습니다. 자폐라는 용어의 어감이 너무 무거운 거죠. 1943년에 미국의 카너라는 분이 유아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거든요. 그러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폐적 무관심, 강박증을 보이는 아이들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그 이후에는 1994년에 DSM-4에서 발달 전반에 걸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5개의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폐성 장애, 레트 증후군, 소화기 붕괴 장애, 아스퍼거 장애, 상세 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 이렇게 5개로 나눴거든요.
1: 네.
2: 추 임상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좀 근소한 차이만 보이고 있어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13년에 DSM-5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한꺼번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1: 예, 예전에는 서로 다른 장애로 여겨졌던 여러 특성들을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증상이 있을까요?
2: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반응인데요. 엄마의 표정을 보고서 반응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반응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아이의 이런 반응이 엄마에게 본능적인 또 보호 반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러한 마음 읽기 능력은 보통 아동의 경우 만 1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면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손을 흔드는 반복적이고 특이한 상동적인 행동, 보통 상동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발달장애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공룡과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관심 범위가 제한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 증상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만 2세 전부터 나타나서 평생에 걸쳐 보이는 특성들이라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들이 매우 많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꽤 명확해 보이는 특징인데요. 아마 실제로는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능 저하가 있는지 자폐 증상이 심한지에 따라서 다양한 동반 질환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말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1: 예,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마다 그 증상은 다 다르겠군요.
2: 네.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을 가지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ADHD, 우울증, 강박증, 다양한 동반 질환이 겹쳐서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이 펼쳐지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만한 거죠. 자폐 스펙트럼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일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나 주 양육자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세기 초에 냉장고 엄마라는 말이 잠시 나왔었거든요. 엄마와의 애착관계의 잘못이 아이의 자폐로 이어진다는 아주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결코 부모님의 양육 태도만으로는 자폐증이 생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과 비슷한 질환으로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것이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없이 TV만 주구장창 아이를 보여준 거죠. 정말 이건 아주 심각하게 아동학대 수준의 돌봄에 부재가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면 아주 빠르게 회복이 돼요. 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와 다르죠. 선천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일반적으로 잘 발달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1: 자녀가 비장애 아이들처럼 잘 자라다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2: 네. 그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생후 6개월까지 비장애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가 생후 14개월 돌이 지났는데 그 24개월 그 아래 사이에 자폐 스펙트럼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대부분 1세 이전에 증세가 나타나지만 초기 15에서 21개월까지 언어와 사회성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다가 갑자기 13에서 18개월 사이에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점점 퇴행하는,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그룹도 20%나 된다고 해요. 그런 이런 경우 진단이 너무 어려워지고요. 부모님들도 받아들이기도 힘드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도 형제가 모두 이러한 퇴행성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첫째가 정상 발달을 하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게 돼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둘째도 첫째와 비슷한 시기, 5살 이전쯤이죠. 그때 자폐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이전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노는 모습이 비장애 아이들의 그런 발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되던 눈맞춤이 되지 않기 시작하고 언어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거나 점점 말이 없어지고 말을 못하게 퇴행하게 된 거죠.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례고요.
1: 예.
2: 또 고기능 자폐라고 해서 지능이 정상 범주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폐라고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1: 예, 지능이 정상이라면 다른 비장애 아이들과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잘 될 거고요.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물론 상호작용할 때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에게 잘 맞춰주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들과는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좀 상호작용이 힘들 때도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들,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들으시기에도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은 정신과 의사들도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 보면 유아기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많으면 30%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이들이 발달할수록 자폐 스펙트럼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증상들이 점차 소거가 된 경우일 텐데요. 단 한 번 아이를 검사하고 진찰하는 것으로 명확히 자폐 스펙트럼이다 진단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시기도 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봐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워낙 자폐다라는 진단이 부모나 아이에게 절망감을 주는 진단이기도 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폐가 의심된다, 자폐와 경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1: 예,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왕소연의 그 여자.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1: 네, 오늘은 1분 동안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혹시 매일 1분을 투자하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0: 저는 10분, 1시간, 10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직접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로?
1: 네, 저는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방법을 알고 지낸 지난 30년과 이것을 알기 전 30년의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0: 어떤 기적인가요?
1: 네, 이것은 사실 철봉에 매달리는 건데요. 실내 철봉들을 하나씩 구입을 하시게 되면 1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말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한 번에 1분을 다 안 매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0: 예.
1: 처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초, 그리고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정도, 한 15초씩만 네 번 정도 하시게 되면 1분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 1분을 투자하셨을 때 정말 한 일석10조에서 한 1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0: 거짓말은 아니시죠?
1: 거짓말 안 합니다.
0: 아니, 그리고 근력이 없는 분들은 좀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거고요.
1: 그렇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양팔을 가지고 쭉 늘어뜨리는 상황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하고 손목에 힘이 없었고.
0: 아프잖아요.
1: 네. 아프기도 아팠지만 일단 팔과 손에 힘이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발을 붙인 상태에서 그냥 양팔을 잡고 쭉 늘어뜨리는

0: 그러한 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철봉하면 저희 이 기성세대들은 이 체력장을 기억을 하실 텐데.
1: 턱걸이.
0: 그렇죠. 남자분들은 턱걸이, 우리 여자들은 팔굽혀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툭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매달리면서 정말 큰 효과들이 있거든요.
1: 근데 정말로 1분으로 삶의 질이 바뀌나요?
0: 네, 저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었고 11번의 수술을 통해서 지금 그나마 왼쪽 눈을 빛하고 형태 정도만 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녹내장 때문에 거의 못 보게 되고 있는데요. 예. 저희 부모님이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냥 제가 눈이 좀 나쁜 애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칠판에 선생님들이 판서를 엄청나게 하셨던 상황이고 저희는 그거를 노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보이지를 않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불러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이제 목소리를 들으려고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글을 받아 적어놓고 누군가가 또 그걸 읽어줘서 시험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국민학교부터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예. 대학까지 뭐 십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척추가 완전히 휘었죠. 근데 그게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그냥 철이 들면서부터 어깨, 목, 등, 팔 안 아픈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 감사하게 제가 미국 물리치료사 남편을 만나면서 이 어깨, 목, 등, 팔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게 된 이 계기가 철봉이었거든요.
1: 매달리기.
0: 네, 매달리기.
1: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0: 일단 그 턱걸이를 하시는 뭐 친업, 풀업 아니면 우리 철봉에 매달려서 뭐 오래 매달리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양팔을 위로 쭉 뻗어서 몸을 쭉 아래로 늘어뜨리는 이렇게 매달리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쭉 매달릴 때 일단 척추가 제자리를 쭉 잡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동차도 얼라인먼트라고 이렇게 잡지 않으십니까? 예, 예. 우리가 양팔을 가지고 철봉에 매달렸을 때 이게 척추가 쫙 늘어나는 역할이 되면서 척추가 자세가 발라지고요.
1: 중심이 바로 서는 거죠.
0: 네네. 그리고 그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이에 척추가 이렇게 압박이 됐던 것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척추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디스크들이 이렇게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들도 좀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서 척추도 튼튼해지죠. 디스크도 튼튼해지고 척추 바로 옆에 있는 그 기립근이라고 하는 거기에
1: 중요하잖아요.
0: 네, 거기에 만성 피로가 이렇게 사실 덕지덕지 붙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철봉에 매달리시면서 쭉 늘어나는 상황에 유연성도 생기고 나중에 강화 훈련도 되고 또 양팔로 매달리시니까 양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쫙 늘어나겠죠. 옆구리부터 네. 엉덩이 뭐 이렇게 허벅지까지 쫙 다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몸의 어깨가 어깨 관절이 가장 크게 돌아요. 360도가
1: 예.
0: 돕니다.
1: 예.
0: 그런데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있든지 아니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떤 근육은 약해지고 어떤 근육은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에는 이러한 어깨가 이 얼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즌 숄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1: 예.
0: 이 프로즌 숄더가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50견으로 둔갑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어깨가 굳어버리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철봉에 이렇게 조금씩 처음부터 뭐 왕창 못 매달리시더라도 쫙 이렇게 매달리시기 시작하면 여기에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요. 그리고 굳어있는 이 근육들을 서서히 편안하게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15초를 못 매달리시면 진짜 5초, 10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박사님의 경우처럼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0: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철봉에 매달리시면서 고개를 똑바로 세우시지 말고 살짝 고개를 뒤로 하신다고 한다면 이 우리 그 내추럴 컬브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추의 C자. 그 C자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일자목이었던 사람이라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카이로프랙터 의사에게 갔을 때 저는 뭐 이제 영락 없이 디스크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이 내추럴 컬브가 다시 생겼고요. 그래서 이 철봉 매달리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을 했지만 이 철봉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저는 뭐 한 세네 번씩 예방 차원에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1: 혹시 거북목에도 도움이 될까요?
0: 거북목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거북목이 예. 이미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분명히 내추럴 컬브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 코어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0: 그렇죠. 이제 만약에 힘이 생기셔서 댕글댕글 매달리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몸이 딱 이렇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어가 강해지면 허리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분들에게도 이 운동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앉아 계시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매일 손상을 입히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인체라는 기계를. 그러면 적어도 집에 가셔서 적어도 15초, 20초 정도 이렇게 매달려 주시면서 이렇게 리버스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럼 하셨나요, 박사님?
0: 그럼요. 저는 두 번을 매달리고 왔습니다. 1박 자원에서.
1: 매달리고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실내 철봉 구입해서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0cm의 애상.

0: 김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떠나볼 무장애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2: 네, 오늘 무장애 여행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전망대로 갈 건데요.
1: 기네스북이요?
2: 네, 그만큼 굉장한 곳입니다. 게다가요, 최근에 개방된 곳이어서 신상 여행지로 뜨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근사한 곳입니다.
1: 예, 최근에 개방된 신상 여행지로 뜨고 있는 곳. 네. 따끈따끈한 새로운 여행지라고 하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새롭게 개방된 여행지인데도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됐어요. 게다가 휠체어 탄 장애인 여행객도 소문 듣고 많이 오는 곳인데요.
1: 네네.
2: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이 찾는다는 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건데요. 엊그제 제가 갔을 때도 한 무리의 장애인들이 이곳을 여행하러 왔었습니다. 이곳은요, 인천에 새로 생긴 청라하늘대교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1: 아, 청라하늘대교 스카이 전망대. 네. 인천에 생긴 새로운 관광 명소군요.
2: 네, 맞습니다. 청라 더 스카이 184는 사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는 곳인데요. 더 스카이 184는 인천의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해상 교량입니다. 세계 최고 높이 184.
1: 184m.
2: 네, 맞습니다. 184m의 해상교량 전망대에서 바다와 도시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또 수변 대크길과 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인천의 새로운 힐링 명소입니다.
1: 아, 세계 최고의 높이 184m의 네. 해상교량 전망대.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군요.
2: 네, 맞습니다.
1: 청라하늘대교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다리죠?
2: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개통한 다리인데요. 청라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해상복합다리입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교량 전망대가 위치한 체험형 관광시설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다리에 관광명소가 있고 또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있어서 자전거와 휠체어 라이더까지 가보고 싶은 새로운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1: 예, 보행로도 있고 자전거길도 있군요.
2: 네.
1: 관광과 대교가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같은 곳이네요.
2: 네, 맞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주요 시설로는요. 엣지워크, 네, 누프타 전망대, 하늘 전망대, 또 바다 전망대도 있고요. 또 라운지도 있고요. 친수 공간까지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해서요.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고요. 무장애 여행지로 딱인 곳입니다.
1: 엣지워크, 루프탑 전망대, 하늘 전망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라 하늘대교를 좀 둘러볼까요?
2: 네, 먼저 더 스카이 184 전망대로 가려면요, 인터넷 예약이 필수입니다.
1: 아, 예약을 해야 하는군요.
2: 네, 청라 하늘대교와 주변 산책로는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요, 더 스카이 184 전망대는 미리 예약하고 가셔야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또 한 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복지카드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1: 예.
2: 현장 발권도 가능하지만요, 제가 갔을 때도 다 매진이더라고요.
1: 아,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더 스카이 184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이 필수라는 점 기억을 꼭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그러면 부담이 좀 없어지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미리 예약하고 가서 여행하는데 부담이 덜했는데요. 중증장 여행은 동반 1인까지 할인 가능하고요. 또 매 시간마다 스카이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1층 카페에서 또 카페에 충전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1: 예.
2: 또 매표소 2층은요, 홍보관이자 라운지가 있어서요, 기다리는 동안 둘러봤는데요. 청라 하늘대교 역사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1: 층마다 용도가 다양한가 본데요.
2: 네, 그렇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노을 전망대도 둘러봤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건물 밖을 둘러봤는데요. 건물 밖에는 하늘과 바닷길이라는 데크길이 6월 중순쯤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1: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 전망대로 가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11시에 승강기를 타고 청라대교를 올라갔습니다. 청라대교는요, 보행길과 자전거길이 잘 마련돼 있어서요, 더 스카이 184 전망대까지 경치를 보면서 갔습니다. 스카이 전망대 입구에 가면요, 안내인의 통제하에 승강기를 타야 합니다.
1: 아,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니까 과잉 대응이 더 낫겠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하늘대교 스카이 184는요, 대교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요,

0: 발 아래 도시와 바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세계 최고 높이 184m의 해상 교량 전망대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 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는데요.
0: 네, 전망대 전체는 강화 유리로 돼 있어서요.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 루프탑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루프탑에는요, 특별한 순간을 완성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몸에 밧줄을 매달고 스릴을 즐기는 웨지워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무서워. 네. 무서워.
0: 루프탑까지는요. 근데 계단이어서 저는 올라갈 수 없지만요. 예. 전망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1: 저도 그냥 전망대 보는 걸로 네.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하늘 전망대를 다 둘러보고 난 다음은 어디로 가셨나요?
0: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왔어요. 다리 중간에 있는 바다 전망대로 갔습니다. 바다 전망대까지는 옆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요. 예. 바다 전망대는 청라대교 중간에 있는 전망대 입니다. 대교 전망대에서 청라대교의 웅장함을 직관하고 볼 수 있고요. 또 전망대에서 보는 청라대교가 과학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를 다시 느껴집니다. 또 바다 전망대도 통유리로 개방감에 속이 뻥 뚫리는 곳입니다.
1: 전망대마다 컨셉이 조금씩 다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바다 전망대에서 다시 승강기를 타고 한층 더 내려갔는데요. 마지막 층은 친수 공간입니다. 친수 공간은 수면과 맞닿은 넓은 공간인데요. 이곳도 경사로동 편의시설이 정말 잘 마련돼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있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새로 생긴 곳이라서 그런지 편의시설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친수 공간을 둘러보고 다시 청라 하늘대로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청라대교를 휠체어 타고 라이딩 할 건데요.
1: 와, 예.
0: 네, 길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탄 사람도 있고 저처럼 휠체어 탄 사람까지 각자의 방식대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예.
0: 또 앞만 보고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요. 은빛으로 빛나는 웅장한 교각과 푸른 바다의 조화가 정말 멋졌는데요. 교각 중간중간에는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전망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숨을 고르고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1: 예, 무장애 관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는 청라 하늘대교를 걸으면서 풍경에 반하고 또 기분 좋은 바닷바람에 어느새 구우베터에 도착했습니다. 구우베터는요,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들어오는 항구인데요. 이곳에서 싱싱한 해산물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해산물도 싱싱하고 또 맛도 좋은데 또 친절까지 하고 또 휠체어 접근성도 좋고요. 또 맛집이 즐비해서요. 아주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1: 꽤 괜찮으셨군요.
0: 네. 예. 게다가요, 장애인 화장실까지 보장돼 있어서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1: 예, 구우베터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어디로 가셨나요?
0: 네. 이제는요, 월미도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배는 시간마다 다니는데요. 휠체어 탄 장애인도 배 타고 인천 앞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배를 타면요, 새우과자를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갈매기가 볼거리인데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갈매기가 혹시 새우과자 회사 직원 아닙니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1: 예.
0: 배 안에서 갈매기와 놀다 보면 금세 월미도에 도착합니다.
1: 월미도도 볼거리가 참 많이 있죠.
0: 엄청 많죠.
1: 예.
0: 월미도 볼거리, 먹거리, 먹거리까지 무장의 여행지로 최적화된 곳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다음 편에 속속들이 안내하겠습니다.
1: 기대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괜찮던가요?
0: 물론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여행지마다 잘 마련돼 있고요. 인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실 때는요. 더 스카이 184 전망대 앞에서 네, 종착지로 하시면
1: 바로
0: 됩니다.
1: 바로 앞에서. 예. 네. 자,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인천에 새로 생긴 청라 하늘대교 스카이 전망대와 구우베터로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한우의 아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비장애인도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은 여행을 떠날 때 이동수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지하철이나 기차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가기 어려운 곳이라면 여행지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일행 중에 지체 장애인이 있다면 이동수단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에서 다누림 차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 이 다누림 차량이란 관광 약자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9인승 미니밴과 29인승 버스입니다. 네,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여행일 때 신청할 수 있고요.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여 비용은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에이 차만 있으면 뭐해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 하셨나요? 차량과 기사 그리고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 아침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교통편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1670-088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70-0880번이요. 자, 6월 5일 금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한희정이 부릅니다. 휴가가 필요해.

0: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최주연입니다. 제가 중도 시각이다 보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센터라는 곳에 가서 이런 기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시각장애인들이 정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여길 들어왔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장애인 담당 주무관들을 만나면서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중도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지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들이 정보를 주는 건 활동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만 주는데 가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하시면 이건 어떻게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다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다행히 제가 성향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다니는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없는 시간에는 양평역 지하철 다니면서 점자 블럭 체크해서 가장 위험한 부분 가끔 이렇게 점자 블럭이 도로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도로로 나간 적이 있어서 그거 근로지원생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영등포구 교통 그쪽으로 센터에다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등포구 관내 관공서나 큰 길 쪽으로는 그런 거 같이 찾아서 하고 있고요.
1: 서울 시각장애인 연합회 영등포 지회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최주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 보조 역할도 하지만 점자 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엔 구청에 제보하는 활동도 종종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오, 최주연 씨 아주 멋진 분입니다. 사실 뭐 이런 활동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난 6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뽑았잖아요. 일꾼으로 당선된 분들 지역 주민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은 특히나 이제 언제부터 여름이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예전에는 막 한 8월 돼야 여름이다 이랬는데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람.
1: 언제죠? 대체?
0: 그런 게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요즘은 지금이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때 아우 이제 에어컨 안 켜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1: 그니까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죠, 정말? 네.
0: 옛날엔 다 살았습니다.
1: 아이고, 오늘따라 옛날 얘기를.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네. 진짜 사실 여름 날씨는 사실 일찍부터 시작됐지만 그래도 6월이 돼야 이제 진짜 여름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특히 또 여름은 또 다른 계절보다 음악이랑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페스티벌도 많이 열리고 또 일명 여름 노래로 불리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0: 여름 노래할 때 딱 떠오르는 그룹이 누구예요?
1: 쿨. 네, 그 생각납니다.
0: 그건 똑같네.
1: 그쵸. 네. 공통점
0: 하나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찾았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름을 여는 음악 준비했는데요. 분명히 여름이랑 관련은 있는 노래인데 그래도 완전 뻔하지 않은 그런 곡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0: 흔히 생각나는 여름 노래는 아닐 것이다.
1: 네.
0: 그럼 쿨은 아니란 얘기네요.
1: 맞아요. 쿨은 없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첫 곡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은 일본의 작곡가이자 이제 또 영화 음악 거장이기도 한 히사이시 네. 조의 음악을
0: 많이 들어본 분입니다.
1: 네,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직접 피아노로 곡을 쓰고 또 직접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에 제일 유명한 지브리
0: 그래요.
1: 네, 영화 예. 음악들 또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음악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0: 네, 히사이시죠. 제가 어디서 들어봤다 했거든요. 이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유명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 히사이시조가 특히 이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영화 제작사의 영화 음악을 많이 맡았어요. 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부터
0: 재밌게 봤죠.
1: 네, 마녀 배달부 키키나 이웃집 토토로 같은 진짜 그냥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영화 음악 많이 맡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히사이시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인 인생은 회전목마라는 곡을 이제 맡으면서 역작으로 꼽히는데요.
0: 네.
1: 사실 영화를 안 보셨어도 이 음악만큼은 들어봤을 정도로 히사이시조의 영화 음악은 유명한데 이 히사이시조가 참여한 영화 음악 중에 영화는 굉장히 조용히 묻혔는데 음악이 더 창대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그 곡이 영화 음악이었어? 막 이런
1: 맞아요.
0: 경우. 그럼 오늘은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1: 네, 오늘은 이제 첫 곡으로 제가 썸머라는 히사이시조의 음악을 가져왔는데요. 이 썸머라는 곡은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일본의 영화에 쓰인 곡이에요.
0: 애니는 아니고.
1: 네, 애니메이션은 네. 아니고요. 이 영화가 1999년에 개봉을 했는데 기타노 다케시라는 감독이 이제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네. 휴먼 드라마 형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감독도 유명합니다.
0: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1: 예. 네, 배우이기도 하고요, 직접. 근데 이 영화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한 소년이 이제 엄마를 찾으러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 소년을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는 건지 어떤 불량배 아저씨가 따라다녀요. 그 두 사람의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다케시 감독의 친아버지가 이제 집에 거의 들어 온 적이 없는 그런 불량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자전적인 얘기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영화 자체는 이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지만 이 영화에 쓰인 곡인 썸머라는 곡이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 곡 때문에 이 영화를 뒤늦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히사이시조가 이 자신의 썸머라는 곡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또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한 버전 도입부가 조금 좋아요. 그 현악기로 이제 연주하는 시작이 들어가는데 약간 여름날에 커다란 구름이 이제 둥둥 떠다니고 네. 이제 벌레들도 날아다니는 그런 뭔가 한적한 시골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도입부가 좋아서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OST 썸머입니다.

0: 잘 어울려서 네, 영화도 네. 찾아보면 좋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예, 왠지 그 눈빛이 꼭 보라는 네. 말씀으로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또 어떤 노래인가요?
0: 네, 이번에는 여름 중에서 좀 해변가가 떠오르는 두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또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된 밴드인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2001년 한 여름에 발매가 됐고요. 당신과 함께 이제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는 그런 섬에서 휴가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상상만 해도 좋은 그런 휴가에 네.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굉장히 곡이 느긋하면서도 좀 따뜻한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잔잔하지만 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 곡이고요. 이게 상상을 하는 곡이잖아요. 여행지를. 네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하면서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곡이고요. 네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밴드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라는 곡인데
1: 굉장히 유명한 곡 아닙니까?
0: 맞아요. 네. 심지어 63년도에 발표가 된 좋은 곡인데요. 이 곡은 진짜 그냥 건강하고 밝은 그런 미국식 여름 노래의 어떤 그런 원형 근본과도 같은 그런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또 모두가 바닷가 근처에 산다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처럼 다들 서핑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서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서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노래를 하고 있고요. 가사에 미국의 유명 서핑 명소들도 등장하고 뭐 서퍼들이 입는 바지 얘기도 나오고 신발 얘기까지 등장해서 진짜 서핑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만듭니다.
1: 네, 들어보시죠. 밴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밴드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0: 진짜 여름 노래 같네요, 진짜. 왠지 서핑을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1: 아니요. 저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서핑 한번 배워볼까 싶은데 아 이게 보통 운동이 또 아니라고 해서 겁이 나더라고요.
0: 아, 그 노래 시작할 때는 배워볼까 하다 끝날 땐 됐다.
1: 들은 걸로 좋다 아, 네, 이런 예, 마음이 예, 또 들죠. 네.
0: 언젠가 해보실 거죠?
1: 네.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다음은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주제곡 Summer Night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이 뮤지컬 자체는 1971년도에 막을 올렸고요. 네. 이 영화는 7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여름 노래들의 그 핵심적인 정서를 맡고 있는 약간 바닷가에서 벌어진 그런 한여름밤의 꿈 같은 사랑 이야기의 어떤 원조격 음악입니다. 이 여름방학에 바닷가로 떠난 그런 휴가지에서 사랑에 빠진 순간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남녀 듀엣곡이고요. 사실 여행지에서 그 짧은 순간에 사랑에 빠진다는 게 굉장히 판타지적인 그런 그쵸. 얘기잖아요. 네. 그런 약간 한여름밤의 판타지를 좀 품고 있는 곡입니다.
0: 자, 또 한 곡 이어서 들어보면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 감상할 곡은 이제 한국식 여름휴가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인데요. 네. 네, 앞서 이제 미국의 여름 노래들은 좀 미국적인 그런 정서들이 좀 진하게 느껴졌잖아요.
0: 그러니까 서핑 이런 거 나오고. 네.
1: 하지만 이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은 뭐 메아리 소리나 계곡.
0: 그렇죠, 계곡. 네,
1: 또 예. 굽이굽이 깊은 산중 같은 가사들이 등장하면서 좀 한국적인 그런 여름 피서지를 좀 떠올리게 만들고요. 85년도 곡인데 또 2008년에는 이승기가 리메이크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 기도 합니다.
0: 네, 바로 들어볼게요.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주제곡 Summer Night,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이어서 듣습니다.

0: 여름과 관련이 있지만 뻔하지 않은 곡을 선곡했다고 하셨는데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는 이거 굉장히 짐작할 만한 노래였는데
1: 네.
0: 역에 역으로 가신 건가요?
1: 한 곡 그냥 끼워봤습니다.
0: 아, 예.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6월의 초입에서 여름을 여는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머라는 곡 듣겠습니다.
0: 오, 네.
1: 이 곡은 2019년에 발표된 러버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었는데요. 이 7집인 러버의 타이틀곡은 미 라는 곡이랑 또 You Need to Calm Down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두 곡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이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0: 명성에 비해서.
1: 네. 예. 그런데 반면에 이 수록곡인 Cruel Summer라는 곡이 이제 팬들로부터 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0: 저도 할 정도입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결국 앨범이 나온 지 4년이 지나서 2013년에 Cruel Summer가 따로 싱글로 발표가 됐고요.
0: 아.
1: 결국에는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오르게 되는 인데요.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여름을 대변하는 또 새로운 노래로 등극을 했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서연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0: 서연의 여름 안에서?
1: 네. 네. 아마 서연이 2003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 주스의 96년도 곡인 여름 안에서를 리메이크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이 주스의 여름 안에서는 파도 소리로 시작하는 반면에
0: 그쵸.
1: 이제 서연의 리메이크 버전은 이제 얼음에 탄산음료를 붓는 듯한 그런 청량한 소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청량한 느낌이 듀스의 원곡보다는 여름의 시작을 알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고요.
0: 네.
1: 세 번째로 들어볼 곡은 드라마 커피 프린스 OST 중에 이제 극중 한성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이성균 배우가 직접 부른 바다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0: 이성균 씨.
1: 네.
0: 그립네요.
1: 그립죠. 네. 목소리라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제가 좀 따라할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1: 네.
0: 아니요.
1: 아, 뭐죠?
0: 잠깐 나왔어요. 이선균 씨.
1: 아.
0: 파스타. 죄송합니다. 예.
1: 네, 제가 소개를 마저 이어서 네. 하겠습니다.
0: 이 멈추지 말아주세요.
1: 네, 네. 드라마 커피 프린스가 2007년쯤에 이제 여름 홍대를 중심으로 촬영이 됐던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를 보면은 여름의 뭐 온도나 습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0: 네.
1: 한 여름이 생각나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이제 또 커피 프린스 정주행하시는 그런 팬덤이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또 OST까지 완벽했는데 특히 이성균 배우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장면이 드라마에 그대로 등장을 해서 아마 여름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Cruel Summer, 서연의 여름 안에서 그리고 드라마 커피 프린스의 OST 중에서 배우 이성균 씨가 부른 바다 여행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노래 듣다 보니까 진짜 바다 가고 싶습니다 지금.
1: 네.
0: 네. 우리 특집 방송 안 하나요, 피디님? 바다에서?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노래들은 문제가 이를 다 때려치고 싶게 만들어요.
1: 맞아요.
0: 네.
1: 제가 선곡을 했는데도 뭔가 죄송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자, 다음은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다음. 네. 으로 들어볼 곡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라는 곡입니다.
0: 예.
1: 사실 한국에서 여름 노래라고 하면 좀 댄스 음악이 먼저 떠오르는 그쵸. 감이 있는데 Sea of Love라는 곡은 이제 그런 공식을 좀 파괴해서 R&B로도 여름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곡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보이는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감상하면 정말 청량함과 애절함이 같이 공존하는 이 곡의 매력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진짜 명곡이죠, 그죠?
1: 네.
0: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함께 듣습니다.

0: 자, 오늘 여름을 여는 노래들 함께 감상했는데 이제 마지막 노래인가요?
1: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여름밤에 듣기 좋은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레게 음악 한번 들어줘야 되거든요.
0: 그죠.
1: 네, 예. 이 곡은 이 레게 리듬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소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쓴 곡이고요. 사실 여름의 매력은 또 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네.
1: 좀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여름밤의 분위기를 좀 닮은 곡이고요. 라이오넬 리치가 이 곡을 또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그 하계 올림픽 폐막식에서 불렀었어요. 그래서 더 여름에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어떻게 다음 주에는 가을인가요? 아니에요.
1: 여전히 여름입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오젬픽 페이스 회춘의 역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가는 거울 속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약물로 몸속 혈관과 장기는 20대처럼 깨끗해지고 있을지 몰라도 겉모습은 정반대로 급격히 늙어버리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다. 체중계는 웃는데 거울 속 나는 울고 있는 상황을 두고 미국에서는 오젬픽 페이스라고 부른다. 오젬픽은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 앞서 사용된 당뇨약 상품명으로 둘은 동일 성분이지만 용량, 적응증이 다르다. 원리는 이렇다. 약물의 강력한 효과로 단기간에 체중이 15에서 20%씩 빠지면 얼굴을 팽팽하게 지탱하던 피하 지방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문제는 피부의 탄력이 지방이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얼굴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진다. 눈 밑은 퀭하게 꺼지고 볼은 패이며 턱선은 늘어진다. 건강검진 결과는 회춘했는데 얼굴은 10년 늙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을 얻은 대가로 젊어 보이는 외모를 일부 반납해야 하는 딜레마. 이것이 약물 다이어트가 청구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계산서다. 물론 이 약이 청구하는 결과가 모두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피부 건강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건선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체중 감소로 염증이 줄어들고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경험담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얼굴살이 빠져 늙어 보이는 오젬픽 페이스와 대비되게 비만 신약 사용 후 전반적인 피부톤이 맑아지는 현상을 두고 오젬픽 글로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라지는 근육, 지방과 함께 녹아내리는 갑옷. 얼굴이 늙어 보이는 건 미용상의 문제일 뿐이다. 진짜 위험한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바로 근 손실이다. 엄밀히 말해 오젬픽 페이스와 근 손실은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 들이오는 필연적인 그림자다. 우리 몸은 기아 상태 또는 기아 상태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면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부터 분해해서 쓰려고 한다. 물론 이 그림이 언제나 똑같은 비율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연구진이 평균 BMI 46의 초고도 비만 오젬픽 페이스의 특징 환자들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위고비 투여군의 근 손실은 약 3kg 내외로 전체 감량 체중의 18% 수준에 그쳤다. 태울 지방이 산더미처럼 쌓인 몸에서는 약물이 근육을 비교적 덜 건드린 셈이다. 이는 약물 자체의 보호 효과라기보다 출발 상태 덕분에 근육이 비교적 덜 희생된 결과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근육이 안 빠진다는 면죄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BMI 46의 환자에게 근육 3kg은 성공적인 방어일지 몰라도 근육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일반인이나 노년층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충분해야 낙상 위험, 혈당 조절, 회복력 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더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위고비나 재바운드로 줄어든 체중의 상당 부분은 지방이 아닌 제지방, 근육, 뼈, 수분이었다. 10kg을 뺐다면 그중 3kg 안팎은 소중한 근육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는 재앙에 가깝다. 근 감소증 약물을 연구하는 미첼 스타이너 박사는 이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노인 환자들에게서 몇 년에 걸쳐 일어날 노쇠화를 불과 몇 달 만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근육은 당분을 소비하는 공장이자 뼈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약으로 내장 지방은 걷어냈지만 그 대가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겉보기엔 날씬해졌지만 기운이 없고 약을 끊는 순간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요요가 더 격렬하게 오는 마른 비만, 근 감소성 비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체중계에는 성공으로 기록되지만 몸 안에서는 실패로 남는 것이다. 위고비 시대의 생존법.
빠지는 근육을 사수하는 방법. 살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GLP-1 계열 약물인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을 통한 급격한 체중 감량 시 줄어든 체중의 20에서 40%가 지방이 아닌 근육, 제지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날씬해지는 대신 더 허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몸의 엔진인 근육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약물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1. 단백질.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수준이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근육 보존을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최대 1.5g까지 늘릴 것을 권장한다. 문제는 약의 영향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혐오감까지 생겨 먹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전략.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하루 섭취를 서너 번으로 쪼개 목표량을 달성하라. 위장 배출이 느려져 더부룩함, 메스꺼움이 생기기 쉬운 만큼 작게 자주 먹기가 현실적인 해법이다. 2.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력 운동을 필수 항목으로 살을 뺄 때는 걷기나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연구 결과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 이 둘을 결합한 복합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고 신체 기능은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전략. 러닝머신, 트레드밀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일주일에 최소 2회, 스쿼트나 덤벨 같은 저항성 운동을 반드시 루틴에 섞어라. 3. 약을 끊은 뒤에 승자는 운동한 사람이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다. 약을 끊은 뒤 찾아올 요요 현상을 막는 유일한 방패다. 2024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실험한 결과 GLP-1 약물만 쓴 그룹은 중단 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왔고 지방도 빠르게 다시 쪘다. 반면 약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약을 끊고 1년이 지나도 감량된 체중과 체지방을 훨씬 잘 유지했다. 약만 쓴 그룹은 운동을 병행한 그룹보다 약 6kg이나 더 많은 요요를 겪었다. 약은 뇌의 식욕 스위치를 꺼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투약을 멈추는 순간 사라진다. 하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과 습관은 약을 끊은 뒤에도 남아 당신의 몸을 지켜준다. 만능 열쇠는 없다. 알츠하이머의 벽.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만약의 효과가 대사 회춘처럼 받아들여지자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뇌의 회춘까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니 뇌의 염증도 줄여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막아주지 않겠냐는 상상이다. 실제로 초기 관찰 연구들은 긍정적이었다. 관찰 연구만으로 인과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키우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노보 노디스크가 발표한 임상 결과는 냉혹했다. 두 건의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실패했다. 혈액 속 염증 수치는 낮췄을지 몰라도 기억력이 사라지는 과정을 멈추지는 못했다. 과학자들은 약물 분자가 너무 커서 뇌를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를 충분히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이 약물을 연구해온 나이젤 그레이그 박사는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부작용과 한계가 명확해지자 시장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이제 화두는 얼마나 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약사들은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남기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 중이다. 일라이 릴리가 인수한 비마구루맙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수용체를 차단해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 이 밖에도 운동 호르몬을 모방하는 아젤라프라그 같은 약물이 임상시험 중이다. 피트니스 업계도 움직였다. 고급 헬스장 체인인 이퀴녹스나 누움 같은 기업들은 약물 복용자를 위한 전용 근력 운동 프로그램과 고단백 식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약이 근육을 갉아먹는다면 운동과 영양으로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일상의 불편, 메스꺼움. 외모의 급격한 노화나 근손실 외에도 사용자들이 감내해야 할 일상의 대가가 있다. 바로 소화기 부작용이다. 임상시험 참가자의 약 44%가 메스꺼움, 오심을, 24%가 설사를 경험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불편함은 이 약의 기본값에 가깝다. 이유는 약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다. 약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면 포만감은 커지지만 그 대가로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이 따라올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쾌한 부작용이 사용자의 식사 패턴을 강제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변화는 메뉴보다 양에서 먼저 나타난다. 햄버거를 먹던 사람은 햄버거를, 피자를 먹던 사람은 여전히 피자를 찾는다. 하지만 예전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밀어넣으면 즉각적인 고통, 구토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몸이 학습하게 된다. 결국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부작용이 오기 직전까지만 먹고 내려놓는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역설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 몸이 약에 적응하면 메스꺼움은 줄어든다. 삶의 질은 나아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사용자는 이를 두고 약효가 떨어졌다며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동안 식욕을 억제해주던 강력한 브레이크, 울렁거림이 느슨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숫자는 따로 있다. 임상 중단율은 단 7%에 불과했다. 뒤집어 말하면 93%의 사람은 그 메스꺼움을 기꺼이 참고 견뎠다는 뜻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며칠간 속이 더부룩한 불편과 주요 심혈관 사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0% 줄어드는 이익. 이 두 가지를 저울질했을 때 BMI 35인 고도비만 환자에게 답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위마비라는 과장된 공포. 2023년 여름 미디어는 위고비가 위마비를 일으킨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기사만 보면 위장이 마비되어 영원히 소화가 안 되는 끔찍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담석증 위험까지 더해지며 공포심을 부채질했다. 물론 부작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공포에는 분명 과장된 측면이 있다. 먼저 위마비라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GLP-1 계열 약물은 애초에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 기전이다. 음식을 위에 오래 머물게 해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약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이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함이 흔하다. 하지만 이런 기능적 지연이 병적인 수준의 위마비, 즉 위장 근육이 멈춰 소화가 아예 안 되는 상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진짜 위마비는 극히 드물다. 담석증 이슈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에서 흔히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초저칼로리 식단으로 굶어서 빼든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하든 담석 위험이 증가한다. 체중이 급격히 줄면 담즙 흐름이 달라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담석이 담관을 막아 담낭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담석증은 약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살이 너무 빨리 빠져서 생기는 문제에 가깝다. 물론 부작용이 드물다는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복통이 칼로 찌르듯 심하거나 구토가 지속되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적응 과정으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이 계열의 약은 20년 넘게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만약 심각한 위마비가 빈번했다면 심장마비 위험을 숨겼던 바이옥스처럼 진작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다. 공포는 늘 팩트보다 빠르게 퍼진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약물 의존인가, 장기적 관리인가. 어쩌면 부작용보다 더 무거운 대가는 평생이라는 단어일지 모른다. 2024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 복용자의 대다수가 약물 사용 첫 1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체중의 10%를 감량했으며 약물 복용을 지속하는 동안 4년에 걸쳐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체중 감량의 대부분이 달성되고 나면 약물 복용을 유지하는 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많은 경우 1년 안에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요요 현상이 온다며 약을 비난하거나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보자. 약이 치료제라면 평생 쓰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관리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끊으면 혈당이 치솟는다. 우리는 이걸 두고 요요라고 부르거나 약물 중독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만성질환의 관리라고 부른다.

0: 이 골목 맞지?
1: 맞아. 2층 집인데 빨간 대문이고. 언니는 아직도 화나 있을까? 모르는 애들 끌고 왔다고 혼내면? 아니야, 언니만 다시 만나면 돼. 그럼 되는 거야.
2: 저거 아니야?
1: 맞아, 저 집이야. 가자. 언니! 언니!
3: 나랑 로아가 2층으로 갈게. 넌 1층을 뒤져.
1: 언니! 어디 갔지? 여기도 없네.
2: 2층엔 없는데.
1: 어디 끌려간 것 같아. 내가 찾을래.
3: 야, 어디가?
1: 언니 찾으라! 이거 나!
3: 그렇게 무작정 뛰쳐나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1: 그럼 어떡해!
3: 집이 깨끗한 걸로 봐선 네 언니는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야.
1: 그럼 뭐야?
2: 우리 만나기 전에 언니랑 싸우고 네가 먼저 나갔다 그랬지? 우리 생각엔 언니가 널 기다리다가 혼자 떠난 것 같은데.
1: 혼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언니가 날 두고. 아니야, 아니야!
2: 리아야, 진정해. 어쨌든 네 언니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거야. 제발로 나갔으면 어딘가에 살아있을 테니까.
1: 그러니까 내가 찾는다고.
2: 아니야, 잘 생각해. 여기서 떠났다가 못 찾으면 상황은 더 나빠져.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알아. 매일 우리 수색조들이 영역을 나눠서 빠짐없이 뒤지거든. 너 혼자 모르는 도시를 헤매는 것보다 우리 수색조가 발견해서 벙커로 데려올 확률이 훨씬 더 높단 얘기야.
3: 그래, 며칠만 벙커에서 기다려봐. 각 조 조장들한테 네 언니 인적사항 전달할 테니까.
1: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아?
3: 최소 열흘?
2: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
1: 좋아. 그럼 열흘 동안만 벙커에 있을게. 네 조언이 돼서 규칙대로 일할게.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 언니에 관해 아무 소식도 없으면 나갈 거야.
3: 그래, 그렇게 해.

0: 자, 조용. 너희들이 기다리던 저녁 식사 시간이야. 배식은 실적 순인 거 알지? 배식구는 왼쪽에서부터 A, B, C로 나눠 있으니까 줄 서서 받아가면 돼. 자기 라인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맛있게 먹어.
1: 너는 내 뒤에서. 우린 B등급이니까 오늘 저녁은 괜찮을 거야.
2: B등급?
1: 응. 오늘 하루 동안 수색한 물품에 대한 성적표. 오영배가 쫓겨나고 네가 들어오는 덕에 B를 받게 됐잖아.
2: 그럼 점수에 따라 식사량이 다른 거야?
1: 맞아. B는 A보다 반찬 가짓수가 부족해. C는 양 자체가 적고.
2: 근데 이렇게 매번 조를 지어서 움직여야 돼?
1: 어. 봐봐. 여기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 없잖아.
2: 모두 배식을 받고 자리에 앉자 식사가 시작됐다. 야,
3: 네?
2: 근데 밥 먹을 때 말하면 뭐 벌칙 있어?
3: 아니.
2: 근데 왜 다들 밥만 먹어? 대화도 없고.
3: 의미 없으니까.
2: 의미라니? 무슨?
3: 우리 관심사는 오직 생존이거든. 그거 말곤 의미 없다는 거야.
2: 생존?
3: 꾸물거리 시간 없어. 식사 끝나면 식판이랑 수저 씻어서 반납해야 돼. 안 그러면 먹는

0: 식사 다 했어? 몸 아프거나 불편한 사람은? 좋아. 지금부터 한 시간 동안 자유시간이야. 각자 갈 곳들 말해. 어디서 뭐 할 건지.
1: 난 체력단련실에 있을게.
2: 난 도서실 응급처치법 책 좀 받으려고.
3: 나도 같이 가자.
2: 그래.
0: 류미야. 넌 뭐 할 거야?
4: 글쎄, 쉴 때도 같이 다녀야 돼?
0: 최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다녀야 해.
4: 어떡하지?
0: 할 일 없음 나랑 같이 움직이자. 따라와. 식사는 괜찮았어?
5: 제대로 못 먹은 얼굴인데 언니 걱정돼서 그래?
4: 그런 것도 있고
5: 또?
4: 쫓겨난 애 때문에 반찬 가짓수가 늘어났다며.
5: 그래서?
4: 걔는 굶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5: 나만 잘 먹으려니 죄책감 들었어?
4: 응.
5: 그래도 다 먹었지? 고마워. 솔직히 말해줘서. 난 애들은 할 말 있어도 숨기거든. 쫓겨날까봐.
4: 난 여기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5: 그래도 알 건 알아야지. 이쪽으로 와.
6: 조장이 투명창으로 둘러싸인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투명창 안에는 가운을 입은 아이들이 뭔가를 실험하고 있었다.
5: 우리 벙커는 다섯 개의 조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 보는 건 두뇌조야. 우리 중에서 똑똑한 애들만 뽑아서 의학과 공학, 농업을 공부하도록 하고 있어.
4: 공부해서 뭐 하려고?
5: 미래 사회를 위해서지. 여기서 나가더라도 어른 없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살아가야 하니까. 쟤들은 관리조야. 수확물의 유통기한을 살피고 물건을 분류해서 쓰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어. 또 어제 봤던 문지기. 걔들은 방어조. 중요시설과 벙커 출입구를 지키고 치안을 유지해. 또 식당에서 봤던 애들, 걔들은 살림조야. 음식을 만들고 벙커의 청결을 담당하지. 그 나머지는 전부 수색조야. 도시를 돌아다니며 쓸만한 물품을 찾아내지.
4: 그거 다 네가 만든 거야?
5: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4: 헐, 너 천재야? 어떻게 그런 걸.
5: 극한 상황에 몰리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생각을 하게 돼. 참 아이러니해. 여길 찾아내고 아이들을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전쟁과 바이러스라는 극한 상황 때문이었으니까. 넌 그런 경험 없어? 바이러스도 이겨냈잖아.
4: 그게 뭐라고?
5: 아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살아난 아이들한테 특수한 능력이 생긴다고 들었어.
4: 특수한 능력?
5: 그런 소문이 있어. 팩트인지는 체크해봐야겠지만.

0: 밤이 되자 아이들은 일제히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여자 숙소에서 잠을 청했으나 온통 언니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 이거 먹어. 편의점에서 구했어.
0: 언니는?
1: 난 이따 먹으면 돼. 내 걱정 말고 너부터 챙겨.
2: 아무도 없지?

0: 앞장설 테니까 넌 내 뒤에 붙어. 난 뭐 너랑 같이 낳고 싶었을 것 같아. 너 귀찮고 짐스러워. 알아? 그러니까 떠나고 싶으면 가.
1: 정말 날 두고 떠난 건가? 혼자서? 그럼 다시는 날 안 볼 생각인 거야?
2: 유미야, 뭐하냐?
1: 미안, 잘게.
3: 다음 날 아침, 식사를 끝낸 아이들은 곧바로 조별로 나뉘어 수색에 나섰다.
4: 열었어! 들어가!
5: 와, 대박! 야, 야, 야! 이거 쌀 맞지?
3: 유미야, 자, 이거.
1: 이게 뭔데?
3: 너 가방 텅 비웠잖아. 너도 이따가 문지기 앞에서 꺼내놓을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1: 이러지 않아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3: 많이 찾으면 나한테 나눠줘. 그럼 되잖아.
1: 그래. 그럴게. 고마워.

0: 우와, 오늘 점심은 후식도 있네. 맛있겠다.
1: 차로아, 응? 이 통조림 10명분으로 나눠 담아줄래?
2: 오케이.
1: 자, 이제 차례로 가져가서 먹어.
0: 고마워.
2: 유비야, 이쪽으로 와서 줄 서. 아,
1: 조장이 점심 분배하는 거야? 많이 찾은 애랑 못 찾은 애랑 똑같이?
2: 조마다 좀 다른데 우리 조장은 칼같이 평등하게 분배해.
1: 그렇구나.
3: 맛있다.
1: 근데 얘는 조장이랑 무슨 관계지?
2: 음식 챙겼지? 그러면 저쪽 건물 입구에 벤치로 가자.
1: 그래.
2: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1: 야, 근데 조장은 어떤 애야?
2: 키요? 태권도 국제대회 우승자.
1: 진짜? 여잔데?
2: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탁월한 리더십에 한마디로 바가지네.
1: 그럼 너랑은 원래 친구였어?
2: 나랑? 우린...
1: 로아가 뭔가를 생각하는 듯 잿빛 눈을 반짝였다. 그때였다.
2: 네가 4층으로 우리 공격하고 있어!
1: 건물 출입구로 달려! 빨리! 나는 조원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몸을 돌렸다. 가만. 기둥에 부딪힌 첫 발, 바닥에 떨어진 두 번째. 이건 아무나 맞으라고 무작정 쏜 게 아니야. 이 기둥과 바닥 근처에 있었던 사람, 두 공격 모두의 목표였던 사람. 유미야, 너 뭐해? 빨리 도망가. 너야, 네가 타기시라고. 비켜. 내가 시호를 안고 넘어지자 세 번째 발사체가 날아와 기둥에 부딪혔다.
2: 유미야 아니었음 조장한테 정통으로 맞았을 거야.
1: 그럼 이거 내가 목표라는 건가? 너야, 네가 타깃이야.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지? 그때 불현듯 머릿속에 어떤 정보들이 무작위로 떠올랐다. 우리와 건물 사이의 간격, 근처 건물에 숨은 공격자가

0: 아니, 우리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맞힐 거야. 아,
1: 그럼 드럼통 뒤에 숨자. 건물보다 가까이에 있으니까.
0: 드럼통? 그래,
1: 오케이.
0: 지금이야.
2: 시오는 엄청난 악력으로 나를 잡아 드럼통 뒤로 달려갔다.
3: 움직이지 마. 안 되겠다. 너 나한테 안겨.
2: 뭐?
3: 안기라고. 드럼통이 너무 작아서 우리 둘 다 숨겨지질 않잖아.
2: 시오는 나를 안은 채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드럼통 뒤에 바싹 붙어있는 시오의 체온과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다.
3: 괜찮아?
0: 괜찮아.
3: 불편해도 잠깐만 이러고 있자. 공격이 멈췄어.
0: 도망갔나?
3: 아직 움직이지 마.
2: 그때였다. 건물 안에서 조언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다.
4: 조장!
0: 나오지 마!
4: 얼굴에 맞았어?
0: 고고고! 야, 쟤 도망쳐!
4: 얘는 내가 케어할게. 빨리 쫓아가.
2: 시오가 공격자를 쫓아가자 드럼통 주변에 흩어진 발사체들이 눈에 들어왔다. 금두꺼비, 금시계, 모조 다이아몬드. 어제케야 조에서 쫓겨나네. 몸이 떨렸다. 코뼈가 부러진 아이의 무너진 얼굴에선 쉴 새 없이 피와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각 없는 멍청이가 아니었어. 조에서 쫓겨난 뒤 새총을 준비하고 우리가 어디쯤에서 쉴지 예상하고 최후의 보석을 남긴 채 마지막 한 발을 기다리던 계획성과 끈기, 사람 얼굴에 새총을 주저없이 쏠 수 있는 잔인함, 타인을 끝끝내 해치려는 악의. 망해버린 세상의 텅 빈 거리에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발자국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다.

0: 자, 그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이,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주면 고맙겠는데.
1: 본부장의 말에 유라가 소파 중앙에 털썩 앉으며 모두에게 눈짓을 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본부장은 품에서 접어든 종이를 꺼내 펼쳤다.
0: 아, 그러니까 식물의 기억을 읽는 학생이 자네 성난주고.
2: 네.
0: 생물의 이동 동선 예측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자네 원효석. 그리고 고양이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학생이 이현우군요. 아, 난 범국가 초능력관리 본부의 특수부 본부장인 양원혁 박사고, 이쪽은 특수부 팀장 윤주입니다.
1: 원혁의 말에 아이들이 의아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름이 둘이나 빠진 것 같은데?
0: 내가 알기론 여기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미등록 초인이 있는데.
1: 소초모들의 시선은 마치 짠 듯이 연유에게로 모였다. 연유는 어쩐지 불안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0: 어느 학생이지?
1: 원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우가 손을 들어 가리킨 사람은 유라였다.
2: 이 학생입니다.
1: 소초모들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머리가 좋은 능력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닌데. 유라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3: 무슨 소리예요?
2: 이틀 전에 내가 네 손목을 잡으니까 기력이 빠져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을 때.
1: 지우는 말을 하다 말고 손바닥을 펼쳐 투명한 포스필드를 만들어 보였다. 소초모들은 이런 능력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 입을 헤벌리고 지우의 포스필드를 바라봤다.
2: 이렇게 포스필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어. 타인의 능력을 흡수하거나 지우는 능력이겠지?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등록된 초인 가운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 우리 범초본 특수부의 제로 요원으로 활약했지.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고.
1: 지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유라는 지후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2: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원의 옛 기록을 뒤져봤어. 딸이 하나 있더라고. 자료가 남아있어서 보니 사진이 떴어. 권유라. 그래, 기억이 나더라. 우리 만난 적이 있지? 라투스 절멸 사태 때 조선형 제로의 마지막을.
3: 그만해! 그만 말해!
1: 유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3: 뭐야 권유라! 너 부모님 해외에 계신다고 했잖아.
0: 야.
1: 옆에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란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효석은 불안한 얼굴로 참고 앉으라는 듯이 란주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0: 아, 우리 유라 왜 초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응?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응?
1: 원혁이 손끝으로 서류를 탁탁 치며 물었다. 커다란 시계가 째깍하는 소리만이 상담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3: 당신들이 알 바 아니잖아.
1: 원혁을 노려보며 유라가 말했다. 원혁은 미소를 띤 채 지후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지후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2: 너희 네 명 범초본에 와서 함께 일하는 건 어때? 실종 사건을 따로 조사하는 것 같던데. 범초본 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 졸업 후 미래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1: 지후의 말에 효석과 란주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현우가 천천히 손을 치켜들었다.
4: 근데 왜 네 명이에요? 저희는 다섯 명인데.
2: 아, 이틀 전에 너희가 숲에 버리고 간 화살과 강목 같은 도구들에서 지문 채취해서 초인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만 검사 진행 중으로 나오더라고.
1: 지훈은 연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2: 그래서 하는 김에 검사해봤더니 초인이 아니라네. 유전자 변이가 조금도 없어서 검사가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 애초에 왜 초인 검사를 받은 거야? 본인은 자신이 초인인지 아닌지 알 수밖에 없는데 결과 알려주려고 함께 불렀어.
1: 현우는 몸이 굳는 기분이 들었다. 연희가 초인이 아니라고? 연희를 바라보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 다들 현우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제야 현우는 연희가 왜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불안이 가신 연희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죄인 표정이었다.
3: 어이없네.
1: 그 순간 요라가 내뱉듯 중얼거렸다.
3: 우리가 범초본에 갈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름 끼치게 조사하고 찾아오고 하지 마.
0: 아, 왜죠? 혹시 어머니 일 때문에 그런가?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 게 우리 탓 같아서?
1: 원혁이 묻자 새하얀 유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3: 채령이한테 했다던 실험은 뭐지?
1: 잠깐 숨을 고르던 유라가 원혁에게 물었다. 원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으나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현우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0: 아유, 무슨 소리인지. 범초본에선 사람을 상대로 실험하지 않아요.
1: 원혁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빛났다.
3: 거짓말. 그럼 채령이를 왜 도로 잡아갔어?
1: 유라가 묻자 원혁은 살짝 한숨을 쉬며 허리를 폈다.
0: 그 애는 내 딸입니다. 큰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아니 어머니 일로 범초본에 상당히 악감정을 품고 있나 본데 친구들의 앞길까지 막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꽤 걱정되지 않나요? 범초본이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거예요. 특히나 그 뛰어난 능력이라면 제로 요원이 되고도 남을 테니.
3: 자꾸 우리 부모님 얘기 입에 담지 마.
1: 원혁의 말에 대꾸하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를 본 원혁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가소롭다는 표정이었다.
0: 내가 좋은 말로 제안을 하니까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유라와 친구들이 저지른 짓은 범초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범죄로도 취급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묻어주고 모른 척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군요. 범초본은 싫다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어머니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범초본의 일을 가로채서 복수라도 할 생각이었나? 그럼 친구들을 이용한 셈이군요. 친구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나?
1: 복수라는 말을 듣자 꽉 쥔 유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원혁을 한 대 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막상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0: 내가 너무 정곡을 찔렀나?
1: 짧게 웃은 원혁은 유라의 눈빛은 무시한 채 지후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지우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2: 주소와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 합류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0: 내 사람 선택지가 있어 보인다면 큰 착각이에요. 잘 생각하고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라요. 특히 유라,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말을 마친 원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우는 상담실 문을 열었다.
0: 나머지 하나가 좀 아까워 보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 전혀 쓸모가 없겠고.
1: 문 밖으로 나서며 원혁이 말했다. 자신이 들었으니 분명 연희도 들었을 거라 현우는 생각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0: 헌유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초본에서 일하게 해.
2: 네.
0: 그 능력이 있는데 미등록 초인으로 남겨둘 순 없지. 연락이 안 오거든 미등록 초인으로 신고하고 사건 현장 어지럽힌 것 등으로 협박해서라도 데려와. 알겠나?
2: 네.
1: 무서우리만큼 다들 말이 없어서였을까. 양원혁 본부장과 윤주 팀장이

새빨개진 얼굴에 죄책감을 가득 안고 아무 말도 못하는 연휘. 궁금한 게 많지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는 현우와 달리 붉게 달아오른 얼굴의 란주는 유라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0: 4부 연휘 마음에 쏜 화살. 아무도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범초본 본부장과 팀장이 휩쓸고 간 자리는 태풍이 오기 직전처럼 고요했고 긴장감이 맴돌았다. 누군가 뭐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생활안전부장과 교장이 상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범초본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갔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담실을 비워야 하니 그만 나오라던 생활안전부장은 연휘에게 비난조로 쏘아붙였다.
1: 역시 너도 초임 맞았던 거니? 세상에.
0: 연희는 귀끝까지 붉어진 채 우물쭈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2: 걔 초인 아니래요. 방금 범초본 본부장이 일반인이라며 제대로 인정해 주시고 가셨네요.
0: 유라가 비아냥거리듯 대답하는 것을 들은 연희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다섯 사람은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왔다. 앞장서서 걷던 란주가 갑자기 뒤로 돌아섰다.
2: 야,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라. 지금 이 미친 상황이 나만 이해가 안 돼? 권유라랑 서영이 설명해야 할 거 많지 않냐고.
3: 집에 가서 얘기하자.
4: 그래, 유라네 집 가서 얘기하자.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말할 건 아니잖아. 날도 더운데.
0: 효석이 달래듯 말하자 란조는 한참 유라를 노려보다 휙 돌아섰다. 효석과 란주는 맨 앞에서 걸었고 그 뒤에 유라가 혼자, 그리고 현우와 연희가 함께 걸었다. 뭐라 말을 걸어보려고 쭈뼛거리던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입 다물고 걷기만 했다. 다섯 사람은 유라의 집 거실에 듬성듬성 떨어져 앉았다.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라였다.
3: 그러니까 연희, 너 초인이 아닌 거 알면서 우리한테 초인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네?
0: 연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모두가, 특히 현우가 해명을 원하는 듯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두를 속인 것이 미안했고 특히 현우에게 신경 쓰였다.
5: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줬는데.
0: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 있는 서운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학교 상담실에서 유라의 비아냥을 들은 이후로 그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5: 나도 분명히 말을 했는데 믿어주지 않았잖아. 내가 도움이 안 된 것도 아니고.
0: 연희는 숨을 한 차례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5: 말을 안 한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 좀 억울해요. 전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요. 처음에 계속 말했잖아요, 초인 아니라고. 내 말을 안 믿어줬던 건 선배들 아니었어요?
0: 그 말은 소초모들 사이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연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라와 효석이 들고 일어나

0: 내게 따지기 시작했다.
1: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줬다 해도 초인이라 속이고 활동한 건 네 선택이고 네 잘못 아니야? 끝까지 네가 초인 아니라고 했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희야, 이건 사기야.
0: 효석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2: 그리고 너 초인도 아닌데 그렇게 활쏘아댔던 거였어?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잘못 싸서 우리가 맞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참았던 건 널 초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0: 뉴라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2: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맞췄잖아요. 선배들 저 때문에 다친 적 있어요?
0: 입술을 씹으며 두 사람 이야기를 듣던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희가 되려 따지고 들자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란주와 효석의 표정도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2: 말 못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배들은 계속 저 초인으로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리 오빠들 도장에서 훈련도 하게 됐고 이런데 어떻게 초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저 도움 많이 됐잖아요. 아니 솔직히 라투스랑 마주쳤을 때 저 진짜 화력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3: 너 되게 뻔뻔하다.
0: 유라의 말을 들은 연희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었던 연희는 고개를 돌려 란주와 효석을 또 현우를 봤지만 란주와 효석은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현우는 어쩐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2: 다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12시 뉴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공지를 통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현재 상황에 대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과 기자회견은 오늘 오후 4시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도 선관위를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경희대와 외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어제 각각 성명문을 발표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짓밟은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라며 선관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시위대의 봉쇄 35시간 만에 반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54분쯤 시위대를 뚫고 투표소가 마련된 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함 2개를 꺼내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앞서 투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은 문을 막고 있는 유튜버 등 시위대를 한 명씩 끌어냈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송한 투표함을 열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당선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첫 일정으로 국내 e스포츠 게임단 T1을 만납니다. 엔비디아 측은 오늘 오후 1시쯤 황 CEO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 마포구에 있는 T1 운영 PC방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젠슨왕 CEO는 게임 선수단과 만나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왕 CEO는 PC방 방문을 마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찬 회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올해 22주차인 지난달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족구병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4.3명으로 18주차에 4.8배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0에서 6세가 18주차 1.3명에서 22주차에는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청은 급성 바이러스성 질환인 수족구병이 매년 5월부터 시작해 6월에서 9월 유행하는 만큼 손 씻기 등 개인 예방 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5% 증가했고 수입은 567억 달러로 16.1%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 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도 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4일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7에서 2029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통산 11번째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 경제, 사회, 개발 분야 국제사회의 도전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데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3라디오 1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6월은 기억의 달이죠. 이 평범한 하루도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 위에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해준 분들께 감사하고요. 이름 없이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청춘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버텨낸 시간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지켜낸 지금의 우리나라를 좀 더 따뜻하고 더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데요. 자, 6월의 하루하루는요, 이렇게 감사와 다짐을 함께 떠올리는 날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이면정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고마워요.

6월은 상반기의 끝자락이자 내일은 또 현충일입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나? 스스로에게 조용히 질문해보게 되는데요. 힘차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당연하게 여겼던 소중한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한 마음 하나, 다짐 하나. 쯤은 가슴에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자, 강원래 노래선물 매주 금요일에는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딱 어울리는 테마 음악과 제작 현장의 생생한 뒷이야기까지 오늘도 유쾌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의 노래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승환이 부르는 물어본다 이 노래 듣고 코러스 라인 함께하겠습니다.

0: 뉴스라인. 코러스계의 여왕이자 다정다감한 이웃집 언니처럼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가요계 대모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자, 오늘 내일이 무슨 날이게요?
0: 현충일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요계 가수분들 중에서 군인 가족 분들.
0: 군인 가족분들. 네. 물론 국민의 의무 중에 또 하나죠. 네네. 병역의 의무. 네. 그래서 김연아 씨 가족 중에도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을 텐데.
1: 군대 갔다 온 사람뿐만

0: 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 큰아버지가 그 현충원에 오. 묻혀 계십니다.
1: 그러면 어떤 사연?
0: 그 6.25 사변 때 아. 그때 상사? 아 중사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 상사로 이렇게 그 진급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안치를 한대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국가유공자? 네 그런 가족이죠.
1: 진짜
0: 네.
1: 한국 전쟁, 진짜 전쟁이란 건 사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더라도 우리 단어 중에 용서란 단어도 있고 화해란 단어도 맞아. 있잖아요. 근데 네. 자꾸 부딪혀가지고 하지만 그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김연아 씨는 코러스도 하고 네. 강원래는 안무도 짜고.
0: 아 근데 한국 전쟁이다. 한국 전쟁. 네. 한국 전쟁을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6.25 사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한국 전쟁입니다.
1: 네네. 그래요. 자 오늘은 군인 가족들의 노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0: 이분은 저는 권투 가족인 줄 알았는데요.
1: 권투?
0: 네. 알리 씨입니다.
1: 아, 무하마드 알리 때문에 네. 권투 가족이다.
0: 권투 가족인 줄 알았는데 체육 네. 가족인 줄 알았는데 네. 군인 가족이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네.
1: 누가 군인으로 활동을 했었죠?
0: 이분은 그 아버님도 군인이시고요. 네. 그다음에 동생도 그 군인이고 아. 그리고 알리 근데 공군이시래요 다 그래서 아, 그 지금 현재 알리 씨가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답니다.
1: 아 네네. 그렇군요. 공군이라는 게 김연아 씨는 잘 모를 겁니다만 우리나라가 육해 공군이 있는 건 아시죠?
0: 알죠. 우리 아빠 돌아가신 아버지가 네. 공군 출신이세요.
1: 아 그래요?
0: 공군.
1: 네.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0: 속초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속초. 모르겠어요.
1: 속초 네, 쪽에도 비행장이 있으니까 네네. 어느 군데나 다 비행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 주변 친구 중에 한 명이 공군으로 갔다 왔는데 네. 장교들은 비행기를 조종을 한대요.
0: 아 그래요?
1: 사병들은 뭐하니까 활주로 청소를 한다는 거야.
0: 활주로 청소하고 비행기 닦고 이런 거 하겠지.
1: 그렇죠. 근데 네네. 거기가 항상 비행기가 내릴 수 있도록 네. 뭐 하나 돌멩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0: 아 활주로에.
1: 그러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눈이 왔을 때는 따뜻하게 또 비온 이렇게 해놔야
0: 돼. 티끌 하나라도 다 치워야 되는구나.
1: 티끌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그렇구나.
1: 네. 야 너 눈 치우면 편하겠다. 그러니까 야 너 눈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0: 저는 그 전투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진짜.
1: 아 전투기.
0: 그렇게 빠른가?
1: 근데 이게 사실은 헬기를 제가 몇 번 타봤었거든요.
0: 왜 타요?
1: 행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갔는데 뭐 부산
0: 아, 클론
1: 클론 활동할 때 네, 타봤는데 네. 네. 너무 무섭고
0: 무서워요?
1: 이거 바이킹이 한 5배 정도의 그 무서움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0: 근데 빠르긴 빠르죠.
1: 빠르다는 느낌보다도 편하죠 일단은.
0: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얼마 걸려요?
1: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한 50분 걸렸나?
0: 아 그렇구나.
1: 근데 그게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기다리는 시간. 우리 비행기 타러 가면 뭐 기다리고
0: 그치.
1: 또 줄 서고 뭐 하는데 네. 그냥 바로 차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헬기를 타고 자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자 도착합니다 도착하고 막 이러니까. 아,
0: 좀 이런 거. 사적인 질문인데 네. 얼마예요? 한번 타는데?
1: 저는 금액은 모르겠어요.
0: 아,
1: 왜냐하면 행사 측에서 진행을 해준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0: 몇 백만 원 하지 않을까?
1: 그 정도
0: 더 비싸려나?
1: 그 정도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기름값이에요.
0: 아,
1: 기름값이면 비싸고 그래서 아무튼 뭐 비행기
0: 근데 시끄럽긴 할 것 같아.
1: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구준엽 씨 모자 날아가가지고 차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행기 탈 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타잖아요. 네네. 모자 같은 거 날아가지 말라고. 그 이유가 다 있더라는 거. 그리고 타면 이렇게 헤드폰 같은 게 씌워주잖아요.
0: 네.
1: 그게 대화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야 뛰어내려 그래 그러자 뭐 이렇게 가자 그 다 거짓말이 안 들려.
0: 아 진짜?
1: 너무 시끄러워.
0: 그럼 이거 헤드폰에
1: 헤드폰 끼고 하면 얘기가 되는 거죠.
0: 아. 그렇구나.
1: 비행기 헬기 한번 타봤다고 하는데 아무튼 군인 가족
0: 네.
1: 특히 공군 가족 알리의 노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0: 알리의 지우개.
1: 지우개라는 곡은 또 어떤 곡인가?
0: 지우개로 널 그러니까 그 이별한 사람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기억이 나니까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다.
1: 진짜 지울 수가 있을까요?
0: 지우고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지우고 싶은 기억 저도 많죠.
1: 아,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또 추억으로 그래 맞아 그때 그랬었지 지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추억이 떠오르네 이런
0: 맞아요.
1: 느낌이겠죠.
0: 네.
1: 자, 그 노래와 함께 만나볼 군인 가족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0: 자, 채연 씨입니다.
1: 아, 채연 씨.
0: 네.
1: 채연 씨도 아버지가 또
0: 육군 장교 하고 군무원으로 그 정년 퇴직하셨대요.
1: 네.
0: 네.
1: 아 그렇구나. 채연 씨 역시도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들에게 많은

0: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1: 어떻게 보면 군통령이라고 그 군대의 위문 공연을 가면 인기 있는 가수들이 예전에 많았잖아요. 네. 이제 엄정화 씨나 채연 씨나 또 요즘에는 그 설아윤 씨라고 또 계세요. 트로트 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 군통령이라고 그 군인들이 좋아하는.
0: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 클론으로 활동할 때도 꿍때리 샤바라 부르러 군대 몇 번 갔었거든요. 네. 자, 오늘 이번에 만나볼 가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와! 그런데 클론! 그러니까 에이!
1: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GOD의 김태우 씨 있잖아요. 네. 김태우 씨가 그 솔로 활동을 하면서 부대 위문을 한번 갔는데 네. 누나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박수가 안 나온 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여자 가수들을 좋아하죠.
0: 그러니까 네. 아무리 무명이라도 네, 네. 여자 가수가 나면 난리가 났는데 네. 근데 그 우리 한국 전쟁 때 네. 마릴린 몬로가 우리나라 온 거 아세요?
1: 전 모르죠.
0: 마릴린 몬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노트북에 검색해 보면 마릴린 몬로가 한국에 와가지고
1: 미국 무대 뭐 공연했나?
0: 네, 인사말도 하고
1: 그랬구나.
0: 그래가지고 야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네네. 할 정도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요. 네. 자, 두 분의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알리의 지우개, 채연 씨의 흔들려.

0: 금요일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러스 라인 오늘은 군인 가족이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네. 10월의 마지막 날 꼭 생각나는 분이에요.
0: 아, 이용 씨.
1: 네, 이용 씨.
0: 아, 잊혀진 계절.
1: 네. 네네.
0: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 네.
0: 이용 씨도 군인 가족인가요?
1: 이용 씨는 그 아버님께서는 이미 작고하셨는데요. 네. 648기.
0: 아,
1: 648기.
0: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군요.
1: 네. 근데 이분들은 그 온 가족이 다 현역을 복무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그 가족분들이라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에 병역의 의무가 가장 맞아요.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셨대요.
0: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용 씨도 군대를 입대를 했고
1: 네.
0: 그 이후에 이용 씨 아들이
1: 네.
0: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1: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데
0: 그쵸.
1: 자원 입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이 친구는 성악 전공해서
0: 네.
1: 지금 테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0: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의무 중에 그거를 좀 비켜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 납세 의무도 있잖아.
1: 그치, 그치.
0: 그럼 야, 납세도 우리가 비켜갈 수 있겠네.
1: 그치.
0: 누구는 내는데 누구는 안 내고.
1: 그치, 그치.
0: 그리고 교육의 의무. 누구는 교육받는데 누구는 안 받고. 군대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안 가고.
1: 그렇죠.
0: 아, 참.
1: 근데 그 군대를 갔다 와야죠. 남자라면 한번.
0: 남자라면 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1: 네, 가야 돼.
0: 어떤 지구상에 어떤 남자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남자라면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저도 뭐 좀 불평 아니면 불평인데 그래도 갔다가 남자들만의 의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고마움을 그렇다고 야 고마워 고마워보다도 수고 많다 정도 얘기를 해 주신다면 우리 군인들도 그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1: 아니 저는 여자도 국방의 의무가 있으면 저는 갈 생각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네.
0: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1: 아니 군대뿐만 아니라 일단 저는 규칙적인 생활을 잘 안 하니까 그 좀 뭔가 약간의 조금 이게 짜여진 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좀 너무 길게 뭐 3년 이렇게 못하지만 뭐 한 1년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0: 북한에는 10년이에요.
1: 여자가?
0: 여자가 10년이 아마
1: 남자가?
0: 남자가 한 10년인가
1: 군대가?
0: 아, 군대 10년 정도 이지 않을까라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칭찬해 주자라는
1: 네.
0: 그런 생각 근데 이게 당연한 건데 또 칭찬이라고 또 표현하니까 또 아무튼 그렇지만
1: 네.
0: 야, 이 3대가 군대에서
1: 근데 이용 씨는 또 특별히 군과 합창단의 또 단원이시래요. 군가만 전문으로 부르는 그런 합창단이 있나 봐요.
0: 아.
1: 거기 합창단 제가 군인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수 안 하셨으면 군인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네.
0: 아무튼 군대 그래요. 군인 가족. 자, 이 가수 이용 씨와 함께 만나볼 남자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군인 가족. 누가 봐도 군인 체질입니다.
0: 아, 그래요?
1: 김종국 씨.
0: 아, 김종국 씨.
1: 네.
0: 그래요. 김종국 씨는 현역 출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 김종국 씨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방위 공위 근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셨는데
0: 네.
1: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받으셔도 되는데 공위 근무 요원 갔다 오신 거고 그 아버님 TV에서 가끔 나오시잖아요.
0: 네네.
1: 그 아버님이 그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국가 유공자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그래서 국가 유공자일 경우는
1: 네.
0: 그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상황이기
1: 네.
0: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1: 네.
0: 아, 그래도 신체검사 받고
1: 네.
0: 신체검사대로 병역 의무를
1: 근데 이분은
0: 수행했다.
1: 우리 종국 씨는 현역이 안 나온 거를 너무 분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0: 이제
1: 옛날에 춤 많이 추고 그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 공익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0: 근데 군대에 가면 정말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1: 네.
0: 익숙해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밥 먹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단체 생활이기
1: 그러니까.
0: 때문에. 그리고 또 훈련 받고. 그런데 훈련 안 하는 날은 되게 좀 지루해요. 지루하다 보니까 야, 뭐 이렇게 괜히 또 사생활 얘기하다 보니까.
1: 근데 저 아는 그 친구 중에 취사병 출신이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 군대에서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유격 훈련 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유격 취사병도 유격하나 그랬더니 유격장가서 밥을 한다고 그러던데 맞는 겁니까?
0: 그럼 당연하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네. 그 물자가 떨어질 경우가 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름이 떨어진다든가 무기가 고장난다든가 밥을 못 먹는다든가.
1: 아, 그렇지.
0: 그러니까 항상 먹을 거를 든든하게 먹고 챙겨야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지.
1: 보급이 좀.
0: 그럼요. 그게 든든해야지 되는
1: 그렇군요.
0: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 두 가수의 노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 김종국 씨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0: 금요일엔 국민 코러스 김연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코러스 라인 오늘 주제는 내일 현충일을 맞아서 군인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누굽니까?
1: 자, 이번에는 군인 가족이라고 말해야 되나? 본인이 군인이었던.
0: 아, 그래요?
1: 네. 박군 씨입니다.
0: 아, 맞아요. 박군 씨가 네네. 특전사 출신이죠?
1: 맞아요.
0: 네. 잠시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1: 근데 특전사 출신이시다가 원래 그 한잔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네. 그 한잔해 원 가수분과 그 소속사와 작곡가와 약간의 문제가 생겼었어요. 오. 그래서 그 작곡가분이 한잔해를 부를 가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어허. 하신 거예요.
0: 그래요.
1: 근데 박군 씨가 군대에서 그 노래를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올린 제출을 한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이분을 픽을 해서 가수가 아, 됐죠. 우연한 기회에.
0: 군대 생활을 하다가 네네. 가수 오디션에 참여를 해서 그렇죠. 돼서
1: 아니 오디션도 아니야. 온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0: 군대를 이제 관두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가수로 활동했다라는 거.
1: 특전사에서 특전사.
0: 네. 특전사라는 게 또 해병대라는 게 이 훈련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낙오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 사병으로 저는 일반 사병으로 사병으로 갔지만
1: 네.
0: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가수로 친다고 그러면 너는 아이돌로 1년을 살아야지 돼.
1: 네.
0: 너는 트로트 가수로 1년을 살아야지 돼.
1: 네.
0: 너는 버스킹으로 1년을 살아야지 돼. 이런 네. 거하고 비슷한 거죠.
1: 그치, 그치.
0: 그래서 누구는 더 좀 더 좀 재밌게 살 수 있지만 누구는 네. 더 고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1: 근데 박군 씨가 또 그 군인이기도 하지만 특기 네. 사항이 있어요.
0: 어떤 사항이 있나요?
1: 그 제기차기 대회에서 제기차기 대회에서 막 우승을 하는데 한 번에 8천 개 찬대.
0: 8천 개요?
1: 8천 개. 그래서
0: 아니, 몇
1: 거짓말하네. 아, 거짓말하네 막 이랬는데 네. 정말로 중간에 저희가 끊어서 그렇지 네. 하루 종일 차겠더라고요.
0: 와. 아, 우리 목요일 코너 노이즈의 한상일 씨도 네. 제기를 차면서 짜장면을 먹는 사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박군 씨는 그 전국 제기차기 대회에서 막 우승하고 그랬대요.
0: 8천 개라는
1: 그런 게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어.
0: 아니, 80개만 차도 놀랄 텐데.
1: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네. 우리도 제기차기 할 때 보면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막 저쪽으로 떨어지면 그쪽 가서 받고 그러는데 진짜 그 자리에 이렇게 꽂혀 있는 사람처럼 차더라고요. 한 군데서.
0: 네. AI 로봇 같은 것도 아니고. 야, 대단하다. 그래요. 자, 특전사 출신의 박군의 땡 잡았다 이 노래 만나볼 텐데
1: 네.
0: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군인 가족. 아유, 군인 가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 자, 강월래 씨 네. 추천 군인 가족.
0: 강월래 추천 군인 가족은 바로 현진영과 와와 강월래 구준엽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아, 또 강월래 구준엽이 씨를 소개하는군요.
0: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개하는
1: 아, 알겠습니다.
0: 건데.
1: 알겠습니다. 네.
0: 사실은 네. 군대 가면 네. 한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면

0: 형제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또 이렇게 혼나고 또 칭찬받고 하다 보면 거의 형제처럼 지내는데 구준엽 씨하고 저하고는 사실은 구준엽 씨는 1월 8일자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텐데 네. 의정부로 입대를 했고 저는 1월 10일자 논산으로 입대를 했어요.
1: 아, 훈련소랑 보충
0: 훈련소가 달라요. 그치, 완전히 달라요. 다르고 그래서 다른 부대로 갈 줄 알았는데 구준엽 씨는 거기서 선봉예술단이라는 그 공연부대에 뽑혀서 공연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저는 그냥 일반 부대에서 공연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 공연을 우리 부대로 온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는데 장기자랑을 하면 약 한 1박이라 아니면 3박 사이
1: 외박이나 뭐 이런 거 주죠.
0: 포상 휴가를 줘요. 그래서 포상 휴가를 주려고 저를 무대 위에 올렸어요.
1: 구준엽 씨가.
0: 네. 그래서 구준엽 씨하고 같이 사회에서 활동하던 현진영과 와와의 야한 저자에 맞춰서 정말 신나게.
1: 아, 신나게 열심히 좋겠네.
0: 신나게 지금 진짜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그 워커 분화를 신고 토끼춤을 췄는데 그때 사령관님께서 우리 부대 있지 말고 공연 다니면서 공연을 해라.
1: 보내라.
0: 너는 그냥 우리 부대에 있으면 그냥 일반 그냥 사병에 불과하지만 공연장에서 춤추는 모습 보니까 많은 군인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 같으니까 구준혁과 함께 공연을 다니면서 활동을 해라. 그래서 그 부대로 전출을 보낸 거예요.
1: 클론하기 전이네 그럼.
0: 클론하기 전에 현진영과 와와 할 때. 그러니까 현진영과 와와로 활동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고 그 이후에 제가 뭐 김성재 씨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물려주고 간 건데 그래서 군 생활을 군협 씨하고 함께 있게 됐다는 건.
1: 한 내부만 있었어요?
0: 한 내부, 같은 내부만 있었어요.
1: 그러면 다른 부대에 있다가 온 거니까 네. 터치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네.
0: 터치하는 게 아니라 더 좀 시키는 게 많죠.
1: 아, 그래? 네. 그래서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0: 아저씨라고
1: 다른 부를 오면은?
0: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그냥 반말했었어요.
1: 아, 그래요?
0: 군대라는 게 사실은 훈련도 힘들지만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한 달 먼저 왔다고 그 친구들이 하라는 걸 다 해야 된다라는
1: 내무생활.
0: 이게 굉장히 좀 물론 뭐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명령이라는 거가 굉장히 좀 불편했다라는 거. 물도 하고 물도 해야 되고 청소해 그럼 청소해야 되고.
1: 근데 자기가 고참 되면 또 괜찮잖아요.
0: 아니요.
1: 안 시켰어요?
0: 그래도 또 뭐 또 불편한 게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군대는 여름에는 무조건 덥고 겨울에는 무조건 춥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구준엽 씨와 함께 지금도 물론 구준엽 씨가 요즘 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같은 형제라는 그런 의미로 열심히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 언젠가는 구준엽 씨와 함께 신나는 무대를 가져보는 게 또 우리들의 바람이고 또 해야 될 그런
1: 공부가 그날이 바로 올 겁니다.
0: 그래 바로 네네. 오길 바랍니다. 네. 자, 두 곡 만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박군의 땡 잡았다, 현진영과 와와, 강월래 씨와 구준엽 씨가 활동했죠.
0: 네,
1: 야한 여자
0: 전해드리면서 김연아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권고를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수용의 입장을 밝힌 것이 드러나 장애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책자형 선거 공보와 점자형 선거 공보가 동일하게 작성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지만 이행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작이나 투표 보조인 지원은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수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요. 선관위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건 관련 기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분명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백승화 감독의 걷기왕이란 영화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고령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호국보훈의 달에 찾아가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죠.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여성의 박재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2: 제가 벌써 여성의 온 지가 또 대표를 맡은 지가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 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회원분들을 만나보니까 점점 회원님들이나 또 우리 활동 지원 쪽에 또 이용자분들이나 지원사 선생님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야외로 나가면서 또 체험 활동을 좀 해가면서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계획을 좀 많이 다양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실 혼자는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껏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우리 여성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은 어디 가봤더니 좋더라 이러면서 또 가족들하고도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올해는 조금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도 조금 야외로 나가는 거를 계획을 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만져보고 맑은 공기도 좀 쏘이고 또 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또 오랜만에 이번에 얼마 전에는 부산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본인들도 숨을 좀 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동료들 간에도 좀 돈독해지고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는 BMK의 물들어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걷기왕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그 네.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한 증후군을 다루고 있어요. 선천적? 멀미 증후군.
0: 네? 멀미요? 네. 우리가 아는 그 멀미?
1: 네, 예.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이만복이라는 학생이에요.
0: 네네네네.
1: 인천 강화제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네. 심은경 씨가 연기하고
0: 아, 여자였군요. 네. 만복이라고 하는 분 남자인 줄 알았는데. 네네.
1: 만복이는 특이한 체질을 지니고 있어요.
0: 네.
1: 네 살 때 우연히 발견된 선천적 멀미 증후군.
0: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만복이는 교통수단을 탈 수가 없어요.
0: 그렇네.
1: 버스든 경기든 뭐 오토바이든 탈 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멀미를 합니다.
0: 아유, 예.
1: 이만복은 할 수 없이 왕복 4시간 걸리는 학교를 걸어서 다닙니다.
0: 건강에 좋겠네요.
1: 매번 지각하는 만복이를 걱정하던 담임 선생님은 그 사연을 알고 또 그 피곤해서 맨날 이제 만복이가 수업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쓰여서 차를 못 타는 제자를 위해서 실제로 집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0: 선생님도 그 왕복 4시간 아니에요.
1: 갈 때만.
0: 갈 때만.
1: 네, 열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뭐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냥 뻗어버리고 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은 다행히 이제 만복이의 가정은 굉장히 다복하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제 만복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데 안도하면서도 네. 만복이가 이 정도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니면서도 졸긴 하지만 이렇게 어디가 아프거나 하지 않다는 곳에서 아, 걷기에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제자가 가진 걷는 능력을 마음껏 꽃피워주기 위해서 체육 교사한테 만복이를 선수로 추천합니다. 경보 선수로.
0: 경보, 예, 경보를 네. 걷는 거니까.
1: 학교에서 운영 중인 경보팀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체육 선생님의 손에는 늘 성공에 관한 책이 들려 있습니다. 말로는 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격려하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그 현실적인 성공에 좀 이제 몰입이 돼 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0: 예.
1: 누가 봐도 평범한 만복이를 보고는 너 선수 출신이니? 이렇게 되묻는 그에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평범한 아이들 사이에서 총애하는 이제 제자가 있는데 육상부 출신의 에이스 수지라는 아이입니다. 부상으로 육상부 이제 다른 분야에 있다가 경보로 이제
0: 바꿨구나,
1: 진로를 돌린 예. 이 만복의 학교 선배인 수지는 뭔가 타고난 듯이 보이는 만복의 등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복이도 그 경보팀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갖고 있죠. 공무원이 돼서 칼퇴해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현실적인
0: 예.
1: 짝꿍 지연이가 있는데 막 지연이는 이런 말도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른들은 뭘 자꾸 이겨내려고 하냐.
0: 그렇죠. 충고들 하죠.
1: 네, 출세되면서 자기만의 길이 굉장히 확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만복이는 그냥 굉장히 무색무취한 아이예요. 뭐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집에 배달 오는 중국집 배달 온 오빠를 짝사랑하는 것뿐인 만복은 이 친구의 너무나도 이 단호함에 예. 자극을 받아서 나도 뭔가 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0: 그래요. 경보라고 하는 이 스포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뛰면 안 되거든요. 이제 무조건
1: 그렇죠.
0: 양발이 이제 붙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경보를 선택한 게 뭔가 강력한 어떤 은유 이처럼 보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경보라는 스포츠는 전력 질주를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네. 속도를 높이고
0: 그렇죠. 예.
1: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는 네, 그런 스포츠인데
0: 맞아요. 예.
1: 뭔가 이 만복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주해야 할 인생의 레이스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1: 그리고 이제 이 만복이라는 이름이 사실 왜 만복일까 하필이면 여자인데 네, 그렇지만 네. 이렇게 만복이 이렇게 읽으면 어. 그 만복이 있잖아요. 아, 예.
0: 그 우리 걸은 만복 얻는
1: 네, 만복 얻는 아, 예, 예, 약간 예. 그 약간 그 언어 유희 어, 네, 이런 만복이. 것들이
0: 오, 그렇네요.
1: 들어 있는데 이 만복의 유일한 특기인 걷는 행위는 종종 인생이라는 노정과 동일시되곤 하죠. 은유가 되기도 하죠. 네, 네. 이런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걷기왕은 만복이가 경주와 조우하고 또 전국체전에 출전하기까지 여정을 예. 굉장히 허허실실 보여주고 있어요. 막 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화가 뭐 엄청나게 재기발랄한 뭐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아. 네, 하나 이제 이 영화의 키포인트는 그 배우 안재홍 씨가 아. 여기서 목소리 출연을 하는데
0: 아, 그래요?
1: 만복인의 소로 목소리 출연을 아,
0: 소, 소로요?
1: 이거는 야. 소의 내레이션으로 아~ 소 이름도 있어요. 소순이라고
0: 소순이
1: 굉장히 친절한 내레이션을 따라서 아~ 만복의 일상을 이제 소가 바라본 아~ 네, 일상을
0: 재밌네요, 좀.
1: 내레이션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엉뚱한 듯 친근한 만복의 성장을 바라보는 재미도 꽁이나 쏠쏠합니다.
0: 그렇겠네요.
1: 연출자 백승화 감독은 조금은 느리고 가끔은 미끄러지기도 하는 지금 너의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0: 예.
1: 걷기왕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담론을 설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걸어도 좋다 괜찮다라는 응원과 위로면 되는데요. 살아낸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더 길고 긴 청춘들에게는 이렇게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동행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세 명의 여성 캐릭터들 뭔가 요즘 청춘들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명의 여자 아이들 만복이, 수지, 지현
0: 예.
1: 각각 무기력한 회피형. 근성 있는 이상주의자, 냉소적인 현실주의자
0: 그러게요. 예,
1: 이렇게
0: 딱 나눠지네요. 예.
1: 구획이 됩니다. 만복은 사실 재능도 열정도 없는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어떤 사명감도 없이 경보를 시작하고 왜 내가 이 경기에 참여하는지 명확한 이유도 사실 아이고, 예. 없죠.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되는 예, 그렇죠. 거잖아요.
0: 예. 선생님 네. 추천으로.
1: 하지만 이 영화는 이 무기력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캐세라세라 될대로 되라라는 이 태도가 예. 최근의 열정 과잉 사회에서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생존 전략처럼 네,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0: 네.
1: 반면에 수지는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마라톤 유망주였지만 부상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경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0: 예.
1: 그녀는 목숨 걸고 하자를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뜨거운 열정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뜨거움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천천히 드러내는데요. 그녀의 열정은 실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며 마라톤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망이 바꿔놓은 진로의 결과입니다. 노력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수지의 전력질주는 오히려 허무한 비극처럼 다가오죠.
0: 네.
1: 또 다른 친구 지연은 전혀 다른 궤도를 걷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현실을 인식하고 공무원을 꿈꾸는데요. 칼퇴근 후 캔맥주라는 미래가 그녀에게 준 안정감은 어쩌면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확행의 전형일 수도
0: 그렇죠.
1: 있을 것 같아요.
0: 확실한 행복. 네. 예.
1: 왜 힘든 걸 참아야 하죠? 라는 그녀의 질문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비판적인 정조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0: 네. 그 열정을 강요하는 요즘 같은 사회에 좀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봐도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물어요. 정말로 열정은 청춘의 미덕인가? 혹은 열정을 갖지 않는 것이 실패의 징후인가?
0: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예.
1: 이 물음은 단지 주인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청춘에게 강요해온 담론 자체에 대한 해체라고 볼 수도 그러게요. 있을 예.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고통의 감내를 미덕으로 여기는 기존의 성장서사 영화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보통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나 엄청난 재능을 타고 나서 그렇죠.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성장 스토리인데 이 영화는 탈속, 그러니까 속도 경쟁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유, 자신만의 속도 이런 것들을 옹호합니다. 뭐 그것이 현실 도피든 무기력이든 타협이든 간에 네. 이런 과정은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0: 그렇죠.
1: 네. 심은경 배우의 연기는 그런 주제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희 그 박주희 배우 이제 수지 역의 박주희 배우도 굉장히 기대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김새벽과 윤지원 김새벽은 선생님 역, 네. 윤지원은 이제 아주 칼퇴근을 원하는 친구였는데 네. 상반된 교사상과 친구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이제 직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 소순이의 등장이 영화적 이틀을 놓치지 않으려는 감독의 유쾌한 터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른바 상업 영화의 서사 공식에서 벗어난 이 작품은 경쾌하면서도 묵직하게 무엇보다 공감 가능하게 오늘의 청춘을 경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보는 경쟁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예. 조용한 연대 메시지입니다. 백승화 감독은 한참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구호가 대세였다고
0: 예, 그런 적이 있었죠.
1: 청춘 영화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방황하던 주인공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해서 이루어내는 서사가 대부분이지만 치열한 경쟁의 세계 속 완주하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영화 걷기왕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진영과 UV가 함께 부릅니다. 이태원 프리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고령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중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음식 만드는 수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요?
1: 네. 서울에 있는 이제 지적장애인분들을 위한 특화된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다운복지관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혼자 사는 흔히 독거인 발달장애인분 들을 대상으로 요리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나 혼자 산다 버전이 재미있는 거죠. 네, 이 요리 수업명이 되게 재밌습니다. 중요한 사업.
0: 중요한 사업?
1: 중요한 예. 사업은 발달장애인 중장년 및 1인 가구에게 요리 한 끼 수업.
0: 줄임말이에요?
1: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거나 나이가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자립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메뉴를 보면 이제 된장찌개하고 햄계란 볶음밥 발달장애인분들이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보통 이제 된장찌개는 시판 양념을 물에 넣고 끓이다가 두부와 대파를 넣는 좀 이렇게 심플하게 쉽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고 볶음밥은 재료를 볶아서 뭐 만들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단한 요리를 주로 한다라고 왜냐면 그래야지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0: 그럼요.
1: 그래서 굶지 않고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라고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요리 수업도 어떤 콘텐츠를 주로 가지고 하냐면 발달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 그리고 가장 쉽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만 실천도 자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했고 근데 요리 수업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를 써는 법은 칼을 이렇게 들어라 손을 안 다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왜 파 기름을 내는 게 필요한지 그래야 음식이 더 맛있다 이런 설명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도 사실은 일종의 교육이고 공부처럼 하는 그럼요. 거죠. 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분들이 지루할까 봐 중간중간에 퀴즈도 내면서 요리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간장은 원료가 재료가 뭘까요? 햄은 무슨 고기로 만들까요? 쉽지만 좀 재밌죠.
0: 그렇죠.
1: 이래야지 발달장애인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요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복지관에서 만든 음식은 발달장애인분들 전부 다 집에서 반찬통을 가져오셔서 본인 거 다 싸가셔서 집에서도 드신다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 60대 고령 발달 장애인은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그 일상생활도 궁금하네요.
1: 네. 올해 62세니까 벌써 이분이 환갑이 넘으셨죠.
0: 그렇네요.
1: 네. 여성이시고 지적장애인이신 허정미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분은 그 20년째 다운복지관에 다니고 계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분 중에서도 비교적 기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요. 요리 수업을 할 때도 수업이 끝나면 설거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설거지를 한다거나 체육이 끝나면 뒷정리할 때도 항상 먼저 소매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이분이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이 하시니까 50대 분들이 다 이렇게 따라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미 씨 꿈은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있는 발달장애인 친구들한테 나눠주 거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심에도 불구하고 62세인 고령인 여성 지적장애인분들이 혼자 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0: 그렇죠,
1: 어려움을
0: 또.
1: 호소하셨어요. 장애인 복지관에 오면은 좀 더 젊은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벅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직원이 허정민 씨 자택을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문을 여는 순간에 이제 키키한 곰팡 냄새가 굉장히 진동했다라고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정미 씨가 널어놓은 빨래가 탈수가 물을 짜지도 않고 탈수가 전혀 안 돼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공기가 갇혀서 냄새가 더 많이
0: 그렇구나.
1: 나는 거죠.
0: 예.
1: 네. 그리고 현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살고 계시는데 이 임대료도 세 달치를 못 내셨고 정수기에도 거미줄이 쳐져서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0: 하셨습니다.
1: 네. 또 하나 이제 주방 세제도 없어서 설거지를 못 네? 하고 있고 그럼 정미 씨 통장에 얼마 남았을까요 하고 봤더니 4천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급비가 매월 20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순 이후가 되면은 거의 뭐 10일 지나면 아유,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62세 고령인 정미 씨가 혼자서 생활하기는 이처럼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활동지원사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하시냐라고 했더니 나도 활동지원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청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더라. 그리고 보통 이 제도가 65세라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내가 해봤자 몇 년 안 된다. 이래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로 정미 씨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이 뭐 걷는 게 어려움이 없고 어지간한 활동이 본인이 하시는 경우에는 활동지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되더라도 그런 경우는 또 지원사 매칭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정미 씨는 유일한 가족은 반려견. 네, 류이랑 같이 이 강아지 안고 텔레비전 보는 거고 그래서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지관 가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다. 네. 복지관 친구들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 합니다.
0: 70대 후반 발달장애인 어르신도 복지관 이용하고 계신다고요?
1: 네. 아까 62세도 연세가 많으신데 76세이신 분도 네, 발달장애인분 이희경 할머니신데요. 이분도 네, 발달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희경 할머니는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도 주로 가시는 곳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신 거죠. 여기서 프로그램도 이용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 하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80세가 되면 그러니까 4년 있다 완전히 할머니가 됐을 때 내 모습은 어떨지 이런 걸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 앞에서 소개하고 설명해 준다 이런 걸 프로그램 한다 얘기하셨고요. 복지관에 오시면 어떤 점이 좋냐라고 했더니 집에서 혼자 있으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기 오면 이야기 많이 하니까 좋고 재밌다. 특히 복지관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고 이분도 이제 우리 허정미 그 할머니랑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희경 할머니는 20년 넘게 이제 복지관 다니셨기 때문에 이 복지관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할머니의 노년기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복지관 실무자들도 전부 다 이희경 할머니를 그냥 왕언니 이렇게 편하게 부르신대요.
0: 가족처럼.
1: 네네.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지관이 이용 중인 다른 할머니에게 60대 할머니에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60대 할머니는 건강한 할머니 행복한 할머니 재미나게 사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0: 또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1: 그렇죠.
0: 하죠.
1: 그렇죠.
0: 복지 현장에서도 고령 발달 장애인 지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1: 네. 사실 그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혼자 살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은 지금 저희가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0: 그러게요.
1: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장애인 복지관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중고령 발달 장애인 분을 지원한 장애인 복지관 부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심한 발달 장애인들은 스스로 라면도 끓여 먹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아지면 복지관에도 못 온다. 이런 분들은 사실 혼자 생을 마감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지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역사회 이웃과의 1대1 결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끔이라도 좀 들여다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지관들이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나오지 도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려면은 수시로 가정 방문도 하고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복지관의 인력으로는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0: 그렇겠죠.
1: 하셨어요. 그래서 독거 발달 장애인들의 삶이 고립이 아닌 자립 생활이 될 수 있다. 도록 하려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알고 많은 장애인 복지관들은 중고령 발달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을 하고는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발달 장애인들이 집에서 굶지 않고 라면만 먹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찬 만들기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복지관에서 반찬

0: 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네네. 지역 내에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예. 네,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끼리라도 가끔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1: 예.
0: 그러나 이제 76세인 이희경 할머니처럼 노년에도 복지관 이용하고 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40대 이상부터는 이제 발달 장애인 고령화가 시작되는데 이런 분들이 실상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265곳이거든요.
1: 네.
0: 이곳 중에서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26곳 정도.
1: 거기 안 돼요?
0: 10%도 안
1: 그러니까요.
0: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런데 지금 40대 이상의 발달장애인 분들은 8만 명이 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 거주시설의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0: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집에 사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었고
1: 네네.
0: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계신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시설 이름은 교남 시내가이고요.
1: 아, 예.
0: 이곳은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그리고 의료적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임종, 장례 그리고 유품정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교남 시내가에서 생활하시는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은 30분이신데요. 30대가 3명 그리고 40대가 22명
1: 맞네요. 네.
0: 50대가 4명 60대가 1명 이렇게 30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1: 아이고.
0: 당뇨는 뭐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대부분 심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6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전체 거주인 그 30명 중에 절반인 15명이네요.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1: 그렇네요.
0: 좋다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식사 준비도 삼키는 게 어려운 분들을
1: 아이고.
0: 위해서 그리고 치아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져서 거의 뭐 다져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용자의 3분의 1이 치매 네, 치매 판정을 받은 만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조금이나마 치매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어르신 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우리한테 얘기해달라.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때 무슨 일 있었는지 우리한테 설명 좀 해줘라 이렇게. 네. 그리고 최근에 이곳은 이제 그 의료기기를 갖춘 생활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어르신들이 팔운동을 하거나 누워서 대소변을 보거나 이제 병원식 식탁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고령 그 교남 시내가에 있는 중고령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0: 이분들은 이제 교남 시내가에서 워낙 케어를 잘해주니까 완전히 맡긴다. 이렇게 늙어가는 동안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그나마 우리 아이는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핑클의 노래 이어드리죠. Now.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내일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인데요. 오늘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도 보행약자들이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들을 선정해 오셨다고요.
1: 네, 내일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보훈시설이나 기념관들은 경건한 분위기만큼이나 설계 단계부터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의 환경을 아주 수준 높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참배하고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곳들인데요. 네. 서울의 국립현충원부터 용산의 전쟁기념관, 또 천안의 독립기념관, 그리고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까지 총 4곳을 선정해봤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것을 넘어서 보행약자의 눈높이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0: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역시 현충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인데 여기는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좀 막막하지 않을까요?
1: 네, 국립서울현충원은 규모가 약 143만 제곱미터, 43만 평에 달하지만 네. 주요 참배구역과 묘역 주변 보행로가 아주 평탄하게 잘 닦여 있습니다. 특히 정문에서부터 형충탑까지 이어지는 약 500m의 길은 단차가 전혀 없는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넓은 보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동 휠체어로 이동 시에도 피로감이 적은 편입니다. 또 보행약자들을 위해 원내를 순환하는 호국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요. 넓은 묘역을 이동하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6월에 실록이 우거진 현충원 산책로는 경사가 2도 미만인 구간이 많아서 전동휠체어뿐만 아니라 동반자가 있는 수동휠체어도 충분히 경건한 마음을 담아서 산책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0: 그래요. 이 현충탑 참배 외에도 보행약자들이 둘러볼 만한 실내 공간이나 편의시설들은 어떻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1: 네, 현충원 내 호국전시관과 유품전시관은 보건복지부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해서 설계된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전시실이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약 90cm 높이의 전시물 배치 덕분에 유품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관람할 수가 있죠. 또 종합민원실에서는 수동휠체어 약 20여 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고요.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자동문과 전용 도움벨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당일에는 인파가 매우 많아서 주차가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사전 예약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동작역 엘리베이터 동선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인데요. 여기는 실내외 전시가 조화로운 곳인데 휠체어 접근성도 괜찮죠?
1: 네, 용산 전쟁기념관은 국내 박물관 중 무장애 환경이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곳 중 하나입니다. 건물 정면 좌우에 설치된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서 본관 1층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네. 전층이 엘리베이터 3대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6.25 전쟁실을 비롯한 주요 전시관은 통로 폭이 한 3m 이상으로 아주 넓거든요. 네. 그래서 전동휠체어와 관람객이 섞여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야외 전시장에 있는 거대한 항공기와 탱크들도 휠체어를 타고 아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바닥면이 고르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6월의 햇살 아래 6.25 전생 전사자들의 명비가 빼곡히 새겨진 회랑을 따라서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이 이름을 읽어내려가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묵직한 감동입니다.
0: 네. 전쟁기념관 안에 보행약자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식당이나 또 휴식 공간 정보도 궁금합니다.
1: 네, 기념관 내부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는 모두 문턱이 없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테이블 아래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오픈형 입식 테이블이 기본이고요. 특히 야외의 평화의 광장은 바닥이 고른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서 유아차나 휠체어의 흔들림이 거의 없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념관 뒤편의 수변공원 산책로 역시 전 구간이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 산책에 최적이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하차 후에 전시장 진입까지 이동거리가 뭐 50m 이내로 아주 짧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자 안내판과 오디오 가이드 대여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0: 네. 자, 세 번째 장소는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인데요. 이 부지가 워낙 넓어서 보행약자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1: 천안 독립기념관은 약 4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지만 이동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태극열차라는 전용 이동수단을 운행합니다. 이 열차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칸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문에서 주전시관인 결의의 집 입구까지 약 10분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집 내부에 있는 높이 12m의 거대한 불굴의 한국인상 앞마당은 광활한 평지석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편입니다.
0: 네.
1: 총 7개의 전시관은 모두 1층 평지 구조이거나 완만한 경사로 혹은 엘리베이터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벽 없이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사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독립기념관 야외의 자연경관이나 특화된 산책로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가요?
1: 독립기념관의 자랑인 약 4km 길이의 단풍나무 숲길은 전 구간이 완만한 경사로와 또 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산책하기 아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6월에 푸른 단풍 잎사귀들이 터널을 이룬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험은 신선한 숲의 기운을 그대로 전해주는데요. 전시관 주변에 백년 못을 가로지르는 수변 데크도 턱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물 위를 산책하는 느낌도 줍니다.
0: 네.
1: 또 최근 식당가인 결의 탑 주변 상가들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출입구 경사로를 모두 정비했고요. 기념관에 휠체어 충전기가 배치돼 있어서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도 배터리 걱정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한 배려들이 돋보입니다.
0: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입니다.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는데 지형이 좀 험하지는 않을까요?
1: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해발 900m가 넘는 가산과 유악산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0: 역사적 기념관에서 보행약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확한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
1: 기념관 내부의 주 전시실은 문턱 없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람의 흐름이 아주 쾌적합니다. 특히 최근 건립된 구국용사 선양미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 주변 광장은 방해물 없는 탄탄한 대리석 바닥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 굴리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 건물로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는 휠체어 대여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이동 보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월에 칠곡 산세를 배경으로 호국 영웅들의 럭스 길이는 참배 공간까지 턱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매력입니다.
0: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네곳 모두 의미가 깊은데 현충일 당일에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 현충일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의 인파가 몰리곤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분들은 가급적인 공식 행사가 끝난 오후 1시 이후에 방문하시거나 반대로 조금 일찍 오전 8시 이전에 조기 참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국립현충원이나 독립기념관처럼 부지가 넓은 곳은 당일 내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될 수 있지만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차량은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네.
1: 사전에 해당 기념관 관리실에 전화해서 통행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곳의 여행지 가운데 보행 약자의 시선으로 가장 웅장하고 감동적인 무장의 포토존을 꼽아 주신다면요.
1: 저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결의의 집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구국 사수 기념비 앞을 꼽으려고 합니다. 두곳 모두 휠체어에 앉은 낮은 시선에서도 거대한 건축물과 뒤 동상을 배경으로 탁 트인 하늘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개방감을 자랑하거든요.
0: 네.
1: 특히 6월의 푸른 하늘 아래 수백 개의 태극기가 휘날리는 독립기념관 결의 광장에서 찍는 사진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0: 그러게요.
1: 장면을 선사합니다. 휠체어는 장벽이 아니라 그 웅장한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관람석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현충일에 함께 가면 좋은 곳들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규만이 부르는 우리 산책할까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겨받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줬어도 국가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대학 수능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에 대해 응시자 상당수가 어렵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BS가 응시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체감 난이도를 물은 결과 쉬웠다는 응답은 19%였지만 어려웠다는 반응은 42%였습니다. 영어는 70%가량이 어려웠다고 답했습니다. 밤 12시 이후 심야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낸 자료를 보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 평일 밤 12시 이후 승차 인원은 지난 2019년 하루 평균 2만여 명에서 지난해 1만 5천여 명으로 6년 사이 23%가량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심야 이용객 감소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회식을 꺼리는 문화가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오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무력 강화 의지를 재천명한 것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북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4일 KBS의 관련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현지 시각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강요 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연합과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 관세 상한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상한선

원을 넘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8분 북한 황해북도 평산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서남서쪽 31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28차례 발생했습니다. 선박 운항 정보상에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 선박이 포착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오늘 선박 운항 정보 업체 마린 트래픽 자료를 인용해 최근 새로운 북한 선적 선박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후항우유 8호라는 이름의 958톤급 유조선으로 국제해사기구의 해운 정보 시스템에는 중국 선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어느새 6월의 첫 주말을 앞두고 있네요. 참 세월 빨리 갑니다. 마치 세월이 날 버리고 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대개 이맘때 되면은 연초에 가졌던 다짐이나 도전 정신은 무뎌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더워지니까 괜히 지치고 의욕도 떨어지게 되지요. 아예 계획이고 뭐고 아유 아무것도 하기 싫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아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자책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게을러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피로하면 그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활력부터 채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오후에 꼭 산책하기, 저녁에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계획을 실천하면서 성공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단해도 그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녹음이 짙어가는 6월에 우리 몸과 마음에 생기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건강 백세에서 건망증과 기억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유혜진 리포터와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의 화면 해설 방송분을 들어보는 황금연못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회원국들의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회원국 평균 국가 채무는 2007년 GDP 대비 73%에서 올해 110%까지 상승했고 이자 지출도 3.3%로 늘었습니다. OECD는 지출 억제, 정책 우선순위 조정,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디지털화 같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연금, 의료, 장기요양 분야가 가장 큰 부담으로 주요국은 정년 연장과 보험료율 인상 등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로 올릴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대상을 대기업에서 중견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입법 예고되는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의무가 2027년 하반기에는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 근로자가 원하는 직업 훈련이나 재취업 프로그램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이나 비용 지원을 제공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 보험제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보험제 비율은 2020년 15.8%에서 지난해 18.8%로 증가해 처음으로 20대 보험제율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살인 피의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23%로 가장 많았고 절도 보험제도 33.9%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고령층 증가에 따른 결과로만 보기 어려운 만큼 노인 빈곤과 복지 사각지대가 생계형 보험제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사회복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오승근이에요. 있을 때 잘해.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건강 100세의 시간입니다. 전문 의학 정보로 건강을 챙겨드리는 시간.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이광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증상 건망증과 기억력 저하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 네.
1: 먼저 건망증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2: 네, 이제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정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깜빡 잊어버리는 현상이죠.
1: 네.
2: 아, 그렇지만 다시 상기시켜주면은 아, 맞다 하고 생각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네.
2: 예를 들게 되면은 뭔가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는 뭘 하려고 했는지 떠오르지 않는 경우, 또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휴대폰을 찾는다거나, 또 방금 들은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1: 네네.
2: 이런 경우는 뇌세포가 손상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회상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선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1: 네.
2: 그래서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병은 아닙니다.
1: 네.
2: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죠.
1: 그러면 그 건망증은 왜 생기게 되나요?
2: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과 생활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와 긴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죠.
1: 네.
2: 머릿속이 늘 복잡하고 쉴 틈이 없으면은
1: 네.
2: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1: 네.
2: 둘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우울한 감정이 건망증을 생기게 할 수가 있죠.
1: 네.
2: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 자체가 굉장히 그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기억력도 함께 약화시킬 수가 있죠.
1: 네.
2: 세 번째는 평소에 일이 많아서 뇌가 무기력해진 경우입니다.
1: 네.
2: 몸도 너무 오래 쓰면 지치듯이 머리도 너무 오래 과하게 쓰면 당연히 지치게 됩니다.
1: 네.
2: 네 번째는 영양 결핍인데요.
1: 네.
2: 뇌도 충분한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1: 네.
2: 영양이 부족해지면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인데요.
1: 아.
2: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1: 네.
2: 그런데 잠이 부족해지면은 정보 저장이 잘 안 되겠죠.
1: 아.
2: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평소에 운동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1: 네네.
2: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근데 건망증이 심해지면은 되게 제일 먼저 치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2: 네.
1: 건망증과 치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2: 건망증은 치매처럼 뇌가 망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 회상 능력의 문제입니다.
1: 네.
2: 예를 들면은 친구하고 점심 약속을 해놓고 약속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 네.
2: 친구가 아니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말했을 때 아 미안해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반응한다면은 건망증에 가깝습니다.
1: 네.
2: 즉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말을 해주면

0: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죠.
1: 네네.
0: 그렇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1: 네.
0: 치매는 약속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1: 네.
0: 누가 이 얘기를 해도 어, 내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0: 치매는 뇌세포가 손상돼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배우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1: 네.
0: 또 치매는 단순하게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력이나 판단력, 이해력도 떨어지고 성격까지도 변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는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1: 네. 그럼 이제 건망증은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일단은 메모하는 습관을 이렇게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메모를
1: 네.
0: 하게 되면 그 순간 정보에 집중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일을 겹쳐서 하지 않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게 되면은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고 또 이제 TV를 켜놓고 서류를 보고 메모하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네네.
0: 세 번째는 연상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1: 네.
0: 글자만 외우는 것보다도 그림이나 도표, 이미지와 연결해 가지고 기억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오래 남죠.
1: 네.
0: 잘 기억이 되고요.
1: 네.
0: 네 번째는 기억해야 될 일을 소리 내서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것도 네.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쓰게 되는 것이고요.
1: 네, 네.
0: 다섯 번째는 기억해야 할 것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네. 붙여주는 것도 괜찮고
1: 네.
0: 규칙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숙면을 잘 취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야채나 과일, 견과류 같은 이런 음식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럼 이제 먹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건망증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두, 잣, 참깨, 콩 이런 그 음식들을 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뭐 호두는 우리가 옛날부터 뇌를 건강해 주는 식품으로 잘 알고 있죠.
1: 네, 네.
0: 딱딱한 껍질 속에 들어 있는 열매가 좌우 대칭으로 주름져 있고 뇌와 닮았다고 해서 기억력 증진과 치매 예방을 위해 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먹어왔습니다.
1: 네.
0: 실제로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아연이나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의 성장과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에 도움이 되고 또 자세는 역시 오메가3 지방산과 올레인산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뇌와 신경조직의 구성성분이 되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1: 네.
0: 참깨 역시 레시틴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뇌에 영양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1: 네.
0: 또 비타민 E와 리놀렌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뇌에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참깨처럼 레시틴 성분들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으로 호두나 잣, 참깨, 콩 이런 것들을 강정을 만들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미숫가루 형태로 만들어서 간식으로 복용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리고 운동도 기억력과 관계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이제 제가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1: 네.
0: 이것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전신의 혈액순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역시 뇌에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대개 이제 우리가 거창한 운동보다도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 네, 네.
0: 30분 정도 시간을 내면 됩니다.
1: 네.
0: 처음에 10분 정도는 걷기나 체조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10분은 좀 가볍게 걷거나 뛰거나 또 속보로 걷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 10분은 다시 걷기나 체조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하면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머리도 맑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차요법인데요.
0: 네.
1: 건망증과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차가 있을까요?
0: 인삼 오미자 당귀차를 권하고 싶습니다.
1: 네네.
0: 인삼은 우리가 흔히들 중추신경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기억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1: 네.
0: 오미자는 역시 주의력과 인내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당귀는 이 혈의 흐름을 좋게 하고 뇌세포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인삼 오미자 각 5g에 당귀 10g 여기에다가 물 한 1000cc 정도 넣고요. 한 30분 정도 끓여가지고 물이 한 300cc 정도 되게 되면은 이것을 하루에 3번 정도 나눠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이제 흔히 머리 좋게 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한방 처방이 총명탕이잖아요.
0: 네.
1: 네, 네.
0: 총명탕은 백복신, 원지, 석장포 이렇게 세 가지 약으로 된 처방인데요.
1: 네네.
0: 동의보감에 보게 되면은 총명탕은 기억력 증진과 건망증을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1: 네.
0: 백복신은 정신을 맑게 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약재고요.
1: 네.
0: 원지는 말 그대로 뜻을 오래 기억한다라는 그런 약재고
1: 네.
0: 석창포는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주고 머리를 맑게 하고 답답함을 풀어주는 약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백복신 원지 석장포 각 20g에 물 2000cc 정도 넣고
1: 네.
0: 1시간 정도 달여가지고 물이 500cc 정도 남으면은 이것을 하루에 3번 차처럼 드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1: 네, 네. 지금 총명탕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건망증은 단순히 머리가 나빠져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수면, 운동, 영양 그리고 심리 상태까지 모두 연결된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네. 건강백세 오늘은 한의학 박사이신 이광현 원장과 함께 건망증과 기억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양희은과 악뮤의 노래예요. 나무.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의 황금연못 스페셜 이어집니다. KBS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화면 해설 방송분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1: 네, 오늘은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제422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이 회차는 황금연못 자문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생톡 공감톡 그리고 제2의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시니어를 만나보는 황금빛 내 인생 코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 네.
1: 이 회차의 주제는 나는 1호다였습니다.
0: 오.
1: 어떤 직업이든 문화든 처음은 있기 마련인데요.
0: 네.
1: 제1호로서 아주 특별한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김홍성, 가혜란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패널로 국악인 남상일 씨와 이승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그럼 변혜숙 성우의 화면 해설로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0: 네.
2: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네. 포니어 밴드를 몰고 다녔던 분이에요. 오빠 부대의 원조격입니다. 현직 음악다방 DJ 우기 오빠. 마이크 받아주이소.
3: 안녕하세요. 저 47년차 음악다방 DJ 우기 오빠 DJ 장민혁입니다.
4: 67세.
3: 제가 저 어렸을 때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5: 네.
3: 그래서 그때는 연말이 되면은 뭐 가요대상 그런 시상식이 대단했습니다.
4: 네.
3: 그런 거를 보면서 꿈을 키웠는데 어느 날 이제 음악다방 부지센터 이렇게 다니는데 야 저만큼의 이제 뮤직박스가 있어. 그 DJ 형이 멋있더라고.
5: 네.
3: 야 나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래 나도 먼저 좋아하는 음악을 다른 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 이전에 이제 아이가 멋있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멋있었습니다.
4: 상림 다시 흑백 영상.
6: 오늘도 저희 다방을 이용해 주시는 울 언니들 그리고 또 형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 7080 그때 그 시절 청춘 문화를 상징하던 그곳.
3: DJ로서 이제 그 첫 발을 내딛게 된 계기가
5: 네.
3: 자주 출입하는 음악 다방에
4: 네.
3: 사장님이 야 너 일로 와봐. 네가 좀 음악 좀 아는 것 같은데 먼저 DJ가 좀 몸이 아픈지 안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좀 음악만 틀어. 멘트하지 말고. 뭐 멘트는 없는데도 못 내죠. 이제 음악만 턴테이블 LP 바꿔가면서 열심히 틀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다방 DJ로 쭉 나가게 됐죠.
5: 당시에는 정말 DJ가 어마어마한 인기였거든요.
3: 뭐 지역 내에서
7: 지역
3: 그거 정말 아이돌이었죠. 우리도 지역 내에서는 정말 우상이었어요.
5: 지역 내에서는 BTS였다.
3: 그렇죠. 젊은이들의 저 로망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량진에서 영등포에서 신촌으로 영동으로 강남으로 해서 하루 네 군데 근무하는 경우 있었고.
4: 아니 그럼 요즘 연예인들 스케줄인데
2: 아니, 열성 팬은 그럼 다 선생님 스케줄대로 같이 다방을 옮기나요?
3: 다는 아니지만은
2: 네.
3: 특정 이제 저 광팬들이 광팬들이 야 민욱이 형. 지금 신촌으로 가고 있어. 그래 알았어. 거기서 만나. 이렇게 좀 따라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5: 지금 주니어 자문단은 그때 당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것이고 어떻게 DJ를 하시나 궁금해들 하시는데 곡 하나 이렇게 딱 네.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 그럴까요?
5: 예, 네.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자. 예.
3: 음악당 뮤직박스입니다.
4: 네.
3: 야 저쪽 창가에 그 어우 머리를 길게 늘뜨신 분 미모도 빼어나신데 저를 보니까 저 옛날 생각이 좀 나시죠? 그때 그 신성일 같이 멋있었던 남자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십니까? 자 황금음악다방에 잘 오셨습니다. 그분의 추억을 다시 더듬어 보면서 카페 도제 예스터데이 함께하시죠.

0: 박수!
1: 네. 강지영 씨가 저렇게 행복해하고 저렇게 해맑게 웃는 분인지 몰랐어요. 아니 진짜 우기 오빠에게 푹 빠져드신 것 같던데.
2: 강지영 43세.
3: 제일 가깝게 듣고 있잖아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만약에 네.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네. 선생님 쫓아다니는 오빠분의 팬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4: DJ로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네. 저 목소리에 반한 분들도 많으셨겠죠.
5: 맞습니다. 네. 사람의 인상이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외모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목소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흔히 말하는 동굴 목소리, 그 울림이 풍부한 목소리를 갖고 있으시는 건데요. 네. DJ로 활동하던 초창기에 정말 인기가 많으셨다고 하고요. 네. 노량진, 영등포, 신촌, 강남 등을 돌면서 하루에 네 곳의 음악다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지마다 따라다니는 팬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실감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 들어볼 내용은 여성 광보로 일을 하셨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4: 오, 네네.
6: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여성 광보로 36년을 근무하고 살아온 문경아입니다.
2: 68세.
1: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여성 광보라고?
1: 아니 저희가 광부하면 워낙에 힘든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 여성 광부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봤네요.
2: 탄광 영상.
7: 1970년대에서 80년대 호황기를 누린 석탄 산업. 검은 탄가루와 싸워야 했던 광부의 삶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했죠. 그곳에 지상의 막장이라 불리는 선탄부가 있습니다. 석탄을 분류하는 일을 해온 여성들. 그 대부분은 탄광에서 사고를 당한 가장을 대신해서 일을 시작한 아내들이었습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갔던 탄광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여성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2: 선탄부들의 흑백 사진.
0: 저 안에 문계화 선생님도 계셨다 이 얘긴데.
1: 일하시는 것 자체도 많이 고됐을 것 같은데.
6: 네, 제가서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예. 85년도 요리 일자로 제가 입사를 했거든요. 예. 갑반 을반 병반 3교대가 있었어요. 네. 3교대 할 때 병반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병반에 밤 11시에 집에서 출근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애들이 7살, 8살이 됐어요. 재워놓고 나가야 돼요. 나가는 저도 힘들고 애들도 밤에서는 뭐 이불 차내도 누가선 덮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애들이서는 밥도 안 먹고 갔을 때가 마음이 제일 아팠어요. 그리고 애들이서는 볼 시간이 그다지 없었어요.
0: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6: 네, 그때는 강부로서는 강부인데 시집을 오면은 잘 온다 했거든요.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고 저도서는 강부인데 시집을 가볼까 하고 왔어요. 왔더니만서도 시집 오니까 내 남편이 강경화증으로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8년 만에서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아 나도서는 강부서에 좀 들어갈까 이러고서는 강업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발을 들렀으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정년퇴직까지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 오래 하다 보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그래 36년째 작년에 22년도에 2022년도에 10월 30일자로 퇴직했어요.
0: 정년퇴직하신 거예요?
6: 네. 제가 노래를 조금 한 구절 해도 됩니까?
8: 네네. 네.
0: 노래?
6: 네. 예.

0: 그러다 보니까 36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서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때묻은 물건을 좀 가져왔습니다.
1: 뭘 가져오셨어요? 네,
0: 보여드릴게요. 네.
2: 남색 작업복과 마스크.
3: 그게 야, 선생님 그 모자하고 이거는, 그럼 뭐, 선생님 이게 실제 작업할 때 입으셨던 옷인 거예요?
0: 네.
4: 세상에.
0: 이 옷이 저하고서는 32년 됐어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유 손끝도 다 해줬고 네. 또 뒤에도 이렇게 다 기워서 또 이렇게 또 입으셨을 정도로
0: 와. 이거 저는 저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버리기가서는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뭐 힘들게 살은 것도 있지만서도 그래도 강업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애들도 키우고 저도서는 살아오고 재미는 있었어요.
1: 재미있었고.
0: 예,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 내가 한평생 거기서 참 몸담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 나이 돼서 나오니까 내 퇴직하니까 내 너무너무 허무하고 공허함. 네. 집에 와서 조금 울었어요.
3: 아~ 네. 힘들긴 하셨어도 그만큼 네. 정이 많이 들었던 거네요.
2: 작업복 차림에 문계아 씨가 활짝 웃는 사진.
5: 우리가 보통 광부라고 하면은 남성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들을 대신해서 광부로 일하셨던 아내들이 있었네요.
6: 네. 이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는 정말 강하다 이런 네.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숨쉬기도 힘든 막장에서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하지만 네. 내 자식들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티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36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셨을 때 무척 우울한 기분도 드셨다고 해요. 힘이 들었지만 그만큼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해온 일이기에 그런 마음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은 그 우울한 마음 잘 극복하시고 제2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계시겠죠? 네. 문계화 선생님 정말 응원합니다.
5: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듣죠. 윤신혜입니다. DJ에게.

0: 이회진 리포터와 함께하는 황금연못 스페셜입니다. 다시 황금연못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요. 아주 특별한 배에서 태어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김치베이비 1호라고 부른다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0: 네.
2: 이분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6.25 전쟁인데요. 당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겨울 흥남부두로 떠나봅니다. 1950년 12월에 참혹했던 전쟁의 한복판, 함경남도 흥남부두에서 대규모 철수작전이 시작됩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배 안에 모든 화물을 버리고 흥남부두로 모여든 1만 4천여 명의 피란민을 태우고 거제도로 향합니다.
3: 그리고 3일 후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승선 인원은 5명이 늘었는데요. 그 배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난 겁니다.
4: 대형 선박의 흑백 사진.
5: 지금 보고 계신 이 메르디스 빅토리 호에서 태어났던 아이들에게 선원들이 김치베이비라는 별칭을 지어준 거잖아요.
6: 자, 김치베이비 1호 손양영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
5: 선생님이 1호신 거죠?
7: 예, 그렇습니다. 김치 베이비 1호입니다.
4: 73세.
5: 부모님께서 너는 1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가요?
7: 아니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그 배 타고 내려오다가 선장실에서 났다 그 이야기만 했고, 김치 1호라는 이야기는 그 나중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사무장 하시던 로버트 런이란 분이 저 10여 년 전에 한국에 왔다가 그 극적으로 제가 그때 만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 당시 선원이셨던 분이요?
7: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하셨던 분이. 그날 그분들을 만나게 되는 날이 집안 안에 이제 친척 결혼식이 있었는데, 근데 한 분이 이제 친척 볼 형님 되신 분이 그 이제 그 오셨는데, 오늘 거제도에서 전쟁 영웅 기념식이 있었고 메르디스 빅토리아 아이가 5명이 태어났다고 그런다. 근데 행방불명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됐는데 우리가 뭐 전북 기관에 255도청도 찾아보고 뭐 방송에서 알아보는데 못 찾는다. 그래서 푸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혹시 그 아버님한테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맨 마지막 배에 그 선장실에서 났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결혼식에서. 아, 그러면서 내가 기억이 이제 났다. 네가 그러면 그 과연 그 배에서 태어난 아이냐. 결혼식이 하는데 탁자를 겁 들으면서 그냥 빨리 그 선원들 만나러 가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그 택시 타고 와서 이제 그 사람들 만나게 됐죠. 그 런이 사무장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찾고 있었는데 이제 나타났느냐고.
4: 2006년 2등 항해사 로버트 러비와 함께 찍은 사진.
6: 콩팡 오열을.
7: 아, 예, 뭐 어떻게 우는지. 제가 저도 그냥 덩달아 우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같이 왔던 그 부인들도 많이 우시고. 그리고 그때 처음 거기서 뵀어. 와.
6: 참혹한 전쟁 속에서 지켜낸 그 생명이 이렇게 멋진 노신사가 돼서 딱 나타났으니 그분들 입장으로서도 무척 감격스러우셨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선생님 부모님께서는 다른 가족들을 북에 놓고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7: 예, 그 어머님은 이제 배 타기 전에 약간 진통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하고 누나를 바로 밑에도 아버님의 구형제신데 바로 밑에 삼촌 저한테는 작은아버지한테 이제 맡겨놓고 오셨는데 전황이 회복되면 다시 국군들이 올라온다고 그런다. 그때 타고 오마. 그게 이제 평생 영원히 이제 그 영생이별이 됐었죠.
0: 네. 이분 말씀 들으니까 다시 또 먹먹해지는데 6.25 전쟁 당시에 흥남부두에서 피난민들을 태웠던 메르디스 빅토리 호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선원들이 김치 베이비라는 별명을 붙여줬군요.
1: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태어난 아기가 손양영 선생님이었던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특별한 일이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팠던 게 부모님께서 전황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은아버지 댁에 손양영 선생님의 형과 누나를 맡기고 오셨대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부모님들이 그 두고 온 남매를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산소자리도 미리 마련을 해두셨다는데 두고 온 내 자녀가 있는 북쪽을 향해서 눈을 감겠다라는 마음으로 묘소가 북쪽을 바라보게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0: 네, 네.
1: 저희 외할머니도 이북이 고향이시거든요.
0: 네, 네.
1: 근데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 식구들은 탈북도 못하는 거냐.
0: 아.
1: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투박하게 표현하셨지만 그립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0: 네, 네.
1: 지금 이산가족이 되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0: 네.
1: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당사자들은 떠나셨어도
1: 네.
0: 그분들의 슬픔을 평생 보고 자라온 2세들이 남아있고
1: 그렇죠.
0: 또 3세들까지도 마음을 꾸준히 열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북에도 2, 3세가 살 거 아니에요.
1: 그렇네요. 그 생각은 또 못 해봤는데 제가.
0: 저도 제 조카들을 만난 날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꼭 만나야죠.
0: 네네.
1: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볼 내용 황금빛 내 인생입니다.
0: 네.
6: 대전광역시에서 오셨습니다. 임원철 씨를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 임원철 79세.
5: 정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죠.
6: 나는 인생을
5: 읊는 신이다.
6: 해봐주시겠습니까?
9: 내 나이 60 바구도 19 젊은이와 같이 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젊어지는지 이 기분 모를 거야.
5: 예! 와, 지원 씨!
6: 와, 처음으로 알아봤어요.
5: 아니, 지원 씨!
6: 와, 지퍼를
5: 아니, 또. 지퍼를
10: 와, 제가 역시 래퍼들을 많이 봐서 네. 딱, 네, 제가 딱 알아뵀습니다.
5: 선생님, 진짜 랩을 하는, 랩으로 인생을 읊는 신이어신 거예요?
9: 약 한 25년 전부터 네? 랩을 시작했습니다.
5: 오, 50대에 랩을 시작하신 건데 과연 네. 랩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8: 대전광역시 동구.
11: 내가 서방이 한번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12: 그 안경 쓰고 그늘에 깜깜하다.
8: 아내 이재순 73세.
5: 부인이시군요.
9: 네. 아니야, 선글라스 쓰야 랩이 잘 나와.
12: 아니요, 여기가 그늘이라 안 돼요. 옷도 깜깜하고
9: 그냥 쓰고서 찍고 나중에 벗어.
12: 그래. 우리 신랑이 MC예요. 그래서 동영상 좀 멋지게 찍어주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13: MC가 뭐예요?
12: 랩하는 사람이에요.
9: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기 넘치는 래퍼 MC 임원철입니다.
5: 오.
9: 여기는 내 매니저입니다.
12: 매니저가 뭐요? 아내지. 이제 매니저를 변하네.
9: 아내 겸 매니저.
8: 은색 링 목걸이에 온통 검은색 옷차림, 선글라스까지.
5: 어머.
6: 이야, 인생을 노래하는 19살 할배 래퍼.
9: 유니버설리 커뮤니케이션. 새내기 할아버지 듣보잡. 나의 볼매에 너희들은 금사빠.
5: 어머.
9: 나의 로망은 젊어. 현실은 열풍. 남새벽은 저리가. 움치는 타짜. 정철 놓치마. 아직 보여줄 게 많아. 잼나 잼나 오지게 잼나 내 알로 잼나 우리만의 커뮤니케이션. I say MC. You say 원철. MC.
12: 원철.
9: MC.
12: 원철.
9: 잼나 내 알로 잼나.
5: 님께서 같이 잘해주시네요.
9: 아, 이건 내가 래퍼가 되고 제일 처음 작사한 자작곡입니다. 제가 작사 지금까지 한 10개 넘게 했습니다.
8: 랩을 시작한 계기는?
9: 나 같은 경우는 저 해방도로 태어났어요. 또 5년 후에 또 6.25 사병이 터졌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겨우 그때 국민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군대 갔다 오고 월남 갔다 오고 IMF 겪고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게 너무 졸려서 노래도 부르고 껌도 씻고 해도 졸리고 어디 졸음을 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철원도 저 누이라는 거 있죠. 그거 그냥 부르면은 그냥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는 몸도 흔들고 그냥 마구잡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 보면 볼수록

0: 70세 노인의 수기를 보내왔어요. 젊어서는 회사도 잘 다니면서 또 높은 자리까지 하고 멋있게 살고서 이제 60대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예. 아,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거다 하고서는 그냥 90세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 90대 생일날 펑펑 울었다는 거죠. 나의 3분의 1을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앞으로 100살을 살지 모르니까 앞에 또 그 생일날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학공부를 시작한다는 이메일을 딸내미한테 받고, 야. 그러면 나도 지금 해도 늦지 않잖아. 오. 90세가 어학공부를 한다는데 그쵸. 그때 65세 중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야. 그리고 또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봅니다. 71살에
1: 네. 네.
0: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마치 들어갔습니다.
1: 네. 이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2: 20살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시는 거잖아요.
0: 네네.
2: 아니 이게 처음 적응하실 땐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0: 문제는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잘못하면 꼰대 소리만 들으니까 그걸 위해서 랩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같이 놀고 하니까 격이 없어지고
1: 예.
0: 젊은이들 세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코인 노래방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탐구도 치러 가고 노래방도 가고 정말 제2의 제2번의 젊음을 사는 이모철입니다.
2: 71살에 20대를 다시 사신
0: 그렇죠.
2: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앞으로도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가 여기에 담았습니다.
3: 상패
1: 황금빛 내 인생 인생을 노래하는 래퍼 임원철님 대한민국 시니어의 이정표가 되어준 임원철님의 인생이마 그 황금빛 여정을 응원합니다.
4: 네, 임원철 선생님은 이 방송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5: 네.
4: 그건 바로 후회하더라도 도전하라라는 말입니다.
5: 네.
4: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5: 네.
4: 그만큼 도전을 시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생긴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5: 네.
4: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네. 79세 연세 래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후회하더라도 도전하신 분.
4: 네.
5: 앞으로 열심히 멋지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연모 스페셜 오늘도 유혜진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5: 그래서 우리 PD가 고른 노래가 있어요. 하남석의 시작이 반이라네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2시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갈 때 아주 요긴합니다. 교통수단 정보까지 알려주고 어디에서 갈아타고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런데 길을 찾을 때는 우선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지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지금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지금 내 나이, 지위,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떤 목표로 향할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에는 내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복희의 노래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네, 오늘은 예배석 작가의 수필 막걸리 예찬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막걸리다. 가끔은 맥주나 소주 또는 양주, 정종 등 다양하게 맛을 보지만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은 막걸리다. 술을 어릴 적에 좀 일찍 배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할아버지 심부름 다닐 때 주전자에서 조금씩 홀짝거리며 맛을 익혔다. 중학교 다닐 무렵엔 본격적으로 숨어서 막걸리를 마셨다. 막걸리가 왜 그렇게 좋은가 하면 그 독특한 향기가 사람을 진저리 치게 한다. 술 익는 구수하고 알싸한 냄새를 맡으면 마치 소가 염을 삶는 냄새에 흥분하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산행 뒤에 막걸리 한 잔 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오래전 이사를 와서 정착한 곳이 하필이면 막걸리 양조장 앞이다. 아마도 떨어질 수 없는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막걸리가 좋고 산이 좋다. 성격이 좀 싹싹하지를 못하고 과묵한 편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한번 친해진 사람들은 참 오래가는 편이다. 친구가 그립다. 뚝배기처럼 좀 투박해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먼 훗날 노년의 꿈이 있다면 흙으로 집을 짓고 커다란 항아리 몇 개를 장만하여 동이마다 갖가지 술을 담가놓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밤새워 이바구를 하고 뜨끈한 아랫목에 몸 지진 후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 잘 가게 친구, 또 놀러 오시게 하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고 싶다. 막걸리를 마시며 나는 늘 그런 행복한 노년을 생각한다. 한 잔의 추억, 이장희의 노래입니다.

0: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계절이 바뀌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치밀 때가 있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주 행복한 여행 지도에서는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남 산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남사 예담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담은 옛 담장이란 뜻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이름처럼 옛스럽고 정겨운 돌담길이 펼쳐지고 담장 너머로 수백 년 된 기와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돌담길은 흙과 돌을 다져서 만들었는데요. 그 길이만 무려 3.2km에 달하지요. 특히 굽이진 골목길 한가운데에 서로를 끌어안듯 둥글게 교차하며 자란 수백 년 된 회화나무 두 그루가 이 마을의 상징입니다.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 부부가 백년회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부나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다면 산청에는 남사마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을에는 옛 선비들의 기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담장을 따라 이리저리 굽어지는 골목길을 옛날 선비가 된 것처럼 유유자적 거니로 보시지요. 좀 걷다 보면 배가 출출해지는데 지리산 자락인 산청에 왔으니 산채 비빔밥이나 쫄깃하고 고소한 산청 흑돼지 구이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자란 나물 반찬을 곁들여 드신다면 향긋하면서 든든한 한 끼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산청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의 저 마을의 순이란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무룡의 옛마을, 그리고 최선미의 나는 보았지.
1: 산 넘어 저 마을의 순이, 꽃처럼 곱게 피는 순이, 언제나 눈이 마주치면 방긋이 웃어주는 순이, 동서

서산에 해가 지면은 바구니 나무를 타는 산 넘어 저 마을의 스님.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죠? 김상희의 저 마을의 순이, 최무령의 옛마을, 그리고 최선미의 나는 보았지였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경남 산청에서 가볼 만한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사 예담촌에서 차분한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지리산의 시원한 품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청을 대표하는 절경 중에 하나인데요. 대원사 계곡길로 안내해드리지요. 지리산에서 굽이쳐 흘러온 시원한 계곡물이 널찍한 바위들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대원사 입구 주차장에서 시작해 유평마을까지 다녀오는 왕복 7km 코스가 있는데 천천히 걸어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목재 데크길과 부드러운 흙길이 있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지요.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 숲이 이어지는데요.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가 걷는 내내 배경음악이 돼줄 겁니다. 초여름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서 천년고찰 대원사의 고즈넉한 풍경까지 눈에 담으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지요. 트레킹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계곡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각종 약초를 듬뿍 넣고 푹 구워낸 약초 닭백숙으로 기력을 보충해 보시지요. 만약 시간 여유가 된다면 산청의 자랑인 동이보감촌도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왕산자락에 넓게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맑은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다는 거대한 거북이 모양의 바위 귀감석의 등을 기대고 건강을 기원해 보시고 한방 약초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 체험까지 즐기면은 걸으면서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질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의 싱그러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남 산청의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김홍철의 노래 계곡의 무지개, 문정선의 이 계절의 찬가, 그리고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0: 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구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에 담는 일 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제가 다정하게 불러보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신재동. 참 부르기도 정겨운 이름인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1: 큰 뜻은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동력동자에 있을제자거든요.
0: 네. 있을제 동력동. 이제 동력해 있습니까? 네.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1: 항상 해가 지는 쪽에 있지 말고
0: 뜨는 쪽에 있어라.
1: 뜨는 쪽에서 그 깨어 있어라. 예. 정신 차리고 살아라.
0: 동쪽에서 오신 귀인 뭐 이런 게 되겠네.
1: 그 정도 거쳐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정도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항상 이렇게 좀 맑은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뜨는 쪽에서 살아라.
0: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 사시는 집 그 창이 동향에 나 있습니까? 남향에 나 있습니까?
1: 남향이 있습니다.
0: 남향이군요.
1: 아침에 발코니에서 보면 뜨는 게 이렇게 보여요.
0: 예, 슬슬 쫙 올라와요. 빛이 올라오죠. 네, 예. 네. 남향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방향이지만
1: 거기다가 행운목을 한 25년 전에 1,000원짜리 하나
0: 집안에
1: 키웠는데
0: 조그만 거. 예.
1: 지금 잘라 잘라면 또 뿌리가 나와요.
0: 잘 자라죠. 아주.
1: 그래서 지금 한 6그루가 됐어요. 잘라서
0: 새끼를 많이 쳤군요.
1: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잖아요.
0: 예. 저도 봤어요. 저희 집에도
1: 기가 막힙니다.
0: 행운목이 있는데
1: 피셨어요 꽃이?
0: 꽃이 핀 적이 있습니다.
1: 기가 막혀.
0: 보기 힘들잖아요.
1: 보기 힘들어요.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네. 오늘 주제가 뭐 행운목 이런 거 아니죠. 갑자기 나무 이야기.
1: 아유, 네, 네. 혼날 줄 알았습니다.
0: 아니, 뭐 혼낸 건 아니고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자, 오늘 주제 뭡니까?
1: 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신재동의 사랑 가수 편에서
0: 서른도 씨 얘기했었죠.
1: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꽤 많아요.
0: 오, 네.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본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그렇게 사실은 흔치 않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오늘도

0: 그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과 그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예명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예명, 멋진 예명을 가진 분들이 나오시겠네요.
0: 네, 네, 네.
1: 그나저나 신재동 단장님은 뭐 예명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인들 보면은 작곡할 땐 이 이름으로 하고, 작사할 땐 이 이름으로 하고, 노래할 땐 딴 이름으로 하고. 네. 대표적으로 반야호 선생님이 그랬는데.
0: 네,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봤던 그 박현진 선생도 그렇고, 아. 박성훈 선생도 그렇고.
1: 아, 그러면 그분들은 가수 활동할 땐 다른 이름이었습니까?
0: 박성훈 선생은 뭐 현철과 벌떼들.
1: 아, 그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0: 계속. 예. 그 팀으로 그렇게 갔고.
1: 예.
0: 그럼 박현진 선생님은 뭐 한솔 작사 뭐
1: 아 작사할 땐 다른
0: 본인이죠 그 이름을 하죠.
1: 한솔이 그 박현진 선생의 작사명이군요.
0: 그렇죠.
1: 아 그랬군요. 몰랐네요. 우리 신재동 단장님은요?
0: 저는 없습니다.
1: 아 오로지 그냥 한 이름으로
0: 하나 뭐 하나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아 제가 어떻게 감히 지어드리겠습니까?
0: 아유, 뭐 저는 영광이죠.
1: 아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0: 하나 져주세요. 뭐 글을 오는 워낙 잘 쓰신다고 소문이
1: 사. 아유 왜 그러세요? 자 주제로 들어가서 첫 곡 어떤 곡?
0: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사람.
1: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
0: 심수봉 씨.
1: 네. 심수봉 씨도 당연히 예명인가 보군요.
0: 그렇습니다. 1978년도 대학가요제 출전 당시 때 이름이 본명을 썼는데
1: 예.
0: 심민경.
1: 아 본명도 이쁘신데요?
0: 되게 이쁘잖아요.
1: 심민경.
0: 근데 예. 사실은 연예인 쪽 같은 느낌.
1: 평범한 이름이어서
0: 조금 착한 느낌이 좀 들긴 해서.
1: 아.
0: 그래서 주변에서 뭐 야 이거 성공하려면 이거 이름 바꿔야 돼.
1: 아.
0: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지어주신 거예요.
1: 오.
0: 그래서 본명이 사실은 수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명이에요.
1: 아, 그 심수봉 씨의 본명은 심민경이고
0: 그렇죠.
1: 수봉이라는 이름은 본명이었군요.
0: 그렇죠.
1: 불자셨군요.
0: 그렇죠.
1: 아, 그걸 예명으로 쓰셨네요.
0: 근데 참 좋았어요. 심수봉이라는 이름이.
1: 흔치 않잖아요.
0: 예, 되게 좀
1: 인상적이기도
0: 하고.
1: 예, 예. 느낌도 좋고. 심수봉 씨의 여러 노래 중에 그때 그 사람을 선곡하셨는데 많은 사연이 담긴 곡이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사실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이 노래 좋아했어요.
1: 예, 예.
0: 사연이 참 많은 곡입니다. 이게.
1: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있었고.
0: 맞습니다.
1: 예.
0: 그 특유의 비음이
1: 네.
0: 어우, 너무 매력 있잖아요.
1: 이 노래에 얽힌 사연 때문에 또 이 노래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0: 맞습니다. 예. 78년도에 대학가요제 이제 참가 곡이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곡을 본인이 다 만들어요. 작사,
1: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죠.
0: 하죠. 피아노
1: 잘 치시니까.
0: 연주도 잘 하시고.
1: 예. 자, 이어서 만나볼 가수는 누굽니까?
0: 네. 가요 왕입니다. 싫다 싫어 현철 씨.
1: 아, 얼마 전 또 작곡하신. 현철 씨의 본명은 그럼 뭡니까?
0: 현 씨가 아닙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강 씨예요. 본명은 강상수.
1: 오.
0: 네, 강상수 씨죠.
1: 전혀 연상이 안 되네요.
0: 안 되죠.
1: 예, 네. 매칭이 안 되는데.
0: 사람이 첫 그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강상수 씨의 봉선화 연정 이랬으면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1: 만약에 그 이름을 계속 썼으면 그게 익숙해졌겠죠.
0: 그렇겠죠.
1: 예. 예.
0: 무명 시절을 오래 겪은 가수 중에 이름을 대라 그러면 뭐 여지없이 현철 씨를 되는 거예요.
1: 대표적이죠.
0: 그렇죠? 네. 66년
1: 데뷔할 때는 본명이었네요.
0: 그때는 이제 본명으로 했네요. 야 이거 솟기현자의 밝을 철자
1: 네.
0: 이렇게 썼어요. 어려운 그
1: 솟기현이 이제 거물현 옆에 그 쇠금변이 붙은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글자 많이 쓰긴 해요. 그죠?
1: 이름에 많이 씁니다.
0: 네, 네. 그래서 현철이라는 예명을 바꿔서 시작을 했어요.
1: 예.
0: 이 곡도 많이 히트됐습니다.
1: 싫다 싫어로 선곡하셨는데 이 곡이 이제 90년 정도에 나온 거죠.
0: 그렇습니다.
1: 이호섭 작사, 박성훈 작곡. 예.
0: 이게 가요 대상을 또 받았어요.
1: 맞아요. 90년도에.
0: 이효섭 씨가 이 노래 되게 아끼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노래가 아주 찰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현철 씨가요. 싫다 싫어 꿈도
1: 그 창법.
0: 이렇게 하고 예. 예. 3단 꺾기 창법.
1: 아, 그렇네요. 현철 씨 한번 또 그 3단 창법.
0: 너무 좋았어요.
1: 흉내 내기 힘들잖아요.
0: 힘들어요.
1: 이거. 예. 자, 그러면은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 두 분,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현철의 싫다 싫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와 그 가수의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현철의 싫다 싫어 두 가수의 대표곡 들어봤어요. 정말 인상적인 예명을 쓰는 가수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1: 네, 뭐 사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문주란 씨.
0: 아, 멋진 예명이죠. 네, 문주란.
1: 꽃이잖아요, 문주란이.
0: 그 난 종류 아닌가요?
1: 네. 예. 본명은 문필연 씨입니다.
0: 아, 본명도 멋지신데요?
1: 괜찮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작사가 정은우 선생께서 제주도에 그 자생하는 천연기념일이잖아요. 예, 예, 예. 문주란.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갖고 이제 지어줬고. 뭐 또 뭐 혜은이 씨는 이제 김승주 씨.
0: 김승주란 본명은 또 많이 알려져 있죠.
1: 그렇습니다.
0: 혜은이. 예.
1: 되게 세련됐어요, 이름이.
0: 오히려 성을 빼고 혜은이 아무개 아무개 부르는 것처럼 들리니까 본인은 뭐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혜은이 혜은이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더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1: 아, 그럼요. 예. 통칭 그렇게 부르는 건데 우연이 씨도 뭐 연이 연이 연이 우연이 우연이 뭐
0: 이로 끝나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부드럽고 예.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송가인 씨.
0: 아, 송가인.
1: 송가인 씨는 원래 처음에 가수로 아예 데뷔를 할 때 조은심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머니 성씨를 따고
0: 네.
1: 또 뭐 노래를 뜻하는 그 또 노래 가짜를 써서
0: 사람인자.
1: 하고.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예명을 쓰면서
0: 네.
1: 이제 저 출발을 했고
0: 노래부터 확실히 난 그렇습니다. 가수다.
1: 뭐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뭐 본명 장호근.
0: 네,
1: 뿌리근자겠죠?
0: 아닌가? 뿌리근자 많이 쓰죠.
1: 예. 많이 쓰잖아요.
0: 남자들은.
1: 네. 그래서 뭐 유비스라는 그룹도 데뷔를 했던데 박서진 씨도 뭐 박효빈 여자 이름 같은 느낌.
0: 명이 박효빈이에요.
1: 박효빈이랍니다.
0: 중성적인 이름이네요. 예. 네.
1: 얼굴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0: 서진이라는 이름도 중성적이죠, 뭐. 자 이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조항조 씨의 옹이.
0: 조항조 씨도 예명인데 네. 본명은 어떻게 되나요?
1: 저희랑 같이 그룹 활동할 때는
0: 예.
1: 원표형, 원표형 그랬어요. 형, 원표형.
0: 아, 그럼 조원표입니까?
1: 홍원표입니다.
0: 아, 홍 씨예요.
1: 네,
0: 아, 홍씨 성 가진 분 중에 표자 돌림이 많으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정치인도 많고.
1: 그게 좋은가 보네요.
0: 언젠가 지난번 국회인가 표자 돌림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1: 있어요.
0: 4명인가
1: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78년도 정도에 록밴드를 시작을 해서 되게 어려 그때 사실 다 어려웠잖아요.
0: 예.
1: 잘 안 돼서 생활고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90년도쯤에 다시 돌아와서 조항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남자라는 이유로 이 노래를 빵 하면서 이제 올라온 가수예요.
0: 예. 다른 노래도 많지만 이 대표곡 중에 이제 옹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장년층에게 사랑받는 노래였죠. 지금까지도 많이
1: 그렇습니다.
0: 사랑받고 있고요.
1: 이걸 참 이거 작곡 참 잘하신 것 같아요.
0: 작곡을 참 누가 했는지 기가 막혔어요.
1: 기가 막혔어요.
0: 예. 아니, 보니까 이승규 작사 신재동 작곡이네요. 신재동 작곡. 아, 그랬군요.
1: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0: 쑥스러우시죠?
1: 아, 그렇습니다.
0: 아유. 어떻게 또 이런 명곡을 쓰셨어요?
1: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글이 사실 좋으면 글이 좋으면 곡은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우리 원 아나운서님께 자꾸 글 부탁하는 거예요.
0: 아,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1: 이제 이승규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슴속에 정말 그 남아있는 오래 남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상처를
0: 네.
1: 털어내야 되는데
0: 아.
1: 어디쯤 가야 이게 또 언제쯤 돼야 이걸 털어낼 수 있을까?
0: 예.
1: 네, 그런 뼈 아픈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0: 옹이라는 게 그 나무의 그 자른
1: 그렇죠.
0: 흔적.
1: 상처.
0: 네. 그죠? 예, 네. 네, 잘린 흔적이잖아요.
1: 그러니까 정말 그건 뭐 뭘 도려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게 깊은 상처가 박혀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잊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쯤 달려가야 잊을 수 있을까?
0: 네.
1: 뭐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0: 참 가사도 좋고 곡은 더 훌륭한 명곡입니다. 자, 조항조 씨의 노래 옹이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조항조의 옹이 들으셨습니다. 이승규 작사, 신재동 작곡. 네, 아, 좀 노래 전개는 참 편안한데
1: 네.
0: 가사가 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에요. 네,
1: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좀 많이 좀 빼고
0: 네. 힘을 빼고
1: 멜로디나 아니 그러니까 편곡에서 많은 부분을 너무 집어넣지 않고
0: 아.
1: 여백을 많이 주고 노래 쪽에 글이나 네. 멜로디가 잘 들리게
0: 아.
1: 그게 제 이제 뭐 주특기라면
0: 곡이 좀 심플해야 가사가 잘 들린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특히, 지론이시군요.
1: 특히 좋은 글은 가사를 알려야 되는데
0: 예.
1: 편곡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0: 곡에 너무 치장이 많으면
1: 안 들리니
0: 아.
1: 편곡을 가능하면 여백을 좀 많이 주자.
0: 그런 또 철학을 갖고 계시네요.
1: 이런 거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1: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0: 아니요. 갑자기 예. 가사를 써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1: 들어서. 아, 그러니까 들어서. 좀 주세요. 아, 벌써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게 한 1년 넘었는데 이렇게.
0: 벌써 1년 됐어요?
1: 그럼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안 주시네.
0: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처. 오늘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들의 노래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수들이 예명을 지을 때도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성공했던 가수의 아니면 성공

0: 내고 그렇죠. 짓기도 그렇죠. 하고
1: 그런기도 하고
0: 또 어떤 가수들 보면은 그 예명을 여러 번 바꾼 경우도 많더라고요.
1: 많아요. 많이 바꿨어요.
0: 안 돼서
1: 예. 이걸로 했는데 안 돼서 또 바꾸고 저걸로 해서 또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예.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음반 프로필 보면은 낼 때마다 이름이 달라져요.
1: 달라졌어요.
0: 예. 깜짝깜짝 놀라요.
1: 근데 사실 그거 안 좋아요.
0: 안 좋죠.
1: 왜냐하면
0: 본인에게 좋을 게 없죠.
1: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예.
1: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안타깝고 바쁜 마음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럴 땐 누가 좀 조언을 해서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그쯤 어떻게라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1: 네.
0: 네, 그런 또 열망 때문에
1: 좋은 글 좀 주십시오.
0: 아이 자 마지막 노래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패티 김 씨의
0: 아.
1: 그야말로 스타죠 스타 이별이라는 곡입니다.
0: 패티 김 당연히 이제 예명 같지만 어찌 보면 영어 미국에서의 이름일 수는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본명.
1: 그렇죠. 예. 패티라는 예. 이름 많이 쓰기도 해요.
0: 예, 예.
1: 특히 뭐 이렇게 의상 계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쓰기는 하는데 이분 본명이 김혜자씨입니다.
0: 아 탤런트 김혜자 씨와 똑같군요.
1: 네, 그래서 오. 이제 사실 척 외모를 딱 보면
0: 예.
1: 거의 그 외국인 그 냄새가 많이 나요.
0: 서구적인 키도 매력이 크시고 강하시죠. 예.
1: 다 큼직큼직하시고 얼굴도 사실 미팔군 출신이기 때문에 뭐 노래는 뭐 팝이나 이런 걸 또 시작을 하셨던 그러니까 패티 페이지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0: 유명한 가수죠. 예. 예.
1: 거기서 아마 패티를
0: 아 예. 패티 페이지에서 따온 거군요.
1: 그래서 따와갖고
0: 예, 예.
1: 패티 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0: 예. 예. 이 곡이 이제 오늘 준비하신 곡이 이별이란 곡인데
1: 네, 네.
0: 한때 그 배우자였던 기러균 선생이 만든 곡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작사 작곡을 다 하셨는데 이제 이혼의 어떤 위기가 좀 처해서 그때 당시 기로에 섰을 때. 에, 그런 느낌이나 슬픔을 이제 애절하게 잘 표현을 했던 그런 곡인데
0: 네.
1: 이것도 뭐 정말 국민가요죠. 국민가요. 73년도에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0: 예. 자, 그러면은 패티 김의 이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해 주신 신재동 단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과도하게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백뇨 수치가 높다는 건 콩팥 손상의 위험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뇨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특히 소변에서 거품이 생길 때 의심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곧 단백뇨일까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단백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몸이 가려운 증상 참 괴롭죠? 특히 노인들에게도 가려움증은 흔한데요. 이유가 뭔지 살펴봅니다. 건강365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T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콩팥병의 위험 신호로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단백뇨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단백뇨 소견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백뇨가 네.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1: 네, 그 단백뇨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백질이 맞고요.
0: 네.
1: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정상보다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에 녹아서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단백뇨라고 얘기합니다. 뭐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과 같은 뭐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변으로 거의 안 나오거든요.
0: 네.
1: 나오더라도 아주 미량만 나오는데 이게 콩팥에 손상이 있으면 이게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단백뇨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리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단백질을 아예 끊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1: 예.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혈액 속에 아무래도 단백질의 양이 이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먹어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해서 소변으로 더 많은 단백질 소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단백질은 거꾸로 또 콩팥을 또 빨리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이 유리해요. 그렇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적게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1: 네.
0: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1: 심하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럴 경우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요. 또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수와 필요한 단백질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정제로 만들거나 뭐 보충제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단백질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체중 1kg당 단백질 한 0.8g 정도 이것 아래로 미만으로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고 잘 관리하면서 제한해야 됩니다.
0: 네. 네. 단백뇨가 나오면 이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단백뇨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콩팥 손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도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이 예, 단백뇨가 이렇게 보이면은 일단 콩팥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가 일시적인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열이 많이 날 경우에도 잠깐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뭐 심한 운동을 한 직후에도 검사해보면 그럴 수 있고 또 심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다시 검사해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가끔씩은 막 급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한테서 검사해보면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뭐 급성 질환을 앓아서 막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분들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사해보면 단백뇨가 없는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뭐 한 예로 들면은 뭐 독감 때문에 막 열이 나서 이렇게 다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소변 검사할 때 단백뇨가 보이는 경우에 아 바로 단백뇨가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독감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검사해 보면 그때는 단백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래도 단백뇨 소견을 들었음에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콩팥 기능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걸까요?
1: 네. 그게 문제인데요.
0: 네.
1: 일시적인 단백뇨의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 해결되고 다시 검사해보면 괜찮게 놔둬도 되는데
0: 네.
1: 그런 문제 없이도 계속 지속적으로 3개월 보통 우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단백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양도 많은 경우에는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다 보면 신장이 그 콩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0: 그럼 증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단백뇨가 있어도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흔히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단백뇨를 의심하게 되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1: 관련이 좀 있고요. 그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 혈액에 있는 알부민이 막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단백질이요. 그럴 경우에 알부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몸이 부을 수가 있어요. 얼굴이나 다리 같은 데 이렇게 부종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백뇨가 소변으로 막 이렇게 섞여 나오면은 많이 흘러 나오면은 이게 계면 혈청제처럼 이렇게 거품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소변에 거품이 있는 생기는 원인 중에 단백뇨가 한 가지 원인이지만 다른 경우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농축돼서 그럴 수 있고 하여튼 뭐 다른 원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딱 맞진 않지만 소변에 거품이 좀 보일 때 금방 없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고요. 네, 거품이 생겼는데 몇 분이 지나도 가봐도 그대로 거품이 남아 있고 또 가끔씩은 변기물을 내린 다음에도 이렇게 거품이 남아 있다면 이거는 좀 심한 단백뇨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는 검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콩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 단백질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단백뇨가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건가요?
1: 그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부위가 사고체인데요. 사고체는 이렇게 그 아주 미세한 정밀한 막으로 이렇게 그 막으로를 사이에도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데 여기가 손상이 없으면은 거의 단백뇨가 못 새어 나가요. 조금씩은 새어 나갈 수 있지만 그것도 또 바로 이어지는 세관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아주 미량의 단백질만 보이는데 이게 사고체에서 피를 걸르는 부위에서 손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단백질이 새어 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막 새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변으로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걸 단백뇨라고 얘기하고요. 또 가끔씩은 뭐 혈액 속에 이렇게 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막 넘쳐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소변으로 흘러나와서 단백뇨가 관찰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사고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다발성 골수증 같은 혈액 질환에서 이제 암세포가 만든 아주 이상한 단백질이 막 콩팥을 손상시키면서 그게 소변으로 막 흘러나와서 이렇게 단백뇨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사고체가 손상되면은 새 나오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럼 그런 사고체가 손상이 된다는 건 여러 원인이 있는 건가요?
1: 사고체 손상되는 원인으로 제일 흔한 게 당뇨병하고 고혈압이죠. 그 외에도 사고체 질환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고 또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좀 많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또 약 같은 거 드시다가 이렇게 좀 손상받을 수도 있고요. 뭐 유전 질환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병 질환들의 대부분 사고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0: 뭐 일단은 당뇨병과 고혈압 지적하셨고요. 뭐 자가면역 질환, 유전 질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단백뇨의 원인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1: 네, 그렇죠. 단백뇨는 증상이거든요. 콩팥이 뭔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면은 콩팥병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0: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런데 거품의 양이라든지 지속되는 시간도 살펴야 하는 부분일까요?
1: 네, 그렇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그 이렇게 소변이 너무 빨리 이렇게 세게 나가서 이렇게 막 물방울로 만들 수 있고 그 먹은 음식 중에도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물하고 기름에 다 친한 성격을 가진 그런 계면할 혈청 성분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품이 생깁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검사를 해보면 일부가 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보통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거품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금방 생겼다가 이제 금방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검사해보면 대부분 괜찮고요. 근데 보통 보면 몇 분이 지나도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봐도 그대로 변기에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좀 이렇게 굉장히 또 양도 여러 개로 볼볼 올라있고, 또 이렇게 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이게 거품이 아직도 덜 내려가고 묻어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이고 그런 분들은 검사해보면 단백뇨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0: 운동을 좀 심하게 하고 난 후에도 거품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탈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변이 농축되면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좀 소변에 거품도 생기는 경향이 좀 있고요.
0: 네.
1: 또 하나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 잠깐 생겼다가 나중에 또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네. 네. 뭐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이런 여러 경우와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품이 좀 지속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1: 네. 그게 구별하는 방법이죠. 네. 좀 오랫동안 안 없어지는 거. 아까 주신 거품이 한 몇 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변기물 내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단백뇨일 가능성이 많지만 일반인들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구별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믿고 이렇게 전적으로 맞아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집 근처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검사 한번 해보시면은 뭐 저렴한 비용으로 거품이 원인이 단백뇨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품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근처에 가시면은 뭐 금방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소변 조금만 받아주면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단백뇨는 사구체라는 필터가 손상이 되면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몸이 좀 부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소변에 거품뿐 아니라 몸이 부는 증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1: 예, 이 단백뇨가 심하면은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막 소변으로 새 나가면서 혈액 중에 알부민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이 알부민이라는 물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혈액에다 물을 잡아두는 기능을 해요. 그 물을 잘 못 잡아두니까 혈관 밖으로 물이 막 이렇게 새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백뇨가 심한 신종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부민이 막 모자라면 저알부민 혈증 피 검사를 보면 알부민이 적어 떨어져 있고 많이 모자라고 다리 같은데 막 부종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흔히 관찰됩니다.
0: 네. 그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면 그때는 초기일 수 있는 건가요?
1: 예, 아무래도 이전에 검사했을 때는 없던 단백뇨가 이번 검사에서 새로 생겼다면 병이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것도 일시적인 단백뇨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단백뇨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시적인 거라면 큰 문제는 없고요.
0: 네. 네. 검진에서 단백뇨 여부는 어떤 검사로 확인하는 건가요?
1: 예, 소변 검사를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은 또 건강검진 할 때 보면은 소변으로 단백뇨의 그 이제 양을 갖다 이렇게 측정해주는 검사도 포함된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아무 데나 이렇게 소변 조금만 받아서 검사하면은 단백뇨를 쉽게 알 수 있고요. 검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0: 그러니까 검사가 약간의 소변으로 간단하다고 하셨는데요. 크레아티닌 수치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건가요?
1: 그 소변에 그래서 단백뇨의 양을 이렇게 추측할 때 그때 크레아티닌을 갖다가 검사를 같이 해서요. 소변에서 단백질하고 크레아티닌 비율을 봐서 아 이분은 어느 정도 단백뇨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인들도 조금의 단백질은 나와요. 하루에 한 150mg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 단백뇨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단백질하고 크레아티닌을 측정해가지고 그 비율을 보고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0: 비율이 중요한 거네요. 크레아티닌이 뭘 말하는 건가요?
1: 아,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대부분 콩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그 신장 기능을 평가할 때 쓰는 그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 크레아티닌이 보통 하루에 한 1g 정도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이 단백질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0: 네. 앞서 단백뇨의 원인이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까요?
1: 네, 그렇죠. 일단 단백뇨가 있으면 콩팥병이 있다는 신호라서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에 따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단백뇨 자체도 콩팥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로 이렇게 혈압약 중에서 단백뇨를 줄일 수 있는 약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단백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단백뇨 자체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0: 네. 사람 이름 단백뇨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증상이 계속됨에도 방치하면 어떤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예, 단백뇨가 보인다는 거는 콩팥이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그렇듯이 콩팥이 신호를 보내는 건데 네. 이걸 원인을 확인하냐 그냥 놨다 보면은 이렇게 그 병이 콩팥 병이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 콩팥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투석이나 뭐 신장 이식이 필요한 이렇게 말기 신부전 상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 단백뇨가 조금 있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본인이 느끼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소변에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게 단백뇨라고 하셨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겠죠?
1: 이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단백뇨가 있다면 일단 단백질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0: 네.
1: 너무 제한하는 것도 안 좋지만 좀 그래도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좀 적절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또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 부종이 생기거든요. 다리가 붓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부종이 좀 완화되고 약도 잘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백뇨가 있고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하고요.
0: 네.
1: 또 콩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단백뇨가 생긴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하여튼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약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저것 약을 사용하다 보면 콩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쓸 때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단백뇨와 콩팥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겪는 피부 질환 중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움증입니다. 피부 건조가 원인일까요? 일시적이 아닌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는 증상이 주는 불편은 생각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노인들의 가려움증은 흔한 증상이지 않나요?
1: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의 대부분 뭐 80%까지 경험하실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이제 가려운 증상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피부의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습제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에 이제 천연 보습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지선이나 땀샘 이런 부속 기관들에서 좀 기름 성분이나 수분을 이렇게 분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그런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시게 되는데요. 뭐 그 밖에도 이제 어르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약물도 많이 드시고 계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만성 질환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런 가려움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지고 계신 질병 같은 것들이 없는지 또 있는 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니면 드시는 약 중에 좀 이런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건 없는지 여러 가지로도 점검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만성질환이나 약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피부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렵다 그러시면은 피부가 건조하냐 안 하냐로 시작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보지 않아도 일단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냐를 먼저 확인하고 피부 건조를 치료하는 관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질 정도로 피부 건조가 가장 흔하고 주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달걀이 먼저인지 뭐 닭이 먼저인지 순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이제 가려워서 긁다 보시면 계속 상처가 나고 또 염증이 생기고 그럼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또 가렵고 그럼 또 계속 긁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또 이제 원인이 되고 또 피부 건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그 밖에도 물론 이제 노화 자체도 이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뭐 습관적으로 좀 비누가 너무 좀 과하게 세다든지 그래서 피부의 보호층을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층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때민다는 표현으로 과도하게 각질층을 또 벗겨내고 손상시키시진 않는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0: 네. 피부 노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피부는 왜 건조해지는 걸까요?
1: 네, 아무래도 우리 피부의 역할은 이제 뭐 외부의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물리적인 방어벽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는 또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면역 세포들이 작용해서 또 여러 가지 세균이나 곰팡이들과 또 싸우는 그런 면역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피부가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이렇게 방어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몸이 움직이면서 피부가 또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물에 닿았을 때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방수 기능도 하면서 다양한 피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 특히 이제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뭐 우리 피부의 구조를 이루는 뭐 건축에 비교하면 뭐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주요 자재가 부족해진다든지 또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피부 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 역할을 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그런 세라마이드 성분이라든지 또 피부의 수분과 이제 보습 역할을 담당하는 피지선이나 이제 한선 같은 샘들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 표면 보호막이 약해진다든지 뭐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또 피부도 얇아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 피부 노화의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 수분 함량도 떨어지고 지방 함량은 적어지고요. 또 뭐 피지선이나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참 다양한데요. 만성질환도 원인일 수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성질환이 있지만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이제 자주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작은 혈관들, 미세 모세 혈관들이나 또 미세 혈관들이 이 혈액을 공급하는 주변에 말초 신경이나 또 아니면 신경 자체가 또 이제 손상이 된다든지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콩팥을 통해서 이제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우리 피를 거르는 역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아무래도 요독 성분이 이제 피부에 또 자극을 또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러한 혈관이나 신경이 약해지면 결국 이제 피부까지 가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이 직접적인 또 혹은 혈관과 신경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피부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피부에도 또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자체의 면역력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만성질환들이 이러한 면역 기능을 또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고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면역 세포의 기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면역 세포가 혈액을 타고 또는 림파 순환을 타고 각 말초 부위까지 우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혈액 순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만성질환 자체로 또 이제 먹는 약이 또 이제 많아지시면서 약으로 인해서 또 이제 피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0: 네. 뭐 만성 콩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 지적해 주셨는데요. 빈혈이 있어도 가려운가요?
1: 네, 이제 빈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빈혈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에 산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더라도 아무래도 빈혈이 있게

0: 되면 피부가 더 마르고 약해질 수가 있고 예. 또 반대로 빈혈이 있는 분들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가려움증이 빈혈만의 원인은 아니고 또 빈혈이 직접적인 가려움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런 분들에게 철분 보충이나 또 빈혈 치료를 하면 또 가려움도 또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빈혈이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시고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교정하시는 것이 가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이런 가려운 증상이 특정 시간에 특정 부위가 가려운 게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거의 하루 종일 가렵지 않나요? 계속 긁으시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가려움증이 이제 또 하루 종일 가려우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예민하거나 또 그런 경우에 더 신경이 쓰이신다든지 또 뭐 이렇게 가려서 긁다 보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부가 손상이 돼서 더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노화로 인한 가려움도 있지만 특정 질환 때문에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가장 많이 흔히 생기는 진균 감염 같은 경우에도 피부 발진이나 습진이 생기면서 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그런 진균 감염증 또 뭐 세균 감염증 또 접촉성 피부염 다양한 피부 질환 자체가 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적절하게 잘 조절되지 않으면 계속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이게 밖에서는 참 민망할 것 같은데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긁는 것 자체가 또 인식이 또 당연하게 긁는 걸 보면 좀 위생적인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을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뭐 긁느라고 또 좀 부산한 모습 때문에 또 뭐 사회생활을 또 좀 피하시는 경향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다 보면 이제 걱정이나 우울 같은 것들이 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려운 게 뭐 큰 병이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런 가렵다는 표현을 하실 때 이제 가려움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렵지 않게 또 가려우시다면은 문제가 되는 원인을 해결하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뭐 감염이나 피부염 지적을 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참을 수 없는 게 가려움증이라서 긁다 보면 감염이나 피부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도 이어지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계속 이제 긁다 보면 그 자체로 2차적인 이제 피부염이나 또 습진이 생기고 또 피부병이 손상되면서 세균 감염이나 이제 또 진균 감염 위험 이런 것도 증가하기 때문에 원인이 이제 처음에 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증상이 악화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려움이 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다 보면은 2차적인 피부병변이 생기실 수 있고 그 2차적인 피부병변 자체가 또 가려움이나 또 다른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가려움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오염된 손으로 자꾸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특히 밤에 너무 가려워서 긁게 되는 일도 많을 텐데요. 등 쪽이라든지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 가려울 수도 있고 수면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밤에 더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뭐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추측이 있겠고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밤에 체온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밤에 또 피부 신경이 더 예민해진다든지 또 어떤 밤에 주무시는 수면 환경 뭐 친구류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또 거기에 어떤 알레르기 물질 흔히 뭐

0: 먼지 진드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성 가려움일까 또 여튼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또 실내에서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노출된 영향 또 실내 또 습도가 더 떨어지고 더 건조한 경우에는 밤에 실내에서 더 가려움증이 많다든지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밤에 자꾸 가렵게 되면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계속 좀 수면의 방해를 받게 돼서 숙면의 지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낮 생활 하시는데 또 피로감이라든지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밤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도 또 유발 요인 같은 것들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옷이라든지 침구류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실내 습도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건조해도 안 됐고 너무 습해도 안 좋지만 일단은 실내가 건조한 경우에 이제 피부도 이제 쉽게 잘 건조하게 되고 피부 건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유발될 수도 있겠고요. 적절한 습도는 필요한데 또 이제 너무 습도가 높으면 집안의 진균이나 또 집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계뿐만 아니라 습도계도 우리가 좀 쉽게 구입할 수 있으시면 실내 습도를 뭐 40% 내지 60% 정도 유지하시면서 특히 이제 목욕하신 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소재도 중요하니까 또 옷 소재에 특별히 좀 접촉성 가려움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소재를 뭐 면으로 바꾸거나 가려움증을 덜 유발하는 옷을 지나 침구류를 사용하시고 또 세탁하실 때도 이제 잔여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너무 자주 씻는 건 오히려 안 좋을까요?
0: 네, 이제 어떻게 씻으시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자주 씻으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강한 세제들 비누를 센 걸 쓰시게 되면 피부에 보호막 지방층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된다든지 피부의 각질층도 손상이 된다든지 하면서 피부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좀 뜨거운 물 자극에 또 이제 가려움을 또 느끼시는 온도 변화 자체로도 이제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이 가려움증을 유발하신다고 하면 이제 온도도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아서 너무 안 씻고 그러신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씻으실 때도 이제 가볍게 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비누나 목욕용품들도 살펴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일반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향이라든지 첨가제가 들어간 비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첨가 성분이 또 알레르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비누를 씻으시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우리가 수건 같은 거 뭐 때를 미는 수건도 해롭고 너무 강한 소재에 어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수건들도 피하셔서 부드럽게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을 씻는 정도로만 하시지 피부 손상을 줄 정도로 너무 강한 용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또 보습제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노인들은 보습제를 잘 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좀 번거로워 하시죠?
0: 그렇죠. 네. 또 이제 바르시는 것, 특히 이제 또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신 경우에 이제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또 그 보습제도 물론 이제, 물론 저렴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또 구입하셔야 될 수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여러 이유로 이제 잘 못 바르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피부 건조가 아닌 다른 가려움증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피부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와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보습제만 발라도 가려움증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가렵다 그러시면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보습제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너무 뭐 굳이 뭐 과도한 비싼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하루 특히 이제 목욕하시고 나서 이제 충분히 수분에 피부가 좀 남아 있는 경우에를 네. 이용해서 전신적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네. 만약에 이제 주변에 좀 동거 가족분들이 계시면 이제 손이 닿기 어려운 좀 바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뭐 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도와주시면은 또 훨씬 가려움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보습제도 중요하고요. 너무 가려워하면 약이 처방되기도 하잖아요. 스테로이드제인가요?
0: 네,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특히 이제 피부에 바르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네. 우선 그 피부의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힐 수 있는 매우 효과 좋은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염증 면역 활동을 좀 가라앉히기 때문에 어떤 2차적인 피부 감염증이 숨어 있는 경우에는 네. 세균이나 진균의 번식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너무 가려울 때 우리가 너무 가려워서 자꾸 2차적인 손상, 너무 세게 긁는다든지 진물이 나고 이런 것들을 불을 일단 꺼주는 초기에 불을 진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또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쓸 수가 있겠는데 네. 너무 오래 쓰시다 보면 피부도 오히려 더 얇아지고 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스테로이드제 바르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가려움증을 낮추는 치료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인 가려움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겹남말 문제입니다. 이것마당, 이것인사, 이것점에서 이것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고유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배꼽과 아침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배꼽입니다. 배꼽마당은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을 말하고 손바닥만한 배꼽마당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배꼽 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손을 배꼽 언저리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배꼽점은 바둑판 한가운데의 점 또는 그 자리에 놓은 바둑돌을 말하죠. 배꼽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배꼽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꼽이 있는 언저리나 그 부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놀이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무릎 정도 차던 뇌물이 지난 장맛비로 크게 불어나 배꼽놀이까지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와 눈 사이에 맥박이 뛰는 곳은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로 배꼽놀이와는 다르게 노 밑에 리을 받침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잘 만든 작품은 대중이 먼저 알아보죠. 더군다나 10년 이상을 꾸준히 사랑받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문인들의 모임 구인회의 일화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창작 뮤지컬 팬레터, 오늘 뮤지컬 이야기에서 만나볼게요.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김광진의 편지.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만나볼 작품 실화를 바탕으로 한 문인들의 사랑과 예술을 다룬 창작 뮤지컬 팬레터입니다. 뮤지컬 평론가이신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016년에 초연 이후에 올해 10주년을 맞았네요.
2: 장기 공연되는 작품들은 뮤지컬계에서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았었던 작품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1: 네.
2: 누적 관객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1: 네.
2: 소극장인데 20만 명 넘게 왔다는 얘기는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1: 계속 매진이었다는
2: 예,
1: 거네요.
2: 장기적으로 네. 큰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작품이 얼마만큼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해준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국내에서의 인기가 외국으로까지 이어졌었어요. 대만, 뭐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무대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었고
1: 네.
2: 영국 런던에서 쇼케이스까지 이어지면서 이거 영미권으로까지 진출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1: 네.
2: 대만 투어 공연 당시 2018년에 제가 그때 대만에 가서 직접 한번 봤거든요.
1: 그러시군요.
2: 근데 대만 관객들이 같이 감동하고 이야기 공유하는 모습 보면서 좀 뿌듯한 마음 들었다는 생각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022년부터는 매 중국에서 라이선스 공연, 그러니까 중국어로 하는 중국 배우 공연이 올려지면서
1: 네.
2: 흥행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중국이나 일본의 뮤지컬 시상식에서 수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요?
2: 예, 중국에서 그 라이선스 뮤지컬상 포함해서 7개 부문 수상을 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2024년에 아주 멋진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고요.
1: 네.
2: 일본에서 올려졌던 일본어 공연 같은 경우는 오다시마 유시 번역 희곡상에서 작품상하고 번역상 수상할 정도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의 얘기여서
1: 그러게요.
2: 이게 과연 일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될 수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안착된 작품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1: 이렇게 국내뿐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까지 작품을 주목하고 사랑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2: 무대를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라는 말씀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거나 볼거리가 많은 작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보다 보면 그럴듯한 상상력, 그 이야기가 전해주는 효과적인 설득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언어나 국가, 문화권을 초월해서 인기를 누리게 되는 배경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됐다고요?
2: 이 작품도 우리 방송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팩션 계열의 작품이에요. 구인회나 그때 실제 활동을 했었던 문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이 직접 등장을 하고요.
1: 네.
2: 여기에 작가적 상상력을 더해서 주인공의 사연이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연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관객들은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등장인물들은 모르고 있는 비밀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고 저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되고 하는 묘미가 이 작품의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1: 음악 먼저 한 곡 들어볼까요?
2: 2018년 라이브 실황 음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2: 전체 캐스트가 참여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유고집입니다.

0: 네, 창작 뮤지컬 팬레터 줄거리 짚어볼까요?
1: 배경은 1930년대 경성입니다. 세훈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카페에서 쉬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히카루라는 그 죽은 여류 작가의 소설이 출간된다는 소식이었었어요.
0: 네.
1: 게다가 알려지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정체까지 밝혀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 세훈은요, 구치소에 갇혀있는 문인들의 모임인 7인의 멤버이자 소설가인 이윤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출간을 중지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명확한 이유 없으면 난 이 책 출간하는 거 계속 강행할 수밖에 없어. 예.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는 그 히카루가 누군지.
0: 아.
1: 예. 그리고 그 세훈이 왜 그런 중지를 부탁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연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될까 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0: 네.
1: 한 명의 캐릭터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다는 점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10주년 앵콜 공연인 만큼 그동안 출연했던 배우들이 함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배우들이 캐스팅됐나요?
1: 네, 올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 이 작품에 참여했던 많은 배우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어요.
0: 네.
1: 뭐 혜진 역으로 강필석 배우, 뭐 굉장히 사랑 많이 받는 배우죠. 김재범, 네. 뭐 이규영 같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히카루 역으로는 소정화, 이범솔이 요즘 아주 뜨거운 신의 배우입니다.
0: 맞아요.
1: 예, 허윤슬 같은 배우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인들로 등장하는 이윤, 이태준, 김순환, 김한태 역으로 나오는 배우들도 모두 이 무대에 직접 썼던 뭐 안창용이라든지 김태인이라든지 김보영 같은 배우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뭐랄까요, 작품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무대를 보면서도 예전에 봤었던 그 역할 같은 것들도 다 다시 떠오르게 돼서 더 흥미로운, 마니아들이나 여러 번 이 작품을 본 관객들이라면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0: 네, 이규영 배우는 초연부터 이번 시즌까지 모두 함께했다고요?
1: 대단한 것 같아요.
0: 네.
1: 참 이렇게 하기 힘든데.
0: 동안.
1: 예, 다섯 번 시즌 10년 동안 올려졌거든요. 그런데 다섯 번 무대에 이규영은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0: 네.
1: 예, 이규영이 나오면 그 김혜진 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0: 네.
1: 이게 뭐 저 배우가 김혜진인지 이규영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잘 무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뭐 외국에서도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해요. 그래서 초기 개발 작품 단계부터 뭐 특정 배우가 자기 캐릭터를 계속 함으로써 그 배역은 누구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드는 욕심껏 그 무대를 꾸미는 배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규영 배우와 팬레터가 그런 관계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그 이규영 배우의 목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0: 네.
1: 김혜진 역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세훈 역의 윤소호 그리고 이훈 역의 박정표 배우가 함께 부릅니다. 뮤지컬 넘버 제목은요. 눈물이 나라는 노래입니다.
0: 네.

0: 자, 그럼 교정이란 무엇이냐?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2: 이 표는 뭐라는 표시오?
1: 목소리가
0: 글자가 누워있으니 바로 세우라는 표시오.
2: 이 날생자는 다시 살

0: 아이고 호리야. 어? 세훈아, 너도 글을 쓴다지?
1: 네.
0: 궁금하네, 어떤 글인지.
2: 그래, 일만 하지 말고 글도 좀 써.
1: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2: 그건 그래, 우린 타고난 거니까.
0: 어이구 윤영, 농이 지나치시오. 세훈아, 저런 소리는 괜히 하지 말거라.
3: 우리라고 별다를 거 없어. 아직은

0: 이야, 역시 이 시대 버금가는 천재요.
1: 에이, 천재는 무슨... 근데 버금?
0: 나는 으뜸, 형은 버금.
1: 저것도 병이다, 세훈아.
2: 선생님.
1: 응?
2: 저기, 선생님은 문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 그럼. 나도 누군가의 편지 글귀 하나에 구원을 받기도 하는걸.
2: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아이고, 내가 쓴 글을 내가 고치려니까 죽겠다.

0: 제목이 팬레터인데 지금은 편지 쓸 일이 정말 없어졌지만 그 편지가 주는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1: 방송가에서도 그런 일 굉장히 많았지. 예전에 라디오 하면 엽서들 많이
0: 그렇죠. 저도 많이 보내봤던 것 같은데.
1: 저도 굉장히 많이 보냈었어요. 예, 예쁘게 막 작성해서.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도착해서 읽혀질 때까지의 시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풋풋함을 더 만들어내지 않았나. 지금처럼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때 그 편지가 갖고 있는 느낌 같은 것도 좀 약간 노스텔틱한 그런 느낌들이 더 새삼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 작품 보다 보면 정말 그런 생각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문인에게 팬레터를 보내게 된다는 설정 자체가 좀 가슴 설레게 하는 면이 있어서 이 작품만의 묘한 매력을 잘 완성해내고 있습니다.
0: 네. 최근에 정말 우리 창작 뮤지컬의 성장세가 가파른데요. 이 작품도 10년이나 됐지만 그동안 창작 뮤지컬에 대한 지원이 결실을 봤다고 할 수 있겠죠?
1: 맞습니다. 이 작품은 2015년에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 지원 사업에서 최우수 성장작으로 뽑혔었던 작품이었어요. 초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컴피티션을 통해서 우수한 작품을 발굴해내고 재정적인 지원을 더해주는 프로그램들 최근 들어서 아주 왕성한 활동 보이고 있고 좋은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어쩌면 해피엔딩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팬레터도 그런 결실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2, 제3의 팬레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0: 네. 끝으로 한 곡 더 들어볼까요?
1: 거짓말이 아니야라는 뮤지컬 넘버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1: 히카루와 그 정세훈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스포일러가 될 뻔한 사연 조금 힌트로 얻으실 수 있는 내용도
0: 그렇군요.
1: 눈치 빠르시다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0: 네. 뮤지컬 팬레터 순천향대학교 공인영상학과 원종원 교수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 돼. 혈서까지 썼어. 더 이상은 안 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존경하는 선생님,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저는 아니야, 하자. 정말 그 인물이 있는 것처럼 철저해지면 돼. 그동안 쓴 걸 복기해보자. 나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만 했어. 아마 학생으로 생각하겠지? 부모님이나 사는 곳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 소설을 쓴다고 했지? 아! 만나서 보여주겠다고 했었네!
3: 불쌍한 선생님, 얼마나 실망하실까?
2: 안 되지.
3: 몸도 안 좋으신데 속인 걸 알면
2: 더 나빠지실 거야.
3: 그뿐만이 아니지. 여기서 쫓겨날걸?
2: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어설프면 안 돼. 거짓을 말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 자신을 속여라. 넌 그저 나의 다른 이름이었지만 이젠 살아있는 사람인 거야. 나의 거짓을 믿자. 모든 건 진실이야. 그녀는 여기 있어. 의심해선 안 돼. 히카루, 나이는?
3: 19살.
2: 생일은?
3: 3월 4일.
2: 부모님과 함께 내지에서 살다가 얼마 전 조선으로 돌아왔어. 그 이유는?
3: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으러.
2: 그래, 그래서 지난번 약속이 나가지 못했던 거야. 얼굴은?

0: 만나지 못한 이유는 뭐야?
1: 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지.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0: 그래, 이건 거짓이 아니야. 넌 여기 있는 거야.

0: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선생님,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선생님의 것입니다. 아픈 중에도 선생님만을 생각한 저의 정절을 선생님께서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1: 야, 정절이라니.
0: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1: 아,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0: 선생님, 선생님은 그들의 서간문을 읽어보셨나이까? 우리 중세시대 유명한 그 두 연인이 되어요. 그들은 잠깐의 만남 후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고 그들의 서신은 문학으로 영원히 남았어요. 우리도 세기의 서간문을 남기는 거죠, 선생님과?
1: 제가.
0: 그럼 우리가 쓴 소설을 보내자, 내 이름으로.
1: 우리가 쓴 소설?
0: 보내야지, 만나는 것 대신에.

0: 신이여, 나에게 모든 일에 잔인하십니다.
1: 나에겐 당신을 배웁는 기쁨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을.
0: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1: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으며
2: 사랑이 베풀어줄 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노라.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단 한 줄의 표현에 폭풍 공감하는 시간 시의하기. 오늘은 봉주연 시인의 시집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 만나봅니다. 이영주 시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경청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좀 대화를 이끌어 가시나요?
2: 어렸을 때는 대화를 이끌어 가는 욕망이 되게 많았고 네, 나이 드니까 좀 듣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일단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사실 50%는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야말로
1: 하나하나 물어보면은 대화가 끝까지 안 가죠.
2: 그래도 물어보긴 네. 해요.
1: 아,
2: 근데 안 물어보면 네.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1: 그렇죠. 이게 뭐 외계어인지 뭐 외국어인지.
2: 그러니까 엄청 자기들끼리 빨리 얘기하다가 제가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화가 갑자기 정적이 있지만 다시 또 빨리 막 얘기를 하고.
1: 그렇군요.
2: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라도 계속 물어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1: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시겠어요? 요즘에는 정말 말하는 사람만 있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2: 맞아요. 그럴 네, 수 있겠네요.
1: 듣는 사람을 친구로 두라고. 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더라고요.
2: 네. 말씀 워낙 재밌게 잘 하시니까.
1: 저도 굉장히 막 다리를 꼬집으면서 참고 있어요.
2: 귀에서 피나는.
1: 그만해야 한다 하면서 제가 어떤 말 하나가 딱 단락이 끝나면 네. 이제 그만하면서 제가 다리를 꼬집으며.
2: 아, 그래도.
1: 그래야 정말 인간관계가 유연해질 것 같아요.
2: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뭔가 남을 웃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땐 저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웃기지도 못할 뿐더러 못 알아듣기 때문에
1: 그래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2: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오늘 봉주연 시인의 시집 갖고 오셨다고요?
2: 네. 마침 젊은 시인의 시집을 준비해봤는데요. 봉주연 시인의 오르뜨 방문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준비해봤는데요.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라는 시집이고 이 첫 시집에서 골라봤습니다.
1: 네.
2: 봉주연 시인님. 봉시니까 혹시.
1: 네.
2: 봉준호 감독하고. 아까 물어보지 않았네요. 제가 예전에
1: 네.
2: 그 뵌 적이 있는데 아 그걸 물어보지 않았네.
1: 왠지 별명이 봉주일 것 같아요. 봉주로.
2: 근데 봉시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1: 네. 봉시는 왠지. 별로 단이 없으니까. 하나이지 않을까.
2: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1: 아, 그러게요.
2: 네.
1: 왠지 친근하게 다가오네요. 어떤 작가인가요?
2: 네. 봉주연 시인은 95년생이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2023년에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이불에서 태어난 걸요.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요.
1: 네.
2: 오늘 첫 시집을 저는 준비를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중앙지 기자인데 편집 기자.
1: 아.
2: 편집 신문을 편집하는 네. 편집 기자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1: 어떤 시부터 만나볼까요?
2: 오르뜨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르뜨 봉주연. 며칠 동안 볕이 좋은 날들이었다. 셔츠에서 사람 냄새가 옅어졌다. 어느 날 아침 머리 위로 들어오는 햇볕의 기운이 달라졌다고 느끼면 그때부터가 여름이야. 모자를 챙겨 집을 나섰다. 오전에 운동장은 분주해질 준비만으로도 버거웠다. 공터를 가로질러 걷는다. 등 뒤로 너를 남겨놓고 떠나는 등나무 아래 벤치로부터 나는 홀로 걸어가는 나를 본다. 너의 지척 안에서 곁눈으로 너를 살피면서 밝게 웃으면서 요즘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실망이에요. 배경이 등 뒤로 한없이 밀려가는 느낌. 그게 처음으로 알아차린 나의 외로움이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해도 될까? 고개를 숙이

0: 뛰고 걷는 사람을 보면 불안해서 미웠다. 시간이 지나자 운동장이 사람들로 채워졌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건 단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네가 말하더라. 잘 지내냐고. 겉도는 게 아니냐고.
1: 네, 일단 제목 오르트는 무슨 뜻일까요?
0: 이 오르트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이게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 천문학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하계 회전을 증명하고 은하의 나선 구조를 밝혀낸 천문학자인데요. 또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오르트 구름. 이라고도 불리는 구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밝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혜성의 발생원이고 1950년대에 오르트가 밝혀낸 구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태양에서 수만 천문 단위의 공간에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혜성의 발생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매우 과학적 사실 중에 매우 문학적인 어떤 요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시나 소설에 혜성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것의 근원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구름 자체가 갖고 있는 느낌 자체가 좀 문학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네. 셔츠에서 사람 냄새가 옅어졌다는 건 누군가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되고 단절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0: 네. 그 사람과 만난 지가 오래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셔츠에 배어있는 그 사람의 냄새나 온기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간다는 게 이제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요소일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를 어떻게 쓰느냐. 이별에서 슬퍼요.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셔츠에서 사람 냄새가 옅어졌다.
1: 멋지네요.
0: 네. 예. 이런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관계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또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너의 지척안에서 곁눈으로 너를 살피면서 밝게 웃으면서 요즘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실망이에요. 굉장히 막 그 이별 앞두고
0: 네.
1: 그래도 한번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 힘쓰는 마음이 느껴져서 좀 안쓰럽네요.
0: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요즘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당신의 실망이에요.
1: 네.
0: 이게 너무
1: 안 됐어요.
0: 네. 네. 와닿아.
1: 우리 이별해봐서 알잖아요.
0: 맞아요.
1: 네, 조마조마한 느낌.
0: 그래 눈치 보고.
1: 네.
0: 저 사람이 표정이 바뀌면
1: 아직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0: 네.
1: 나중에 부질없는 걸 다 깨닫게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뭐라고.
0: 아, 왜 이렇게
1: 목숨 걸고.
0: 진짜.
1: 네.
0: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사랑시 중에서도 젊은이가 느끼는 감각 이런 거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독자들에게도 그 순간의 느낌도 있지만 예전의 과거에 내가 느꼈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또 떠올리게 해주는 좀 좋은 진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 화자의 외로움과 불안과 긴장감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1: 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건 단지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 정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네. 순간이죠.
0: 예. 네. 아무래도 숨을 곳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정말 도망갈 구석이 없을 때 그 막바지.
1: 진땀나는 상황.
0: 약간 예. 그런 것들이.
1: 본인만 알잖아요. 또.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치스럽게 만드는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봉주현 시인의 두 번째 시 만나보죠.
0: 네. 방문이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0: 봉주연. 이런 볕을 받고 자랄 수 있는 나무라니 다음 생엔 이곳의 가로수로 태어나고 싶어. 가지가 잘려도 괜찮겠냐고 네가 물었다. 더운 도시에선 나무가 약속이 되기도 한다. 몇 년 만에 찾아간 아파트 단지엔 나무가 더 울창해져 있었다. 뿌리 주변 보도블럭이 들려진 채로 생활은 살아남았다. 공원에 전정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자라던데 네가 못 보는 사이에 잘려진 것일 수도 있지. 내년에는 더 많은 가로수를 심어줄게. 약속을 늘어놓던 기쁜 콧날에 그림자가 생긴다. 유리창 너머로 정수리가 보이면 해가 나고 우산이 펼쳐지면 비가 내렸어. 소나기에겐 맑은 날씨가 필요하구나. 나무는 너의 동네에서 해프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사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1: 함께 사는 것 외에 모든 걸 할 수 있었다는 걸 보니까 함께 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0: 네. 그런데 이 나무가 있는 아파트 단지 공원? 이거에 대한 추억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둘이서 뭔가 이 공간을 즐기면서 이런저런 어떤 티티타카를 주고받았던 시간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할 수 없고 또 같은 공간 안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이 이별의 감각을 훨씬 더 마지막에 가서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아, 그러는 걸 보면 또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방문을 해서 제목이 방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보는 시적 화자가 또 그런 어떤 자신들의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차라리 내가 나무라면 이곳에 같이 있을 텐데 이런 어떤 소망까지 느껴져서
1: 네.
0: 사랑의 감정이라고 본다면 잔잔한 듯 하면서 굉장히 강렬한 어떤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앞에 시에서도 그렇고 이 시집에 혹시 사랑에 대한 이야기 혹은 어긋난 인연에 대한 이야기
1: 누군가 대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
0: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1: 네. 이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죽음이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1: 사실 이별하고 나면은 우연히 지나가다 만나지 않으면 볼 일이 없는 건데
0: 맞아요.
1: 죽음과 거의 흡사하죠.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니까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풀 한 포기라도 돼서 옆에 있고 싶어 할 수 있는 거죠.
0: 맞아요. 네. 생물 중에 인간이 아닌 생물이라고 하면 옆에 있기가 좋으니까
1: 네.
0: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아까의 이야기 이어서 하자면 그게 뭐라고? 이런 느낌이지.
1: 그렇죠.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면서 자신을 또 자책하게 되고 머리를 때리게 되죠. 네.
0: 좀 잘 느껴지죠.
1: 네. 그래요. 나무는 너의 동네에서 해프게 자라날 것이다. 이 해프게라는 말도 좀 슬프게 들리네요.
0: 네. 아무래도 화자의 마음이 좀 담겨있는 나무다 보니까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것일 텐데 이거를 이제 해프다? 왜냐하면 이미 이별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마음을 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나는 미련이 남아서 정말 미련이 남는 건 추해지는 건데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게 또 어떤 그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고
1: 네.
0: 기질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것일 수도 있어서.
1: 어느 한쪽은 항상 미련이 더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네.
1: 동시에 이별을 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마음이 똑같이 끊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해프다는 표현이 아마도 그 미련 때문에 이렇게 등장한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시 만나볼게요.
0: 네, 다음 시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라는 긴 제목의 시입니다.
1: 네.
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봉주연.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사람을 믿게 되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 닫힌 방문엔 네가 있다. 틀렸어. 무언가 주기 위해 사람을 믿는 거야. 우리는 한 장소에 살기를 갈망했다. 안에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뿐 너의 발소리는 없었다. 닫힌 방문엔 분명 네가 있다. 발목이 나의 약점이지. 너는 나의 약점을 가려주려 한다. 네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약점은 은폐를 실패한 것이다. 들려야 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고요함에도 놀랄 수 있다. 고해성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함께 살고자 한 마음이 용서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1: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0: 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네요.
1: 네, 사실 이 구절 자체가 각주가 붙어 있어서 이게 뭘까 제목이 각주가 붙었네 하고 찾아봤더니 전도서 7장 10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이걸 성경을 다 외우진 않기 때문에.
0: 네, 성경 말투가 딱 이렇잖아요.
1: 맞아요.
0: 오호할라 하지 말라 막 이런 거.
1: 그리고 네. 이 어찌미냐는 뭘까 막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거를 더 좋게만 회상하면서 현재를 비판하는 태도가 지혜롭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하고요.
0: 네.
1: 또 옛날이 더 좋았다는 이런 비교 자체가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를 활용하는 지혜의 길이 아니다. 이런 경고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과거를 되게 그리워하는데 사실은 과거에 진짜 좋았을까요? 저는 좀 미화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어린 시절이나
0: 나쁜 과거도 미화되니까요.
1: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재 내가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랄까 그 조언의 문구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1: 그래서 이 시도 과거의 어떤 마음 자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아닐 수 있고 그냥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들을 지혜롭지 않게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닐까요?
0: 네. 이 시도 역시 앞에 두 시처럼 어긋난 인연을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1: 아, 제가 왜 이런 시만 골랐죠?
0: 아니, 근데 뭔가 좀 공통점들이 있으니까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군요. 네. 함께 살 수 없는 것? 그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는데
0: 네.
1: 이 시도 보면 방문 안쪽에 네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건 과거의 일이고 없는 거죠 지금은.
0: 네.
1: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이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의 약점을 가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네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약점은 은폐를 실패한 것이다. 이런
0: 맞아요.
1: 인식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요소입니다. 그래서 너는 약점이 이런 거잖아. 내가 잘 지켜줄게 하는 순간 약점이 공개된다.
0: 그렇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별할 때 꼭 그것 때문에 헤어져요.
1: 그렇지 않나요? 오늘 대화가 네. 잘 되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부족한 요소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눴는데 그 약점이 되는 게 이별일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별을 하지 않으면 계속 보호해야 할 요소일 텐데
0: 맞아요.
1: 이게 참 슬픈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마지막 구절에 함께 살고자 마음이 용서받아야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지혜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1: 네. 그런 마음 자체가 뭐 죄를 짓거나 용서를 받아야 할 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현실에서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고 그거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문제일까요? 계속 붙들고 있는 것.
0: 네.
1: 그러고 보니 아까 시에서도 미련.
0: 그러니까요. 제가 미련이. 보니까 이게 그동안 이별의 경험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야.
1: 결혼 안 한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누가 있어서 아마 그분은 이 시집을 보면 뜨끔하지 않을까. 나중에 또 세월 지나서 보면은 그분도 네. 이 시집이 되게 귀중하게 느껴질 수도
1: 그렇죠.
0: 있을 것 같고.
1: 아무도 네. 모르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0: 책이죠. 예술가나 막 가수들 이런 분들 작사가들 보면은
1: 네.
0: 그 상대편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되게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1: 알게 되면.
0: 네. 내가 어쨌든 그의 영감이 된 거니까.
1: 맞아요.
0: 네.
1: 그렇군요.
0: 그래요. 오늘 시 세 편 만나고 나니까 네. 봉주연 시인의 다른 시들도 다 읽어보고 싶네요.
1: 네.
0: 봉주연 시인의 시집 두 개의 편지를 한 사람에게 만나봤습니다. 이영주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유나의 오르트 구름 이어드릴게요.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1: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콩으로 들으실 수 있으며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6월 장미가 피면, 6.25를 생각하며 임보선. 해마다 6월이 오면 장미는 말없이 피고 있다. 그날의 비극 장미 가시여, 우리 조국의 산하를 온통 찔러댄다. 피보다 더 진한 젊음들이 비바람에 못 다핀 채 져버린 장미 꽃잎처럼 뚝뚝 떨어져 가슴에 가슴에 홍건이 젖어 누워있다. 6월을 향한 절절한 향수, 장미뿐이랴. 찢겨진 내 혈육, 장미보다 피보다 더 붉은 이 슬픔, 이 분노. 죽어도 사귀지 못하는데 장미는 올해도 말없이 피고 있다. 화려한 장미의 계절이지만 우리에겐 6월의 비극적인 아픔으로 기억되는 달이기도 하죠. 임보선 시인의 6월 장미가 피면 6.25를 생각하며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가격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나영은 박하경의 맞춤한듯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발랄한 단발머리, 해사한 표정의 이 배우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끕니다. 독보적 이미지가 있다는 건 일종의 재능입니다. 연기의 패턴이 전형적으로 읽히는 배우도 아니라서 매회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들과 마주할 때 리액션이 사뭇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예상치 못한 엉뚱함부터 환한 미소, 수줍다가도 때론 뜻밖의 용기를 내는 그 모든 순간에 박하경은 온전히 이나영 본연의 매력으로부터 빚어집니다. 부담 없는 러닝타임도 이 시리즈의 강점입니다. 한 회차의 길이는 보통 24분, 가장 긴 에피소드인 2화는 28분에 불과합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소박하고 가벼운 박하경 여행기는 쇼폼 시리즈 본연의 매력을 훌륭하게 상기시킵니다. 이 작품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연출했던 이종필 감독과 각본을 썼던 손미 작가가 재회하며 탄생했습니다. 거대한 배경 없이도 이야기의 맛을 살려낼 줄 아는 창작자들의 재능이 다시 한번 통했죠. 매회 구교환, 박인환, 심은경 등 다양한 배우들이 여행지에서 박하경이 만난 사람으로 분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적지 않습니다. 오랜 계획보다는 순간의 선택으로 빚어진 우연성과 작은 요행들의 기대는 하루. 일상에서 온전히 발을 떼지 않은 채 조금 넓혀보는 박하경의 반경은 가장 나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졌던 자기 안의 존재를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긴 도피 대신 그저 잠깐만 웅크리고 싶은 사람. 재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기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사람. 사소하게 좋아하는 것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써보고 싶은 사람. 정지된 과거와 막연한 미래를 응시하는 대신 현재에 충실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가 박하경 여행기라는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닐어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비장애인도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은 여행을 떠날 때 이동수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지하철이나 기차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가기 어려운 곳이라면 여행지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일행 중에 지체 장애인이 있다면 이동수단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에서 다누림 차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 이 다누림 차량이란 관광 약자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9인승 미니밴과 29인승 버스입니다. 네,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여행일 때 신청할 수 있고요.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여 비용은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에이 차만 있으면 뭐해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 하셨나요? 차량과 기사 그리고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 마침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교통편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1670-088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70-0880번이요. 자, 6월 5일 금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한희정이 부릅니다. 휴가가 필요해.

0: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최주연입니다. 제가 중도 시각이다 보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센터라는 곳에 가서 이런 기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시각장애인들이 정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여길 들어왔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장애인 담당 주무관들을 만나면서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중도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지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들이 정보를 주는 건 활동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만 주는데 가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하시면 이건 어떻게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다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다행히 제가 성향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없는 시간에는 양평역 지하철 다니면서 점자 블록 체크해서 가장 위험한 부분 가끔 이렇게 점자 블록이 도로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도로로 나간 적이 있어서 그거 근로지원생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영등포구 교통 그쪽으로 센터에다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등포구 관내 관공서나 큰 길 쪽으로는 그런 거 같이 찾아서 하고 있고요.
1: 서울 시각장애인 연합회 영등포 지회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최주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 보조 역할도 하지만 점자 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엔 구청에 제보하는 활동도 종종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오, 최주연 씨 아주 멋진 분입니다. 사실 뭐 이런 활동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난 6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뽑았잖아요. 일꾼으로 당선된 분들 지역 주민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은 특히나 이제 언제부터 여름이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예전에는 막 한 8월 돼야 여름이다 이랬는데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람.
1: 언제죠? 대체?
0: 그런 게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요즘은 지금이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때 아우 이제 에어컨 안 켜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죠, 정말? 네.
0: 옛날엔 다 살았습니다.
1: 아이고, 오늘따라 옛날 얘기를.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네. 진짜 사실 여름 날씨는 사실 일찍부터 시작됐지만 그래도 6월이 돼야 이제 진짜 여름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특히 또 여름은 또 다른 계절보다 음악이랑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페스티벌도 많이 열리고 또 일명 여름 노래로 불리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0: 여름 노래할 때 딱 떠오르는 그룹이 누구예요? 신성 씨.
1: 네, 그 생각납니다.
0: 그건 똑같네.
1: 그쵸.
0: 네.
1: 공통점 하나.
0: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찾았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름을 여는 음악 준비했는데요. 분명히 여름이랑 관련은 있는 노래인데 그래도 완전 뻔하지 않은 그런 곡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0: 흔히 생각나는 여름 노래는 아닐 것이다.
1: 네.
0: 그럼 쿨은 아니란 얘기네요.
1: 맞아요. 쿨은 없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첫 곡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첫 곡은 일본의 작곡가이자 이제 또 영화 음악 거장이기도 한 히사이시 네. 조의 음악을
0: 많이 들어본 분입니다.
1: 네,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본인이 직접 피아노로 곡을 쓰고 또 직접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에 제일 유명한 지브리
0: 그래 그래요. 네,
1: 영화 예. 음악들도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음악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0: 네, 히사이시죠. 제가 어디서 들어봤다 했거든요. 이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유명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이 히사이시조가 특히 이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영화 제작사의 영화 음악을 많이 맡았어요. 뭐 센과치로의 행방불명부터
0: 재밌게 봤죠.
1: 네, 마녀 배달부 키키나 이웃집 토토로 같은 진짜 그냥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영화 음악 많이 맡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히사이시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인 인생은 회전목마라는 곡을 이제 맡으면서 역작으로 꼽히는데요.
0: 네.
1: 사실 영화를 안 보셨어도 이 음악만큼은 들어봤을 정도로 히사이시조의 영화 음악은 유명한데 이 히사이시조가 참여한 영화 음악 중에 영화는 굉장히 조용히 묻혔는데 음악이 더 창대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그 곡이 영화 음악이었어. 막
1: 맞아요.
0: 이런 경우. 그럼 오늘은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1: 네, 오늘은 이제 첫 곡으로 제가 썸머라는 히사이시조의 음악을 가져왔는데요. 이 썸머라는 곡은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일본의 영화에 쓰인 곡이에요.
0: 애니는 아니고.
1: 네, 애니메이션은 네. 아니고요. 이 영화가 1999년에 개봉을 했는데 기타노 다케시라는 감독이 이제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네. 휴먼 드라마 형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감독도 유명합니다.
0: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1: 예. 네, 배우이기도 하고요, 직접. 근데 이 영화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한 소년이 이제 엄마를 찾으러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 소년을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는 건지 어떤 불량배 아저씨가 따라다녀요. 그 두 사람의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다케시 감독

0: 감독의 친아버지가 이제 집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불량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자전적인 얘기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영화 자체는 이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지만 이 영화에 쓰인 곡인 썸머라는 곡이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 곡 때문에 이 영화를 뒤늦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히사이쇼가 이 자신의 썸머라는 곡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또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한 버전 도입부가 조금 좋아요. 그 현악기로 이제 연주하는 시작이 들어가는데 약간 여름날에 커다란 구름이 이제 둥둥 떠다니고 네. 이제 벌레들도 날아다니는 그런 뭔가 한적한 시골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도입부가 좋아서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OST 썸머입니다.

0: 왠지 눈물이 납니다.
1: 그쵸. 네. 또 영화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네, 영화도 네. 찾아보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왠지 그 눈빛이 꼭 보라는 네. 말씀을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여름 중에서 좀 해변가가 떠오르는 두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또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된 밴드인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2001년 한 여름에 발매가 됐고요. 당신과 함께 이제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는 그런 섬에서 휴가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상상만 해도 좋은 그런 휴가에 네.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굉장히 곡이 느긋하면서도 좀 따뜻한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잔잔하지만 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 곡이고요. 이게 상상을 하는 곡이잖아요. 여행지를. 네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하면서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곡이고요. 네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밴드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라는 곡인데
0: 굉장히 유명한 곡 아닙니까?
1: 맞아요. 네. 심지어 63년도에 발표가 된 좋은 곡인데요. 이 곡은 진짜 그냥 건강하고 밝은 그런 미국식 여름 노래의 어떤 그런 원형 근본과도 같은 그런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또 모두가 바닷가 근처에 산다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처럼 다들 서핑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서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서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노래를 하고 있고요. 가사에 미국의 유명 서핑 명소들도 등장하고 뭐 서퍼들이 입는 바지 얘기도 나오고 신발 얘기까지 등장해서 진짜 서핑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만듭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밴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밴드 비치 보이스의 Surfing USA.

0: 진짜 여름 노래 같네요, 진짜. 왠지 서핑을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1: 아니요. 저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서핑 한번 배워볼까 싶은데 아 이게 보통 운동이 또 아니라고 해서 겁이 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노래 시작할 때는 배워볼까 하다 끝날 땐 됐다.
1: 들은 걸로 좋겠다 아, 예, 이런 예, 마음이 예, 또 들죠.
0: 언젠가 해보실 거죠?
1: 네.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다음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주제곡 Summer Night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이 뮤지컬 자체는 1971년도에 막을 올렸고요. 네. 이 영화는 7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여름 노래들의 그 핵심적인 정서를 맡고 있는 약간 바닷가에서 벌어진 그런 한여름밤의 꿈 같은 사랑 이야기의 어떤 원조격 음악입니다. 이 여름방학에 바닷가로 떠난 그런 휴가지에서 사랑에 빠진 순간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남녀 듀엣곡이고요. 사실 여행지에서 그 짧은 순간에 사랑에 빠진다는 게 굉장히 판타지적인 그런 그쵸. 얘기잖아요. 네. 그런 약간 한여름밤의 판타지를 좀 품고 있는 곡입니다.
0: 또 한 곡 이어서 들어보면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에 감상할 곡은 이제 한국식 여름휴가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인데요. 네. 네, 앞서 이제 미국의 여름 노래들은 좀 미국적인 그런 정서들이 좀 진하게 느껴졌잖아요.
0: 서핑 이런 거 나오고. 네.
1: 하지만 이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은 뭐 메아리 소리나 계곡.
0: 그렇죠, 계곡.
1: 네, 또 예. 굽이굽이 깊은 산중 같은 가사들이 등장하면서 좀 한국적인 그런 여름 피서지를 좀 떠올리게 만들고요. 85년도 곡인데 또 2008년에는 이승기가 리메이크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 기도 합니다.
0: 네, 바로 들어볼게요.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주제곡 Summer Night,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이어서 듣습니다.

0: 여름과 관련이 있지만 뻔하지 않은 곡을 선곡했다고 하셨는데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는 이거 굉장히 짐작할 만한 노래였는데
1: 네.
0: 역에 역으로 가신 건가요?
1: 한 곡 그냥 끼워봤습니다.
0: 아, 예.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뮤직 오늘은 6월의 초입에서 여름을 여는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머라는 곡 듣겠습니다.
0: 오, 네.
1: 이 곡은 2019년에 발표된 러버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었는데요. 이 7집인 러버의 타이틀곡은 미 라는 곡이랑 또 You Need to Calm Down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두 곡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이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0: 명성에 비해서.
1: 네. 예. 그런데 반면에 이 수록곡인 Cruel Summer라는 곡이 이제 팬들로부터 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0: 저도 할 정도입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결국 앨범이 나온 지 4년이 지나서 2013년에 Cruel Summer가 따로 싱글로 발표가 됐고요.
0: 아.
1: 결국에는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오르게 되는 인데요.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여름을 대변하는 또 새로운 노래로 등극을 했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서연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0: 음? 서연의 여름 안에서?
1: 네. 네. 아마 서연이 2003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 듀스의 96년도 곡인 여름 안에서를 리메이크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이 듀스의 여름 안에서는 파도 소리로 시작하는 반면에
0: 그쵸.
1: 이제 서연의 리메이크 버전은 이제 얼음에 탄산음료를 붓는 듯한 그런 청량한 소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청량한 느낌이 듀스의 원곡보다는 여름의 시작을 알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고요.
0: 네.
1: 세 번째로 들어볼 곡은 드라마 커피 프린스 OST 중에 이제 극중 한성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이성균 배우가 직접 부른 바다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0: 이성균 씨.
1: 네.
0: 그립네요.
1: 그립죠. 네. 목소리라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제가 좀 따라할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1: 네.
0: 아니요.
1: 아, 뭐죠?
0: 잠깐 나왔어요. 이선균 씨.
1: 아.
0: 파스타. 죄송합니다. 예.
1: 네, 제가 소개를 마저 이어서 네. 하겠습니다.
0: 이 멈추지 말아주세요.
1: 네. 네. 드라마 커피 프린스가 2007년쯤에 이제 여름 홍대를 중심으로 촬영이 됐던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를 보면은 여름의 뭐 온도나 습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0: 네.
1: 한 여름이 생각나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이제 또 커피 프린스 정주행하시는 그런 팬덤이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또 OST까지 완벽했는데 특히 이성균 배우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장면이 드라마에 그대로 등장을 해서 아마 여름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서연의 여름 안에서 그리고 드라마 커피 프린스의 OST 중에서 배우 이성균 씨가 부른 바다 여행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노래 듣다 보니까 진짜 바다 가고 싶습니다 지금.
1: 네.
0: 네. 우리 특집 방송 안 하나요, 피디님? 바다에서?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노래들은 문제가 이를 다 때려치고 싶게 만들어요.
1: 맞아요.
0: 네.
1: 제가 선곡을 했는데도 뭔가 죄송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자, 다음은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다음. 네. 으로 들어볼 곡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라는 곡입니다.
0: 예.
1: 사실 한국에서 여름 노래라고 하면 좀 댄스 음악이 먼저 떠오르는 그쵸. 감이 있는데 Sea of Love라는 곡은 이제 그런 공식을 좀 파괴해서 R&B로도 여름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곡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보이는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감상하면 정말 청량함과 애절함이 같이 공존하는 이 곡 매력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진짜 명곡이죠, 그죠?
1: 네.
0: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함께 듣습니다.

0: 자, 오늘 여름을 여는 노래들 함께 감상했는데 이제 마지막 노래인가요?
1: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여름밤에 듣기 좋은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레게 음악 한번 들어줘야 되거든요.
0: 아, 그죠.
1: 네, 예. 이 곡은 이 레게 리듬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소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쓴 곡이고요. 사실 여름의 매력은 또 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맞습니다. 네.
1: 예, 좀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여름밤의 분위기를 좀 닮은 곡이고요. 라이오넬 리치가 이 곡을 또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그 하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불렀었어요. 그래서 더 여름에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어떻게 다음 주에는 가을인가요? 아니에요.
1: 여전히 여름입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권고를 내렸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수용의 입장을 밝힌 것이 드러나 장애계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책자형 선거 공보와 점자형 선거 공보가 동일하게 작성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지만 이행 불가라는 답변이 돌아왔고요.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작이나 투표

보조인 지원은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수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요. 선관위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건 관련 기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반복될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분명한 법적 장치가 만들어져야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이의 꿈.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금요일 방송 내용 소개해드리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에서는 백승화 감독의 걷기왕이란 영화 준비했고요. 발달장애 희망찾기에서는 고령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떠나요에서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호국보훈의 달에 찾아가면 좋은 곳들 소개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여성의 박재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여성의 온 지가 또 대표를 맡은 지가 이제 3년이 지나서 4년 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렇게 사업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회원분들을 만나보니까 점점 회원님들이나 또 우리 활동 지원 쪽에 또 이용자분들이나 지원사 선생님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야외로 나가면서 또 체험 활동을 좀 해가면서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려고 계획을 좀 많이 다양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실 혼자는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껏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또 우리 여성회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면은 어디 가봤더니 좋더라 이러면서 또 가족들하고도 여행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올해는 조금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도 조금 야외로 나가는 거를 계획을 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만져보고 맑은 공기도 좀 쏘이고 또 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고 올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도 또 오랜만에 요번에 얼마 전에는 부산으로 워크숍을 갔다 왔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본인들도 숨을 좀튈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동료들 간에도 좀 돈독해지고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다양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듣고 싶은 노래는 BMK의 물들어입니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를 주제로 한 영화와 다양한 개봉 영화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장애 영화와 만나다. 영화평론가 최현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걷기왕이라는 영화 준비하셨는데 그 네. 내용부터 만나볼까요?
1: 네, 이 영화는 굉장히 특이한 증후군을 다루고 있어요. 선천적? 멀미 증후군.
0: 네? 멀미요? 네. 우리가 아는 그 멀미?
1: 네, 예.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이만복이라는 학생이에요.
0: 네네네네.
1: 인천 강화제일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네. 심은경 씨가 연기하고
0: 여자였군요. 네. 만복이라고 하는 분 남자인 줄 알았는데. 네네.
1: 만복이는 특이한 체질을 지니고 있어요.
0: 네.
1: 네 살 때 우연히 발견된 선천적 멀미 증후군.
0: 처음 들어보네요, 진짜.
1: 네. 그래서 만복이는 교통수단을 탈 수가 없어요.
0: 그렇네.
1: 버스든 경기든 뭐 오토바이든 탈 것을 이용하기만 하면 멀미를 합니다. 이만복은 할 수 없이 왕복 4시간 걸리는 학교를 걸어서 다닙니다.
0: 건강에 네. 좋겠네요.
1: 매번 지각하는 만복이를 걱정하던 담임 선생님은 그 사연을 알고 또 그 피곤해서 맨날 이제 만복이가 네, 수업 시간마다 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마음이 쓰여서 차를 못 타는 제자를 위해서 실제로 집까지 같이 걸어가 주는
0: 선생님도 왕복 4시간 아니에요.
1: 갈 때만. 네, 열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0: 네.
1: 하지만 뭐 이게 잘 되지 않죠. 그냥 뻗어버리고 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은 다행히 이제 만복이의 가정은 굉장히 다복하고 부모님의 믿음으로 이제 만복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데 안도하면서도 만복이가 이 정도 왕복 4시간을 걸어 다니면서도 졸긴 하지만 이렇게 어디가 아프거나 하지 않다는 것에서 아, 걷기에 재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0: 네.
1: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제자가 가진 걷는 능력을 마음껏 꽃피워주기 위해서 체육 교사한테 만복이를 선수로 추천합니다. 경보 선수로.
0: 경보는 네. 걷는 거니까.
1: 학교에서 운영 중인 경보팀에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 체육 선생님의 손에는 늘 성공에 관한 책이 들려 있습니다. 말로는 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아이들을 격려하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그 현실적인 성공에 좀 이제 몰입이 돼 있다는 게 느껴지는 대목이고요. 누가 봐도 평범한 만복이를 보고는 너 선수 출신이니? 이렇게 되묻는 그에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평범한 아이들 사이에서 총애하는 이제 제자가 있는데 육상부 출신의 에이스 수지라는 아이입니다. 부상으로 육상부 이제 다른 분야에 있다가 경보로 이제
0: 바꿨구나
1: 진로를 돌린 이 만복의 학교 선배인 수지는 뭔가 타고난 듯이 보이는 만복의 등장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복이도 그 경보팀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갖고 있죠. 공무원이 돼서 칼퇴해서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내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현실적인 짝꿍 지연이가 있는데 막 지연이는 이런 말도 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른들은 뭘 자꾸 이겨내려고 하냐.
0: 그렇죠. 충고들 하죠. 또
1: 네, 술수 되면서 자기만의 길이 굉장히 확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만복이는 그냥 굉장히 무색무취한 아이예요. 뭐 삶의 즐거움이라고는 집에 배달 오는 중국집 배달 온 오빠를 짝사랑하는 것뿐이.

0: 만복은 이 친구의 너무나도 이 단호함에 예. 자극을 받아서 나도 뭔가 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 그래요. 경보라고 하는 이 스포츠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테니까 일단 뛰면 안 되거든요. 이제 무조건 그렇죠. 양발이 이제 붙어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경보를 선택한 게 뭔가 강력한 어떤 은유 이처럼 보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경보라는 스포츠는 전력 질주를 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네. 속도를 높이고 그렇죠. 예.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는 네, 그런 스포츠인데
1: 맞아요. 예.
0: 뭔가 이 만복이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경주해야 할 인생의 레이스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이제 이 만복이라는 이름이 사실 왜 만복일까 하필이면 여자인데
1: 네, 그렇지만
0: 네. 이렇게 만복이 이렇게 읽으면 그 만복이 있잖아요.
1: 아, 예. 그 우리 걸은 만복 얻는
0: 네, 만복 얻는
1: 예, 예,
0: 약간
1: 예.
0: 그 약간 그 언어 유희 네, 이런
1: 만복이.
0: 것들이
1: 그렇네요.
0: 들어 있는데 이 만복의 유일한 특기인 걷는 행위는 종종 인생이라는 노정과 동일시되곤 하죠. 은유가 되기도 하죠.
1: 네, 네.
0: 이런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걷기왕은 만복이가 경주와 조우하고 또 전국체전에 출전하기까지의 여정을
1: 예.
0: 굉장히 허허실실 보여주고 있어요. 막 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뭐 영화가 뭐 엄청나게 재기발랄한 뭐 그런 영화는 아니에요. 네, 하나 이제 이 영화의 키포인트는 그 배우 안재홍 씨가 여기서 목소리 출연을 하는데
1: 아, 그래요?
0: 만복인의 소로 목소리 출연을 하는
1: 소로요?
0: 이거는 소의 내레이션으로 소 이름도 있어요. 소순이라고.
1: 소순이.
0: 굉장히 친절한 내레이션을 따라서 만복의 일상을 이제 소가 바라본
1: 아,
0: 네, 일상을
1: 재밌네요, 좀.
0: 내레이션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엉뚱한 듯 친근한 만복의 성장을 바라보는 재미도 꽤나 쏠쏠합니다.
1: 그렇겠네요.
0: 연출자 백승화 감독은 조금은 느리고 가끔은 미끄러지기도 하는 지금 너의 모습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고 해요.
1: 예.
0: 걷기왕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담론을 설파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걸어도 좋다 괜찮다라는 응원과 위로면 되는데요. 살아낸 시간보다는 살아갈 시간이 더 길고 긴 청춘들에게는 이렇게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과 동행만이 필요할 뿐이라고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세 명의 여성 캐릭터들 뭔가 요즘 청춘들의 다양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명의 여자 아이들 만복이, 수지, 지현
1: 예.
0: 각각 무기력한 회피형, 근성 있는 이상주의자, 냉소적인 현실주의자
1: 그러게요. 예,
0: 이렇게
1: 딱 나눠지네요. 예.
0: 구획이 됩니다. 만복은 사실 재능도 열정도 없는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어떤 사명감도 없이 경보를 시작하고 왜 내가 이 경기에 참여하는지 명확한 이유도 사실
1: 아이고, 예.
0: 없죠.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되는
1: 예,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선생님 네. 추천으로.
0: 하지만 이 영화는 이 무기력을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라는 이 태도가
1: 예.
0: 최근의 열정 과잉 사회에서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생존 전략처럼 네,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1: 네.
0: 반면에 수지는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한 인물입니다. 원래는 마라톤 유망주였지만 부상으로 종목을 변경하고 경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1: 예.
0: 그녀는 목숨 걸고 하자를 좌우명으로 삼을 만큼 뜨거운 열정의 화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뜨거움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천천히 드러내는데요. 그녀의 열정은 실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며 마라톤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망이 바꿔놓은 진로의 결과입니다. 노력조차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수지의 전력 질주는 오히려 허무한 비극처럼 다가오죠.
1: 네.
0: 또 다른 친구 지연은 전혀 다른 궤도를 걷습니다. 그녀는 일찍이 현실을 인식하고 공무원을 꿈꾸는데요. 칼퇴근 후 캔맥주라는 미래가 그녀에게 준 안정감은 어쩌면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확행의 전형일 수도
1: 그렇죠.
0: 있을 것 같아요.
1: 소설이면 확실한 행복.
0: 네.
1: 예.
0: 왜 힘든 걸 참아야 하죠? 라는 그녀의 질문은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비판적인 정조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열정을

0: 강요하는 요즘 같은 사회에 좀 질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봐도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물어요. 정말로 열정은 청춘의 미덕인가? 혹은 열정을 갖지 않는 것이 실패의 징후인가?
0: 그렇지는 않은데. 네. 예.
1: 이 물음은 단지 주인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청춘에게 강요해온 담론 자체에 대한 해체라고 볼 수도 그러게요. 있을 예.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고통의 감내를 미덕으로 여기는 기존의 성장서사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네. 보통 굉장히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나 엄청난 재능을 타고 나서 그렇죠. 성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성장 스토리인데 이 영화는 탈속, 그러니까 속도 경쟁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유, 자신만의 속도 이런 것들을 옹호합니다. 뭐 그것이 현실 도피든 무기력이든 타협이든 간에 네. 이런 과정은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0: 그렇죠.
1: 네. 심은경 배우의 연기는 그런 주제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주희 배우, 이제 수지 역의 박주희 배우도 굉장히 기대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김새벽과 윤지원. 김새벽은 선생님 역. 네. 윤지원은 이제 아주 칼퇴근을 원하는 친구였는데 예. 상반된 교사상과 친구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유기적으로 이제 직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 소순이의 등장이 영화적 이틀을 놓치지 않으려는 감독의 유쾌한 터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른바 상업영화의 서사 공식에서 벗어난 이 작품은 경쾌하면서도 묵직하게 무엇보다 공감 가능하게 오늘의 청춘을 경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보는 경쟁하라는 압박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예. 조용한 연대의 메시지입니다. 백승화 감독은 한참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구호가 대세였다고
0: 예, 예, 그런 적이 있었죠.
1: 청춘 영화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방황하던 주인공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해서 이루어내는 서사가 대부분이지만 치열한 경쟁의 세계 속 완주하지 않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연출 의도를 밝혔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영화 걷기왕 영화평론가 최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박진영과 UV가 함께 부릅니다. 이태원 프리덤.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는 발달장애 희망찾기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고령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중고령 발달장애인에게 음식 만드는 수업을 하는 곳이 있다고요?
1: 네. 서울에 있는 이제 지적장애인분들을 위한 특화된 복지관이 있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다운복지관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곳에서 이제 혼자 사는 흔히 독거인 발달장애인분 들을 대상으로 요리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나 혼자 산다 버전인 재미있는 거죠. 네, 이 요리 수업명이 되게 재밌습니다. 중요한 사업.
0: 중요한 사업?
1: 중요한 예. 사업은 발달장애인 중장년 및 1인 가구에게 요리 한 끼 수업.
0: 줄임말이에요?
1: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거나 나이가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자립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메뉴를 보면 이제 된장찌개하고 햄계란 볶음밥. 발달장애인분들이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보통 이제 된장찌개는 시판 양념을 물에 넣고 끓이다가 두부와 대파를 넣는 좀 이렇게 심플하게 쉽게 가르쳐준다라고 하고 볶음밥은 재료를 볶아서 뭐 만들면 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간단한 요리를 주로 한다라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0: 그럼요.
1: 네. 그래서 굶지 않고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라고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요리 수업도 어떤 콘텐츠를 주로 가지고 하냐면 발달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 네. 그리고 가장 쉽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지만 실천도 자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를 했고 근데 요리 수업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파를 써는 법은 칼을 이렇게 들어라 손을 안 다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왜 파 기름을 내는 게 필요하는지 그래야 음식이 더 맛있다 이런 설명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도 사실은 일종의 교육이고 공부처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루할까 봐 중간중간에 퀴즈도 내면서 요리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간장은 원료가 재료가 뭘까요? 햄은 무슨 고기로 만들까요? 쉽지만 좀 재밌죠.
0: 그렇죠.
1: 이래야지 발달장애인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요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복지관에서 만든 음식은 발달장애인 분들 전부 다 집에서 반찬통을 가져오셔서 본인 거 다 싸가셔서 집에서도 드신다라고 합니다.
0: 그렇군요. 그 60대 고령 발달 장애인은 어떻게 하루를 지냈는지 그 일상생활도 궁금하네요.
1: 네. 올해 62세니까 벌써 이분이 환갑이 넘으셨죠.
0: 그러네요. 네.
1: 네. 여성이시고 지적장애인이신 허정미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분은 그 20년째 다운복지관에 다니고 계시고 혼자 사시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하시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분 중에서도 비교적 기능

0: 굉장히 좋으신 분이신데요. 요리 수업을 할 때도 수업이 끝나면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설거지를 한다거나 체육이 끝나면 뒷정리 할 때도 항상 먼저 소매 걷어붙이고 솔선수범해서 하시면 이분이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이 하시니까 50대 분들이 다 이렇게 따라 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미 씨 꿈은 제과제빵 자격증을 따서 본인이 직접 빵을 만들어서 복지관에 있는 발달장애인 친구들한테 나눠주는 거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사심에도 불구하고 62세인 고령인 여성 지적장애인분들이 혼자 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네. 장애인 복지관에 오면은 좀 더 젊은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벅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실제로 그 직원이 허정민 씨 자택을 찾아가 봤대요. 그랬더니 문을 여는 순간에 이제 키키한 곰팡 냄새가 굉장히 진동했다라고 하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제 정미 씨가 널어놓은 빨래가 탈수가 물을 짜지도 않고 탈수가 전혀 안 돼서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공기가 갇혀서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살고 계시는데 이 임대료도 세 달치를 못 내셨고 정수기에도 거미줄이 쳐져서 이용을 안 하신다라고. 하셨으면. 네. 또 하나 이제 주방 세제도 없어서 설거지를 못하고 있고 그럼 정민 씨 통장이 얼마 남았을까요 하고 봤더니 4천 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급비가 매월 20일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중순 이후가 되면 거의 뭐 10일 지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62세 고령인 정민 씨가 혼자서 생활하기는 이처럼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활동지원사 제도가 있는데 왜 안 하시냐라고 했더니 나도 활동지원사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신청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리더라. 그리고 보통 이 제도가 65세라는 연령 제한이 있어서 내가 해봤자 몇 년 안 된다. 이래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실제로 정미 씨처럼 이렇게 일상생활이 뭐 걷는 게 어려움이 없고 어지간한 활동이 본인이 하시는 경우에는 활동 지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되더라도 그런 경우는 또 지원사 매칭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현재 정미 씨 는 유일한 가족은 반려견. 네, 류이랑 같이 이 강하지 않고 텔레비전 보는 거고 그래서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지관 가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이다. 네. 복지관 친구들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합니다.
1: 70대 후반 발달장애인 어르신도 복지관 이용하고 계신다고요?
0: 네. 아까 62세도 연세가 많으신데 76세이신 분도 발달장애인 분 이희경 할머니신데요. 이분도 발달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희경 할머니는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도 주로 가시는 곳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신 거죠. 여기서 프로그램도 이용하시는데 어떤 프로그램 하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80세가 되면 그러니까 4년 있다 완전히 할머니가 됐을 때 내 모습은 어떨지 이런 걸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렇게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 앞에서 소개하고 설명해 준다 이런 걸 프로그램 한다 얘기하셨고요. 복지관에 오시면 어떤 점이 좋냐라고 했더니 집에서 혼자 있으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여기 오면 이야기 많이 하니까 좋고 재밌다. 특히 복지관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청소년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셨고 이분도 이제 우리 허정미 그 할머니랑 마찬가지로 복지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희경 할머니는 20년 넘게 이제 복지관 다니셨기 때문에 이 복지관 안에서 만들어진 관계가 할머니의 노년기를 지탱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복지관 실무자들도 전부 다 이희경 할머니를 그냥 왕언니 이렇게 편하게 부르시대요.
1: 가족처럼.
0: 그리고 또 우리 할머니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지관 이용 중인 다른 할머니에게 60대 할머니에게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60대 할머니는 건강한 할머니, 행복한 할머니, 재미나게 사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 또 모든 사람의 바람이기도
0: 하셨던.
1: 복지 현장에서도 고령 발달 장애인 지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0: 네. 사실 그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혼자 살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은 지금 저희가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시는 곳이 장애인 복지관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중고령 발달 장애인 분을 지원한 장애인 복지관 부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한 발달 장애인들은 스스로 라면도

0: 끓여먹기가 어렵다. 그리고 더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아지면 복지관에도 못 온다.
1: 아.
0: 이런 분들은 사실 혼자 생을 마감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장례를 치러줄지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지역사회 이웃과의 1대1 결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1: 예.
0: 그래서 가끔이라도 좀 들여다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복지관들이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나오지도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려면은 네, 수시로 가정 방문도 하고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복지관의 인력으로는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1: 그렇겠죠.
0: 하셨어요.
1: 예.
0: 그래서 독거 발달 장애인들의 삶이 고립이 아닌 자립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실제로 현재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알고 많은 장애인 복지관들은 중고령 발달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을 지원을 하고는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발달 장애인들이 집에서 굶지 않고 라면만 먹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 예.
0: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찬 만들기
1: 그렇죠.
0: 사업을
1: 예.
0: 하기도 하고요.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사업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1: 네네.
0: 지역 내에서 이제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발달 장애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1: 예.
0: 네, 모시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끼리라도 가끔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자조 모임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있고요.
1: 예.
0: 그러나 이제 76세인 이희경 할머니처럼 노년에도 복지관 이용하고 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40대 이상부터는 이제 발달 장애인 고령화가 시작되는데 이런 분들이 실상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 아.
0: 네.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265곳이거든요.
1: 네.
0: 이곳 중에서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26곳
1: 정도. 거기 안 돼요?
0: 10%도 안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런데 지금 40대 이상의 발달 장애인 분들은 8만 명이 넘거든요.
1: 예.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어려움을 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이 거주 시설의 중고령 발달 장애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0: 네. 지금까지는 이제 집에 사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었고
1: 네네.
0: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계신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 생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중고령 발달장애인 분들을 위한 거주시설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시설 이름은 교남 시내가이고요.
1: 아, 예.
0: 이곳은 발달장애인 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그리고 의료적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임종, 장례 그리고 유품 정리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교남 시내가에서 생활하시는 중고령 발달 장애인 분들은 30분이신데요. 30대가 3명 그리고 40대가 22명
1: 맞네요. 네.
0: 50대가 4명 60대가 1명 이렇게 30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
1: 아이고.
0: 당뇨는 뭐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대부분 심신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균 6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1: 예.
0: 전체 거주인 그 30명 중에 절반인 15명이네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1: 그렇네요.
0: 좋다고 하시겠죠.
1: 네.
0: 그래서 식사 준비도 삼키는 게 어려운 분들을
1: 아이고.
0: 위해서 그리고
1: 예.
0: 치아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다져서 거의 뭐 다져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용자의 3분의 1이 치매
1: 예.
0: 네. 치매 판정을 받은 만큼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조금이나마 치매가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지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어르신 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우리한테 얘기해달라.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때 무슨 일 있었는지 우리한테 설명 좀 해줘라 이렇게. 네. 그리고 최근에 이곳은 이제 그 의료 기기를 갖춘 생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어르신들이 팔 운동을 하거나 누워서 대소변을 보거나 이제 병원식 식탁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고령 그 교남 시내가에 있는 중고령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0: 이분들은 이제 교남 시내가에서 워낙 케어를 잘해주니까 완전히 맡긴다. 이렇게 늙어가는 동안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그나마 우리
1: 아이고.
0: 아이는 다행이다. 이렇게
1: 네.
0: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발달장애 희망찾기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이복실 센터장이었습니다. 핑클의 노래 이어드리죠. Now.

0: 내일은 푸른 하늘, 매주 금요일에는 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곳 소개해드리고 있죠. 주말엔 떠나요.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문화진 활동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내일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현충일인데요. 오늘은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면서도 보행약자들이 제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들을 선정해 오셨다고요?
1: 네, 내일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보훈시설이나 기념관들은 경건한 분위기만큼이나 설계 단계부터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의 환경을 아주 수준 높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참배하고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곳들인데요. 네. 서울의 국립현충원부터 용산의 전쟁기념관, 또 천안의 독립기념관, 그리고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까지 총 4곳을 선정해봤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것을 넘어서 보행약자의 눈높이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합니다.
0: 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역시 현충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인데 여기는 규모가 워낙 방대해서 휠체어로 이동하기 좀 막막하지 않을까요?
1: 네, 국립서울현충원은 규모가 약 143만 제곱미터, 43만 평에 달하지만 네. 주요 참배구역과 묘역 주변 보행로가 아주 평탄하게 잘 닦여 있습니다. 특히 정문에서부터 형충탑까지 이어지는 약 500m의 길은 단차가 전혀 없는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넓은 보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동휠체어로 이동 시에도 피로감이 적은 편입니다. 또 보행약자들을 위해 원내를 순환하는 호국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데요. 넓은 묘역을 이동하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6월에 실록이 우거진 현충원 산책로는 경사가 2도 미만인 구간이 많아서 전동휠체어뿐만 아니라 동반자가 있는 수동휠체어도 충분히 경건한 마음을 담아서 산책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0: 그래요. 이 현충탑 참배 외에도 보행약자들이 둘러볼 만한 실내 공간이나 편의시설들은 어떻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1: 네, 현충원 내 호국전시관과 유품전시관은 보건복지부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해서 설계된 시설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전시실이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약 90cm 높이의 전시물 배치 덕분에 유품 하나하나를 아주 세밀하게 관람할 수가 있죠. 또 종합민원실에서는 수동휠체어 약 20여 대를 무료로 대여해주고요. 곳곳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은 자동문과 전용 도움벨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현충일 당일에는 인파가 매우 많아서 주차가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사전 예약을 통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동작역 엘리베이터 동선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장소는 용산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인데요. 여기는 실내외 전시가 조화로운 곳인데 휠체어 접근성도 괜찮죠?
1: 네, 용산 전쟁기념관은 국내 박물관 중 무장애 환경이 가장 완벽하게 구축된 곳 중 하나입니다. 건물 정면 좌우에 설치된 완만한 경사로를 통해서 본관 1층으로 진입할 수 있고요. 네. 전층이 엘리베이터 3대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6.25 전쟁실을 비롯한 주요 전시관은 통로 폭이 한 3m 이상으로 아주 넓거든요. 네. 그래서 전동휠체어와 관람객이 섞여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또 야외 전시장에 있는 거대한 항공기와 탱크들도 휠체어를 타고 아주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바닥면이 고르게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6월의 햇살 아래 6.25 전생 전사자들의 명비 가 빼곡히 새겨진 회랑을 따라서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이 이름을 읽어내려가는 경험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묵직한 감동입니다.
0: 네, 전쟁기념관 안에 보행약자 가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식당이나 또 휴식 공간 정보도 궁금합니다.
1: 네, 기념관 내부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는 모두 문턱이 없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가 테이블 아래로 쏙 들어갈 수 있는 오픈형 입식 테이블이 기본이고요. 특히 야외의 평화의 광장은 바닥이 고른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서 유아처나 휠체어의 흔들림이 거의 없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념관 뒤편의 수변공원 산책로 역시 전 구간이 데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휠체어 산책에 최적이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하차 후에 전시장 진입까지 이동거리가 뭐 50m 이내로 아주 짧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점자 안내판과 오디오 가이드 대여도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0: 네. 자, 세 번째 장소는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인데요. 이 부지가 워낙 넓어서 보행약자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1: 천안 독립기념관은 약 40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지만 이동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퇴근열차라는 전용 이동수단을 운행합니다. 이 열차에 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 칸이 마련되어 있어서 정문에서 주 전시관인 결의의 집 입구까지 약 10분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결의의 집 내부에 있는 높이 12m의 거대한 불굴의 한국 인상 앞마당은 광활한 평지석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편입니다.
0: 네.
1: 총 7개의 전시관은 모두 1층 평지 구조이거나 완만한 경사로 혹은 엘리베이터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벽 없이 우리 민족의 독립투쟁사를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독립기념관 야외의 자연

0: 경관이나 특화된 산책로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가요?
1: 독립기념관의 자랑인 약 4km 길이의 단풍나무 숲길은 전 구간이 완만한 경사로와 또 포장도로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로 산책하기 아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6월에 푸른 단풍 잎사귀들이 터널을 이룬 길을 따라서 이동하는 경험은 신선한 숲의 기운을 그대로 전해주는데요. 전시관 주변에 백년 못을 가로지르는 수변 데크도 턱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물 위를 산책하는 느낌도 줍니다.
0: 네.
1: 또 최근 식당가인 결의 탑 주변 상가들도 리모델링을 통해서 출입구 경사로를 모두 정비했고요. 기념관에 휠체어 충전기가 배치돼 있어서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도 배터리 걱정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세심한 배려들이 돋보입니다.
0: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장소는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 기념관입니다. 한국전쟁 최대 격전지였는데 지형이 좀 험하지는 않을까요?
1: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해발 900m가 넘는 가산과 유악산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기념관 본관과 광장구역은 최근 대대적인 무장의 정비 사업을 마쳤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념관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8도 이하로 아주 완만하게 낮췄고요. 본관 2층 전시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새롭게 설치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계단이 많아서 접근이 어려웠던 야외 전시장도 현재는 탄탄한 고무칩 보도와 보도블럭으로 재포장돼서 휠체어를 타고 당시에 쓰였던 탱크나 대공포 등 대형 군사 장비들을 바로 옆에서 직접 만져보듯이 가까이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보행약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정확한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
1: 기념관 내부의 주 전시실은 문턱 없는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람의 흐름이 아주 쾌적합니다. 특히 최근 건립된 구국용사 선양비와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 주변 광장은 방해물 없는 탄탄한 대리석 바닥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서 휠체어 굴리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 건물로 쾌적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입구 안내 데스크에서는 휠체어 대여는 물론 자원봉사자의 이동 보조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월에 칠곡 산세를 배경으로 후국 영웅들의 럭스 길이는 참배 공간까지 턱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매력입니다.
0: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네 곳 모두 의미가 깊은데 현충일 당일에 방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1: 현충일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의 인파가 몰리곤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분들은 가급적인 공식 행사가 끝난 오후 1시 이후에 방문하시거나 반대로 조금 일찍 오전 8시 이전에 조기 참배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 국립현충원이나 독립기념관처럼 부지가 넓은 곳은 당일 내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될 수 있지만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차량은 예외적으로 진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네.
1: 사전에 해당 기념관 관리실에 전화해서 통행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곳의 여행지 가운데 보행 약자의 시선으로 가장 웅장하고 감동적인 무장의 포토존을 꼽아주신다면요.
1: 저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결의의 집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의 구국사수 기념비 앞을 꼽으려고 합니다. 두 곳 모두 휠체어에 앉은 낮은 시선에서도 거대한 건축물과 이 동상을 배경으로 탁 트인 하늘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개방감을 자랑하거든요.
0: 네.
1: 특히 6월의 푸른 하늘 아래 수백 개의 태극기가 휘날리는 독립기념관 결의 광장에서 찍는 사진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장면을 선사합니다. 휠체어의 장벽이 아니라 그 웅장한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우리만의 특별한 관람석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화진 활동가와 현충일에 함께 가면 좋은 곳들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FM 104.9MHz로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규만이 부르는 우리 산책할까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오젬픽 페이스 회춘의 역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가는 거울 속 모습에서 나타난다. 약물로 몸속 혈관과 장기는 20대처럼 깨끗해지고 있을지 몰라도 겉모습은 정반대로 급격히 늙어버리는 다소 기이한 현상이다. 체중계는 웃는데 거울 속 나는 울고 있는 상황을 두고 미국에서는 오젬픽 페이스라고 부른다. 오젬픽은 위고비가 출시되기 전 앞서 사용된 당뇨약 상품명으로 둘은 동일 성분이지만 용량, 적응증이 다르다. 원리는 이렇다. 약물의 강력한 효과로 단기간에 체중이 15에서 20%

20%씩 빠지면 얼굴을 팽팽하게 지탱하던 피하 지방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문제는 피부의 탄력이 지방이 빠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얼굴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글쭈글해진다. 눈 밑은 퀭하게 꺼지고 볼은 패이며 턱선은 늘어진다. 건강검진 결과는 회춘했는데 얼굴은 10년 늙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이유다. 건강을 얻은 대가로 젊어 보이는 외모를 일부 반납해야 하는 딜레마. 이것이 약물 다이어트가 청구하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계산서다. 물론 이 약이 청구하는 결과가 모두 비극적인 것만은 아니다. 반대로 피부 건강이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 건선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체중 감소로 염증이 줄어들고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경험담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얼굴살이 빠져 늙어 보이는 오젬픽 페이스와 대비되게 비만 신약 사용 후 전반적인 피부톤이 맑아지는 현상을 두고 오젬픽 글로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라지는 근육, 지방과 함께 녹아내리는 갑옷. 얼굴이 늙어 보이는 건 미용상의 문제일 뿐이다. 진짜 위험한 대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 바로 근손실이다. 엄밀히 말해 오젬픽 페이스와 근손실은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이 들이우는 필연적인 그림자다. 우리 몸은 기아 상태 또는 기아 상태라고 착각하는 상황이 되면 지방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부터 분해해서 쓰려고 한다. 물론 이 그림이 언제나 똑같은 비율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연구진이 평균 BMI 46의 초고도 비만 오젬픽 페이스의 특징 환자들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위고비 투여군의 근손실은 약 3kg 내외로 전체 감량 체중의 18% 수준에 그쳤다. 태울 지방이 산더미처럼 쌓인 몸에서는 약물이 근육을 비교적 덜 건드린 셈이다. 이는 약물 자체의 보호 효과라기보다 출발 상태 덕분에 근육이 비교적 덜 희생된 결과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근육이 안 빠진다는 면죄부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BMI 46의 환자에게 근육 3kg은 성공적인 방어일지 몰라도 근육량이 생존과 직결되는 일반인이나 노년층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충분해야 낙상 위험, 혈당 조절, 회복력 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더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위고비나 재바운드로 줄어든 체중의 상당 부분은 지방이 아닌 제지방, 근육, 뼈, 수분이었다. 10kg을 뺐다면 그중 3kg 안팎은 소중한 근육이었다는 뜻이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는 재앙에 가깝다. 근감소증 약물을 연구하는 미첼 스타이너 박사는 이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노인 환자들에게서 몇 년에 걸쳐 일어날 노쇠화를 불과 몇 달 만에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근육은 당분을 소비하는 공장이자 뼈를 보호하는 갑옷이다. 약으로 내장 지방은 걷어냈지만 그 대가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녹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겉보기엔 날씬해졌지만 기운이 없고 약을 끊는 순간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요요가 더 격렬하게 오는 마른 비만, 근감소성 비만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체중계에는 성공으로 기록되지만 몸 안에서는 실패로 남는 것이다. 위고비 시대의 생존법, 빠지는 근육을 사수하는 방법. 살이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GLP-1 계열 약물인 위고비, 삭센다, 마운자로 등을 통한 급격한 체중 감량 시 줄어든 체중의 20에서 40%가 지방이 아닌 근육, 제지방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 날씬해지는 대신 더 허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약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 몸의 엔진인 근육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
약물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다. 1. 단백질.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성인의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 수준이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량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때는 근육 보존을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최대 1.5g까지 늘릴 것을 권장한다. 문제는 약의 영향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 혐오감까지 생겨 먹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전략. 한 끼에 몰아넣지 말고 하루 섭취를 서너 번으로 쪼개 목표량을 달성하라. 위장 배출이 느려져 더부룩함, 메스꺼움이 생기기 쉬운 만큼 작게 자주 먹기가 현실적인 해법이다. 2. 유산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근력 운동을 필수 항목으로 살을 뺄 때는 걷기나 러닝 같은 유산소 운동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 연구 결과 유산소 운동만 하거나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 이 둘을 결합한 복합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손실은 최소화하고 신체 기능은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전략. 러닝머신, 트레드밀 위에서만 시간을 보내지 마라. 일주일에 최소 2회 스쿼트나 덤벨 같은 저항성 운동을 반드시 루틴에 섞어라. 3. 약을 끊은 뒤에 승자는 운동한 사람이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만 지키는 게 아니다. 약을 끊은 뒤 찾아올 요요 현상을 막는 유일한 방패다. 2024년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실험한 결과 GLP-1 약물만 쓴 그룹은 중단 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왔고 지방도 빠르게 다시 쪘다. 반면 약과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약을 끊고 1년이 지나도 감량된 체중과 체지방을 훨씬 잘 유지했다. 약만 쓴 그룹은 운동을 병행한 그룹보다 약 6kg이나 더 많은 요요를 겪었다. 약은 뇌의 식욕 스위치를 꺼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투약을 멈추는 순간 사라진다. 하지만 운동으로 단련된 근육과 습관은 약을 끊은 뒤에도 남아 당신의 몸을 지켜준다. 만능 열쇠는 없다. 알츠하이머의 벽.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비만약의 효과가 대사 회춘처럼 받아들여지자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 뇌의 회춘까지 기대하기 시작했다. 전신의 염증을 줄여주니 뇌의 염증도 줄여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막아주지 않겠냐는 상상이다. 실제로 초기 관찰 연구들은 긍정적이었다. 관찰 연구만으로 인과성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키우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2025년 12월 노보 노디스크가 발표한 임상 결과는 냉혹했다. 두 건의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실패했다. 혈액 속 염증 수치는 낮췄을지 몰라도 기억력이 사라지는 과정을 멈추지는 못했다. 과학자들은 약물 분자가 너무 커서 뇌를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를 충분히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한다.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 이 약물을 연구해온 나이젤 그레이그 박사는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에 듣는 약은 없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무엇을 남길 것인가? 부작용과 한계가 명확해지자 시장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 이제 화두는 얼마나 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약사들은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남기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 중이다. 일라이 릴리가 인수한 비마구루맙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 수용체를 차단해 체중을 감량하면서도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 이 밖에도 운동 호르몬을 모방하는 아젤라프라그 같은 약물이 임상시험 중이다. 피트니스 업계도 움직였다. 고급 헬스장 체인인 이퀴녹스나 누움 같은 기업들은 약물 복용자를 위한 전용 근력 운동 프로그램과 고단백 식단 서비스를 출시했다. 약이 근육을 갉아먹는다면 운동과 영양으로 그 구멍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일상의 불편, 메스꺼움. 외모의 급격한 노화나 근손실 외에도 사용자들이 감내해야 할 일상의 대가가 있다. 바로 소화기 부작용이다. 임상시험 참가자의 약 44%가 메스꺼움, 오심을, 24%가 설사를 경험했다. 속이 울렁거리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불편함은 이 약의 기본값에 가깝다. 이유는 약의 작동 방식과 맞닿아 있다. 약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배출 속도를 지연시키면 포만감은 커지지만 그 대가로 메스꺼움, 구토, 속쓰림이 따라올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불쾌한 부작용이 사용자의 식사 패턴을 강제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변화는 메뉴보다 양에서 먼저 나타난다. 햄버거를 먹던 사람은 햄버거를, 피자를 먹던 사람은 여전히 피자를 찾는다. 하지만 예전처럼 배가 부를 때까지 밀어넣으면 즉각적인 고통, 구토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몸이 학습하게 된다. 결국 좋아하는 음식을 먹되 부작용이 오기 직전까지만 먹고 내려놓는 식으로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역설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나 몸이 약에 적응하면 메스꺼움은 줄어든다. 삶의 질은 나아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사용자는 이를 두고 약효가 떨어졌다며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동안 식욕을 억제해주던 강력한 브레이크, 울렁거림이 느슨해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숫자는 따로 있다. 임상 중단율은 단 7%에 불과했다. 뒤집어 말하면 93%의 사람은 그 메스꺼움을 기꺼이 참고 견뎠다는 뜻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며칠간 속이 더부룩한 불편과 주요 심혈관 사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20% 줄어드는 이익. 이 두 가지를 저울질했을 때 BMI 35인 고도비만 환자에게 답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위마비라는 과장된 공포. 2023년 여름 미디어는 위고비가 위마비를 일으킨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기사만 보면 위장이 마비되어 영원히 소화가 안 되는 끔찍한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기에 담석증 위험까지 더해지며 공포심을 부채질했다. 물론 부작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 공포에는 분명 과장된 측면이 있다. 먼저 위마비라는 용어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GLP-1 계열 약물은 애초에 위 배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핵심 기전이다. 음식을 위에 오래 머물게 해 포만감을 주는 것이 약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다. 이 때문에 메스꺼움이나 더부룩함이 흔하다. 하지만 이런 기능적 지연이 병적인 수준의 위마비, 즉 위장 근육이 멈춰 소화가 아예 안 되는 상태를 뜻하는 건 아니다. 진짜 위마비는 극히 드물다. 담석증 이슈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약 자체의 독성이라기보다 급격한 체중 감량에서 흔히 따라오는 부작용이다. 초저칼로리 식단으로 굶어서 빼든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절제 수술을 하든 담석 위험이 증가한다. 체중이 급격히 줄면 담즙 흐름이 달라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담석이 담관을 막아 담낭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담석증은 약 때문에 생긴다기보다 살이 너무 빨리 빠져서 생기는 문제에 가깝다. 물론 부작용이 드물다는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복통이 칼로 찌르듯 심하거나 구토가 지속되고 식사를 못할 정도로 증상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적응 과정으로 넘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이 계열의 약은 20년 넘게 임상에서 사용되어 왔다. 만약 심각한 위마비가 빈번했다면 심장마비 위험을 숨겼던 바이옥스처럼 진작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을 것이다. 공포는 늘 팩트보다 빠르게 퍼진다.

0: 이번엔 이런 맛이구나. KBS 오디오북.
1: 약물 의존인가, 장기적 관리인가. 어쩌면 부작용보다 더 무거운 대가는 평생이라는 단어일지 모른다. 2024년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 복용자의 대다수가 약물 사용 첫 15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체중의 10%를 감량했으며 약물 복용을 지속하는 동안 4년에 걸쳐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체중 감량의 대부분이 달성되고 나면 약물 복용을 유지하는 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많은 경우 1년 안에 감량한 체중의 3분의 2가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요요 현상이 온다며 약을 비난하거나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하느냐고 묻는다. 하지만 시각을 바꿔보자. 약이 치료제라면 평생 쓰는 것은 의존이 아니라 관리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당뇨 환자가 당뇨약을 끊으면 혈당이 치솟는다. 우리는 이걸 두고 요요라고 부르거나 약물 중독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그저 만성질환의 관리라고 부른다.

0: 자, 그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이,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주면 고맙겠는데.
1: 본부장의 말에 유라가 소파 중앙에 털썩 앉으며 모두에게 눈짓을 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본부장은 품에서 접어든 종이를 꺼내 펼쳤다.
0: 아, 그러니까 식물의 기억을 읽는 학생이 자네 성난주고,
2: 네.
0: 생물의 이동 동선 예측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자네 원효석, 그리고 고양이들과 긴밀한 관계 있는 학생이 이현우군요.
2: 예.
0: 아, 난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의 특수부 본부장인 양원혁 박사고, 네, 이쪽은 특수부 팀장 윤주입니다.
1: 원혁의 말에 아이들이 의아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름이 둘이나 빠진 것 같은데?
0: 내가 알기론 여기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미등록 초인이 있는데.
1: 소초모들의 시선은 마치 짠 듯이 연유에게로 모였다. 연유는 어쩐지 불안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0: 어느 학생이지?
1: 원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우가 손을 들어 가리킨 사람은 유라였다.
3: 이 학생입니다.
1: 소초모들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머리가 좋은 능력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닌데. 유라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4: 무슨 소리예요?
3: 이틀 전에 내가 네 손목을 잡으니까 기력이 빠져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을 때.
1: 지우는 말을 하다 말고 손바닥을 펼쳐 투명한 포스필드를 만들어 보였다. 소초모들은 이런 능력을 보는 것이 처음이라 입을 헤벌리고 지우의 포스필드를 바라봤다.
3: 이렇게 포스필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어. 타인의 능력을 흡수하거나 지우는 능력이겠지? 내가 알기론 우리나라에 등록된 초인 가운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 우리 범초본 특수부의 제로 요원으로 활약했지.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에 없고.
1: 지후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다. 거기까지 말했을 때 유라는 지후를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3: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요원의 옛 기록을 뒤져봤어. 딸이 하나 있더라고. 자료가 남아있어서 보니 사진이 떴어. 권유라. 그래, 기억이 나더라. 우리 만난 적이 있지? 라투스 절멸 사태 때 조선형 제로의 마지막을.
4: 그만해! 그만 말해!
1: 유라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4: 뭐야 권유라! 너 부모님 해외에 계신다고 했잖아.
0: 야.
1: 옆에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란주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효석은 불안한 얼굴로 참고 앉으라는 듯이 란주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0: 아, 우리 유라 왜 초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 응?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응?
1: 원혁이 손끝으로 서류를 탁탁 치며 물었다. 커다란 시계가 째깍하는 소리만이 상담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4: 당신들이 알 바 아니잖아.
1: 원혁을 노려보며 유라가 말했다. 원혁은 미소를 띤 채 지우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3: 너희 네 명 범초본에 와서 함께 일하는 건 어때? 실종 사건을 따로 조사하는 것 같던데. 범초본 지원을 받으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 졸업 후 미래도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1: 지우의 말에 효석과 란주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현우가 천천히 손을 치켜들었다.
5: 근데 왜 네 명이에요? 저희는 다섯 명인데.
3: 아, 이틀 전에 너희가 숲에 버리고 간 화살과 강목 같은 도구들에서 지문 채취해서 초인 검사를 했는데 이 친구만 검사 진행 중으로 나오더라고.
1: 지훈은 연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3: 그래서 하는 김에 검사해봤더니 초인이 아니라네. 유전자 변이가 조금도 없어서 검사가 오래 걸리지도 않더라고. 애초에 왜 초인 검사를 받은 거야? 본인은 자신이 초인인지 아닌지 알 수밖에 없는데 결과 알려주려고 함께 불렀어.
1: 현우는 몸이 굳는 기분이 들었다. 연희가 초인이 아니라고? 연희를 바라보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 다들 현우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듯했다. 이제야 현우는 연희가 왜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알 것 같았다. 불안이 가신 연희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죄인 표정이었다.
4: 어이없네.
1: 그 순간 요라가 내뱉듯 중얼거렸다.
4: 우리가 범초본에 갈 일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소름 끼치게 조사하고 찾아오고 하지 마.
0: 아, 왜죠? 혹시 어머니 일 때문에 그런가?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 게 우리 탓 같아서?
1: 원혁이 묻자 새하얀 유라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4: 채령이한테 했다던 실험은 뭐지?
1: 잠깐 숨을 고르던 유라가 원혁에게 물었다. 원혁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한 듯 보였으나 금세 평온을 되찾았다. 현우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0: 아유, 무슨 소리인지. 범초본에선 사람을 상대로 실험하지 않아요.
1: 원혁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빛났다.
4: 거짓말. 그럼 채령이를 왜 도로 잡아갔어?
1: 유라가 묻자 원혁은 살짝 한숨을 쉬며 허리를 폈다.
0: 그 애는 내 딸입니다. 큰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보아니 어머니 일로 범초본에 상당히 악감정을 품고 있나 본데 친구들의 앞길까지 막는 짓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라,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꽤 걱정되지 않나요? 범초본이란 울타리 안에 있으면 많은 것이 해결될 거예요. 특히나 그 뛰어난 능력이라면 제로 요원이 되고도 남을 테니.
4: 자꾸 우리 부모님 얘기 입에 담지 마.
1: 원혁의 말에 대꾸하는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를 본 원혁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가소롭다는 표정이었다.
0: 내가 좋은 말로 제안을 하니까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유라와 친구들이 저지른 짓은 범초본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범죄로도 취급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둬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면 우리가 묻어주고 모른 척하기도 어려워질 것 같군요. 범초본은 싫다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어머니처럼 영웅이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범초본의 일을 가로채서 복수라도 할 생각이었나? 그럼 친구들을 이용한 셈이군요. 친구들에게 좀 미안하지 않나?
1: 복수라는 말을 듣자 꽉 쥔 유라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원혁을 한 대 치고 싶은 눈빛이었지만 막상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0: 내가 너무 정곡을 찔렀나?
1: 짧게 웃은 원혁은 유라의 눈빛은 무시한 채 지후에게 눈짓을 해보였다. 지후는 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뒀다.
3: 주소와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 합류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0: 내 사람 선택지가 있어 보인다면 큰 착각이에요. 잘 생각하고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하길 바라요. 특히 유라, 기다리고 있을게요.
1: 말을 마친 원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호는 상담실 문을 열었다.
0: 나머지 하나가 좀 아까워 보이긴 하지만 능력이 없으니 전혀 쓸모가 없겠고.
1: 문 밖으로 나서며 원혁이 말했다. 자신이 들었으니 분명 연희도 들었을 거라 현우는 생각했다.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다.
0: 권유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범초본에서 일하게 해.
3: 네.
0: 그 능력이 있는데 미등록 초인으로 남겨둘 순 없지. 연락이 안 오거든 미등록 초인으로 신고하고 사건 현장 어지럽힌 것 등으로 협박해서라도 데려와. 알겠나?
3: 네.
1: 무서우리만큼 다들 말이 없어서였을까? 양원혁 본부장과 윤주 팀장이 밖에서 나누는 대화는 고스란히 상담실 안으로 전해주고 있었다.
0: 채령이가 왜 권유라에게 갔는지 이제 알겠군. 조선영이 죽은 줄도 모르고 조선영을 찾아갔던 모양인가 보네.
1: 현우는 저도 모르게 유라와 연희를 번갈아 쳐다봤다. 엄마의 일과 자신의 진짜 능력이 까발려지자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탁자 위에 물컵만 쏘아보는 유라. 새빨개진 얼굴에 죄책감을 가득 안고 아무 말도 못하는 연휘. 궁금한 게 많지만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는 현우와 달리 붉게 달아오른 얼굴의 란주는 유라에게 해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0: 4부 연휘 마음에 쏜 화살. 아무도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범초본 본부장과 팀장이 휩쓸고 간 자리는 태풍이 오기 직전처럼 고요했고 긴장감이 맴돌았다. 누군가 뭐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생활안전부장과 교장이 상담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범초본 사람들이 인사도 없이 갔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담실을 비워야 하니 그만 나오라던 생활안전부장은 연휴에게 비난조로 쏘아붙였다.
1: 역시 너도 초임 맞았던 거니? 세상에.
0: 연희는 귀끝까지 붉어진 채 우물쭈물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2: 걔 초인 아니래요. 방금 범초본 본부장이 일반인이라며 제대로 인정해 주시고 가셨네요.
0: 유라가 비아냥거리듯 대답하는 것을 들은 연희는 얼굴을 들지 못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다섯 사람은 학교 건물 밖으로 나왔다. 앞장서서 걷던 란주가 갑자기 뒤로 돌아섰다.
2: 야,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라. 지금 이 미친 상황이 나만 이해가 안 돼? 권유라랑 서영이 설명해야 할 거 많지 않냐고.
3: 집에 가서 얘기하자.
4: 그래, 유라네 집 가서 얘기하자.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말할 건 아니잖아. 날도 더운데.
0: 효석이 달래듯 말하자 란조는 한참 유라를 노려보다 휙 돌아섰다. 효석과 란조는 맨 앞에서 걸었고 그 뒤에 유라가 혼자, 그리고 현우와 연희가 함께 걸었다. 뭐라 말을 걸어보려고 쭈뼛거리던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입 다물고 걷기만 했다. 다섯 사람은 유라의 집 거실에 듬성듬성 떨어져 앉았다. 어색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유라였다.
3: 그러니까 연희, 너 초인이 아닌 거 알면서 우리한테 초인이라고 거짓말한 거였네?
0: 연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모두가, 특히 현우가 해명을 원하는 듯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두를 속인 것이 미안했고 특히 현우에게 신경 쓰였다.
5: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줬는데.
0: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 있는 서운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학교 상담실에서 유라의 비아냥을 들은 이후로 그 마음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5: 나도 분명히 말을 했는데 믿어주지 않았잖아. 내가 도움이 안 된 것도 아니고.
0: 연희는 숨을 한 차례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5: 말을 안 한 건 죄송해요. 그렇지만 저 좀 억울해요. 전혀 말을 안 한 것도 아니라고요. 처음에 계속 말했잖아요, 초인 아니라고. 내 말을 안 믿어줬던 건 선배들 아니었어요?
0: 그 말은 소초모들 사이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다. 연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유라와 효석이 들고 일어나 연유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6: 우리가 아무리 안 믿어줬다 해도 초인이라 속이고 활동한 건 네 선택이고 네 잘못 아니야? 끝까지 네가 초인 아니라고 했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연희야, 이건 사기야.
0: 효석이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2: 그리고 너 초인도 아닌데 그렇게 활사됐던 거였어? 내가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네가 잘못 사서 우리가 맞거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네가 그렇게 멋대로 행동해도 참았던 건 널 초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잖아.
0: 유라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다.
5: 맞힐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맞췄잖아요. 선배들, 저 때문에 다친 적 있어요?
0: 입술을 씹으며 두 사람 이야기를 듣던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연희가 되려 따지고 들자 유라는 기가 막힌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란주와 효석의 표정도 더 어두워지고 있었다.
5: 말 못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선배들은 계속 저 초인으로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도 함께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리 오빠들 도장에서 훈련도 하게 됐고 이런데 어떻게 초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저 도움 많이 됐잖아요. 아니 솔직히 라투스랑 마주쳤을 때 저 진짜 활용 많이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쁜 사람 취급당하고 사기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3: 너 되게 뻔뻔하다.
0: 유라의 말을 들은 연유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도움이라도 청하고 싶었던 연유는 고개를 돌려 란주와 효석을 또 현우를 봤지만 란주와 효석은 시종일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현우는 어쩐지 슬퍼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5: 다들 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진평왕이 즉위하면서 미실의 호칭은 궁주에서 세주로 바뀐다.
1: 임금의 인감 도장이 내 손안에 있어.
2: 전하 집무실을 PC방으로 만드시게요?
3: 이 어미가 면회 신청합니다, 전하.
1: 심장 박동 소리가 스포츠카 엔진 소리인 줄.
4: 입술끼리 이렇게 살짝

0: 그래서 상대 여자가 누구야?
1: 왜 그랬을까? 태자 전화랑 정분이 난 상대가요. 하필
0: 하필
1: 하필 그게 아니라고.
0: 미실?
1: 네, 맞아요. 미실 맞는데요. 근데 품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넘어가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0: 아니, 지금 제가 나한테 남편의 분류를 참고 넘어가라고.
1: 아니, 그런 말은 아닌데. 아니요, 사실 맞아요.
0: 뭐? 미실은 시아버님이신 진흥왕의 여자가 아니냐.
1: 맞는데, 근데 미실도요, 사실 공식적으로는 임자 있어요.
2: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미실은 법적인 남편이 있었음에도 진흥왕의 공식 후궁이었다는 것입니다.
1: 하지만 그 신라에서는 그게 전부 다 불법이 아닌 걸
0: 참. 그만. 아니, 그래도 군화 형.

0: 노래
1: 그래. 누가 먼저 늙나? 두고 보자.
0: 아유, 근데 그 미실이요. 워낙에 동안이잖아. 역대급.
1: 넌 왜 눈치가 없냐?

0: 동륜태자의 아내인 만호 부인이 미실을 향해 마음속으로 칼을 가는 동안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동륜태자는
1: 보명.
0: 헐, 이번엔 또 다른 아버지의 후궁인 보명공주를 보고 나라.

0: 내가 부숴버릴 거야.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1: 왕궁 뒤뜰에서 성판을 격파하는 만호 부인. 그래도 성에 안 차는지.
0: 희야!
2: 마마님이 아니십니까?
1: 미실과 마주치는 만호 부인.
0: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2: 육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하여 위문공연차 가는 길인데 기합 소리에 궁안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0: 우울증이라니요? 제가요? 누가 그런 가짜 뉴스를?
2: 태자 마마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무정한 듯해도 정이 많은 분이시죠.
0: 다른 남정네가 한 말을 태자 마마로 착각하시는군요. 저는 요즘 독방 육아의 기쁨에 푹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2: 독방 육아라뇨? 월수금은 태자 마마께서 육아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0: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2: 태자 마마께서
0: 월수금... 그 사람은 기저귀가 어디 있는지, 애 우유병이 어디 있는지, 육아와는 철벽을 쌓은 사람이에요.
2: 월수금은 24시간 내내 육아를 하신다고...

0: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실 공주님께서 남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철석같이 믿었다니. 이럴 때는 또 순진한 구석이 있으십니다.
1: 태자 마마께서 월수금 유가 담당이 아니란 말입니까?
0: 궁금하시면 직접 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만 성판이 다 박살나서. 우리 남편은 월수금에 육아도 안 하는데 대체 뭘 했을까?
1: 아니, 이 월수금에 분명히 육아 담당이라고 지난주부터 월요일에 콕 빼기도.

0: 매야? 그게 사실이냐?
1: 에헤이, 아니 나 신라의 정통한 소식통 미생입니다, 누님.
2: 미시대 권력의 빌부터 위력을 행사하던 남동생 미생 되시겠다.
1: 야, 이거 우리 아유 침이 안 삼켜지네. 우리 태자자나 취향도 참 독특하시지, 응? 어째서 아버지 진흥왕의 애천만 그냥 골라 잡아.
0: 동년 태자가 보명과 정분이 나다니. 설마 내가 양다리 중에 한 다리?
1: 양다리는 역시 프렌치렉인데, 그 현재까지는 두 사람이 밀당 중이라, 응? 양다리를 걸쳤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그 그냥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중이라고나 할까. 아니 그 태자전의 일방적인 영치기 영차사빠뽀라고 보는 것이.
0: 너 지금 나 갖고 놀아?
1: 아유 왜 떨어지겠네. 아유, 누님을 가지고 노는 건 내가 아니라 저 동년 태자전하시죠. 어우, 우리 누님이 어떤 누님이신데?
3: 그렇소.

0: 눈누난 어 제가 감히 감히 우리 누님을 내가 어떻게 응? 지나가던 길냥이가 없겠습니다.
1: 남자들의 취향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건 개취라서 그래요.
1: 개취도 참.
0: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응?
1: 보명 그것을 아주 탈탈 털어야겠다.
0: 알겠습니다 누님. 아 작업비는 얼마나?
2: 누나 미실의 미션이 떨어지자
0: 털어라!
2: 탈곡기에 넣어져 탈탈 털리는 보명공주.
3: 아유 신유입니다. 아유 미생공께서 남기고 가신 보고쇼입니다 공주님.
4: 그래?
2: 새롭게 동륜태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보명공주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온다.
4: 어디 보자. 미모, 성품, 취향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잖아. 그렇다면 끼란 얘긴데. 보명 그것이 보기와는 달리.
3: 아유, 또 신유입니다. 응? 아, 소문에 의하면 유기견을 돌보는 춘샤래요. 춘샤 100샤. 춘샤와 같은 마음의 남자들이 그냥 꼭 계셔. 아유, 알고 보면 그 멍멍이들한테만 춘샤인데.
4: 참 내 희망. 박연가정.
3: 예, 또 신여입니다. 아이 그러면 밖에서 개를 키우셔야지. 아, 궁에는 왜 기어들어온단 말입니까?
4: 그렇다면 내가 또 기꺼이 여자친이가 되어야겠구나.
3: 예, 신여입니다.
5: 예, 누님. 미생입니다.
4: 개를 구해야겠다.
5: 개를 구하라고? 개? 개가 누군데요?
4: 개! 멍멍이! 도그! 도그! 개 말이야, 개! 아, D.O.G! 개.
5: 아, 아니, 개 훌륭이라도 나가시게요.
4: 악랄한 공격력과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을 겸비한 일종의 악마견, 좀비견 그런 품종으로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5: 뭐 하시게요?
4: 선물?

0: 전시가.
1: 보명, 네가 내 속을 태우려고 작정을 했구나.
2: 전 태자 전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1: 안 보여? 아니, 내가 네 앞에서 이렇게 비단 옷 사각거리며 서 있는데 안 보여?
2: 돌아가세요.
1: 돌아가? 나 장차 이 나라 보위호를 사람이야. 최고 권력자.
2: 그러니 이제 나도 아주 신물이 납니다.

0: 거야?
1: 나 그런 소리 처음이야. 날 보고 신물이 난다니. 한 번만 더 말해봐.
0: 신라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정리하세요.
1: 정리해? 신라의 여자 짱인 미실도 내 앞에서는 알랑방귀만 가려서 끼는데 넌 언제나 이리 철벽만 치니 그 신선함에 내 발길이 돌아서질 않는구나. 보명,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 보명.
0: 태자 전하, 태자 전하께 저까지 문을 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2: 이동식 칠판을 끄는 보명공주?
1: 뭐야 이게?
0: 여기 보세요. 등장인물 관계도.
1: 가만. 여기 쓰여 있는 이름들이 다 와이파이 한국인 풍월주 김유신의 등장하는.
0: 청취자들이 등장인물 철수 정리가 안 된다고 계속 화나요를 누르고 있어요.
1: 그거야 청취자들 사정이고. 자, 보면.
0: 청취자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전 더 이상 이 등장인물 관계도를 복잡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세요.
1: 하룻밤만. 딱 하룻밤만.
0: 끌려 나가겠습니까? 제 발로 걸어 나가시겠습니까?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제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응? 설명 다 들으시고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자, 목차부터 해볼게요.
3: 목차입니다.
1: 나갈게.

0: 테스 형이랑 호영 호재하고 싶다. 허영.
1: 아유, 신현미다. 김범.
2: 그럼 저는 미생입니다. 주방수.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무등산옛길 2구간을 찾아갑니다. 무등산옛길은 모두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오늘의 여행지인 2구간은 무등산의 속살을 볼 수 있는 탐방로로 아주 인기가 많고요. 무화지경길이라는 별명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진 탐방로입니다. 그리고 탐방로 중간쯤에는 의병장 김덕령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가 있어서 색다른 산행의 재미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무등산 옛길 2구간은 원효사를 출발해서 김덕령 장군 유적지와 중봉을 거쳐 서석대까지 올라가는 탐방로인데요. 약 4km 길이의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산할 때는 서석대에서 장불제와 중모르제를 거쳐 증심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면 되는데요. 하산에 소요되는 시간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무등산 옛길 2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탐방로는 오랫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던 곳입니다. 근처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무등산 옛길 2구간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나무숲도 꽤 울창한 편입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멋진 단풍숲길로 인기가 많지만 실록이 우거진 이맘때는 숲이 우거진 옛길을 걷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무등산 옛길 2구간을 걸어보겠습니다. 원효사에서 무등산 옛길을 따라 1.7km 증가면 제철 유적지라는 안내판이 있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제철 유적지는 말 그대로 철을 생산하던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리서인 동국여지 승람에 무등산 장불동에서 철을 생산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장불동이 바로 현재 무등산 옛길 2구간에 있는 제철 유적지입니다. 제철 유적지를 지나면 이번에는 주검동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호남 출신의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 칼을 만

땔감이나 수치를 나르기 위해서 이용하던 산길인데요. 지난 1960년대에는 인근 군부대에서 사용할 보급품을 운반하던 보급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무등산 옛길 물턱거리에서 조금만 더 걸으면 이번에는 평평한 바위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위의 이름은 치마바위인데요. 원효 계곡에 있던 바위를 김덕룡 장군의 누이가 치마폭에 싸서 지금의 자리에 옮겨 놓았다라는 전설이 담겨 있는 바위고요. 무등산 옛길 이 코스의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치마바위를 지나 조금 더 산길을 오르면 마침내 무등산 중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봉에서는 무등산 서석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중봉과 서석대 사이에 있는 S자 형태의 억새탐방로는 사랑로라는 예쁜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억새탐방로를 지나 해발 1100m 높이의 서석대에 오르면 무등산 옛길 이 구간은 끝이 나는데요. 일찍이 무등산에 올랐던 육당 체념소는 서석대를 가리켜서 수정병풍을 두르고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무등산 옛길 2구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투표지 부족 사태 이후 사흘째 이어지던 투표소 봉쇄가 오늘 풀렸습니다. 투표소를 막고 있던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켰습니다.
1: 개표하지 못했던 투표함 2개가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이송됐습니다. 오늘 오전 대치와 해산 상황을 이도윤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2: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위해 투입된 노란 버스와 경찰을 유튜버 등 시위대가 가로막습니다. 시위대 봉쇄로 투표함 2개가 사흘째 고립된 상황.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해산을 명령합니다.
3: 경찰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자진 해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 선거사무 종사자를 협박 감금하거나 선거시설을 부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해산 명령에도 시위대는 출입구를 가로막고 스크럼을 짰습니다. 20분간의 대치 끝에 결국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켰습니다. 40분 만에 출입구를 확보해 선관위 관계자들과 투표소에 진입했고 투표함 2개는 봉쇄 35시간 만에 개표소로 옮겨졌습니다. 시위대는 철수하는 경찰을 향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시위가 지속되는 사이 잠실 투표소에선 어지럼증 등 경증 환자 7명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처치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시위 참가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글이 퍼졌는데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0: 이도윤입니다.
1: 투표함은 빼냈지만 항의 시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개표소로 옮겨가서 부정선거라 주장하고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선거 이틀 만에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 오전 10시 곧바로 개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투표소에 몰렸던 시위대는 개표소 앞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곧바로 기동대를 배치하고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투표소에서의 팽팽한 긴장감은 개표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표소 밖으로 나오려던 선관위 직원들은 시위대에 가로막혔고 다른 장소로 전달되는 택배 상자까지 막아섰습니다.
3: 118호, 122호, 그렇죠?
4: 아까 그러면 명함이라는 데가 다 이거 다 명함인가?
2: 투표소에 이어 개표소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 부정선거제 뭘더 파악을 하려고! 어디서 봐, 어디! 어디 지켜야지!
2: 5시간여 만에 끝난 개표. 하지만 개표 종료 뒤에도 시위는 계속됐고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개표 관계자들은 한동안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6: 그 안에 갇혀있는 어떤 선관위원도 모두 범죄자들입니다. 절대로 개표는 안 되고.
2: 수천 명이 개표소 출입구를 막아선 상황.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표소 주변 경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1: 그런데 선관위는 오늘 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7: 투표함이 옮겨진 직후 시위대가 아무 제지 없이 투표소로 들어갑니다. 투표소 안은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8: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7: 부정선거의 증거부를 찾는다며 선거 물품 상자를 뒤지기도 합니다.
9: 빨리 챙겨들고 오세요.
7: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준 선거인 명부 대조 전표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유튜버가 실시간 중계하며 이름과 성별 등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8: 이렇게 그냥 지금 기표된 용지만 가져간 겁니다 지금.
7: 과거 쇼핑백과 소쿠리에 표를 담았던 이른바 소쿠리 사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인정보 방치까지 부실한 선거 관리는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10: 가둬요 가둬.
11: 법원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 실체가 없다는 것이 나왔기
12: 이재문
11: 때문에
12: 이재문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11: 선관위의 어떤 신뢰가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게 아닌가.
7: 선관위의 반복되는 실책이 음모론적 부정선거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1: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결국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한 다음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초유의 사태 이틀 만에야 중앙선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정권이 침해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14: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참담함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13: 선관위 사무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사의를 밝혔다며 자신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14: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3: 사퇴 첫날 수습에 나섰던 건 사무총장. 위원장은 뭐하다 이제서야 사과하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측은 개표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직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선 투표용지 반출 논란까지. 노 위원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선관위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14: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을.
13: 잇따른 사과는 결국 사퇴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선관위는 늑장 발표도 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서울 14곳이 아니라 전국 50곳에서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투표 당일 현장에선 일찌감치 경고가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0: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경고음은 이미 오후 2시쯤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투표소에 투입된 공무원들과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오후 2시를 넘어서자 투표지가 35매 남았다. 대기도 많다. 추가 수령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집니다. 2시간 뒤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곳곳에서 투표가 중단됐다. 주민 항의가 있으니 조치해달란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런 상황 서울 14곳에서만 있었다던 선관위는 이틀이 지나서야 쉬운 곳으로 파악됐다고 정정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대구, 부산, 울산의 영남까지 67곳에서 용지를 추가로 배부했고 이 가운데 실제 부족했던 곳은 쉬운 곳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송파구 12곳을 포함한 22곳에선 결국 투표가 지연됐습니다.
10: 선거일 투표자 수의 편차가 있어서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0: 당장 총리가 국정조사를 언급했고 야당 요구에 답하듯 여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14: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0: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14: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과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0: 진상규명위는 다음 주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 활동 시작 10일 안에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1: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보다 더 많이 110%에 맞춰 투표지를 찍을 예산을 받고도 50%만 인쇄했습니다. 투표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인쇄량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지를 적절히 배분하고 보충하는 체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15: 예산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 선관위는 자체 지침대로 유권자 수보다 10% 더 넉넉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6: 일선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비를 산출하는 기준이 1.1배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고
15: 그런데 정작 최소 인쇄량 지침은 기존의 유권자 6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초유의 사태 배경이 된 이 결정, 왜 내려진 걸까? 2022년 선관위 의뢰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입니다.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60% 정도를 인쇄해도 폐기되는 용지가 많다며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투표용지 관련 지침을 고쳤습니다.
10: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 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감축하여 인쇄할 필요가 있다는
15: 지침대로 인쇄량을 줄인 송파구에서는 투표 대란이 벌어졌지만 서울의 다른 구 선관위는 투표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용지 수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준비 상황에도 편차가 컸습니다.
10: 투표 용지 인쇄 매수 산정 기준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서울 송파구도 전체론 용지가 남았지만 모자란 투표소에 어떻게 얼마나 신속히 예비 용지를 전달할지 준비는 없었던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 여파로 서울은 오늘에서야 선거 절차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마저 해보니 서울시장 1위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좀 더 벌어졌고 서울시 비례의원은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17: 99%에 멈춰있던 개표율은 이틀 만에야 100%가 됐습니다. 잠실 7동 투표소에 묶여있던 유권자 2천여 명의 투표용지는 이제야 지지 후보 득표에 더해졌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국민의힘 오세훈 49.22% 대 민주당 정원호 48.07%, 1.15%포인트 차입니다. 득표 차이도 소폭 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포함한 당선인 명부도 비로소 확정됐습니다.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도 최종 발표됐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1%를 넘겨 3위를 차지했고, 이후 여성의당, 개혁신당 후보 순이었습니다. 당락이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0: 15석이 걸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5% 이상 득표한 정당끼리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눠갔는데 개표 전까진 민주당이 400여 표를 더 받아 8석을 가져갈 거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개표 이후 국민의힘이 7천여 표로 앞서게 되며 한 석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틀 뒤 개표 완료, 당선인 확정이라는 역시나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원솔입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발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표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건지 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가장 큰 관심은 선거 무효, 즉 재투표 가능성입니다. 후보자나 유권자는 당선 무효 소송 또는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번 사태로 투표를 못한 유권자들이 만약 투표를 했다면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있었는지 또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등입니다.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은 1, 2위 표차가 투표를 못한 걸로 추정되는 인원보다 커서 재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종 개표 결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한 석이 뒤바뀌었지만 이 역시 증명이 문제입니다.
3: 투표를 지연해서 행사한 사람의 숫자가 투표한 사람의 KBS 숫자를 거의 막먹고 당선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지 그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2: 기다리다가 투표를 포기하거나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투표한 유권자는 헌법 소원을 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헌 결정이 난다고 해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건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승소한다고 해도 소액 배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들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황. 경찰은 오는 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4: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의 새 출발이 필요하다며 조기 사퇴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거취를 정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발판으로 정면 돌파에 나설 기세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5: 임기를 열흘 앞두고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퇴를 택했습니다.
6: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새로운 원내대표가 이어가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5: 원내사령탑이 직을 던진 의원총회 장동혁 대표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울 송파구 개표소와 서울 선관위, 중앙선관위를 오가며 싸우겠다고 외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에서 투쟁을 이끌고 이를 동력 삼아 선거 패배 책임론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5: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세 사람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8: 국민의힘의 앞날이 더 험난해질 수 있다는 의원입니다. 뼈아픈 지적.
9: 지지를 얻는데 실패한
7: 정점식 국민의힘
9: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10: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려 있다.
5: 장 대표가 제명해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렀던 한동훈 전 대표는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포문을 열었습니다.
11: 보수는 재건돼야 합니다. 보수 정치는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5: 서울 등에서 패배한 민주당에서도 일부 지도부 책임 목소리가 나왔지만 사퇴 요구 등 공개 충돌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4: 소수 야당들도 이번 선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씁쓸한 성적표에 통합과 연대를 고민하는가 하면 자강을 다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12: 선거 다음 날 혁신당 조국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 패배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혁신당은 호남에서 기초단체장 2명, 지방의원 39명을 당선시켰지만 아쉽다며 사과했습니다. 분열에서 졌다면서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13: 연대와 통합은 본진인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품 넓은 민주당을 기대합니다.
12: 하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도 통합도 선거 전보다 한 발 멀어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의 관심사에서도 합당은 빗겨나 있습니다.
14: 합당이나 통합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근본적인 좀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12: 진보당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연대를 고민 중입니다. 지방의원 당선은 4년 전보다 2배 늘었지만 당의 얼굴인 김재현 대표는 평택을 해서 5위에 그치며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15: 정청래 대표의 연대하면 커진다라고 하는 발언이 저도 좀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어제 저에게도 따로 연락을 하셔서.
12: 개혁신당 190명 출마자 가운데 당선자는 시의원 1명, 사실상 빈손입니다.
16: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17: 이준석 개혁신당
16: 그 결과를 무겁게
17: 대표입니다.
16: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12: 다만 국민의힘과의 연대는 일축하며 총선까지 자강할 체력을 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4: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선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공약했는데 이제 관건은 민주당이 압승한 시의회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입니다. 이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원호 후보를 앞지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모두 10개 자치구. 고가 아파트가 많고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들입니다. 5선 성공의 배경에 부동산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8: 정말 많은 서민들이
4: 오세훈 서울시장
18: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그리고 월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극심한 고통을.
0: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며 5년 안에 31만 가구 착공을 공약했습니다. 관건은 시의회의 협조 여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와 달리 서울시의회 선거에선 민주당이 3분의 2 넘는 80석을 차지해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은 예산삭감으로 규제 완화는 조례 개정으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제외 요구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2021년 서울시가 상생주택 사업에 예산 40억 원을 편성했다가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에서 1억 원으로 대폭 깎인 적도 있습니다.
19: 오 시장이 극복해야 되는 거죠. 정책적으로
17: 남은경 경제적 실천 시민연합 사회적
19: 시장이 정치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
0: 25개 중 17개 자치구를 차지한 민주당 구청장들과의 협력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운 4구역과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의 협의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종로부터
4: 청계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도전 결심을 굳힌 김민석 국무총리가 곧 사의를 표명할 거로 보입니다. 후임 총리 후보군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20: 8월에 있을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 가닥을 잡은 김민석 국무총리.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총리 인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강 실장과 정 장관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 인물에 대한 유력 내정설 보도에 국무총리의 거취 및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부에선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쇄신을 위해 신임 총리를 신호탄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개각이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총리실도 후임자 지명에 대비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청문 절차 준비에 돌입한 상태. 총리 후보자가 결정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란 설명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까지 받아야 정식 임명됩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9박 10일 유럽 순방길에 오르는 만큼 결심이 서는 대로 출국 전 후임 총리 지명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1: 오늘 코스피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실적 부진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젠순왕 방문 기대로 올랐던 종목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코스피는 개장 직후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낙폭을 줄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중 6% 넘게 폭락하며 한때 8,1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종가는 8,160.59, 하루 만에 478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 실적입니다.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우리 증시까지 번졌습니다. 삼성전자는 6% 넘게 하락하며 32만 원대를 기록했고

0: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폭락하며 20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레버리지 상품까지 가세해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루 변동성을 두 배로 반영하는 레버리지 ETF는 주가가 떨어질 땐 시장의 공포감을 키우고 매도 물량도 쏟아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 이게 사실 펀더멘탈과 삼관없이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거래 대금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0: 젠슨항 방안을 앞두고 협업 기대감에 상승했던 종목들도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는 각각 7%, 4% 넘게 하락했고 두산 로보틱스는 11%대 급락했습니다. 급격한 변동성에 시장 불안감이 커지며 한국형 공포지수는 7거래일 연속 70대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2: 우리 원화의 가치 역시 급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젠 1,55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이 올라간 환율에 우리 일상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비교적 싼 값에 고기를 사기 위해 찾는 수입 코너. 이젠 쉽게 손길이 가지 않습니다.
4: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지금 국내산 쪽으로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3: 환율이 고공행진하며 수입 먹거리 물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고환율은 서민 장바구니부터 부담을 지웁니다.
5: 보통 옷 사려고 하는데요.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지금 배가 오른 것 같아요.
3: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오른 환율.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불리는 1,5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장중 1,550원에 바짝 다가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공화환전소에선 1달러에 1,6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쏠림엔 즉시 조치하겠다,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외환당국 메시지에도 환율은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탓도 있지만 최근엔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한 게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란 분석입니다.
6: 코스피 시장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지만 외환 시장의 폭과 깊이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근 리밸런싱과 차익 실현 니즈가 확대된 외국인 매도 영향에 대해 외환 시장의 대규모 달러 환전 충격 흡수 역량이 약화되면서
3: 오늘까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선 외국인 70조 원 가까이 팔아치웠는데 4월 한 달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 43조 원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2: 길을 달리던 차 앞에 갑자기 위에서 커다란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송전탑에 달려있던 100kg짜리 부품이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로 참변을 피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도로를 달리는 차량. 코너를 도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검은색 물체가 떨어집니다. 충격에 도로에선 불꽃이 튀고 검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2차선 도로를 전부 가로막을 정도로 거대한 물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운전자는 갑자기 들려온 큰 소리에 차량 속도를 줄여 화를 면했습니다.
8: 쿵이랑 펑 같은 소리가 이제 좀 났는데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그 해당 길로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한 1, 2초 후에 그 우측에서 커다란 이제 검정색 낙하물이
7: 떨어진 물체는 폴리머 액관으로 송전철탑에 설치된 부품이었습니다. 땅속에 매설한 전선로와 공중에 설치한 전선로를 이어주는 부품인데 길이는 3m, 무게는 100kg에 달합니다. 도로 옆엔 송전철탑이 있었습니다.
8: 우측 송전탑 같은 거에서 연기가 좀 나고 있더라고요. 또 다른 구조물이 낙하물이 떨어질까 봐 그 장소를 좀 빨리 피해야겠다는 생각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7: 한국전력은 지상에 설치된 폴리머 액관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튕겨나갔다며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9: 늑대 늑구가 탈출하면서 잠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가 긴 기다림 끝에 오늘부터 다시 관람객을 맞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관람객들은 늑구부터 찾았는데요. 드디어 만난 늑구,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박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 굳게 닫혔던 동물원 입구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늑대 사파리 앞이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11: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어디 있어? 오!
10: 돌아온 늑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0: 달려온 관람객도 있습니다.
1: 늑구를 보기 위해서 멀리 울산에서 아침 일찍 이제 현장학습 내고 한번 와봤습니다.
0: 시민들의 걱정이 무색하게 돌아온 늑구는 건강한 모습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거침없이 올라가며 사파리 안을 힘차게 뛰어다닙니다. 흙바닥에 깊숙이 굴을 파고 엎드려 앉아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2: 상태는 매우 양호해요. 그래서 약 같이 살고 있는 어미 그 먹이를 뺏어 먹을 정도로 그만큼 정상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0: 하지만 탈출 당시 기억 때문인지 겁이 많은 늑구는 아직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늑구가 이렇게 숨어 있으니까 좀 부끄러운 것 같아서.
4: 오랜만에 대중을 만난 늑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중앙 관람로는 당분간 통제될 예정입니다.
5: 네,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북중 양국이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7년 만에 방북입니다. 국회가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입니다.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숨진 희생자 5명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사고 나흘 만에 마련됐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 흑자가 28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 3월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의 대이란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비애국적이라며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결의안이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통행료가 아니라 안전과 항행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밤 12시 이후 심야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2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KBS 9시 뉴스 마칩니다.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청소년 기후행동 김보림 활동가가 올해 환경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는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며 청소년 주도로 기후소송을 이끌었고 승소했는데요. 골드먼 환경상 한국인 수상자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환경운동가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보림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올해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하셨네요. 예. 이 상이 뭐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하던데 어떤 상입니까?
1: 골드먼 환경상은 전 세계 풀뿌리 환경가들에게 주어지는 상이고, 6개의 대륙별 한 명의 활동가를 선정해서 수여한 상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해서 상을 받으신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이 상이 한국에서는 1995년에 그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께서 수상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보림 씨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어때요? 이 올해는 어떤 분들이 이 상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1: 각 지역에서 환경 파괴나 개발 문제에 맞서서 실제 변화를 만든 활동가분들이 수상을 하셨고, 올해 수상자는 멸종위기종 짧은 꼬리 코박쥐 보호 활동을 벌인 이로로탄시라는 나이지리아 활동가.
0: 아, 짧은 꼬리 코박쥐, 저는 이건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1: 이 보호 활동을 예. 통해 산불을 예방하는 걸 나이지리아에서 실제로

0: 높이고 있어서 예. 2분 이상을 받으셨고 영국의 석유 시추 저지 운동을 벌이고 사라 그 핀치 소송이라는 걸 승소로 이끌었던 사라 핀치 활동가.
1: 아 석유를 시추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료를 어디서 구하나요?
0: 이게 아마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그런 네. 제도를 잘못 이용을 해서 과하게 아.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을 이분이 펜치 소송이라는 걸 통해서 좀 그 제재하는 활동을 아마 하셨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렇군요. 또 어떤 분들이 받으셨죠?
0: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의 테오넬라 로카 마뽑이라는 활동가가 받으셨는데 그 지역 안에서의 그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 구제를 지역 내에 그 운동으로 이끌어내신 분도 계십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풀뿌리 운동과 그 현장 지역에서 네.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네. 예, 그런 상이군요. 예. 그 명예롭고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하던데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로 기후 소송을 해서 정부 상대로 한 소송이었는데 승소를 했다 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0: 저희가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계속 만들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에게 변화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그들의 어떤 자발성에 기대는 방식이 우리의 어떤 안전을 담보하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기후위기를 명확한 그 기후위기 속에서 보호받을 권리라는 걸 명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사법의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2020년 3월 13일에 기후헌법소원이라는 걸 청구해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 소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승소 결정이 최종으로 나면서 정부는 기후위기의 위험 속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국민의 환경권이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가의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결정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4년 동안 재판을 하셔가지고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이거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셨다는
0: 네,
1: 거죠.
0: 맞습니다.
1: 그러면 기후소송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부분의 개선을 요청을 하셨는 건가요?
0: 기후위기는 이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인데 이 대응이 계속 미래로 밀리고 있고 지금 당장의 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을 다음 세대로 넘기고 있다.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 네네. 이 소송을 청소년 주도로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 소송하는 사람들은 모으셨어요?
0: 사실 이 소송이 시작점은 아니었고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뭔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고 정책 의사결정자들을 찾아가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2019년에 해왔었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뭔가 정치에 찾아가서 변화를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방식이 안전을 담보할 만큼의 변화를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부탁을 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네. 소송을 했다.
0: 네.
1: 그 얘기죠. 네. 예. 이렇게 기후위기랑 관련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럼 아시아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좀 있었나요?
0: 한국이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중에선 다섯 번째로 승소를 한 나라인데요.
1: 네네.
0: 네덜란드, 독일, 그리고 아일랜드 등에서 이미 국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진행이 중이거나 실제로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을 당시에는 네덜란드가 전 세계 최초의 승소 사례가 나온
1: 네.
0: 사례도 있었습니다.
1: 함께 참여한 청소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0: 지금
1: 그 소송에 참여했던
0: 소송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예. 그때 원고로는 19명이 참여를 했었고
1: 어떤 분들이에요?
0: 기후위기에 같이 뭔가 대응을 하자라면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었던 활동가들 19명이었고
1: 네.
0: 그중에서 사실 헌법소원 절차상 그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서 그 서류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꾸려서 그때 가능했던 사람 19명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런 분들이 되겠네요.
0: 네.
1: 예, 예. 4년 동안의 재판 끝에 소송에서 이제 승소를 하셨어요. 판결을 듣고 재판장에서 눈물을 쏟으셨다고 하던데요.
0: 재판장에서 판결을 들을 때 사실 네. 눈물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청구했었던 것 중에 지금까지의 계획이 미흡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부재하다라는 거에 대한 그 소송이었는데 지금까지의 계획은 어쨌든 위헌이 나진 않았다 보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기후위기를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눈물이 나기도 했었고 긴 시간 끝에 이제야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뭔가 되게 복잡한 마음으로 눈물이 났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군요.
0: 네.
1: 예. 판결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0: 저희가 승소를 한 내용은 국가 기후위기가 일단 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걸 먼저 확인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한국이 탄소 중립을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것이 그냥 단기적인 어떤 그런 부담에만 치중해서 정책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기 목표와 경로를 만들어라 라는 일단 입법 개선 명령이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1: 네네. 판결문 내용을 지금 살펴보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기후정책이 미래 세대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네. 이렇게 판결을 했네요.
0: 네.
1: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31년부터 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도록 명한다.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이긴 내용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목표는 지금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 어떤 기후위기 위험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0: 네, 맞습니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그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난 것이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 탄소중립기본법이라는 국가 최상위에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 경로가 부재하다라는 것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기존에 있었던 국가의 그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라고 나와 있었던 국가의 기존 목표는 이것이 위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1: 아까 목표 자체는
0: 네.
1: 위헌이 아니다.
0: 네.
1: 헌법에 합치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을 마련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군요.
0: 네, 정확히는 2030년 목표가 있고 2031에서 49년 목표의 두 가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1: 네.
0: 이 뒤에 경로 그 31년에서 49년의 목표와 경로는 부재하고 부재한 것에 대한 위헌이고 30년 목표는 위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나온 것이죠.
1: 네, 네. 이게 재판 내용이랑 네.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0: 네.
1: 그래서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을 하셨나 봐요.
0: 네.
1: 예, 예. 그래도 이 판결이 환경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0: 저 제일 큰 의미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환경권에 대한 인정이 있던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라는 문제는 보통 정책 사회에서의 어떤 자발성을 가진 문제라고 이해가 되어 왔었는데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생김으로써 국가가 앞으로 기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종합적인 기본권, 여기에는 생명권이나 안전할 권리, 뭐 직업 선택의 자유, 뭐 되게 다양한 권리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 권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책은 그냥 어떤 협상과 여러 가지 그냥 이렇게 이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적당하게 재량껏 정해졌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선이 생겨 있는 것이라서 그게 사실 가장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1: 기준이 좀 달라진 거네요. 네. 옛날에 이제 적당히 좀 타협하고 그 뭐 중간선에서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국민의 환경권, 기후권이 보장돼야 되는 헌법의 기본 권리다. 네. 거기에 맞도록 해라. 네, 이렇게 기준선이 세워진 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기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다른 국가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나요?
0: 네. 저희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아시아에서 대만과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가진 기후소송들이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송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소송이 승소하고 나서는 작년에 일본에서 국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시민들의 되게 큰 기후소송들이 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은 하나의 어떤 선례가 이렇게 하나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판례에서 더 나은 판례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환경권에 대한 인정을 하고 진전된 목표를 이렇게 그래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아시아에 있는 다른 기후소송을 진행하는 나라들한테는 되게 그 진전되고 고무적인 소식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환경운동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판례가 되는 거죠.
0: 네.
1: 예. 이 골드먼 재단, 골드먼 환경상을 수여하는 이 재단에서도 김보림 씨가 주도한 기후소송 판결이 아시아 기후변화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만약에 판결 내용대로 실행이 된다면 탄소 배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0: 판결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25년 동안 15억 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 15억 톤 하니까 이제 잘 안 와닿아서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0: 약 500개 정도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네. 예, 500개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양. 그만큼을 줄이게 된 거예요. 우리 김보림 활동가님이 소송에서 이김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 어느 정도예요?
0: 한국은 세계 1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1인당 배출량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근데 에너지 공급의 90% 이상이 수입 석탄이랑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고 전력 생산량 57% 이상이 석탄과 천연가스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1: 네, 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0: 아직은 속도가 매우 느린 상황이고 비중도 낮고 계획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는 모두 폐쇄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곤 있지만 네. 재생에너지를 어느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확대를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굉장히 좀 더딘 상황 같습니다.
1: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에너지 공급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을 완전히 재편해야 되는 건데
0: 맞습니다.
1: 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사실 제가 해왔던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응을 고민을 한다면 기후위기,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크게 바꾸는 전환이 필요하고 근데 이 전환이 좀 어려운 게 그냥 기술의 전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작동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이라든가 그 화석연료 발전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지역들도 지속을 하기 위해서 전환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의로운 전환 계획 설계를 또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전환 계획을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국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참 어떻게 하게 됐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0: 사실 평범한 시민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함께 개인적인 실천을 한다라는 것 말고는 방법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을 사회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수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0: 사람들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책의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판단에 계속 이걸 맡겨야 되다 보니까 안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항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헌법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또 대단한 그 활동 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환경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골드먼 재단에서 왜 김보림 활동가에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0: 네. 예.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제가 하는 일은 밖으로 그렇게 크게 보이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서 이 상이 왜 나한테 왔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었는데 아무래도 헌법소원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 해왔던 그 운동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오랫동안 북극곰의 문제나 또는 미래세대만의 문제처럼 항상 다루어져 왔지만 실제로 미래세대라고 호명되는 청소년들 또는 다양한 시민들이 지금 자기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를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변화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문제나 권리의 문제로 더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만들어 왔던 운동이 있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후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헌법재판소 판결이 2024년 8월에 내려졌으니까 이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네. 후속 조처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0: 헌법재판소는 2024년에 그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 입법을 다 할 것을 국회에게 명령했는데
1: 지났네요, 지금?
0: 네, 시간이 지났고 아직 개선 입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국회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하고?
0: 그 헌법소원 결정이 나고 나서 국회에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라는 이 헌법소원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단위가 만들어졌고
1: 네.
0: 이게 여러 뭐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의가 계속 미뤄졌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가 작년 말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이 개선 입법을 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공론장이 만들어졌고 시민 대표단 340명을 모아서 이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한국이 얼마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론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엄청나게 진전된 결과를 사회적 합의 결과로 내놨는데요. 한국이 전 지구적인 1.5도 감축 목표보다 더 진전되고 그리고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감축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결과를 사회적 합의선으로 내놨는데 이 결과가 나오니까 국회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왜곡되었다 또는 사람들이 편향되게 판단을 한 거다 같은 이야기들이 국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국회 안에서 이 공론화 결과를 통해서 어떤 그런 법을 만들 것인지를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 사실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환경만 생각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뭐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 소송에서 이기고 또 김보림 씨가 골드먼 환경상도 받으면서 김보림 씨가 이끌고 있는 청소년 기후 행동도 어떤 단체인지 지금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어떤 단체입니까? 청소년 기후 행동?
0: 저희는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기후위기를 위험으로 인식하고 권리의 문제로 인식한 사람들이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거리에 나와서 피켓이라도 들자 하면서 시작했던 청소년들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서 이야기를 하고 당사자들이 변화를 만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사회 변화를 좀 더 진전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접근성을 가지고 주체로서 올 수 있게 하는 캠페인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어떤 캠페인을 하셨어요?
0: 되게 다양한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 헌법소원 외에도 실제로 뭐 1.5도를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1: 그러니까 1.5도라는 거는 몇 년도까지 우리
0: 2100년까지 전 지구적 네.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합의의 선 그 기후위기 대응의 합의 네. 선 중에 하나인데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을 실제로 막을 수 있게 한국의 몫을 고민해서 한국에서 그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입법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라는 선언을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화석연료를 늘리고 있는 기업들이 그린워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서 그런 어떤 자동차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캠페인들을 계속한다거나 또는 다양한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일상의 공간에서 모아서 그게 정책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 뭐 편지 쓰기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렇게 의견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정책 변화로 연결하는 일들을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1: 이 김보림 씨는 기후 환경 문제에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0: 이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은 많았던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인 실천을 하는 것 또는 지구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2018년에 물론 지금 해가 갈수록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긴 한데 2018년 폭염이 제가 살아온 해 중에서는 엄청 이렇게 체감이 컸던 해 중에 하나였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도 집에 공기가 너무 이렇게 열기가 심해서 막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약간 이렇게 더위가 계속 지속되던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날 중에 실내에 머물 저희 집이랑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 실내에 머물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 저희 집과 이 상황이 너무 비슷하고 그러면 내가 개인적인 실천만 해왔었는데 내가 우리 엄마 한 명을 이 폭염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없네? 내가 해오던 개인적인 실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라는 정도의 어떤 무력감과 또는 위험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되면서 실제로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내가 진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기후운동이라는 걸 더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그나마 에어컨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냉방 같은 데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짜 불행한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환경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하셨군요. 그 청소년 기후 행동 이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도하는 단체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들어가는 단체인가요?
0: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저만 20대 활동가고 다 10대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년이 정체성이 너무 크니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고 했었는데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가 드니까 저희도 그 이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낸다라는 건 뭔가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는 일들을 하기에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을 아직은 쓴다라고
1: 네.
0: 해서 되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하고 있지만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이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되셨지만
0: 네.
1: 그렇습니다. 예. 이 앞으로 김보림 씨는 이제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0: 저는 일단은 제가 사실 상을 받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저 소송이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변화를 만드네? 저 사람이 계속 이걸 붙잡고 있었는데 변화가 진짜로 생길 수가 있는 거네? 라는 말을 되게 젊은 또래 세대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과정에 잠깐 함께 했었던 사람들한테도 연락을 되게 많이 받고, 이 일이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사회 변화를 만들고 뭔가가 조금 진전되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걸 느껴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듣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이 문제를 감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 지역 안에서 교통의 공공성을 확보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지를 함께 고민하는 논의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다시 모으고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여전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자리하면서 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5.2도로 평년보다 1.7도가 낮았습니다. 주말 동안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중부지방 대체로 막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입니다.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 11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서울 16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광주, 대구 29도, 서울, 대전, 세종 28도, 인천 27도, 부산, 울산 26도, 제주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 모레는 남해안에도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온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8도, 습도 6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사회적 기업 소소한 소통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고용 모델 개발 확산 사업의 하나로 AI 활용 인지 접근성 테스터 직무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훈련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과정인데요. 인지 접근성 테스터는 발달장애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지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10명을 모집하고요. 신청은 6월 9일까지 이메일 soso@soso.com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전액 무료고요. 참여자들에게는 훈련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교육을 성실히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기업 연계 등 취업 지원도 제공이 될 예정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일상에서 겪었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역량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사업이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시청각장애인 이야기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65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인 또는 1순위 자격을 유지하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데요. 청약 신청은 6월 8일에서 12일까지 주민등록지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요. 자격 검증을 거쳐서 9월에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장애아동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관이 오는 10일 복지관 내에서 장애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2026 장애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내 손에 잡은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단순한 직업 소개를 넘어서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직업 트렌드에 맞춰서 캐릭터 크리에이터, 가상현실을 활용한 직업 체험 등 미래형 디지털 직업군이 마련돼 청소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멜로디 소동이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새롭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번 작품의 음성 해설 녹음과 연출은 오랫동안 베리어 프리 영화 제작에 참여해온 김성호 감독이 함께 했는데요. 제작진은 음성 해설과 베리어 프리 자막 작업, 후반 믹싱 과정을 거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고요. 이번 달부터 공동체 상영과 관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

0: 시청각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1: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0: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어떤 공학기기들이 있나요?
1: 일단 시청각 장애인 전용은 없는데요. 주로 시각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나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보조기를 자기 장애 상태에 맞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예.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이제 브레일 노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손해라고 하는 그런 예. 이제 보조공학기기가 있어요. 근데 그 보조공학기기는 이제 그 노트북 같은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이 쓰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문자는 아니고 카카오톡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손에 지금 현재는 버전이 6까지 나와 있지만 여기에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점자를 배워서 이제 한 손에를 사용하시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이제 맞이하시게 되셔요.
0: 인터넷 사용도 가능한 거죠?
1: 그럼요.
0: 예. 그렇군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집에 혼자 계시면 책을 볼 수도 없고 또 방송을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에도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한 손에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인터넷으로 서칭을 한다든가 또 자기가 원하는 책을 전자책이 요즘 잘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읽는다든가 그래서 집에서 문화 여가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 분 중에 굉장히 이 한 손에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4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부산에 이제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손에로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그 쇼핑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옷 같은 게 있으면 안 보이지만 정보를 다 들어서 예. 그 옷도 고르고 그다음에 가격도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쇼핑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그 정도까지 이 한 손에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 또 시청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원거리 대화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원거리 대화를 위해서 이제 카카오톡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문자로 꼭 주고받지 않더라도 예. 이제 그 멀리 있는 친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었던 그런 삶에서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삶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상과의 소통이 열리게 되는군요.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1: 네,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부산의 그 시청각 장애인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시청각 장애인 분은 이제 이 한 손에 말고 또 이제 그 인공 와우나 보청기를 활용해서 이제 그 맹기반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이제 귀가 점점 안 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공 와우 수술을 해서 그 이제 인공 와우라는 것은 그 귀에 있는 와우관이 있거든요. 달팽이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보청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청각 장애 아동들이 많이 하는데 어른들도 이제 음성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이 인공 와우 수술을 하면 이제 그 음성 매핑이 잘 되면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예. 한 손에 이외에 다른 보조공학기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 이제 독서 확대경, 그러니까 저시력자분들은 이제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독서 확대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이제 AI가 요즘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이런 핸드폰 화면이나 또 태블릿 화면 같은 커다란 화면 또 모니터, 커다란 모니터에 그냥 그대로 글씨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소리를 듣지 못해도 글씨로 읽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보조공학기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흰 지팡이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예.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흰 지팡이 그러면 아 이거는 시각장애인용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0: 이제 보는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보면 바로
1: 그렇죠.
0: 알 수 있게.
1: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은 시각장애인 분들이 길을 이렇게 잘 알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그 흰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구나. 예.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그 인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사실은 겉으로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게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아.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그냥 흰 지팡이 없이 이제 이렇게 타고 있다가 이제 자리가 생겨서 장애인 좌석이라든가 이런 데 앉으면 조금 이렇게 싫어하시고 왜 여기 앉느냐 이렇게 따지는 그 어르신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흰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시각장애인 전용이어서 이분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팡이가 제가 일본에 이제 그 가서 봤는데요. 일본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사탕 막대 아시죠? 사탕 막대가 왜 빨간색하고 예, 그 하얀색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 흰 지팡이인데 색깔이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는 지팡이를 갖고 다니셨어요.
0: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1: 예, 그래서 예.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는 왜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 있냐 그랬더니 일본 같은 경우는 흰색은 시각장애인용 그다음에 흰색과 빨간색이 있으면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보조공학기기 사용하는 분들 사례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또 그리고 이제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시는 분 중에서는 이제 요즘 저희 그 센터에 자주 가까워서 자주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의 이제 저청력이세요. 근데 이제 약간 저시력, 저청력, 시청각장애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AI 기능을 이제 보통은 이제 이분이 저시력이어서 그냥 이렇게 2G폰을 쓰셨어요. 이렇게 단추를 누르는 핸드폰. 그래서 스마트폰을 왜 안 쓰십니까? 했더니 자기는 스마트폰이 필요가 없다고 하셨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게 단추가 이렇게 눌리는 거가 자기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고 손으로 만져서 그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터치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대요. 그래서 안 갖고 다니셨는데 요 근래에 스마트폰과 탭을 이제 나라 보조공학기기 센터에서 지원을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뭘 알게 되셨냐면 거기에 탑재된 AI 기능을 아시게 되셨어요.
0: 그래서 몰랐다가
1: 네 몰랐다가 근데 예. 이분은 이제 맹기반이시다 보니까 이제 음성은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이렇게 들으면 보청기를 활용해서 들리는군요. 소리를 좀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I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카메라에다가 이런 컵 같은 거를 이렇게 있으면 컵을 딱 찍고 이게 뭔지 알려줘 이러면 AI가 아 지금 놓여 있는 것은 하얀색 종이 컵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셔서.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오시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시고 촬영하시고 그리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걸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갑자기 음성 AI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러면 아, 그분이 오셨구나.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렇게 잘 활용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청각 장애인 전용 보조공학기기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은 이제 그런 건 없더라도 요즘 AI가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AI를 활용한 그런 보조공학기기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시청각 장애인 이야기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 홍유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영이 부릅니다. 썸머 징글벨.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과의 동행, 발달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란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 예, 자폐 스펙트럼이 단순히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 눈 맞춤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또 로봇 같은 말투를 사용한다, 천재더라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말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또 모두 맞기도 하지만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선 진단명과 관련해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요. 발달장애,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스펙트럼 장애, ASD. 너무 많은 용어들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참 많아요. 우선 ASD는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라고 해서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영문 표기고요. 발달장애라는 용어는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포괄해서 지칭하고 있어요. 자폐성 장애인의 70%는 IQ 70 이하의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정상지능을 보이는데요. 이들을 따로 고기능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 예, 자폐라는 이름에 거부감을 갖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폐라는 의미가 그 스스로 닫고 있다라는 의미라서 그런가요?
2: 네, 맞습니다. 자폐라는 용어의 어감이 너무 무거운 거죠. 1943년에 미국의 카너라는 분이 유아 자폐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거든요. 그러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폐적 무관심, 강박증을 보이는 아이들을 가리킨 표현인데요. 그 이후에는 1994년에 DSM-4에서 발달 전반에 걸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5개 형태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폐성 장애, 레트 증후군, 소화기 붕괴 장애, 아스퍼거 장애, 상세 불명의 전반적 발달 장애 이렇게 5개로 나눴거든요.
1: 네.
2: 쭉 임상 연구를 하면서 이들이 좀 근소한 차이만 보이고 있어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13년에 DSM-5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한꺼번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1: 예, 예전에는 서로 다른 장애로 여겨졌던 여러 특성들을 지금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증상이 있을까요?
2: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은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반응인데요. 엄마의 표정을 보고서 반응을 하고 눈을 맞추고 웃는 반응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아이의 이런 반응이 엄마에게 본능적인 또 보호 반응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직관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러한 마음 읽기 능력은 보통 아동의 경우 만 1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면 언어적,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손을 흔드는 반복적이고 특이한 상동적인 행동, 보통 상동행동이라고 하거든요. 발달장애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공명과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관심 범위가 제한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 증상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만 2세 전부터 나타나서 평생에 걸쳐 보이는 특성들이라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들이 매우 많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꽤 명확해 보이는 특징인데요. 아마 실제로는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펙트럼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능 저하가 있는지 자폐 증상이 심한지에 따라서 다양한 동반 질환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말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1: 예, 그러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마다 그 증상은 다 다르겠군요.
2: 네. 예를 들어서 자폐 스펙트럼의 특성을 가지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 ADHD, 우울증, 강박증, 다양한 동반 질환이 겹쳐서 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이 펼쳐지는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만한 거죠. 자폐 스펙트럼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일 것이라는 의견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도 엄마나 주 양육자 탓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20세기 초에 냉장고 엄마라는 말이 잠시 나왔었거든요. 엄마와의 애착관계의 잘못이 아이의 자폐로 이어진다는 아주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결코 부모님의 양육 태도만으로는 자폐증이 생길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과 비슷한 질환으로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것이 아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없이 TV만 주구장창 아이를 보여준 거죠. 정말 이건 아주 심각하게 아동학대 수준의 돌봄에 부재가 있을 때에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면 아주 빠르게 회복이 돼요. 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와 다르죠. 선천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가 일반적으로 잘 발달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1: 자녀가 비장애 아이들처럼 잘 자라다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2: 네. 그 관련된 연구를 보면요. 생후 6개월까지 비장애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다가 생후 14개월 돌이 지났는데 그 24개월 그 아래 사이에 자폐 스펙트럼이 발생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대부분 1세 이전에 증세가 나타나지만 초기 15에서 21개월까지 언어와 사회성이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다가 갑자기 13에서 18개월 사이에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점점 퇴행하는, 자꾸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그룹도 20%나 된다고 해요. 그런 이런 경우 진단이 너무 어려워지고요. 부모님들도 받아들이기 더 힘드십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도 형제가 모두 이러한 퇴행성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첫째가 정상 발달을 하다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게 돼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둘째도 첫째와 비슷한 시기, 5살 이전쯤이죠. 그때 자폐 진단을 받게 된 거죠. 이전 아이들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노는 모습이 비장애 아이들의 그런 발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잘 되던 눈맞춤이 되지 않기 시작하고 언어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거나 점점 말이 없어지고 말을 못하게 퇴행하게 된 거죠.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례고요.
1: 예.
2: 또 고기능 자폐라고 해서 지능이 정상 범주에

0: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경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자폐라고 받아들이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1: 예, 지능이 정상이라면 다른 비장애 아이들과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잘 될 거고요.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물론 상호작용할 때는 약간 다르다는 느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에게 잘 맞춰주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들과는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좀 상호작용이 힘들 때도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할 수 있는 증상들,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들으시기에도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은 정신과 의사들도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 보면 유아기 때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많으면 30%까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는 결과도 있어요. 아이들이 발달할수록 자폐 스펙트럼으로 의심할 수 있었던 증상들이 점차 소거가 된 경우일 텐데요. 단 한 번 아이를 검사하고 진찰하는 것으로 명확히 자폐 스펙트럼이다 진단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시기도 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봐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워낙 자폐다라는 진단이 부모나 아이에게 절망감을 주는 진단이기도 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폐가 의심된다, 자폐와 경계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1: 예, 발달 장애인과의 동행,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발달 매거진 우채윤 발행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왕소연의 그 여자.

0: 윤선미 박사의 건강상식,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1: 네, 오늘은 1분 동안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은 혹시 매일 1분을 투자하셔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면 시간을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0: 저는 10분, 1시간, 10시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직접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짜로?
1: 네, 저는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방법을 알고 지낸 지난 30년과 이것을 알기 전 30년의 삶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0: 어떤 기적인가요?
1: 네, 이것은 사실 철봉에 매달리는 건데요. 실내 철봉들을 하나씩 구입을 하시게 되면 1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것에 대한 정말 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한 번에 1분을 다 안 매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0: 예.
1: 처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5초, 그리고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정도, 한 15초씩만 네 번 정도 하시게 되면 1분이잖아요.
0: 예.
1: 그런데 그 1분을 투자하셨을 때 정말 한 일석10조에서 한 1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0: 거짓말은 아니시죠?
1: 거짓말 안 합니다.
0: 아니, 그리고 근력이 없는 분들은 좀 나누어서 해도 되는 거고요.
1: 그렇죠.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양팔을 가지고 쭉 늘어뜨리는 상황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하고 손목에 힘이 없었고.
0: 아프잖아요.
1: 네. 아프기도 아팠지만 일단 팔과 손에 힘이 없잖아요.
0: 예.
1: 그래서 발을 붙인 상태에서 그냥 양팔을 잡고 쭉 늘어뜨리는 그러한 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철봉하면 저희 이 기성세대들은 이 체력장을 기억을 하실 텐데.
0: 턱걸이.
1: 그렇죠. 남자분들은 턱걸이, 우리 여자들은 팔 굽혀서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툭 떨어지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매달리면서 정말 큰 효과들이 있거든요.
0: 근데 정말로 1분으로 삶의 질이 바뀌나요?
1: 네, 저는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맹인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이었고 11번의 수술을 통해서 지금 그나마 왼쪽 눈을 빛하고 형태 정도만 보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이제 녹내장 때문에 거의 못 보게 되고 있는데요.
0: 예.
1: 저희 부모님이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냥 제가 눈이 좀 나쁜 애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정말 칠판에 선생님들이 판서를 엄청나게 하셨던 상황이고 저희는 그거를 노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전혀 보이질 않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불러줬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이제 목소리를 들으려고 옆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글을 받아 적어놓고 누군가가 또 그걸 읽어줘서 시험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국민학교부터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0: 예.
1: 대학까지 뭐 십몇 년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척추가 완전히 휘었죠. 근데 그게 척추 측만증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는 그냥 철이 들면서부터 어깨, 목, 등, 팔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0: 예.
1: 감사하게 제가 미국 물리치료사 남편을 만나면서 이 어깨, 목, 등, 팔의 통증을 완전히 없애게 된 이 계기가 철봉이었거든요.
0: 매달리기.
1: 네, 매달리기.
0: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1: 일단 그 턱걸이를 하시는 뭐 친업, 풀업 아니면 우리 철봉에 매달려서 뭐 오래 매달리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양팔을 위로 쭉 뻗어서 몸을 쭉 아래로 늘어뜨리는 이렇게 매달리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쭉 매달릴 때 일단 척추가 제자리를 쭉 잡을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자동차도 얼라인먼트라고 이렇게 잡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양팔을 가지고 철봉에 매달렸을 때 이게 척추가 쫙 늘어나는 역할이 되면서 척추가 자세가 발라지고요.
0: 중심이 바로 서는 거네요.
1: 네네. 그리고 그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이에 척추가 이렇게 압박이 됐던 것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척추 사이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디스크들이 이렇게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들도 좀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면서 척추도 튼튼해지죠. 디스크도 튼튼해지고 척추 바로 옆에 있는 그 기립근이라고 하는 거기에
0: 중요하잖아요.
1: 네, 거기에 만성 피로가 이렇게 사실 덕지덕지 붙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철봉에 매달리시면서 쭉 늘어나는 상황에 유연성도 생기고 나중에 강화 훈련도 되고 또 양팔로 매달리시니까 양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쫙 늘어나겠죠. 옆구리부터 예. 엉덩이 뭐 이렇게 허벅지까지 쫙 다 늘어나는 상황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몸의 어깨가 어깨 관절이 가장 크게 돌아요. 360도가
0: 예.
1: 돕니다.
0: 예.
1: 그런데 우리가 한 자세로 오래 있든지 아니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어떤 근육은 약해지고 어떤 근육은 굳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에는 이러한 어깨가 이 얼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즌 숄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0: 예.
1: 이 프로즌 숄더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50견으로 둔갑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어깨가 굳어버리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철봉에 이렇게 조금씩 처음부터 뭐 왕창 못 매달리시더라도 쫙 이렇게 매달리시기 시작하면 여기에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요. 그리고 굳어있는 이 근육들을 서서히 편안하게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 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뭐 15초를 못 매달리시면 진짜 5초, 10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박사님의 경우처럼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되겠는데요.
1: 아, 그렇습니다. 사실 이 철봉에 매달리시면서 고개를 똑바로 세우시지 말고 살짝 고개를 뒤로 하신다고 한다면 이 우리 그 내추럴 컬브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추의 C자. 그 C자도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일자목이었던 사람이라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카이로프랙터 의사에게 갔을 때 저는 뭐 이제 영락 없이 디스크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이 내추럴 컬브가 다시 생겼고요. 그래서 이 철봉 매달리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운동들을 했지만 이 철봉이 기본적으로 하루에 저는 뭐 한 세네 번씩 예방 차원에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0: 혹시 거북목에도 도움이 될까요?
1: 거북목의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거북목이 예. 이미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분명히 내추럴 컬브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0: 코 강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1: 그렇죠. 이제 만약에 힘이 생기셔서 댕글댕글 매달리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몸이 딱 이렇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어가 강해지면 허리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분들에게도 이 운동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을 하면서 앉아 계시고 이런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매일 손상을 입히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인체라는 기계를. 그러면 적어도 집에 가셔서 적어도 15초, 20초 정도 이렇게 매달려 주시면서 이렇게 리버스를 시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그럼 하셨나요, 박사님?
1: 그럼요. 저는 두 번을 매달리고 왔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0: 매달리고 오셨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실내 철봉 구입해서 열심히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윤선미 보건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0cm의 애상.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떠나볼 무장애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2: 네 오늘 무장애 여행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전망대로 갈 건데요.
1: 기네스북이요?
2: 네 그만큼 굉장한 곳입니다. 게다가요 최근에 개방된 곳이어서 신상 여행지로 뜨고 있는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근사한 곳입니다.
1: 예 최근에 개방된 신상 여행지로 뜨고 있는 곳. 네. 따끈따끈한 새로운 여행지라고 하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새롭게 개방된 여행지인데도요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됐어요. 게다가 휠체어 탄 장애인 여행객도 소문 듣고 많이 오는 곳인데요.
1: 네네.
2: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이 찾는다는 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건데요. 엊그제 제가 갔을 때도 한 무리의 장애인들이 이곳을 여행하러 왔었습니다. 이곳은요. 인천에 새로 생긴 청라하늘대교 스카이 전망대입니다.
1: 아, 청라하늘대교 스카이 전망대. 네. 인천에 생긴 새로운 관광 명소군요.
2: 네, 맞습니다. 청라 더 스카이 184는 사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는 곳인데요. 더 스카이 184는 인천의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해상 교량입니다. 세계 최고 높이 184.
1: 184미터.
2: 네. 네, 맞습니다. 184미터의 해상교량 전망대에서 바다와 도시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또 수변 대크길과 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인천의 새로운 힐링 명소입니다.
1: 아, 세계 최고의 높이 184미터의 네. 해상교량 전망대.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군요.
2: 네, 맞습니다.
1: 청라하늘대교는 개통한 지 얼마 안 된 다리
2: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초 개통한 다리인데요. 청라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해상복합다리입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해상교량 전망대가 위치한 체험형 관광시설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다리에 관광명소가 있고 또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있어서 자전거와 휠체어 라이더까지 가보고 싶은 새로운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1: 예, 보행로도 있고 자전거길도 있군요.
2: 네.
1: 관광과 대교가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 같은 곳이네요.
2: 네. 맞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주요 시설로는요. 엣지워크. 네, 누프타 전망대, 하늘 전망대, 또 바다 전망대도 있고요. 또 라운지도 있고요. 친수 공간까지 볼거리, 체험거리가 가득해서요. 지루할 틈이 없는 곳이고요. 무장애 여행지로 딱인 곳입니다.
1: 엣지워크, 루프탑 전망대, 하늘 전망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라 하늘대교를 좀 둘러볼까요?
2: 네, 먼저 더 스카이 184 전망대로 가려면요. 인터넷 예약이 필수입니다.
1: 아, 예약을 해야 하는군요.
2: 네, 청라 하늘대교와 주변 산책 로는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요. 더 스카이 184 전망대는 미리 예약하고 가셔야 하고요. 또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면 됩니다. 또 1시간 단위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복지카드 꼭 챙겨가셔야 합니다.
1: 예.
2: 현장 발권도 가능하지만요. 제가 갔을 때도 다 매진이더라고요.
1: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요.
2: 네, 그렇습니다.
1: 예. 더 스카이 184 전망대를 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예약이 필수라는 점 기억을 꼭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그러면 부담이 좀 없어지겠는데요.
2: 네, 맞습니다. 저도 미리 예약하고 가서 여행하는데 부담이 덜했는데요. 중증장애 장애인은 동반 1인까지 할인 가능하고요. 또 매 시간마다 스카이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기다리는 동안 1층 카페에서 또 카페에 충전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서 걱정이 없습니다.
1: 예.
2: 또 매표소 2층은요. 홍보관이자 라운지가 있어서요. 기다리는 동안 둘러봤는데요. 청라 하늘대교 역사에 관해서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1: 층마다 용도가 다양한가 본데요.
2: 네, 그렇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서 노을 전망대도 둘러봤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멋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건물 밖을 둘러봤는데요. 건물 밖에는 하늘과 바닷길이라는 데크길이 6월 중순쯤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1: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1: 자, 그러면 이제 스카이 전망대로 가는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11시에 승강기를 타고 청라대교를 올라갔습니다. 청라대교는요, 보행길과 자전거길이 잘 마련돼 있어서요, 더 스카이 184 전망대까지 경치를 보면서 갔습니다. 스카이 전망대 입구에 가면요, 안내인의 통제하에 승강기를 타야 합니다.
1: 아,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니까 과잉 대응이 더 낫겠죠.
2: 네, 그렇습니다. 네, 하늘대교 스카이 184는요, 대교까지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아, 심장이 정말 나대기 시작합니다.
1: 무섭군요.
2: 네. 게다가 바람이 불거나 큰 차량이 쌩 지나가면요,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요, 왠지 놀이기구 탄 것 같았습니다.
1: 아, 근데 대교 전망대까지 승강기가 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2: 저도 이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전망대는 또 통유리로 보는 인천 바다의 빛깔과 바람에 흔들리는 바람 풍경에 홀딱 반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잠시 말을 잊고 주변 풍경에 더 역시 나가는데요. 풍경이 주는 경이로움에 말문이 막히고 또 침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게다가 가슴이 벅차고 뭉클해지면서 발 아래 도시와 바다가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세계 최고 높이 184m의 해상 교량 전망대에 내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 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는데요.
2: 네, 전망대 전체는 강화유리로 돼 있어서요, 개방감이 정말 좋고요. 루프탑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루프탑에는요, 특별한 순간을 완성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몸에 밧줄을 매달고 스릴을 즐기는 웨지워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무서워.
2: 루프탑까지는요, 근데 계단이어서 저는 올라갈 수 없지만요, 예. 전망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1: 저도 그냥 전망대 보는 걸로 네. 만족을 하고 싶습니다. 하늘 전망대를 다 둘러보고 난 다음은 어디로 가셨나요?
2: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내려와서요, 다리 중간에 있는 바다 전망대로 갔습니다. 바다 전망대까지는 옆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요. 예. 바다 전망대는 청라대교 중간에 있는 전망대입니다. 대교 전망대에서 청라대교의 웅장함을 직관하고 볼 수 있고요. 또 전망대에서 보는 청라대교가 과학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를 다시 느껴집니다. 또 바다 전망대도 통유리로 개방감에 속이 뻥 뚫리는 곳입니다.
1: 전망대마다 컨셉이 조금씩 다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바다 전망대에서 다시 승강기를 타고 한층 더 내려갔는데요. 마지막 층은 친수 공간입니다. 친수 공간은 수면과 맞닿은 넓은 공간인데요. 이곳도 경사로동 편의시설이 정말 잘 마련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여기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있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 새로 생긴 곳이라서 그런지 편의시설은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친수 공간을 둘러보고 다시 청라 하늘대로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청라대교를 휠체어 타고 라이딩할 건데요.
1: 예.
2: 네, 길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걷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탄 사람도 있고 저처럼 휠체어 탄 사람까지 각자의 방식대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예.
2: 또 앞만 보고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면요, 은빛으로 빛나는 웅장한 교각과 푸른 바다의 조화가 정말 멋졌는데요. 교각 중간중간에는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전망대가 있어서 언제든지 숨을 고르고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예, 무장애 관광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는 청라 하늘대교를 걸으면서 풍경에 반하고 또 기분 좋은 바닷바람에 어느새 구우베터에 도착했습니다. 구우베터는요, 월미도에서 영종도로 들어오는 항구인데요. 이곳에서 싱싱한 해산물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해산물도 싱싱하고 또 맛도 좋은데 또 친절까지 하고 또 휠체어 접근성도 좋고요. 또 맛집이 즐비해서요. 아주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1: 꽤 괜찮으셨군요.
0: 네. 예. 게다가요, 장애인 화장실까지 보장돼 있어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1: 예. 구우베터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어디로 가셨나요?
0: 네. 이제는요, 월미도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배는 시간마다 다니는데요. 휠체어 탄 장애인도 배 타고 인천 앞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배를 타면요, 새우과자를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갈매기가 볼거리인데요.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갈매기가 혹시 새우과자 회사 직원 아닙니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예. 배 안에서 갈매기와 놀다 보면 금세 월미도에 도착합니다.
1: 월미도도 볼거리가 참 많이 있죠.
0: 엄청 많죠. 예. 월미도 볼거리, 먹거리까지 무장애 여행지로 최적화된 곳인데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다음 편에 속속들이 안내하겠습니다.
1: 기대를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괜찮던가요?
0: 물론입니다. 장애인 화장실은 여행지마다 잘 마련돼 있고요. 인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실 때는요, 더 스카이 184 전망대 앞에서 네, 종착지로 하시면
1: 바로
0: 됩니다.
1: 바로 앞에서. 예. 네. 자, 네 바퀴 따라 지팡이 따라 오늘은 인천에 새로 생긴 청라 하늘대교 스카이 전망대와 구우베터로 떠나봤습니다.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전윤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한우의 아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수화기와 옥내 수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여름 휴가 여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비장애인도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은 여행을 떠날 때 이동수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에게 편리한 지하철이나 기차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가기 어려운 곳이라면 여행지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죠. 게다가 일행 중에 지체 장애인이 있다면 이동수단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되는데요.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에서 다누림 차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 이 다누림 차량이란 관광 약자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9인승 미니밴과 29인승 버스입니다. 네,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여행일 때 신청할 수 있고요. 1인당 연간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여 비용은 무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에이 차만 있으면 뭐해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 하셨나요? 차량과 기사 그리고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자, 마침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교통편 때문에 망설이고 있던 분들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요. 전화 1670-088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670-0880번이요. 자, 6월 5일 금요일 우리 남가족 첫 곡은요. 한희정이 부릅니다. 휴가가 필요해.

0: 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 지회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최주연입니다. 제가 중도 시각이다 보니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센터라는 곳에 가서 이런 기관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시각장애인들이 정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여길 들어왔고요. 주민센터에 있는 장애인 담당 주무관들을 만나면서 이런 홍보를 해서 그 중도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지만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들이 정보를 주는 건 활동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만 주는데 가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하시면 이건 어떻게 깔아야 돼요? 프로그램을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핸드폰에 다 갖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다행히 제가 성향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걸어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고 없는 시간에는 양평역 지하철 다니면서 점자 블럭 체크해서 가장 위험한 부분 가끔 이렇게 점자 블럭이 도로로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도로로 나간 적이 있어서 그거 근로지원 선생님이랑 같이 사진 찍어서 영등포구 교통 그쪽으로 센터에다 글을 올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영등포구 관내 관공서나 큰 길 쪽으로는 그런 거 같이 찾아서 하고 있고요.
1: 서울 시각장애인 연합회 영등포 지회에서 일하는 시각장애인 최주연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을 때 보조 역할도 하지만 점자 블록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엔 구청에 제보하는 활동도 종종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최주연 씨 아주 멋진 분입니다. 사실 뭐 이런 활동 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건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지난 6월 3일에 지방자치단체 일꾼을 뽑았잖아요. 일꾼으로 당선된 분들 지역 주민의 작은 어려움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0: 금요일에 편안한 음악과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요즘은 특히나 이제 언제부터 여름이다 이런 건 없지만 네. 왜 예전에는 막 한 8월 돼야 여름이다 이랬는데 아닌가요? 너무 옛날 사람.
1: 언제죠? 대체?
0: 그런 게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요즘은 지금이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때 아우 이제 에어컨 안 켜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1: 그니까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죠, 정말? 네.
0: 옛날엔 다 살았습니다.
1: 아이고, 오늘따라 옛날 얘기를.
0: 자,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네, 오늘 네. 진짜 사실 여름 날씨는 사실 일찍부터 시작됐지만 그래도 6월이 돼야 이제 진짜 여름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특히 또 여름은 또 다른 계절보다 음악이랑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페스티벌도 많이 열리고 또 일명 여름 노래로 불리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0: 여름 노래할 때 딱 떠오르는 그룹이 누구예요?
1: 쿨. 네, 그 생각납니다.
0: 그건 똑같네.
1: 그쵸. 네. 공통점 하나
0: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찾았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여름을 여는 음악 준비했는데요. 분명히 여름이랑 관련은 있는 노래인데 그래도 완전 뻔하지 않은 그런 곡들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0: 흔히 생각나는 여름 노래는 아닐 것이다.
1: 네.
0: 그럼 쿨은 아니란 얘기네요.
1: 맞아요. 쿨은 없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첫 곡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0: 첫 곡은 일본의 작곡가이자 이제 또 영화 음악 거장이기도 한 히사이시 네. 조의 음악을
1: 많이 들어본 분입니다.
0: 네,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본인이 직접 피아노로 곡을 쓰고 또 직접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중에 제일 유명한 지브리
1: 그래요.
0: 네, 영화 예. 음악들 또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음악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1: 네, 히사이시 조 제가 어디서 들어봤다 했거든요. 이분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유명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 히사이시 조가 특히 이 스튜디오 지브리라는 영화 제작사의 영화 음악을 많이 맡았어요. 뭐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부터
1: 재밌게 봤죠.
0: 네, 마녀 배달부 키키나 이웃집 토토로 같은 진짜 그냥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그런 영화 음악 많이 맡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히사이시 조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인 인생은 회전목마라는 곡을 이제 맡으면서 역작으로 꼽히는데요.
1: 네.
0: 사실 영화를 안 보셨어도 이 음악만큼은 들어봤을 정도로 히사이시 조의 영화 음악은 유명한데 이 히사이시 조가 참여한 영화 음악 중에 영화는 굉장히 조용히 묻혔는데 음악이 더 창대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그 곡이 영화 음악이었어. 막 맞아요. 이런 경우. 그럼 오늘은 어떤 곡을 들어보나요?
0: 네, 오늘은 이제 첫 곡으로 제가 썸머라는 히사이시 조의 음악을 가져왔는데요. 이 썸머라는 곡은 기쿠지로의 여름이라는 일본의 영화에 쓰인 곡이에요.
1: 애니는 아니고.
0: 네, 애니메이션은 네. 아니고요. 이 영화가 1999년에 개봉을 했는데 기타노 다케시라는 감독이 이제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서 네. 휴먼 드라마 형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감독도 유명합니다.
1: 그러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0: 예. 네, 배우이기도 하고요, 직접. 근데 이 영화 내용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제 한 소년이 이제 엄마를 찾으러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 소년을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는 건지 어떤 불량배 아저씨가 따라다녀요. 그 두 사람의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다케시 감독의 친아버지가 이제 집에 거의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불량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자전적인 얘기를 담아서 만들었는데 영화 자체는 이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지만 이 영화에 쓰인 곡인 썸머라는 곡이 유명해지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이 곡 때문에 이 영화를 뒤늦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특히 히사이시조가 이 자신의 썸머라는 곡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또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케스트라랑 같이 연주한 버전 도입부가 조금 좋아요. 그 현악기로 이제 연주하는 시작이 들어가는데 약간 여름날에 커다란 구름이 이제 둥둥 떠다니고 네. 이제 벌레들도 날아다니는 그런 뭔가 한적한 시골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도입부가 좋아서 오늘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의 OST 썸머입니다.

0: 왠지 눈물이 납니다.
1: 그쵸. 네. 또 영화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네, 영화도 네. 찾아보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왠지 그 눈빛이 꼭 보라는 네. 말씀을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또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이번에는 여름 중에서 좀 해변가가 떠오르는 두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또 세계에서 가장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성된 밴드인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2001년 한 여름에 발매가 됐고요. 당신과 함께 이제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는 그런 섬에서 휴가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상상만 해도 좋은 그런 휴가에 네.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굉장히 곡이 느긋하면서도 좀 따뜻한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좀 잔잔하지만 좀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는 곡이고요. 이게 상상을 하는 곡이잖아요. 여행지를. 네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하기 전에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하면서 들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곡이고요. 네네. 이어서 들어보실 곡은 밴드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라는 곡인데
0: 굉장히 유명한 곡 아닙니까?
1: 맞아요. 네. 심지어 63년도에 발표가 된 좋은 곡인데요. 이 곡은 진짜 그냥 건강하고 밝은 그런 미국식 여름 노래의 어떤 그런 원형 근본과도 같은 그런 곡이고요. 네. 이 곡은 또 모두가 바닷가 근처에 산다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처럼 다들 서핑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서핑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서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노래를 하고 있고요. 가사에 미국의 유명 서핑 명소들도 등장하고 뭐 서퍼들이 입는 바지 얘기도 나오고 신발 얘기까지 등장해서 진짜 서핑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만듭니다.
0: 네, 들어보시죠. 밴드 위저의 아일랜드 인 더 선, 밴드 비치보이스의 Surfing USA

0: 진짜 여름 노래 같네요, 진짜. 왠지 서핑을 한 번쯤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1: 아니요. 저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서핑 한번 배워볼까 싶은데 아 이게 보통 운동이 또 아니라고 해서 겁이 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 노래 시작할 때는 배워볼까 하다 끝날 땐 됐다.
1: 들은 걸로 좋겠다 아, 네, 이런 예, 마음이 또 들죠.
0: 언젠가 해보실 거죠?
1: 네. 해보고 싶습니다.
0: 예, 다음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1: 네,

0: 다음엔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주제곡 Summer Nights라는 곡을 듣겠습니다. 이 뮤지컬 자체는 1971년도에 막을 올렸고요. 네. 이 영화는 7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도 많은 여름 노래들의 그 핵심적인 정서를 맡고 있는 약간 바닷가에서 벌어진 그런 한여름밤의 꿈 같은 사랑 이야기의 어떤 원조격 음악입니다. 이 여름방학에 바닷가로 떠난 그런 휴가지에서 사랑에 빠진 순간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남녀 듀엣곡이고요. 사실 여행지에서 그 짧은 순간에 사랑에 빠진다는 게 굉장히 판타지적인 그런 그쵸. 얘기잖아요. 네. 그런 약간 한여름밤의 판타지를 좀 품고 있는 곡입니다.
1: 또 한 곡 이어서 들어보면 어떤 곡인가요?
0: 네, 이번에 감상할 곡은 이제 한국식 여름 휴가곡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인데요. 네. 네, 앞서 이제 미국의 여름 노래들은 좀 미국적인 그런 정서들이 좀 진하게 느껴졌잖아요.
1: 그러니까 서핑 이런 거 나오고. 네.
0: 하지만 이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은 뭐 메아리 소리나 계곡.
1: 그렇죠, 계곡.
0: 네, 또 예. 구비구비 깊은 산중 같은 가사들이 등장하면서 좀 한국적인 그런 여름 피서지를 좀 떠올리게 만들고요. 85년도 곡인데 또 2008년에는 이승기가 리메이크하면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 합니다.
1: 네, 바로 들어볼게요. 뮤지컬 영화 그리스의 주제곡 Summer Night,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이어서 듣습니다.

0: 여름과 관련이 있지만 뻔하지 않은 곡을 선곡했다고 하셨는데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는 이거 굉장히 짐작할 만한 노래였는데
1: 네.
0: 역에 역으로 가신 건가요?
1: 한 곡 그냥 끼워봤습니다.
0: 아, 예. 자, 금요일에 함께하는 렛츠고 뮤직 오늘은 6월의 초입에서 여름을 여는 음악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썸머라는 곡 듣겠습니다.
0: 네.
1: 이 곡은 2019년에 발표된 러버라는 앨범의 수록곡이었는데요. 이 7집인 러버의 타이틀곡은 미 라는 곡이랑 또 You Need to Calm Down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두 곡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이제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0: 명성에 비해서.
1: 네. 예. 그런데 반면에 이 수록곡인 Cruel Summer라는 곡이 이제 팬들로부터 광적인 지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0: 저도 할 정도입니다.
1: 예.
0: 예.
1: 그래서 결국 앨범이 나온 지 4년이 지나서 2013년에 Cruel Summer가 따로 싱글로 발표가 됐고요. 결국에는 이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까지 오르게 되는 인데요.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여름을 대변하는 또 새로운 노래로 등극을 했고요. 이어서 들어볼 곡은 서연의 여름 안에서입니다.
0: 서연의 여름 안에서?
1: 네. 네. 아마 서연이 2003년에 데뷔를 했는데 이 듀스의 96년도 곡인 여름 안에서를 리메이크하면서 데뷔를 했어요. 이 듀스의 여름 안에서는 파도 소리로 시작하는 반면에 그쵸. 이제 서연의 리메이크 버전은 이제 얼음에 탄산음료를 붓는 듯한 그런 청량한 소리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 청량한 느낌이 듀스의 원곡보다는 여름의 시작을 알릴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고요.
0: 네.
1: 세 번째로 들어볼 곡은 드라마 커피 프린스 OST 중에 이제 극중 한성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이성균 배우가 직접 부른 바다 여행이라는 곡입니다.
0: 이성균 씨.
1: 네.
0: 그립네요.
1: 그립죠. 네. 목소리라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제가 좀 따라할 수 있는데 해드릴까요?
1: 네.
0: 아니요.
1: 아, 뭐죠?
0: 잠깐 나왔어요. 이선균 씨.
1: 아.
0: 파스타. 죄송합니다. 예.
1: 네, 제가 소개를 마저 이어서 네. 하겠습니다.
0: 멈추지 말아주세요.
1: 네. 네. 드라마 커피 프린스가 2007년쯤에 이제 여름 홍대를 중심으로 촬영이 됐던 드라마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를 보면은 여름의 뭐 온도나 습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네. 한 여름이 생각나는 드라마인데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이제 또 커피 프린스 정주행하시는 그런 팬덤이 또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또 OST까지 완벽했는데 특히 이성균 배우가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장면이 드라마에 그대로 등장을 해서 아마 여름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0: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얼 썸머, 서연의 여름 안에서 그리고 드라마 커피 프린스의 OST 중에서 배우 이성균 씨가 부른 바다 여행까지 세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0: 노래 듣다 보니까 진짜 바다 가고 싶습니다 지금.
1: 네.
0: 네. 우리 특집 방송 안 하나요, 피디님? 바다에서?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노래들은 문제가 이를 다 때려치고 싶게 만들어요.
1: 맞아요.
0: 네.
1: 제가 선곡을 했는데도 뭔가 죄송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자, 다음은 누구의 노래 들어볼까요?
1: 네, 다음. 네. 으로 들어볼 곡은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곡입니다.
0: 예.
1: 사실 한국에서 여름 노래라고 하면 좀 댄스 음악이 먼저 떠오르는 그쵸. 감이 있는데 Sea of Love라는 곡은 이제 그런 공식을 좀 파괴해서 R&B로도 여름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곡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가 보이는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감상하면 정말 청량함과 애절함이 같이 공존하는 이 곡의 매력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진짜 명곡이죠, 그죠?
1: 네.
0: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 함께 듣습니다.

0: 자, 오늘 여름을 여는 노래들 함께 감상했는데 이제 마지막 노래인가요?
1: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여름밤에 듣기 좋은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여름에는 레게 음악 한번 들어줘야 되거든요.
0: 그죠.
1: 네, 예. 이 곡은 이 레게 리듬 그리고 또 아프리카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소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쓴 곡이고요. 사실 여름의 매력은 또 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네.
1: 좀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여름밤의 분위기를 좀 닮은 곡이고요. 라이오넬 리치가 이 곡을 또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 그 하계 올림픽 폐막식에서 불렀었어요. 그래서 더 여름에 생각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어떻게 다음 주에는 가을인가요? 아니에요.
1: 여전히 여름입니다.
0: 네, 자 다음 주에도 멋진 선곡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신세미 씨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구간의 시작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차량 속도의 통과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만약 그 평균 속도가 제한된 속도를 넘었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중간을 유지해야 하죠. 주말을 앞두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들뜨기 쉽습니다. 그래서 과속하게 되고 실수를 저지르죠. 오늘까지 구간 단속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평균을 유지하고 중간을 지키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세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노래 분위기처럼 기분이 가벼운 금요일인데요. 근데 이런 날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들떠서 서두르다가 뭐 다친다

거나 뭔가 빼놓는다거나 은근히 실수를 저지를 우려가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만의 구간 단속을 만들어서 평소와 같은 템포,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도 함께하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러도 찾아갑니다.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이어서 모노가 부릅니다. 넌 언제나.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이석화님, 잘 듣고 콩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석화님 고맙습니다. 자주자주 인사 건네주세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또 다리 다치신 오필재님께서는 건강할 때는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싹 풀렸는데 다치고 나니 피곤함이 풀리지 않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네, 몸이 아무래도 건강할 때와는 좀 다르니까 당분간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회복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몸 잘 달래가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급해지면 좀 또 서두르게 되거든요.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오필재미 잘 아시겠죠? 조경진님께서는 92세 엄마 일로 바쁘네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와, 어머님 92세 고령이신데도 정정하신가 봐요. 어머니 늘 건강하시 바라겠고요. 우리 조경진님도 네, 사연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에서 다시 만나죠. 하이디의 진이 이어서 스페이스A입니다. 섹시한 남자.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K-POP의 모든 것, 글로벌 음악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지난 시절의 K-POP들, 그리고 요즘 막 나온 K-POP들을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곡은 2004년에 발표된 원티드의 발작입니다. 원티드, 남성 4인조 보컬 그룹이고요. 지금은 솔로로 유명한 하동균을 비롯해 김재석, 전상환, 서재호가 함께 활동했습니다. 폭발적인 가창력의 R&B 소울 화음이 유려한 곡이고요. 2000년대 미디엄 템포 발라드의 명곡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심장과 온몸으로 밀려오는 순간을 발작이라는 강렬한 단어에 비유한 노랫말이 독특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뭐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고요. 팀의 음악적 역량을 음악 팬들에게 각인시켜줬죠. 그런데 서재호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습니다. 이후 이정이 합류했지만 팀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죠. 그러다 2020년에 음원을 발표하기도 했죠. 원티드의 발작,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2001년에 발표된 노래 하늘의 웃기네입니다. 하늘,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데뷔한 가수죠. 오늘 들으실 웃기네가 그의 데뷔곡인데, 이 노래는 유명 팝송 비너스를 번안한 곡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외치는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하늘은 워낙 야무지고 활발해서 어린 나이에도 활동을 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소속사와 문제가 생기면서 긴 공백기를 갖게 됐죠. 그러다 2007년 인디 가수들의 앨범에 참여하면서 2010년엔 로티풀 스카이라는 예명으로 컴백을 합니다. 이때 하늘이 로티풀 스카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후 드라마 OST를 부르면서 서서히 팬들과 친숙해져 갔죠. 그러다 2013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타깝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원티드의 발작, 하늘이 부릅니다. 웃기네.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요즘 새롭게 사랑받는 K-POP들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비비의 범파입니다. 범파, 스페인어로 엉덩이라고 하는데 왠지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을 추는 비비가 상상이 되시죠? 이 곡은 비비가 고등학교 시절에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 자메이카 리듬으로 자유로움과 생동감이 전해지는 썸머송이죠. 근데 2024년부터 비비 공연에서 앵콜송으로 자주 불렀다고 하니까 음원 발표만 이번에 됐을 뿐 이미 팬들에게는 친숙한 노래일 겁니다. 비비는 올해 처음으로 남미에서 공연을 갖는다죠. 남미에 계신 팬들에게 보다 더 친숙함을 전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곡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비비의 그 오묘한 느낌이 그대로 전해질 노래 범파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전해드릴 곡은 태양의 신고 Live Fast Die Slow입니다. 빠르게 살고 천천히 사라진다는 의미의 노래 제목. 단순한 자극이 아닌 현재 태양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음악적인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강렬하게 살아가면서 쉽게 잊히지 않는 존재를 원한다고나 할까요? 확실히 이번 노래선 전과는 다른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컬도 좀 더 낮고 사운드 역시 그렇습니다. 이번 솔로 활동을 두고 태양은 빅뱅이 다시 돌아오기 위한 그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빅뱅을 기다리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무게감 있게 첫발을 뗀 태양의 신곡 오늘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비비의 범파 이어서 태양입니다. Live fast, die slow.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원티드의 발작, 하늘의 웃기네, 그리고 비비의 범파이어서 태양의 신곡 Live Fast Die Sl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노래 드렸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난 널 원해.

0: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충분히 빛나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세미 평론가는 처음 받은 월급으로, 네. 처음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받은 월급으로 뭐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벌써 10년 전 얘긴데요. 네.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에게 내복 선물을 해야 된다.
0: 요즘 그런 말 안 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옛날엔 뭐 다 내복 사드린다는 말을, 네. 방송 같은 데서도 많이 했었는데.
1: 지금은 거의 뭐 희귀한 일인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부모님에게 이제 속옷 내복 선물을, 네.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이제 뭐 가족들에게 좀 사소한 어떤 선물이나 외식 한번 대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0: 저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0: 아마 제가 다 썼던 것 같아요.
1: 어, 아니에요.
0: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저만을 위해서 다 쓴 것 같아요.
1: 아, 첫 월급 그럴 수 있죠.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원테이트곡은요.
1: 네, 오늘은 2022년에 결성된 4인조 걸그룹 하이키의 세 번째 미니앨범에서 수록곡 골라왔습니다.
0: 하이키요?
1: 네, 사실 중소돌 출신 아이돌인데요, 하이키가. 예. 요즘은 진짜 대형 기획사가 이 케이팝 레드오션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제 중소돌 출신 아이돌은 정말 대중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0: 필사적 노력을 하죠.
1: 네. 하이키는 이런 고충을 이제 노래에 담았는데요. 바로 그 곡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라는 곡이고. 예.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걸그룹의 모습을 음악으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곡이 좋은 반응을 또 받았었어요.
0: 예.
1: 이 곡은 또 데이식스의 영케이가 작사를 했고 데이식스랑 오랜 호흡을 맞춘 작곡가인 홍지상 작곡가가 작곡을 해서 그걸로도 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0: 꽤 많이 알려졌었죠, 노래.
1: 네. 사실 이 이후에 하이키에게 꽃길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지만 사실 이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후로 이제 하이키는 여전히 또 대중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다시 한번 꽃피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0: 네.
1: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걸그룹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콘셉트들을 도전하고 있고 뭐 청량, 걸크러쉬, 청순 뭐 다양한 컨셉을 거쳐가고 있는 와중에 이 세 번째 미니 앨범에서 조금 눈에 띄는 수록곡이 있습니다.
0: 어떤 노래인가요?
1: 네, 국지성 호우라는 곡 오늘 함께 듣겠는데요.
0: 국지성 호우요?
1: 네, 이 곡은 뭐 한밤에 이렇게 좀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산책을 하다가 이제 예.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런 전개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
0: 예.
1: 약간 일본의 J-POP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전에 볼 수 없던 이제 하이키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비 내리는 센치한 감성과 이제 하이키가 만났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약간 가슴 아린 감성들이 있어서 이 곡이 조금 더 주목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하이키라는 그룹 자체가 이제 좋은 음악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룹인 만큼 이렇게 좋은 음악들이 조금 더 알려져서 다시 한번 날아오르기를 바라봅니다.
0: 네. 하이키의 국지성 호우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하이키의 국지성 호우,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를 입력하시고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스위스로의 노래 듣죠. 괜찮아 떠나.

스위스로의 노래 괜찮아 떠나 듣고 왔습니다. 김지수님께서 예배당 찬양대 연습 마치고 공원에서 밀크티 타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김지수님 찬양대에서 열심히 쓴 성대를 밀크티로 달래주고 계시는군요. 사연 고맙습니다.

얼마 전 생일이셨던 이채원님, 손자 사랑에 푹 빠지셨군요. 우린 성민이 유모차산 기념으로 처음으로 한밭수목원으로 동학사 빵카페로 들려왔는데 장미가 완전 환상적이었어요. 근데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오리배 타자고 하는데 아직 아기가 어려워서 다음에 가자고 했네요. 성민이는 계속 잠만 자서 사진에 예쁜 장면이 없어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사진에 예쁜 장면 없지만 예, 사연 자체가 예쁩니다. 손주 유모차산 기념으로 여기저기 나들이 다니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예쁜 사진은 뭐 이채원님 눈에 엄청 많이 담아 오셨겠죠. 태어날 때 고생했던 성민이 무럭무럭 건강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기를 저희가 반절히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채원님. 오늘 끝곡 김동률과 이소라가 함께 부는 사랑한다 말에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 앱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처음 가는 장소를 찾아갈 때 아주 요긴합니다. 교통수단 정보까지 알려주고 어디에서 갈아타고 얼마나 걸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요. 그런데 길을 찾을 때는 우선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일이지요.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목적지에 대한 정보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지금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지요. 지금 내 나이, 지위,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어떤 목표로 향할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가오는 주말에는 내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가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복희의 노래입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네, 오늘은 예배석 작가의 수필 막걸리 예찬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막걸리다. 가끔은 맥주나 소주 또는 양주, 정종 등 다양하게 맛을 보지만 일상적으로 즐기는 것은 막걸리다. 술을 어릴 적에 좀 일찍 배웠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할아버지 심부름 다닐 때 주전자에서 조금씩 홀짝거리며 맛을 익혔다. 중학교 다닐 무렵엔 본격적으로 숨어서 막걸리를 마셨다. 막걸리가 왜 그렇게 좋은가 하면 그 독특한 향기가 사람을 진저리 치게 한다. 술 익는 구수하고 알싸한 냄새를 맡으면 마치 소가 염을 삶는 냄새에 흥분하듯이 기분이 좋아진다. 특히 산행 뒤에 막걸리 한 잔 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다. 그래서일까? 오래전 이사를 와서 정착한 곳이 하필이면 막걸리 양조장 앞이다. 아마도 떨어질 수 없는 무슨 인연이 있는 모양이다. 나는 막걸리가 좋고 산이 좋다. 성격이 좀 싹싹하지를 못하고 과묵한 편이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지만 한번 친해진 사람들은 참 오래가는 편이다. 친구가 그립다. 뚝배기처럼 좀 투박해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먼 훗날 노년의 꿈이 있다면 흙으로 집을 짓고 커다란 항아리 몇 개를 장만하여 동이마다 갖가지 술을 담가놓고 싶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밤새워 이바구를 하고 뜨끈한 아랫목에 몸 지진 후 아침에 해장국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 잘 가게 친구, 또 놀러 오시게 하면서 흐뭇한 웃음을 짓고 싶다. 막걸리를 마시며 나는 늘 그런 행복한 노년을 생각한다. 한 잔의 추억, 이장희의 노래입니다.

0: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계절이 바뀌어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치밀 때가 있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주 행복한 여행 지도에서는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경남 산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산청군 단성면에 있는 남사 예담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담은 옛 담장이란 뜻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이름처럼 옛스럽고 정겨운 돌담길이 펼쳐지고 담장 너머로 수백 년 된 기와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돌담길은 흙과 돌을 다져서 만들었는데요. 그 길이만 무려 3.2km에 달하지요. 특히 굽이진 골목길 한가운데에 서로를 끌어안듯 둥글게 교차하며 자란 수백 년 된 회화나무 두 그루가 이 마을의 상징입니다.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면 부부가 백년회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부나 연인들이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안동에 하회마을이 있다면 산청에는 남사마을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 마을에는 옛 선비들의 기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담장을 따라 이리저리 굽어지는 골목길을 옛날 선비가 된 것처럼 유유자적 거니로 보시지요. 좀 걷다 보면 배가 출출해지는데 지리산 자락인 산청에 왔으니 산채 비빔밥이나 쫄깃하고 고소한 산청 흑돼지 고기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리산에서 자란 나물 반찬을 곁들여 드신다면 향긋하면서 든든한 한 끼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산청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의 저 마을의 순이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무룡의 옛마을, 그리고 최선미의 나는 보았지.
1: 산 넘어 저 마을의 순이, 꽃처럼 꽃게 피는 순이, 언제나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웃어주는 순이, 동천

산 넘어 첫마을에서니 이 밤도 꿈에 보는 순이.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죠? 김상희의 저 마을의 순이, 최무령의 옛마을, 그리고 최선미의 나는 보았지였습니다.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경남 산청에서 가볼 만한 곳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사 예담촌에서 차분한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지리산의 시원한 품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청을 대표하는 절경 중에 하나인데요. 대원사 계곡길로 안내해드리지요. 지리산에서 굽이쳐 흘러온 시원한 계곡물이 널찍한 바위들과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대원사 입구 주차장에서 시작해 유평마을까지 다녀오는 왕복 7km 코스가 있는데 천천히 걸어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목재 데크길과 부드러운 흙길이 있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걸을 수 있지요.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소나무와 참나무 숲이 이어지는데요. 계곡의 시원한 물소리가 걷는 내내 배경음악이 돼줄 겁니다. 초여름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서 천년고찰 대원사의 고즈넉한 풍경까지 눈에 담으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확 풀리겠지요. 트레킹을 마치고 난 뒤에는 계곡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각종 약초를 듬뿍 넣고 푹 구워낸 약초 닭백숙으로 기력을 보충해 보시지요. 만약 시간 여유가 된다면 산청의 자랑인 동이보감촌도 함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왕산자락에 넓게 조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맑은 기운을 듬뿍 받을 수 있다는 거대한 거북이 모양의 바위 귀감석의 등을 기대고 건강을 기원해 보시고 한방 약초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 체험까지 즐기면은 걸으면서 쌓인 피로가 싹 사라질 겁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초여름의 싱그러운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남 산청의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악단장과 함께하는 선곡 추천 만나보시죠. 김홍철의 노래 계곡의 무지개, 문정선의 이 계절의 찬가, 그리고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0: 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구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다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에 담는 일 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제가 다정하게 불러보는 이름이 있습니다.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전국노래자랑 신재동 단장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신재동. 참 부르기도 정겨운 이름인데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1: 큰 뜻은 없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동력동자에 있을제자거든요.
0: 네. 있을제 동력동. 이제 동력해 있습니까?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1: 항상 해가 지는 쪽에 있지 말고
0: 뜨는 쪽에 있어라.
1: 뜨는 쪽에서 깨어 있어라. 예. 정신 차리고 살아라.
0: 동쪽에서 오신 귀인 뭐 이런 게 되겠네.
1: 그 정도 거쳐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그런 정도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 항상 이렇게 좀 맑은 정신으로 정신 차리고 뜨는 쪽에서 살아라.
0: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 사시는 집 그 창이 동향에 나 있습니까? 남향에 나 있습니까?
1: 남향이 있습니다.
0: 남향이군요.
1: 아침에 발코니에서 보면 뜨는 게 이렇게 보여요.
0: 예, 슬슬 쫙 올라와요. 빛이 올라오죠. 네, 예. 네. 남향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방향이지만
1: 거기다가 행운목을 한 25년 전에 1,000원짜리 하나
0: 집안에
1: 키웠는데
0: 조그만 거. 예.
1: 지금 잘라 잘라면 또 뿌리가 나와요.
0: 잘 자라죠. 아주.
1: 그래서 지금 한 6그루가 됐어요. 잘라서
0: 아 새끼를 많이 쳤군요.
1: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잖아요.
0: 예. 저도 봤어요. 저희 집에도 기가 막힙니다. 행운목이 있는데
1: 아, 피셨어요 꽃이?
0: 꽃이 핀 적이 있습니다.
1: 기가 막히게.
0: 보기 힘들잖아요.
1: 보기 힘들어요. 거의 한 10년에 한 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네. 오늘 주제가 뭐 행운목 이런 거 아니죠. 갑자기 나무 이야기.
1: 아유, 네, 네. 혼날 줄 알았습니다.
0: 아니, 뭐 혼낸 건 아니고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자, 오늘 주제 뭡니까?
1: 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신재동의 사랑 가수 편에서
0: 서른도 씨 얘기했었죠.
1: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꽤 많아요.
0: 오, 네.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본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그렇게 사실은 흔치 않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오늘도 그 예명으로 활동하는 가수들과 그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0: 예명 중에서도 좀 인상적인 예명, 멋진 예명을 가진 분들이 나오시겠네요.
1: 네, 네, 네.
0: 그러나 신재동 단장님은 뭐 예명으로 활동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인들 보면은 작곡할 땐 이 이름으로 하고 작사할 땐 이 이름으로 하고 노래할 땐 딴 이름으로 하고 네. 대표적으로 반야호 선생님이 그랬는데.
1: 네, 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봤던 그 박현진 선생도 그렇고 박성훈 선생도 그렇고.
0: 아, 그러면 그분들은 가수 활동할 땐 다른 이름이었습니까?
1: 박성훈 선생은 뭐 현철과 벌떼들.
0: 아, 그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1: 계속 예. 그러니까 팀으로 그렇게 갖고.
0: 예.
1: 그럼 박현진 선생님은 뭐 한솔 작사 뭐
0: 아 작사할 땐 다른
1: 본인이죠 그 이름을 하죠.
0: 한솔이 그 박현진 선생의 작사명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랬군요. 몰랐네요. 우리 신재동 단장님은요?
1: 저는 없습니다.
0: 아 오로지 그냥 한 이름으로
1: 하나 보고 하나 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아 제가 어떻게 감히 지어드리겠습니까?
1: 아유 뭐 전 영광이죠.
0: 아유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하나 져주세요. 뭐 글을 너무 워낙 잘 쓰신다고 소문이
0: 아유 왜 그러세요? 자 주제로 들어가서 첫 곡 어떤?

0: 전곡입니까?
1: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사람.
0: 그때 그 사람 심수봉 씨.
1: 심수봉 씨.
0: 네. 심수봉 씨도 당연히 예명인가 보군요.
1: 그렇습니다. 1978년도 대학가요제 출전 당시 때 이름이 본명을 썼는데 예. 심민경.
0: 아, 본명도 이쁘신데요?
1: 되게 이쁘잖아요. 심민경. 근데 예. 사실 연예인 쪽 같은 느낌은
0: 평범한 이름이어서
1: 조금 착한 느낌이 좀 들긴 해서 아. 그래서 주변에서 뭐 야 이거 성공하려면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아.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지어주신 거예요. 오. 그래서 본명이 사실은 수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본명이에요.
0: 아, 그 심수봉 씨의 본명은 심민경이고
1: 그렇죠.
0: 수봉이라는 이름은 본명이었군요.
1: 그렇죠.
0: 글자셨군요.
1: 그렇죠.
0: 아, 그걸 예명으로 쓰셨네요.
1: 근데 참 좋았어요. 심수봉이라는 이름이.
0: 흔치 않잖아요.
1: 예, 되게 좀
0: 인상적이잖아요. 예예. 느낌도 좋고. 심수봉 씨의 여러 노래 중에 그때 그 사람을 선곡하셨는데 많은 사연이 담긴 곡이죠.
1: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 사실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다 이 노래 좋아했어요.
0: 예예. 예.
1: 사연이 참 많은 곡입니다. 이게.
0: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있었고.
1: 맞습니다. 예. 그 특유의 비음이.
0: 네.
1: 어우, 너무 매력 있잖아요.
0: 이 노래에 얽힌 사연 때문에 또 이 노래 제목으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1: 맞습니다. 예. 78년도에 대학가요제 이제 참가곡이잖아요. 이분도 사실은 곡을 본인이 다 만들어요. 작사,
0: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죠.
1: 하죠. 피아노 잘 치시니까. 연주도 잘 하시고.
0: 예. 자, 이어서 만나볼 가수는 누굽니까?
1: 네. 가요 왕입니다. 싫다 싫어 현철 씨.
0: 아, 얼마 전 또 작곡하신. 현철 씨의 본명은 그럼 뭡니까?
1: 현 씨가 아닙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강 씨예요. 본명은 강상수.
0: 오.
1: 강상수 씨죠.
0: 전혀 연상이 안 되네요.
1: 안 되죠.
0: 아, 예. 매칭이 안 되는데.
1: 사람이 첫 그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강상수 씨의 봉선화 연정 이랬으면 그냥 그렇게 그런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0: 만약에 그 이름을 계속 썼으면 그게 익숙해졌겠죠.
1: 그렇겠죠.
0: 예. 예.
1: 무명 시절을 오래 겪은 가수 중에 이름을 대라 그러면 뭐 여지없이 현철 씨를 되는 거예요.
0: 대표적이죠.
1: 그렇죠? 네. 66년.
0: 데뷔할 때는 본명이었네요.
1: 그때는 이제 본명으로 했네요. 야, 이거 솟기현자의 밝을 철자.
0: 네.
1: 이렇게 썼어요. 어려운 그
0: 솟기현이 이제 거물현 옆에 그 쇠금변이 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렇죠. 이 글자 많이 쓰긴 해요. 그죠?
0: 이름에 많이 씁니다.
1: 네, 네. 그래서 현철이라는 예명을 바꿔서 시작을 했어요.
0: 예.
1: 이 곡도 많이 히트됐습니다.
0: 싫다 싫어로 선곡하셨는데 이 곡이 이제 90년 정도에 나온 거죠.
1: 그렇습니다.
0: 이호섭 작사, 박성훈 작곡. 예.
1: 이게 가요 대상을 또 받았어요.
0: 맞아요. 90년도에.
1: 이효섭 씨가 이 노래 되게 아끼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노래가 아주 찰지게 노래를 불렀어요. 현철 씨가요. 싫다 싫어 꿈도
0: 그 창법.
1: 이렇게 하고 예. 예. 3단 꺾기 창법.
0: 아, 그렇네요. 현철 씨 한번 또 그 3단 창법. 떠오르네.
1: 너무 좋았어요.
0: 흉내 내기 힘들잖아요.
1: 힘들어요.
0: 이거. 예. 자, 그러면은 멋진 예명을 가진 가수 두 분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현철의 싫다 싫어.

0: 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신재동 단장의 선곡 수첩,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와 그 가수의 노래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현철의 싫다 싫어, 두 가수의 대표곡 들어봤어요. 정말 인상적인 예명을 쓰는 가수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1: 네, 뭐 사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몇몇 분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 문주란 씨.
0: 아, 멋진 예명이죠. 네. 문주란.
1: 꽃이잖아요, 문주란이.
0: 그 난 종류 아닌가요?
1: 네. 예. 그래서 본명은 문필연 씨입니다.
0: 아, 본명도 멋지신데요?
1: 괜찮아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작사가 전우 선생께서 제주도에 그 자생하는 천연기념일이잖아요. 예, 예. 문주란.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갖고 이제 지어줬고. 뭐 또 뭐 혜은이 씨는 이제 김승주 씨.
0: 김승주란 본명은 또 많이 알려져 있죠.
1: 그렇습니다.
0: 혜은이. 예.
1: 되게 세련됐어요, 이름이.
0: 오히려 성을 빼고 혜은이 아무개 아무개 부르는 것처럼 들리니까 본인은 네. 뭐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혜은이 혜은이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더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1: 아, 그럼요. 예. 통칭 그렇게 부르는 건데 우연희 씨도 뭐 연희 연희 연희 우연희 우연희 뭐
0: 이로 끝나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좀 부드럽고 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송가인 씨.
0: 아, 송가인.
1: 송가인 씨는 원래 처음에 가수로 아예 데뷔를 할 때 조은심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머니 성씨를 따고
0: 네.
1: 또 뭐 노래를 뜻하는 그 또 노래 가짜를 써서 하고.
0: 네,
1: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예명을 쓰면서
0: 네.
1: 이제 저 출발을 했고
0: 노래부터 뭐 확실히 난 가수다.
1: 장민호 씨 같은 경우는 뭐 본명 장호근.
0: 네,
1: 뿌리근짜겠죠?
0: 아닌가? 뿌리근짜 많이 쓰죠.
1: 예. 많이 쓰잖아.
0: 남자들은.
1: 네. 그래서 뭐 유비스라는 저 그룹도 데뷔를 했던데 박서진 씨도 뭐 박효빈 여자 이름 같은 느낌.
0: 본명이 박효빈이에요.
1: 박효빈이랍니다.
0: 중성적인 이름이네요. 예. 네.
1: 얼굴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거예요.
0: 서진이라는 이름도 중성적이죠, 뭐. 자 이제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예.
1: 조항조 씨의 웅이.
0: 조항조 씨도 예명인데 네. 본명은 어떻게 되나요?
1: 저희랑 같이 그룹 활동할 때는
0: 예.
1: 원표 형 그랬어요. 형 원표 형.
0: 그럼 네. 조원표입니까?
1: 홍원표입니다.
0: 아, 홍 씨예요.
1: 네,
0: 아, 홍 씨 성 가진 분 중에 표자 돌림이 많으시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정치인도 많고.
1: 그게 좋은가 보네요.
0: 언젠가 지난번 국회인가 표자 돌림 국회의원이 정치인이 네 명인가
1: 그래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78년도 정도에 록밴드를 시작을 해서 되게 그때는 사실 다 어려웠잖아요.
0: 예.
1: 잘 안 돼서 생활고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90년도쯤에 다시 돌아와서 조항조라는 이름으로 해서 남자라는 이유로 이 노래를 빵 하면서 이제 올라온 가수예요.
0: 예. 다른 노래도 많지만 이 대표곡 중에 이제 옹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중장년층에게 사랑받는 노래였죠. 지금까지도 많이 사랑받고 있고요.
1: 이걸 참 이거 작곡 참 잘하신 것 같아요.
0: 작곡을 참 누가 했는지 기가 막혔어요.
1: 기가 막혔어요.
0: 예. 아니, 보니까 이승규 작사 신재동 작곡이네요. 신재동 작곡. 아, 그랬군요.
1: 그분 참 대단한 분입니다.
0: 쑥스러우시죠?
1: 아,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이런 명곡을 쓰셨어요?
1: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글이 사실 좋으면 그리 좋으면 곡은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제가 우리 원 아나운서님께 자꾸 글 부탁하는 거예요.
0: 아,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네요.
1: 이제 이승규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가슴속에 정말 그 남아있는, 오래 남아,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상처를
0: 네.
1: 털어내야 되는데.
0: 아.
1: 어디쯤 가야 이게 또 언제쯤 돼야 이걸 털어낼 수 있을까?
0: 예.
1: 네, 그런 뼈 아픈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0: 옹이라는 게 그 나무의 그 자른
1: 그렇죠.
0: 흔적.
1: 상처.
0: 예. 그죠? 예. 잘린 흔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 정말 그건 뭐 뭘 도려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게 깊은 상처가 박혀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잊어야 되는데 내가 어디쯤 달려가야 잊을 수 있을까?
0: 네.
1: 뭐 그렇게 이제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0: 참 가사도 좋고 곡은 더 훌륭한 명곡입니다. 자, 조항조 씨의 노래 옹이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조항조의 옹이 들으셨습니다. 이승규 작사, 신재동 작곡. 네, 아, 좀 노래 전개는 참 편안한데
1: 네.
0: 가사가 좀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곡이에요. 네,
1: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좀 많이 좀 빼고
0: 네. 힘을 빼고
1: 멜로디나 아니 그러니까 편곡에서 많은 부분을 너무 집어넣지 않고
0: 아.
1: 여백을 많이 주고 노래 쪽에 글이나 네. 멜로디가 잘 들리게
0: 아.
1: 그게 제 이제 뭐 주특기라면
0: 곡이 좀 심플해야 가사가 잘 들린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지론이시군요.
1: 특히 좋은 글은 가사를 알려야 되는데
0: 예.
1: 편곡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0: 곡에 너무 치장이 많으면
1: 안 들리니
0: 아.
1: 편곡을 가능하면 여백을 좀 많이 주자.
0: 그런 또 철학을 갖고 계시네요.
1: 이런 거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1: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0: 아니요. 갑자기 예. 가사를 써서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1: 들어서. 아, 그러니까 들어서. 좀 주세요. 아, 벌써 제가 그 말씀드린 게 한 1년 넘었는데 이렇게.
0: 벌써 1년 됐어요?
1: 그럼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안 주시네.
0: 자, 신재동 단장의 선곡처. 오늘 멋진 예명을 쓰는 가수들의 노래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수들이 예명을 지을 때도 심사숙고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성공했던 가수의 아니면 성공했던 배우의
0: 네.
1: 뭐 아니면 뛰어난 스승의 이런 이름들은 막 따오죠.
0: 아, 뭐 보면은 어디서 한 글자씩 따오는 경우 많더라고요.
1: 지난번에 서른도 씨도 그렇고 태진아 씨가 이제 대표적인데
0: 아, 태연실의 태 네.
1: 뭐 남진의 남 어. 나훈아 씨의 나 그래갖고 아,
0: 그러니까요.
1: 그 어떻게 태진아 그 참 그래요, 그죠? 아니면 대부분 이제 곡을 준 그 작곡가 스승님이 야 너 아까 뭐 송가인 씨 같은 경우도
0: 옛날에 그런 경우
1: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0: 예.
1: 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받은 이름이 어. 나중에 또 크게 막 대박이 나는 또 이런 이름도 있는
0: 유명한 거. 철학원에 가서 또 장명소에서 돈 그렇죠. 내고 짓기도 그렇죠. 하고
1: 그런기도 하고
0: 또 어떤 가수들 보면은 그 예명을 여러 번 바꾼 경우도 많더라고요.
1: 많아요. 많이
0: 안 돼서
1: 예. 이걸로 했는데 안 돼서 또 바꾸고 저걸로 해서 또 바꾸고 뭐 이런 것들 예.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음반 프로필 보면은 낼 때마다 이름이 달라져요.
1: 달라졌어요.
0: 예. 깜짝깜짝 놀라요.
1: 근데 사실 그거 안 좋아요.
0: 안 좋죠.
1: 왜냐하면
0: 본인에게 좋을 게 없죠.
1: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안타깝고 바쁜 마음에 그러는데 사실은 그럴 땐 누가 좀 조언을 해서 그거 아니다 뭐 이렇게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 예. 그쯤 어떻게라도 이름을 바꿔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1: 네.
0: 네, 그런 또 열망 때문에
1: 좋은 글 좀 주십시오.
0: 아이 네. 자 마지막 노래 네. 소개해 주시죠.
1: 네, 패티 김 씨의
0: 아.
1: 그야말로 스타죠. 스타 이별이라는 곡입니다.
0: 패티 김 당연히 이제 예명 같지만 어찌 보면 영어 미국에서의 이름일 수는 있잖아요. 미국에서의
1: 그렇습니다.
0: 본명.
1: 그렇죠. 예. 패티라는 예. 이름 많이 쓰기도 해요.
0: 예예.
1: 특히 뭐 이렇게 의상 계통이나 뭐 이런 쪽에서 쓰기는 하는데 이분 본명이 김혜자 씨입니다.
0: 아 탤런트 김혜자 씨와 똑같군요.
1: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첫 외모를 딱 보면
0: 예.
1: 거의 그 외국인 그 냄새가 많이 나요.
0: 서구적인 키도 매력이 크시고 강하시죠. 예.
1: 다 큼직큼직하시고 얼굴도 사실 미팔군 출신이기 때문에 뭐 노래는 뭐 팝이나 이런 걸 또 시작을 하셨던 그러니까 패티 페이지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0: 유명한 가수죠. 예. 예.
1: 거기서 아마 패티를
0: 아, 예. 패티 페이지에서 따온 거군요.
1: 그래서 따와갖고
0: 예, 예.
1: 패티 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0: 예. 예. 이 곡이 이제 오늘 준비하신 곡이 이별이란 곡인데
1: 네, 네.
0: 한때 그 배우자였던 기록윤 선생이 만든 곡이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작사 작곡으로 다 하셨는데 이제 이혼의 어떤 위기가 좀 처해서 그때 당시 기로에 섰을 때 그런 느낌이나 슬픔을 이제 애절하게 잘 표현을 했던 그런 곡인데
0: 네.
1: 이것도 뭐 정말 국민가요죠. 국민가요. 73년도에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0: 예. 자 그러면은 패티김의 이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선곡과 말씀해 주신 신재동 단장님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스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오르게 가야금엔 가야와 신라의 역사가, 민요 한 자락엔 사람 사는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고전음악 가가쿠, 프랑스의 샹송, 중국의 경극까지 저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온 음악들이 문화 전체를 감싸는 틀 안에서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통음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국악진흥법을 마련하고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국악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간과 숨결을 고스란히 품은 전통음악, K뮤직의 뿌리를 더욱 즐겁게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곡, 취타 만파 정식 지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영화 음악 감독과 국악, 서양 음악 연주자들이 모인 월드뮤직 그룹 시나비의 연주로 여민락 들으셨고요. 먼저 들려드린 첫 곡, 취타 만타 정식 지곡,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국경을 넘고 장르를 넘으면서도 그 안에 담긴 정서는 여전히 우리 음악의 결을 품고 있었는데요. 오랜 전통은 늘 새로운 만남 속에서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노릇가락 상응하며 절로 짝을 이뤘나니 밭두둑에 참된 소리 있는 줄 누가 알까. 장안의 귀공자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오. 그들이야 요망한 노래 주고받건 말건.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전교농가를 읊다 였습니다. 전교농가란 마을 들판에서 들려오는 농부들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요는 한 명이 선창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뒤이어 부르는 매기고 받는 형식입니다. 가락이 절로 짝을 이루는 거죠. 윤선도는 그런 농부들의 민요가 참된 소리라고 했는데요. 그 사실을 누가 알겠냐는 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안의 귀공자에겐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안은 서울, 귀공자는 권력계층을 의미합니다. 요망한 소리, 그러니까 세속의 유혹만 따르는 사람들에겐 참된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우리 민요 특유의 삶의 숨결을 담아낸 곡입니다. 농부가 성창순, 오정숙, 박옥진, 안숙선의 소리입니다.

0: 농부가 성창순, 오정숙, 박옥진, 안숙선의 소리였습니다. 논밭 사이로 울려 퍼지던 농부들의 먹이고 받는 소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복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 비나리, 난장 프로젝트 연주와 노래입니다.
1: 천개 하나리요 지게 좋추 생길째 구태미난 범년자 시화연 풍토라들고 이씨 한양의 등극시 삼각산 기봉허고 동황이 생겼구나 동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

난장 프로젝트의 자유로운 감성으로 비나리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준호 작곡 축제 경북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힘겨운 장단과 화려한 관현악이 어우러진 무대였죠. 이준호 작곡의 축제, 경북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그 열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보라고 하면 오선보가 떠오릅니다. 5개의 줄 위에 12개의 음을 다양한 음표로 표시하는 건데요. 한국의 전통음악엔 또 다른 악보가 있습니다. 정간보라고 해서 궁중음악과 풍류음악인 정악에 사용하는 악보죠. 정간보는 세종대왕 시절 음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았던 옛날 악보를 고쳐서 만든 겁니다. 중국 음악과 달리 길고 짧은 음의 변화가 많아서 기존에 썼던 음 높이 중심의 악보로는 우리 음악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정간보는 네모칸 하나가 한 박이 되고 그 안에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율명을 적는데요. 정간보라고 불리게 된 건 네모칸들이 우물 정자를 연결한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간보는 동양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악의 리듬을 적을 수 있게 만든 최고의 유량 기보법이기도 하고요. 총부 형태로 기록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악보이기 때문입니다. 정간보를 읽을 땐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봅니다. 그리고 율명을 적는 네모칸 옆엔 떨거나 흘리란 뜻의 기호가 표시되는데요. 타악기를 기보할 땐 편의상 가로 형태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정간보는 지금도 정악을 연주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민속악은 악보 없이 전승된 형태라서 오선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악 경풍년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정풍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리랑 판타지아 이어드립니다.

아리랑 판타지아 인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같이 들으셨습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국악 주간이 펼쳐집니다. 국립국악원과 소속 국악원이 있는 남원, 진도, 부산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채롭게 마련될 예정인데요. 우리 음악의 멋과 흥으로 꾸며지는 축제의 장, 많은 분들이 정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페스티벌 보호자, 국악실내악 그룹 나비의 연주로 준비해뒀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국악의 날, 국악의 향기,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보산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을 때 어르신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면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운전할 때도 깜빡이를 켠 옆차에 양보했을 때 그 차가 고마움을 표시하면 아주 흐뭇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들게 하면 내게도 좋은 기분을 선물합니다. 그런데요, 내 선의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당연한 듯 굴 때면 괜히 양보했다 싶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는 귀여운 이기주의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의 동선을 따라가 보면은 결국 내 마음 편하려고 내 기분 좋으라고 한 일들이 많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러블리즈의 아츄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아주 귀여운 노래죠.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귀여운 모습 하나쯤은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놓고 상대가 그만큼의 호응을 보이지 않을 때 입을 삐죽거리게 되는 것도 귀엽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베푸는 일 그 자체도 좋지만 솔직히 상대가 고마움을 표시할 때 더 행복해지고 더 뿌듯합니다. 정말 잘했다 싶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서로 마음을 표시하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말들 자주 나누면 너나 할 것 없이 더 행복해질 테니까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완벽한 토요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대화 음악평론가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노래 듣고 이대화 평론가 만나러 가죠. 두 곡 모두 명곡입니다.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그리고 조함은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0: 헛되이 살지 말게. 잘 살아야 하네. 우리 몫까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밀러 대위가 목숨을 바쳐 구해낸 라이언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매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나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했던 내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삶의 무게와 소중함을 알아가는 현충일에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도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현충일입니다.
1: 네. 네.
0: 이대화 평론가는 군대 다녀오셨나요?
1: 다녀왔죠.
0: 네.
1: 네.
0: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1: 저는 인천에서
0: 인천
1: 근무했습니다.
0: 네. 육군이셨나요?
1: 네, 육군이고 공병.
0: 어.
1: 네. 요즘은 공병들이 그 모두 가서 막 건물을 짓고 뭐 그러진 않습니다.
0: 예.
1: 주로 이제 외부 업자가 들어와서 하고
0: 예.
1: 그거를 뭐 병사들이 좀 감독하고
0: 예.
1: 이런 정도인데 그런 일들 하고 지냈죠.
0: 몇 개월 하셨어요, 그러면?
1: 몇 개월인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0: 26개월? 어쨌든. 저는 26개월이거든요.
1: 저 때 군 예. 복무 기간이 갑자기 줄기 시작했어요.
0: 예.
1: 그 제가 좀 앞이어서 완전히 줄진 않았었는데 한 한 달 정도 줄었나?
0: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에 근무하셨나 봐요.
1: 네, 그때였습니다. 너무 좋았죠.
0: 조금 더 늦게 갔다라면 더 짧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럴 뻔했군요.
1: 네.
0: 자, 현충일에 만나는 완벽한 토요일.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작품은 뭘까요?
1: 얼마 전에 시즌 3이 종영을 했는데 역시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요.
0: 예.
1: 네. 시즌 3까지 방영이 됐다는 건 그만큼 팬들도 많고 또 전반적으로 인기가 꽤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 이 시즌제로 여러 번까지 이제 거듭된다는 건 참 어려운데 유미에서 코드는 그걸 해냈어요.
1: 네, 한 OTT 회사에
0: 네.
1: 예, 방영이 됐는데 그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보다는 인기가 그렇게 높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꽤나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 OTT의 좀 효자 상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 이 역시 웹툰 원작이죠?
1: 네. 그러니까 웹툰을 드라마로 옮겨서 그런지
0: 네.
1: 만화적인 설정이 좀 재밌긴 한데요.
0: 예.
1: 예를 들면 주인공들이 이제 감정이 동요합니다. 뭐 상대방이 좋아졌다든가
0: 네.
1: 갑자기 뭔가 불안해졌다든가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있는 그 감정 세포,
0: 네.
1: 그 가상의 감정 세포들이 몸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막 부산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0: 예.
1: 근데 그때는 실사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사와 애니를 왔다 갔다 하는 실험적인 구성을 띠는데 웹툰이 원작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요즘엔 이런 이제 구현 방법들 많이 나오죠.
1: 그렇죠. 네.
0: 간단하게 줄거리 한번 볼까요?
1: 네, 주인공 유미. 연애를 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0: 예.
1: 흔히 우리가 뭐 연애 세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0: 그런
1: 하는데
0: 말도 하죠.
1: 네. 네, 그런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대신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승진까지 했고 그만큼 일에 몰두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얼떨결에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0: 마음에 안 드는 남자.
1: 네, 제가 100번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남녀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네, 별로 이렇게 서로 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0: 다 안 좋게 시작하거나
1: 그렇죠.
0: 뭐, 티격태격하거나 그렇죠.
1: 그런데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사귀기 시작한 남자와 헤어지기도 하고요.
0: 네.
1: 또 다른 남자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주인공 유미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0: 그렇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OST는 어떤 곡들이 있었을까요?
1: 첫 번째로 멜로망스 준비했는데요.
0: 네.
1: 우리의 이야기가 삽입이 됐고요. 멜로망스는 이제 한국에서 손꼽히는 발라드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입지가 아주 단단해졌는데 그래서인지 사운드 트랙 히트곡도 꽤 많습니다. 유미의 세포들 이전에도 미스터 선샤인에서 좋은 날을 불러서
0: 그랬죠. 예.
1: 네,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0: 예.
1: 이 노래에도 성공을 하면서 이제 멜로망스 사운드 트랙 쪽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석 씨가 그러니까 멜로망스의 멤버죠. 이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인, 친구, 가족 등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그 사소한 사실이 사람에게 많은 힘이 되어준다는 걸 이야기한 곡이다.
0: 네.
1: 또 작업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 대중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을 하게 돼서 새 앨범에 실을까까지 고민했던 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의 정규앨범에 실까 고민을 했다는 건 그만큼 아껴뒀다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좀 퀄리티 자신 있는 곡을 사운드 트랙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0: 애정이 담긴 노래군요.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에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1: 우즈의 About You도 삽입이 됐는데요.
0: About You.
1: 네, 우즈 씨 얘기하면 항상 이야기되는
0: 맞아요.
1: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정말 전설적인 역주행의 주인공입니다.
0: 우리가 군대 얘기를 시작했는데 관련이 있죠.
1: 네. KBS 불후의 명곡 국군의 날 특집 방송에 군대 복무 중이었던 이 우즈가 자신의 곡인 드라우닝을 불렀습니다.
0: 예.
1: 네. 거기서 이제 완전 정말 군인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조회수가 보니까 3,119만 회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고요.
0: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1: 참. 네. 그래서 군대에서 예. 불렀던 노래가 역주행해서 가수로 성공하게 되는
0: 예, 그렇습니다.
1: 그런 재밌는 역주행 신화를 썼고요.
0: 요즘 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몇 명 꼽으라면 그 안에
1: 맞아요.
0: 들어갈 거예요.
1: 이 드라우닝이라는 곡은 워낙 오래 차트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드라우닝은 조금 더 락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예. 곡인데 이 About You, 이 유미의 세포들 사운드 트랙은 조금 더 감정적인 곡입니다.
0: 그러면 유미의 세포들에서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 이어서 우즈가 부릅니다. About You.

0: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멜로망스의 우리의 이야기, 우즈의 About You 이렇게 두 곡 들었습니다. 이대화 평론가와 함께하는 완벽한 토요일. 자, 이번에 함께 만나볼 작품은 꽤 오래된 작품이네요.
1: 네,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본 드라마입니다.
0: 그런가요?
1: 네, 드라마 올인이고요.
0: 올인, 아, 대단했던 네. 작품이죠.
1: 방영 전부터 정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병헌, 송혜교 이 두 사람이 출연하는 것부터가 화려한 출연진으로 네. 상당한 화제를 모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신선했는데 전문 도박사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0: 그렇지. 소재도 그때만 했어도 이런 그렇죠. 소재가 없었거든요.
1: 또 그 도박사의 주인공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했다.
0: 맞아요. 실제 인물이에요.
1: 네. 그래서 더 화제였고요. 이병헌 씨가 실제 인물인 이름이 공개가 돼 있는데 차민수 씨를 만나서 그렇죠. 예.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도움을 받았냐면 이병헌 씨는 평소에 이제 포커를 칠 줄 몰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도박하는 장면 네. 같은 게 반드시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0: 예. 전문 플레이어로 보여야 되니까.
1: 그렇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화제가 많았는데 현지 촬영.
0: 미국.
1: 네. 그때만 해도 현지 로케 이러면 막 연예가 중계 이런 데 나오고 그랬습니다.
0: 그 자체가 화제가 되는.
1: 네. 리포터들 막 거기 찾아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한 달 동안 촬영을 했고요. 촬영 중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해요. LA의 현지 엑스트라가 정말 갱 출신이더래요. 네, 그래서 새벽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지를 장악한 다른 패거리, 라이벌 갱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출연시키지 않으면 총을 쏠지도 모른다 막 협박했다 그러고
0: 또 마이클 잭슨 BT 생각나기도 하고
1: 네, 그 뮤직비디오에 라이벌 예. 갱들이 출연하잖아요. 예. 그만큼 다양한 에피소드가 또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0: 예. 드라마 인기도 높았고 주제곡도 인기가 많았죠.
1: 네, 고 박용하 씨가 불렀던 처음 그날처럼 그렇습니다. 이 노래 많이들 예. 좋아하실 텐데요. 그때만 해도 2003년이니까 통화 연결음이나 벨소리 차트 이것도 인기의 척도였는데 그때 계속해서 1위를 했습니다. 재밌는 건 많은 분들이 조금 기억이 희미해지셨겠지만 처음에는 박용하가 아니라 후 WHO라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0: 아, 처음엔 그랬어요?
1: 네. 아마도 그러니까 사실은 박용하 네. 씨가 부른 거야 라고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를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나중에 공개된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후라는 예명을 지은 것도 박용하 씨라고 합니다.
0: 아,
1: 예. 네. 그때 비슷한 트렌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뭐 배우 최진영 씨도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0: 그랬죠.
1: 영원이라는 곡 발표해서 큰 사랑 얻기도 했고요.
0: 나중에 최진영이라고 이제 자기 이름을 밝힌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기사가 누구게 마케팅이 유행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0: 예.
1: 드라마의 총괄 음악 감독은 김영석 씨가 맡았는데 김영석 씨는 뭐 이전에 엄청난 히트곡이 많은 작곡가이기도 했지만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음악을 맡아서 I Believe 신승우 씨 최고 히트곡이 되기도 했죠.
0: 예.
1: 이 I Believe라는 히트곡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올인 음악을 만들었는데
0: 네.
1: 올인 사운드 트랙도 워낙에 성공을 해서 그 자체가 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0: 그랬군요. 야즈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도 있었죠.
1: 네. 야즈가 괜찮아요 난이라는 곡을 불렀고요.
0: 예.
1: 박용하 씨 아까 이야기했던 처음 그날처럼도 있는데 두 곡 다 들어보겠습니다.
0: 그러면 드라마 올인에서 먼저 야즈의 괜찮아요 난 듣고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이어서 듣겠습니다.

0: 드라마 올인에서 두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앞서 들으신 곡은 이아지의 괜찮아요 난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대화 음악평론가와 함께 완벽한 토요일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작품은요.
1: 제가 이걸 안 했더라고요. 네, 영화 기생충입니다.
0: 우리가 기생충 안 했었나요?
1: 네.
0: 기생충 안 했었다니.
1: 네, 정말 영화도 재밌게 봤고 또
0: 세계적인 작품을 우리가 깜빡했었군요.
1: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한번 되짚어보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0: 와,
1: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네, 그 밖에도 진짜 본상들을 휩쓸었죠. 사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0: 야,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수상할 때마다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1: 네, 정말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던 한국 영화이고 봉준호 감독을 세계적인 감독 반열에 올렸고요.
0: 저 진짜 우리나라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받을 줄은 전 그런 날이 올 줄은 전 몰랐습니다.
1: 네, 심지어 대중성도 있어서 한국에서 또 천만 영화를 네, 돌파하기도 했고.
0: 맞아요.
1: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0: 한국 영화 역사상 뭐 최대 사건이죠.
1: 맞아요. 네, 간략히 줄거리를 짚어보자면 예. 반지하에 살고 있는 어려운 가족과 화려한 단독주택에 사는 상류층 가족이 얽히면서 갈등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게 파국으로 치닫는다 이런 이야기죠. 어려운 가족의 장남이 상류층 가족의 딸의 과외를 맡게 되는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그 상류층 가족의 그 다양한 그 보조를 다 맡게 되죠.
0: 예, 예.
1: 뭐 예를 들어 아빠는, 미술 과외도 예. 하고 운전사도 하고 가정부도 하게 되고 모든 일을 다 맡게 되는데 그렇게 촘촘하게 얽혀들기 시작하면서 파국이 점점 커지는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입니다.
0: 음악을 누가 맡았죠?
1: 정재일 씨가 맡았습니다. 네.
0: 대단한 음악 감독입니다.
1: 그렇죠. 예. 정재일 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등장했을 때 이제 천재 수식을 얻었죠. 그러니까 10대 때 아주 어렸을 때 예. 쟁쟁한 선배들하고 음악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이적, 예. 한상원, 예. 정원영, 강호정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적 씨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 실용음악 교육의 거장분들 예. 그때도 이미 연주 잘하고 작편곡 잘하기로 예. 정말 유명했던 그 대선배들하고 같이 베이스를 치는 그런 긱스라는 밴드에서 같이 음악을 했는데 저 친구는 누구길래 예. 저 사람들하고 같이 음악해? 라면서 예. 다들 놀라워했던 그리고 자기의 파트를 아주 멋있게 소화했던 그런 아티스트인데
0: 10대 때 이미 그때부터 이름 날렸었군요.
1: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박효신 씨 음악 파트너로 상당히 유명했죠. 특히 야생화라는 박효신 씨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를 작곡해서 그걸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커다란 사건이 바로 이 기생충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옥자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그 영화에 음악을 맡았었고 아마 그 인연으로 기생충도 맡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밌는 건 기생충으로도 음악 감독 유명했지만 예. 그 이후에 오징어 게임 음악 감독까지 맡으면서 정말 한국을 세계에 알린 드라마와 영화의 음악을 그러네요. 다 맡는 정말 엄청난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0: 그리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외에도 영화 음악 많이 했습니다.
1: 맞아요. 예.
0: 그러면 기생충에서는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최우식 씨가 네. 그러니까 출연했던 배우 최우식 씨가 소주 한 잔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영화 마지막에 흘렀습니다. 재밌는 건 정재일 씨가 작곡했지만 작사는 봉준호 감독이 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1: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래니까 그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0: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1: 네.
0: 그럼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최우식이 직접 부른 소주 한 잔 전해드리면서 이대화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최우식이 부른 소주 한 잔, 완벽한 토요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여러분의 신청곡 또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고 싶은 사연이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편하게 사연 주셔도 되겠습니다. 샵에 잘 됐어. 이어서 주얼리가 부릅니다. 슈퍼스타.

주얼리의 슈퍼스타 그리고 샵의 잘 됐어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악뮤가 부르는 오랜 날 오랜 밤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 김유지 지음, 성우 정수연 읽음. 프롤로그. 노데이 벗 투데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나도 그저 남들처럼 버티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번아웃과 골병이었고 회사를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퇴사 후 몇 차례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연고도 없는 시골로 귀촌한 후 공방, 카페, 숙소, 책방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예술활동을 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쌓아왔다. 지금은 작은 정원이 있는 시골집에서 명상스테이를 운영하며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매번 도전할 때마다 주위에서 책을 써보는 게 어떠냐고 했지만 짧은 경험으로는 그만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준 것들과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글이다. 직업은 단지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 삶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 책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방법

미래의 불확실성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며 유한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으라는 뜻이다. 갈림길에 서 있는 독자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책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직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자. 2025년 봄, 김유지. 도시를 벗어난 초민감자. 예민함은 세상에 대한 깊은 반응이었다. 평소 예민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조차 신경 쓰이고 영화 한 편을 보면 감정에 깊이 빠져들곤 했다. 사람들로 붐비는 식당에서 식기 부딪히는 소리, 말소리,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소음이었겠지만 나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선 적이 몇 번 있다. 초민감자, Highly Sensitive Person, HSP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비로소 내 특성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초민감자는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 타인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의 자극을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감각은 때로 불편함을 주지만 그만큼 세상과 더욱 풍부하고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한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발소리 등 도시의 소음은 끊임없이 감각을 자극했다. 감각 과잉 상태에 빠져 정서적 피로가 쌓이며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초민감자에게는 무엇보다 자신만의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감각을 다스리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질 수 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자외선을 막기 위해 두꺼운 커튼을 달고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전구색 조명을 달았다. 부드러운 촉감에 담요도 놓았다.

온전히 나만을 위한 아늑한 공간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리되고 여유가 생겼다. 감각을 편안하게 하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은 자신을 돌보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소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기 쉽다.

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이 릴스와 쇼츠, 광고 등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무의식 중에 심리적 부담을 안기고 몸과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이런 피로를 해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만히 호흡에 집중하는 일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기기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은 자연과 연결되는 것이다.

숲길을 거닐거나 바다의 파도를 들으며 내면의 감각을 되살리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치유를 선물한다. 풀잎 위를 느리게 기어가는 무당벌레나 시냇가를 유유히 헤엄치는 송사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 편안함이 스며든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진다. 자연의 소리와 바람, 그리고 나무의 향기가 잃어버렸던 균형을 되찾게 해주었다. 따스한 봄날, 나무 그늘에 앉아 쉬거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0: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세상의 소음은 어느새 멀어지고 마음은 깊은 고요에 잠긴다. 이렇게 자연에 익숙해지다 보니 서울에서 퇴근길 지하철을 타거나 인파가 몰린 곳을 지날 때면 정신이 산만해지기도 한다. 한 번은 지하철역을 나와 대로변에 섰는데 매캐한 매연이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했다. 도시에서 살 때는 익숙해 무심코 넘겼지만 청정한 숲에서 주로 지내다 보니 매연이 훨씬 강하게 느껴졌다. 자극이 넘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이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일상은 훨씬 풍요로워진다. 초민감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로운 자극을 줄이기 위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습관을 기른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인식한다.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혼자만의 고요함을 찾는 데 그치지 않을 때도 있다. 일상 속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 타인과의 소통은 유지하되 과도한 감정이입이나 필요 이상의 자극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대방을 경청하면서도 마음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내면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준다. 세상은 언제나 분주하고 소란스럽지만 잠시 멈추고 고요를 찾는 순간 비로소 원하는 삶과 마주하게 된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정원에 만든 숲과 연못.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과정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편백나무로 둘러싸인 조용한 숲속에 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멧돼지가 다니는 산에서 사는 건 어려웠고 텃밭으로 쓰였던 10평 남짓의 정원을 작은 숲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원의 경계를 둘러 160cm 높이의 편백 요목 20그루를 심었다. 정원 입구에 있는 아치에는 붉은 장미 넝쿨이 늘어져 5월이 되면 새빨간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 정원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그 아래에는 가장 좋아하는 수국을 심었다. 6월이 되면 파란 수국과 분홍빛 수국이 한가득 피어난다. 별채 입구 양옆에는 파초 묘목을 심었다. 남부지방의 사찰에 가면 울창하게 자란 파초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청정과 중생 구제를 상징하는 식물로 푸른 잎을 펼쳐 진리와 수행의 지속성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과 닮았으며 올바른 수행을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파초의 커다란 잎은 그늘을 만들어 여름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며 강한 생명력으로 정원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가 된다. 작년에는 이상기후로 파초가 4m 가까이 자라면서 커다랗고 울창한 잎이 마치 발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뇌와 정신건강에 유익한 활동이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신경과학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흙 속에 존재하는 일부 박테리아는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가지를 다듬는 행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현재에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며 심리적 안정감을 키우고 과도한 생각과 걱정을 잠재운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박동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의 이완을 돕는다. 가끔 정원의 식물들을 돌보며 도시 사람들이 단 한 평의 정원이라도 가꿀 수 있다면 정신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식물을 돌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연과의 연결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작은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다. 좋아하는 꽃이나 허브를 심고 정기적으로 물을 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물을 돌보는 기쁨은 자신의 성장과 연결되는 감각을 제공해 깊은 만족감을 준다.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도우려 원예 심리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직접 키운 식물을 활용해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표 중 하나다.

정원 가운데는 작은 연못을 만들기로 했다. 며칠에 걸쳐 삽으로 4미터 길이의 땅을 파내는 동안 동면 중인 개구리가 튀어나와 깜짝 놀라기도 했다. 개구리는 모두 안전하게 옮겨주었다. 연못용 방수 비닐을 두 겹으로 깔았지만 첫 번째 시도에서 물이 새어나와 두 번째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테니스 엘보를 다쳐서 침을 맞으러 다녀야 했다. 몸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치유 에세이 아무도 모르게 괜찮아지는 중입니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유지 작가는 영화 광고 디자이너로 살아가며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느끼던 어느 날 훌쩍 제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선택하는데요. 세상 모든 것에 민감해질수록 둔감해지고 싶은 욕망을 떠남에서 찾아야 함을 깨닫고 결국 귀촌을 택하게 되죠.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는 이들과 자신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내면의 지혜를 나누는 책. 지금까지 성우 정수연이었습니다.

0: 제 1514편 윤선도 효종의 부름을 받다. 극본 이상락, 연출 김영종.
1: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홍진욱입니다. 효종 3년인 1652년 1월 18일 효종이 승정원의 승지를 부릅니다.
2: 부르셨사옵니까? 승지 홍명하이옵니다.
3: 그대는 윤선도라는 사람을 아는가?
2: 알다뿐이겠사옵니까, 전하?
3: 윤선도를 불러올리라.
2: 윤선도를 불러오라 하셨사옵니까? 하지만 윤선도는 조정을 외면하고 벼슬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인 사람이온데 어인 일로...
3: 윤선도는 과인이 처음 글을 배울 때 가르침을 주었던 과인의 사부인이라. 이 사람이 워낙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부왕인 인조대왕께서 가상하게 여기시어서 특별히 3년 동안이나 과인의 사부로 있게 하시었다. 과인이 글자를 깨우친 것은 실로 그 사람이 공들인 덕택인지라 항상 마음속으로 잊지 못하고 있었다. 당장 올라오도록 전하고 이조로 하여금 윤선도의 자리를 마련해두라 이르라.
2: 하오나 윤선도 그 사람은...
3: 무슨 말이 그리 많은가? 과인이 그를 불러올려서 관직을 제수하겠노라 말하고 있지 아니한가?
2: 예, 전하. 어명을 그리 하달하겠사옵니다.
1: 여기 등장하는 윤선도는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서 그 이름을 익히 들었던 인물입니다.

0: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1: 윤선도는 앞에서 소개한 오우가라는 시조를 비롯하여 연시조, 어부사시사 등 많은 작품을 남겼던 우리 국문학사의 거물이지요. 그런데 윤선도는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간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국왕인 효종이 윤선도를 일컬어 자신에게 글자를 깨우쳐준 사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왕인 인조가 윤선도

0: 신도를 발탁해서 어린 봉림 대군에게 글을 가르치게 했으니 그는 이대에 걸친 국왕의 든든한 후원을 받아서 순탄한 관직 생활을 했을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효종이 왕위에 오른 지 5개월여가 지난 효종 즉위년 10월 15일.
1: 주상 전하, 이제 전하가 즉위하셔서 조정의 틀이 잡혀가고 있으니 당장 처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있어옵니다.
2: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
3: 전 현감 윤선도는 일찍이 선왕으로부터 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년 난리 때 끝내 임금에게 달려가 위안을 드리지 아니한 채 멀리 섬으로 내려가서 호사를 즐긴 자이옵니다. 더군다나 나라에 국상이 있으면 마땅히 달려와서 곡을 해야 하거늘 자신은 편안하게 지내면서 아들을 대신 보내서 은연 중에 조정의 뜻을 염탐하였으니 그 교만스럽고 세상을 농락한 행태는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사옵니다. 당장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4: 윤선도를 잡아다 국문하시옵소서.
0: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겠는데요. 효종은 그를 잡아다 국문하라는 대간의 추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랬는데 효종 3년에 이르러 갑자기 윤선도에게 벼슬을 주겠다면서 그를 불러올리라고 한 것이죠. 아무리 그가 한때 국왕의 사부였다고는 하나 신료들, 특히 바른 소리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삼사의 간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지만 효종은 부름을 받고 올라온 윤선도에게 승정원의 승지 자리를 주도록 명합니다. 효종 3년 3월 27일에 실록 기사를 보면 효종의 윤선도에 대한 승지 임명과 관련하여 사관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5: 특별히 윤선도를 승지에 제수하였다. 윤선도는 사람됨이 바르지 못하고 가정생활이 볼만한 것이 없었으며 부귀와 사치가 도를 넘고 방종한 행실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젊어서 청요직을 역임한 뒤로는 조정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하여 해남에 물러가 살았다. 병자호란 때는 어려움을 같이하기 위해 임금에게 달려와야 하거늘 끝내 오지 않았으므로 난이 끝난 뒤 대간으로부터 무겁게 탄핵을 받았다. 인조가 승하하셨을 때는 시골로 물러나 어렵게 지내던 사대부들이 모두들 달려와서 곡을 했으나 윤선도만은 시골집에 버젓이 누워 있었으므로 대간에서는 그를 붙잡아다 국문할 것을 청했다. 그러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사부로서의 옛날 은혜가 있다고 하여 이조에 명하여 이렇게 특별히 승지의 관직을 제수한 것이다.
0: 윤선도는 앞에서 언급된 전라도 해남에서 지내다가 혹은 해남에서 멀지 않은 섬인 지금의 완도군 보길도로 들어가 살기도 하죠. 그런데 앞에서 소개한 사관의 해설 기사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사관의 필치가 윤선도를 지나치리 많지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우선 윤선도라는 인물이 관직에 진출해서 효종의 사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공군사관학교 남호연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6: 광해군 4년인 1612년에 진사시에 1등을 하면서 진사가 됩니다. 진사 신분이었는데 1616년 광해군 8년에 집권 세력이었던 대북정권의 이이첨 일파를 규탄하는 상소를 진사신문으로 올리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당하고 이듬해에 경상도 기장으로 입회되었다가 인조반정이 발생함에 따라 석방될 정도로 처음부터 이제 쉽지 않은 관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윤선드의 양부셨던 윤유기 이분이 이이첨과 같은 당파인 대북파였음에도 윤선도는 진사신분으로 이이첨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린 거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종사품 서윤이라는 관직에 제수가 되었다가 1633년 인조 11년에는 문과에 또 급제를 해서 봉림대군과 임평대군의 사부가 되는 등 인조의 총애를 얻었습니다.
0: 송시열이 봉림대군, 즉 효종의 사부였다는 사실은 수차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윤선도 역시 효종의 어린 시절의 사부였다는 사실이 실록에 나타나죠. 인조가 이 두 사람을 사부로 들인 내력을 서강대 계승범 교수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7: 당시 광해군이 이제 폭정을 하고 반정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뭐냐 하면 무조건 학식이 높은 사람만 사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학식도 높지만 또한 그 의리와 유교적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누가 이제 대표적으로 있냐 하면은 특히 인조 말기 때 삼전도 항복하고 와가지고 이거 뭐 지금 인조의 권위가 땅바닥을 치다 못해 지하로 내려갈 때고 그러면 그때 누가 있냐면 산림 대표인 송시열 그리고 광해군 때 당시 대북 일파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귀양살이하다가 인조 반정 덕분에 풀려났던 윤선도. 제가 볼 때는 요새 말로 말하면 투톱을 세운 거라고 봐요.
0: 서인 세력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 남인인 윤선도에게 벼슬을 주겠다고 불러올리라 했으니 대간의 반발은 당연했겠죠. 그리고 만일 병자호란 때 윤선도가 임금을 버리고 도망가듯이 전장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에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의 죄를 추궁하는 국문이 있었습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나서 1년여가 지난 인조 16년 3월 15일. 3사의 간관들이 편전 앞으로 몰려가서 인조에게 주청을 합니다.
8: 주상전하, 윤선도는 일찍이 전쟁이 끝날 즈음에 배를 타고 해로를 따라 강화도 근처까지 이르러 싸웁니다. 하운데 그는 서울을 지척에 두고도 끝내 임금에게 달려와서 문안을 하지 않아 싸우며 피난 중이던 처녀를 잡아서 배에 싣고는 남쪽으로 돌아가 버려 싸웁니다. 그런 다음 그 일이 남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섬으로 깊숙이 들어가 종적을 숨기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사옵니다. 즉시 잡아다 국문을 하여 단죄를 하시옵소서.
4: 윤선도를 당장 잡아다 국문을 하시옵소서.
0: 인조실록에는
5: 임금이 처음에는 대간의 탄핵을 수용하지 않다가 여러 차례 탄핵 주청이 올라오자 드디어 영덕현으로 정배하였다.
0: 이렇게만 적고 있습니다. 경상도 영덕으로 귀양을 보냈다는 얘기죠. 윤선도의 유배 생활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5: 윤선도는 광해군 때인 1616년에는 30세의 성균관 유생 신분이었는데 당대의 실권자인 이이첨 등의 횡포를 규탄했다가 함경도 경원, 경상도 기장 등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났다.
0: 이런 전력이 있었는데 또다시 경상도 영덕으로 유배를 떠난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열흘쯤이 지난 인조 16년 4월 26일에 인조실록 기사에는 귀양 갔던 윤선도를 잡아와서 국문을 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국문장에서 작성했던 윤선도의 공초, 즉 진술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국관이 묻고 윤선도가 임금을 향해 답하는 형식이죠.
9: 대인을 끌고 오라! 너는 지난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찌하여 즉시 남쪽에서 올라와서

0: 남한 산성으로 곧장 달려오지 아니하였느냐?
1: 주상 전하, 지난해 오랑캐가 침공해 왔을 때는 너무 창졸간의 병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처하던 남역당을 출발하여 남한 산성으로 향했다가는 중도에서 막혀 단절될 것으로 판단하였사옵니다. 그리하여 바닷길을 통해 강화도로 가는 것만 못하다고 판단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험난한 파도를 헤치며 간신히 안흥진에 도착하였는데 그때 강화도가 오랑캐에 의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사옵니다.
2: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 어찌 행동하였느냐? 강화도가 함락된 얼마 뒤에 전하께서 도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렇다면 의당 서울로 들어와서 전하의 문안을 여쭙는 것이 신하의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곧장 배를 타고 도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느냐?
1: 강화도 인근에 있을 때 전하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강화도 함락 소식을 듣고 나서 어찌할 수 없어서 배를 돌려 다시 남쪽으로 돌아갔는데, 해남에 도착하였을 때야 비로소 전하께서 남한 산성을 떠나 도성으로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옵니다.
3: 그런 소리 말라! 너는 전하께서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직 강화도 인근에 있었다. 임금을 버리고 제 아니마 쫓아서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간 것이 아닌가?
1: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강화도에 있을 때 전하께서 도성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찌 신하로서 달려가서 문안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이미 남쪽에서 천리나 먼 바닷길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강화도로 달려갔던 몸인데 어찌 그것을 알았다면 서울을 지척에 두고서 달려가 문안하지 않을 리가 있겠사옵니까? 소신 억울하옵니다.
4: 참고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인조가 삼전도에서 오랑캐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서 실망한 나머지 윤선도는 항의 차원에서 도성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배를 타고 보길도로 내려갔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5: 그렇다면 피난 중이던 처자를 잡아서 배에 태우고서 남쪽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신하로서 임금을 호종하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것도 모자라서 처자를 납치해서 배에 태우고서 섬으로 데려갔다면 그것이었지 비난받을 일이 아니란 말인가?
1: 신 억울하옵니다. 강화도 지척에서 돌아가다가 배가 영흥도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동서인 이희안을 만났사옵니다. 그런데 이희안의 늙은 여종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배에 함께 타게 된 것이옵니다. 하여 오랫동안 같은 배 안에서 지내다 보니 그럭저럭 가까이 하게 되었사옵니다. 그것이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사는 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어찌 조정에 잡혀와서 국문을 당하는 죄가 될 줄이야 생각이라 했겠사옵니까? 늙은 종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그 젊은 여종은 양반집의 딸이 아니었사오며 그 혐의도 철한 사람이니.
4: 지금과 같은 일부일처의 사위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배를 타고 가다가 정이 든 그 여성도 상민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될 일이 아닌데도 국문장에서 그 일을 취조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윤선도는 배에서 만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길도로 들어간 내력을 설명하는 진술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면요.
1: 전하, 그 섬 안에는 본래 노비들이 사는 집 몇 호와 일반 양민의 집이 십여 호가 있어옵니다. 비록 그 여자가 철새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남아가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가 숨는 것을 어찌 한 여자 때문에 그렇게 하겠사옵니까?
4: 이상의 내용은 병자호란이 끝난 뒤인 인조 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열거한 혐의 등으로 윤선도는 서인들의 탄핵을 받아 1년여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것이죠. 남호연 교수의 얘기 이어집니다.
6: 병자호란 당시 이제 난이 터졌으니까 윤선도도 피난을 갔겠죠. 피난을 가다가 강화도 인근에 이르렀었는데 서울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 하고 임금한테 무난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지척에 있는데 오지는 못할망정 강화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배를 돌려 도망가 버린 그런 것들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다소 황당한 이유였는데 실제로 윤선도는 강화도를 향해 올라가다가 이미 강화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서 비판을 받게 된 거고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1: 이런 전력이 있는 윤선도를 효종이 다시 불러올려서 관직을 주겠다고 한 건데요. 글쎄요, 그가 순탄한 관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1514편 윤선도 효종의 부름을 받다. 이상락 극본 김영종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0: 원래 사랑의 국경, 존수, 혈통도 없는 그 신라가 그 자유연애 지상국이라 가지고.
1: 미실은 법적인 남편이 있었음에도 진흥왕의 공식 후궁이었다는 겁니다.
2: 아니 어째서 아버지 진흥왕의 애첩만 골라 잡아.
3: 아 신입니다. 아 춘샤와 같은 마음의 남자들이 헉 계셔.
4: 악마견 좀비견 뭐 그런 품종으로만 종합 선물 세트처럼.
5: 청취자들이 등장인물 촌수정이가 안 된다고 계속 화나요를

와이파 한국인 107번째 풍월주 김유신 13번째

0: 현재 태자 전하의 위치는?
1: 예, 신녀입니다. 아, 종전과 동일합니다, 궁주님.
0: 아직도 포명의 담벼락?
1: 예, 또 신녀입니다. 아유, 꿈딱지, 꿈딱지. 아주 그냥 잘싹 붙어가지고.
2: 님!
3: 들어오너라. 어떻게, 구했어?
2: 아유, 제가 누굽니까? 예? 전하의 미실! 애 동생, 응? 이 미생이 그깟 개 그 새끼 몇 마리 먹고 했을까봐, 응? 품종별로 다 집합시켰어요.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신유입니다. 에? 아유, 태자께서 보명공주의 담벼락에서 철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0: 아유, 이래서 인생은 타이밍이지. 다 끌고 와.
2: 예, 누님.
4: 미실 공주님이 열린 문으로 입장을 하십니다.
0: 공주님, 납시였습니까?
5: 미실의 신분도 궁주라고는 하나 일반 궁주들과는 급이 다른 넘사벽 궁주였다.

0: 아주 잘 꾸며놨네. 리모델링은 언제 한 거야?
1: 제가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요. 아,
0: 동리은 태자 전하께서 이렇게 자상하시다니까.
1: 아닙니다, 공주님. 절대 태자 전하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0: 아, 누가 보면 죽을 죄를 지었는지 알겠네. 죽을 죄. 어? 죽을 죄 말이야. 죽을 죄. 아, 별일도 아닌 걸 뭘 그리 벌벌 떠느냐? 응? 리모델링을 해서 보기가 좋단 얘기야.
1: 안으로 드시죠.
0: 아니 뭐 안에까지 들어갈 일은 아니고 내가 오늘 밖에 나갔다가 불쌍한 유기견들을 보고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몽땅 끌고 궁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1: 유기견이요?
0: 여기저기 궁마다 몇 마리씩 맡기는 중인데 어떻게 보명공주도 몇 마리...
1: 아, 당연하죠. 이들을 풀어놓으면 얼마나 잘 뛰어놀겠습니까.
0: 그렇지. 잠시만. 감당이 되겠느냐? 예쁜 새끼들, 애견 야외 카페라 생각하고 마음껏 뛰어놀으렴.

0: 미실이 동륜태자의 마음을 홀린 보명공주의 궁에 개를 풀어놓은 그날 밤.
1: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태자 전하.
2: 누구? 아이, 미생공.
0: 미실의 지령을 받고.
3: 보나마나 시장 마지막 골목 개미집에서 대포를 한잔하고 계시겠지. 청생 떨 때 가시는 곳이거든.
2: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고?
1: 아유, 몰랐지요.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는 길에.
2: 아니, 난 그래도 술친구가 필요하던 참이었어. 이모!
4: 이모입니다!
2: 여기 저 잔 하나.
4: 아유, 잔입니다!
0: 우연을 가장해서 동륜태자와 마주한 미생.
1: 아니, 저기, 저 요즘 찍고 계신 게 로코가 아니라 멜로라고. 진짜 그렇습니까?
2: 로코 멜로 그 차이가 뭔가?
1: 로코 그러니까 그 로맨틱 코미디는 이 해피엔딩이 많지만 멜로는 100% 새드엔딩이지요.
2: 로코든 멜로든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1: 아, 저기 잠시 귀 좀. 응? 자, 여주인공이 보명궁주라고요.
2: 이번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뭔가?
1: 아이고, 궁 안에 빨대 꽂혀 있는 사람 치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리가.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스캔들입니다.
2: 보명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내 애를 태우는지 모르겠네.

0: 몰라.
1: 야, 노래도 잘하시네. 자자자자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한 잔 쭉 들이켜고 마사나이 담게 쳐들어가는 겁니다.
0: 괜찮을까?
1: 거칠고 과격하게 느닷 없이 불현듯.
0: 쳐들어가?
1: 일종의 이벤트 같은 거죠.
2: 좋아할까?
1: 아우, 이벤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3: 그래?
1: 태자 전하께서야 뭐 태자라는 그 타이틀 덕에 연애도 거절하셨겠지만 이 민간인 수준의 남정네들은 그냥 이벤트 구상하느라 그냥
2: 어떤 이벤트가 좋을까?
1: 어디 보자. 담장을 넘는 이벤트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어 담을 넘는 남자라니.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2: 네, 담장을 넘으면 멜로를 로코로 바꿀 수 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상대가 보명궁주라면 아, 그 정도.

0: 어찌 되었느냐?
1: 지금까지 누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0: 태자 전하가 오늘 밤 보명이 궁으로 가겠구나.
1: 누님의 뜻이니 이루어질 겁니다.
0: 그래야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면 충분해.
1: 아, 그러면요. 아, 그런데 말입니다, 누님. 그 제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드리는 질문인데.
0: 견뎌.
1: 아니, 누님. 그러니까 그 오늘의 이 공작은 이게 치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공작입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랑의 배신자, 동륜 태자에 대한 응징인지 아니면 차세대 권력을 쥐게 될 권력자의 제거인지 그 어느 쪽의 무게가 더 실리는지.
2: 대답이 없는 미셸.
1: 아, 참, 누님. 아, 살짝 힌트라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아, 진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누님.

0: 보명 다른 사람한테도 보이는 내 마음을 어째서 당신만 모른단 말이오.
1: 거칠고 과격하게 느닷없이 부르지.
0: 그래, 거칠고 과격하게.
1: 이벤트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0: 그래, 이벤트야 이벤트.
1: 내가 보고 싶어 담을 넘는 남자라니. 이야,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0: 로맨틱한 이벤트. 아, 이거 보름달까지 둥둥 떴으니까.

0: 이벤트하기 딱 좋은 밤이네.
1: 빛을 빛을 보명공주의 공으로 방향을 트는 동륜태자.
0: 기다려보면 이 태자가 납신다.

0: 아, 가만. 이거 생각보다 높아 이거. 아, 가만 있어봐. 아이, 내가 그동안 너무 곱게만 커가지고. 아이.
1: 보명공주의 공탄벼락에서 보명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담을 타려고 시도하는 하체부실 동륜태.

0: 자, 간다!
1: 첫병 빨던 힘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몸을 담장 위로 끌어올린다. 자, 여기까지는 성공! 아이, 저런. 자만심에 취해 보명 공주의 궁 안쪽으로 훌쩍 몸을 날렸지만 아, 이 하체 부실 어쩌면 좋아. 순간

0: 정리는 다음에. 미실 임영호.
1: 세상에 나쁜 건 없다고 했어. 방송국 전화번호가 뭐다. 이자요.
2: 아, 그래도 목 좀 꼭 부탁드려요. 저는 걔가 무서워요. 동윤 박영재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생태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시흥갯골 생태공원을 찾아갑니다. 시흥갯골 생태공원은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자리잡고 있는데요. 경기도 시흥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대에 흩어져 있던 소래 염전의 일부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시흥갯골 생태공원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에는 시흥갯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당시 내만형 갯벌이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힘든 내만형 갯벌은 내륙 깊숙한 곳에 형성되어 있는 갯벌을 말하는데요. 내만형 갯벌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갯골이 있습니다. 갯골은 썰물이 되었을 때도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 물줄기를 가리키는데요. 이처럼 소중한 자연유산인 내만형 갯벌과 갯골을 볼 수 있는 곳이 시흥갯골 생태공원인 것입니다. 시흥갯골 생태공원에는 문턱 없는 관광지 또는 열린 관광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무장애 탐방로와 편의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흥갯골 생태공원에서는 염전체험과 해수체험 등 몇몇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염전체험의 경우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요.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지만 햇볕이 강한 7월과 8월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흥갯골 생태공원에서는 탐방로를 따라 생태 탐방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시흥갯골 생태 탐방로는 모두 4개의 코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짧은 코스는 30분, 긴 코스는 3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볼거리가 많고 걷는 거리가 적당한 B코스가 인기가 많습니다. 시흥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의 길이는 3.8km인데요. 약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흥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시흥갯골 생태공원 입구에 있는 종합 안내소를 출발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사구 식물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를 비롯해서 갈대, 띠, 갯방풍 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구식물원에서 갯골을 건너는 부흥교와 갯골 습지센터를 지나면 이번에는 흔들전망대를 만나게 됩니다. 흔들전망대는 이름 그대로 흔들거리는 전망대인데요. 22m 높이의 전망대 위에 서면 살짝 흔들거림이 느껴지긴 하지만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흔들 전망대에서 내려온 후에는 염전을 상징하는 옛 건축물인 소금창고를 지나 종합 안내소에 도착하면 시흥갯골 생태 탐방로 B코스의 탐방이 끝나게 됩니다. 예전에 소금을 보관하던 곳인 소금창고는 본래 시흥갯골을 따라서 40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두 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시흥갯골 생태공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수도권 전철인 서해선 시흥시청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5번을 타면은 시흥갯골 생태공원 정류소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입니다.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이병현 씨, 이남님 곡 무인의 모래 언덕을 소프라노 서활란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물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호르몬 중에 여성 호르몬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할 때 폐경기를 떠올리는 건 호르몬의 불균형이 주는 여러 증상들 때문일까요? 호르몬 결핍이 주는 여성 건강의 위험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할까요? 또 잘 적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은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페퍼톤스의 레디 겟 셋 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에서 생산되고 분비되면서 혈액 내로 분비됩니다. 생리를 시작하고 임신, 출산, 폐경에 이르기까지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역할, 또 폐경 이후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성들은 생리 시작부터 폐경까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여성의 일생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성장을 하고 크면서 크게 변화들이 초경을 시작하고 또 임신 출산을 경험을 하고 또 이제 폐경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게 남성과 다른 특별한 그런 생리 활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관여하는 것이 바로 여성의 성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호르몬 여러 가지가 뭐 다 공통적이지만 에스트로겐이라고 하고 프로게스테롤 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여성 호르몬이 이제 좀 대표적인데요. 물론 이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호르몬들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 여성성을 만들고 또 생리를 유발을 하고 또 여성의 이제 특징적인 신체 변화들 뭐 유방과 골반이 발달한다든지 또는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성 호르몬이 많고 적고 또 이제 사라지는 그 과정들이 초경과 임신 출산 폐경까지도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 구체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1: 네, 그 여성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0: 네.
1: 이 호르몬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여성의 특징적인 그런 신체 변화들도 나타나고 또 피부도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관절들 뼈를 또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하고 어떤 기분이나 인지 조화 또는 인슐린 감수성에 대한 이런 것들도 뭐 반응을 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궁 내막을 두텁게 해주는 그런 시기들 생리를 준비하는 배란기 이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배란 이후에 그 자궁 내막이 변화되고 자궁 내 평화근을 유지하면서 임신을 유지할 때 이제 초기에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가 좀 이제 안태시켜준다, 좀 착상을 좀 잘 되게 해준다 이런 역할도 있다고 하고 또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은 이제 폐경 이후에

0: 여러 가지 뭐 골다공증이 오거나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우리 안면홍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의 그런 신체 변화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제 생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살아가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생리를 하게 하는 것도 여성 호르몬의 작용인 거죠?
0: 그렇죠. 우리가 뭐 생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자궁 내막도 근육층이고 그 근육층에서 탈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우리가 임신을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태반으로 점점 크면서 이제 태아를 자꾸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임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배란기 이후에 급격하게 자궁 내막이 이제 무너져 나오면서 그런 출혈도 있고 하게 되는 그런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배란 전에는 이제 난폭이라고 해서 난포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자궁 내막도 점점 두텁게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에스트로겐이고요. 또 이제 배란이 될 때 이제 뭐 LH 서지라 그래서 이제 LH 호르몬이 이제 황체 호르몬이 또 작용을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우리 황체기라고 파열된 난포가 황체를 이루면서 프로게스테론도 만들고 자궁의 분비기를 준비시키면서 짝상을 준비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가 계속 작용하는 게 아니라 배란 이전에 작용하는 호르몬, 배란 이후에 작용하는 호르몬, 또 임신이 진행이 되면은 또 임신에 맞춰서 하는 호르몬들처럼 여성 호르몬의 그런 작용들은 주기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주기성 또는 뭐 가임기 여성일 때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그런 호르몬 변화들 또 이제 폐경 전후로 또 이제 그런 호르몬 변화들이 다양하게 다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생리를 시작하면서 2차 성징으로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우리가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그런 호르몬이 드디어 이제 조금 더 완성이 되는 과정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테너 사인이라고 해서 테너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성의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2차 성징의 변화들의 그런 시기들이 뭐 유방이 발달한다든지 뭐 뭐가 발달하든지 아니면 키가 많이 큰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기적으로 발달하는 거를 좀 구별을 하긴 했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춘기가 발달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시상하부 내하수체 자궁 난소축이라고 해서 HPO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여성 호르몬 내분비 호르몬 대사의 균형들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맞춰서 키도 크게 되고 뼈도 튼튼하게 되고 또는 뭐 신체도 발달하고 또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 2차 성징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한의학에서도 뭐 우리가 보통 황제대증 2000년 전에 쓰였던 책도 뭐 7이 14에서 14살이 되면 천개가 달해서 충인맥이 성하고 뭐 생리를 주기적으로 시작한다 해서 어떤 이런 시기 때를 맞춰서 어떤 건강하게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호르몬과 관련되는 그런 2차 성징에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면 뭐 에스트로겐 또 프로게스테론이 있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를까요?
0: 그렇죠. 에스트로겐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항상 우리 몸의 건강이 양과 음, 음과 양의 균형도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제 쌓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또 이제 발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음적인 기능들이 있어서 축적하고 두텁게 하고 쌓아가는 부분들을 좀 있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양적인 부분 우리가 뭐 배란기 이후에는 기저체온도 올라가고 뭐 분비하고 재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배란 이전에 자궁내막도 증식 성장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때는 이제 난폭기에 대상하는 자궁내막이 증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이제 고루수를 억제해서 뼈도 더 많이 만들고 피부는 만들고 피부도 이제 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프로게스테론은 이제 분비기 이후에 나오는 거라서 뭔가 분비를 시키고 안정화해서 황체기가 돼서 진행이 돼서 임신을 유지하면서 피도 잘 만들어지고 착상을 준비하고 또 정자도 차단하고 또 체온도 좀 올라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럼 에스트로겐이 난소에서만 생성이 된다면 프로게스테론은 난소뿐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에스트로겐은 이제 난소에 있는 그런 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프로게스테론도 난소에서 만들어지고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 에스트로겐도 난소에서만 생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난소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지만 90% 이상 만들어지지만 그 외에 뭐 부신이라든지 지방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프로게스테론도 마찬가지로 뭐 임신을 하면은 태반에서도 만들어지고 뭐 부신 피질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는 또는 이제 뭐 극소량에서는 뭐 뇌나 지방 조직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만든 이런 호르몬을 만들 때에는 꼭 그런 해당 장기뿐만 아니라 전신적 으로 만들어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폐경된 이후 어떻게 보면 이제 폐경이라고 하는 시기들이 여성 호르몬이 다 없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난소 기능이 정지되어서 오히려 그럴 때에도 그 말초 지방 조직에서 특히 이제 복부 지방이나 이런 데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느 정도 이제 방향화된다거나 조금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에스트로겐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과체중인 상태인 분들이 오히려 골다공증이 덜 온다든지 또는 에스트로겐 작용들이 조금 더 있어서 폐경 증상을 조금 수월하게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꼭 난소에서만 다 만들어진다고 보진 않고 여러 가지 신체 상태에 따라서 전신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임기 동안에도 여성 호르몬에서 개인차가 있을까요?
0: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생리라는 게 규칙적으로 하고 이게 여성 호르몬이 아주 규칙적인 경우도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또는 굉장히 잠을 못 자고 그 불면증에 심하게 이제 앓게 되는 경우들이나 또는 다른 약물을 복용 하는 경우에 생리불순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해주는 거는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사실 시상하부 뇌하수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뇌 신경계 호르몬 내분비적으로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우리가 뭐 살아가는 신경계의 작용들과 또는 호르몬적인 것들이 굉장히 연결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고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해서 급격하게 뭐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체지방량이 너무 부족해서 오거나 또는 굉장히 불면증에 심하게 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각각의 이런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과 작용을 통해서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물론 뭐 인종이나 다른 나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주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활 습관의 변화나 뭐 식생활의 변화들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차이도 오고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해지거나 더 심하게 한 뭐 기분 장애, 생리 전 기분 장애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난소는 생식 능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소실되는 시기가 폐경인 거죠?
0: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폐경이라는 정의가 생리를 안 한다 이런 것보다는 난소 기능이 생식 능력을 잊어버렸다. 배란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폐경기 여성분들이 간혹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나는 생리를 계속 하는데 폐경인가요? 물어보지만 오히려 난소, 배란이 되지 않고 생리를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무배란성 생리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폐경이라고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때 견제가 되는 것은 여성에게는 여성이 자기가 태어날 때 난소 내 그 1차 난모세포 좀 분할이 안 된 원시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한 6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를 이제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이제 평생 동안 조금씩 이제 사춘기가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이제 키워서 그걸 뭐 2차 난모세포도 해서 난포로 이렇게 하나씩 빼쓰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뺐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배란을 한다든지 하면 또 여러 개가 뺐어서 결국은 이제 일생 동안 보면 뭐 450에서 500개 정도를 이제 뭐 빼서 쓴다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이제 고갈이 돼서 더 이상 뺐을 게 없는 경우들이 되면은 그 시기가 폐경인 거고 보통 나이는 49에서 50세가 되는데 또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40 이후가 되면은 폐경이 되더라도 조기 폐경이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이 빼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에 한 개씩 따박따박 빼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배란이 되거나 또는 뭐 어떤 다른 뭐 보조생식술을 하면서 과배란을 좀 반복적으로 유도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런 배란 난소 기능이 좀 더 빨리 줄어들거나 또는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뭐 다이어트를 심하게 했다든지 어떤 다른 질환이 있어서 난소에 혹이 있어서 뭐 또 어떤 치료를 했다든지 했을 때에도 또 빨리 이제 그런 난소의 그런 기능들이 생식 능력들이 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어떤 그 임신 기간 임신을 준비하고 또 임신을 키우고 또 출산하고서 육아를 하는 동안은 또 수유하면서 생리를 또 안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신 기간이 물론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신체적으로 큰 변화 시기지만 난소 기능으로만 보면은 휴식 기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임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몸이 힘든 시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휴식을 하는 기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뭐 폐경이 되면 폐경기, 갱년기 증상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는 폐경기 증상도 개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0: 그렇죠. 우리가 폐경이 오는 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생리를 잘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면은 어느 순간 폐경이 오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이건 생리적인 반응인데 요즘에 이제 뭐 갱년기 증상, 폐경기 증후군 얘기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워낙 이제 좀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 여성의 원 50% 정도는 폐경에 큰 그런 불편함이 없이 좀 잘 지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반 정도 한 25%에서 한 20% 정도가 좀 심하게 있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적극적으로 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물론 이제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비만도나 체중이나 이런 부분들과 또는 생활 습관 이런 또는 뭐 출산 횟수나 또는 뭐 수술 여부나 또는 환경적인 약물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폐경기에 오는 것을 여성 호르몬 변화라고 보진 않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오는 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 인식을 했지만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이제 폐경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일종으로 음허 화동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서 수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쫄아들면서 그것이 뭔가 장부의 불균형 상태, 음양의 불균형 상태가 오게 되는 건데 평소에 만약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수분도 충분히 많고 피도 많고 근력도 좋은 사람들은 좀 갱년기 증상이 좀 덜 올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한 쪽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게 더 심하게 갱년기 증상으로 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런 신체 상황에 따라서 그런 증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뭔가요?
0: 예, 기본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이제 안면홍조를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위로 열이 훅 났다가 뭐 떨어졌다가 갑자기 막 더워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이제 깬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땀도 나고 하는 그런 뭐 우리가 뭐 바소모토 심텀 그래서 어떤 혈관 운동성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질이 건조하다든지 요실금 증상이 또 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이제 불면증도 요즘에는 이제 또 같이 갱년기 증상하고 또 많이 오게 되고 또 이때 대표적으로 오는 게 이제 폐경이 되면서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뭔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감정 변화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뭐 갱년기를 하면 무조건 화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생겨서 단순히 우울한 것뿐만 아니라 뭐 화병처럼 화가 버럭버럭 나고 짜증이 너무 많이 나서 나 갱년기인가 보다라고 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뭐 오십견이라고 해서 동결건이라고 하는 그런 관절 통증이나 근육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폐경 이후에 그런 인지장애 뭐 건망증이나 뭐 이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더 갱년기가 더 진행되면서는 심혈관계통 질환이나 골다공증, 고지혈증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폐경 전에는 남성들에 있어서 더 위험도가 높다면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들의 위험성들이 더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서질환 이런 부분도 오히려 폐경기가 되면서 만성적으로 더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신 건강의 위험부터 마음 건강까지 다양한데요. 공통적으로 생기는 변화들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밀도에 신경 써야 하는 시기도 이때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0: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질환들은 예방이 되지만 사실 이제 골 감소증이 오고 또 골다공증이 하는 거는 또 증상적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도 평소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살짝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는 뭐 가방에 살짝 부딪혔는데도 뼈가 부러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나빠지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 특히 이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은 가장 심한 게 골을 대사를 좀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좀 심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폐경되고 나서 한 5에서 7년 정도 지나면은 뭐 25% 정도가 골량이 감소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폐경 후에 10년 이내 골다공증 유병률이 뭐 30에서 40%까지 좀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성은 그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이 좀 심해서 우리가 뭐 척추나 이런 부분 뭐 압박골절이 된다든지 뭐 팔다리 이런 부분보다 이제 대퇴골이나 큰 뼈들이 문제가 있으면 뭐 삶의 질에서 문제까지도 또는 수명에까지도 이제 관련이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골다공증이 오거나 골밀도가 약해지는 경우는 또 한순간에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히려 보면 폐경이 오기 전에 이제 40대부터 시작해서 점점 매년 이제 골 감소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그거를 지탱해주는 근육량도 40이 넘어가면서는 매년 1, 2%씩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골밀도로 검사도 폐경기가 되면은 평소에 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꼭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가 좀 심하게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적극적인 치료도 하면서 생활 개선을 꾸준히 해야지 오히려 뭐 폐경 이후에 3, 40년의 그런 삶을 굉장히 건강하고 좀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폐경기 여성들이 건강 상태를 위해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뱃살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도 하던데 일단 비만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폐경 여성들에 있어서는 체형 변화가 가장 오는 거를 또 요즘에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보통 이제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에는 우리 여성들은 주로 이제 뭐 허벅지나 이제 엉덩이, 여성의 그런 체형을 유지하는 쪽으로 살이 찌다가 이제 폐경 이후에는 이제 남성형 비만이라 그래서 복부 비만, 특히 이제 배가 찌는 게 아니라 복부에 있는 내장이 살이 찌게 되는 지방이 축적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냥 단순히 체중이 늘면은 이제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이지만 내장 지방이 늘게 되면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당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계통 질환이 위험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 시기에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들 예를 들면 열량 제한을만 해서 살을 뺀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는 바로 폐경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런 호르몬들의 원료들이 사실은 콜레스테롤이라서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남는 잉여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 계속 축적이 되는 게 내장지방에 더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섭취를 덜하는 것보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더 많이 분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라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운동을 통해서 대사량을 올리는 거를 같이 하지 않고 뭐 젊었을 때처럼 내가 정말 굶어서 살을 뺀다고 하면은 거의 100% 실패를 하는 쪽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은 단기간보다는 섭취하는 거를 또 무제한 줄이는 것보다는 음식 종류를 바꿔가면서 내가 열량은 조심을 하고 그리고 필수 영양소는 섭취를 하면서 근육량을 높이고 활동량을 높여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쪽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쯤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한의학에서는 이제 폐경기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침치료를 비롯해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을까요?
0: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침치료가 폐경기 여성 운동, 특히 혈관 운동 선수 안면 홍조증이나 위로 열 나는 것, 그리고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이제 불면증,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할 때 마음이 좀 편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임상 연구에서도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 한의학에서 음어화동이라 그래서 수분도 마르고 부족해지는 우리가 허증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른 장작이 되면서 정말 피부도 좀 건조해지고 위축성 질염이나 자꾸 이제 뭐 어떤 염증은 아니지만 또 불편한 것들이 생기고 관절에서도 뭐 설이 나고 여러 가지 체력이 떨어질 때에는 이럴 때는 이제 자음 또는 이제 보혈시켜주는 그런 약들을 통해서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일상에서의 노력도 중요할 텐데요. 폐경 이후로는 근육 빠진다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하거든요. 운동도 필수겠죠?
0: 그렇죠. 제가 외래 진료를 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근력을 유지하는 운동의 효과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1: 네.
0: 기본적으로 갱년기, 폐경기 증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관 운동성 증상, 바로 혈관 운동,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다 생기는 그런 증상이 볼 수도 있고 또 심하게 이제 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도 예방하는 것도 근력일 수도 있고 오십견을 예방을 하고 치료하는 것도 운동이고 근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내가 평소에는 너무 하기 싫고 안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폐경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 40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0대까지 좀 어느 정도 운동이 좀 몸에 있고 꾸준히 하는 걸 생활 습관화가 되면은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폐경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한의대 한방 부인과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건강을 생각해봅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의사가 쓴 책을 들고 오셨네요. 어떤 책인가요?
1: 예, 가짜 환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의사 입장에서 가짜 환자란 어떤 환자일까요? 나이롱 환자?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한국 사회의 건강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환자 만들어내는 사회, 건강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건강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을 쓴 김현아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네. 그동안 사실 이분은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책들을 써왔습니다. 2021년에 현대 의료가 다루는 죽음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지고 예.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란 책을 집필을 했죠. 그리고 의사 엄마가 기록한 정신질환자의 가족으로 사는 법을 기록하면서 네. 딸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어요. 아. 딸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그 정신질환을 대하는 한국 의료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책이었습니다. 네. 딸이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는 책이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문제, 정신질환의 문제, 한국의 현대 의료체계가 이 문제를 잘못 다루고 있다. 불편하지만 모두가 직시해야 할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 소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가짜 환자란 책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의 뒤틀린 의료 현실 그리고 잘못된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조차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0: 저도 저자의 죽음을 배우는 시간은 읽었는데요. 주로 직접 경험한 일들을 쓰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가짜 환자라는 책을 쓰셨네요. 뒤틀린 의료 현실과 우리 사회 구조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예, 사실 병은 개인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즘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자면 각자 도생의 분위기 가운데 과로성, 스트레스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들의 문제. 이들의 병은 과연 이들 개인의 문제일까요? 또는 철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서 횡행하는 각종 과잉 검사. 또 수술에 타깃이 되고 있는 중년층들의 이야기. 이거 역시 불편한 의료계의 현실입니다. 노화와 죽음의 순리마저도 질병으로 인식하게 된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세대별로 맞닥뜨리는 우리의 의료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왜 우리가 아프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진짜 아픈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가 왜 질병으로 아픈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에게 건강이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라고 설명하는데요. 30여 년 동안 의료 현장에서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하고 또 대화해온 저자는 몸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그럽니다. 아. 30년을 의사로 살면서 네.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현대 의료가 삶의 모든 문제를 의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의료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정책은 갈등만 조정하면서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제가 도와줄 수 없고 제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자신을 찾아오게 된 상황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쓰게 된 집필 동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료 과잉의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만연함을 책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네.
0: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없고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질병의 절반은 사회가 만든다는 지적이 공감하게 되고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1: 그렇습니다. 가짜 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들이 아닙니다. 이 책은요. 가짜 환자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현대 의료 장비가 우리 몸 구석구석을 들추면서 굳이 알 필요 없는 소소한 이상 증상까지 잡아내는 바람에 수백만 원의 검사비와 또 한가득 마음의 걱정만 얻게 되는 유형들.
0: 에.
1: 첫 번째 가짜 환자들입니다.
0: 네.
1: 수많은 세포, 그것들 간의 연결로 이루어진 복잡계로서의 인체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럽니다.
0: 네.
1: 오작동하더라도 금세 자체적으로 고치면서 기능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작동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때 우리가 보통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오작동을 잡아내는 이른바 첨단 장비와 정밀 검사가 안타깝게도 사실 그다지 정밀하지 못하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실제 환자를 환자력 갈아내는 정도를 민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민감도가 높은 검사일수록 필연적으로 비환자를 비환자로 가려내는 정도, 이게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데
0: 예.
1: 이게 낮아진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0: 아.
1: 그러니까 오늘날 병원에서 남용되고 있는 각종 정밀 검사들이 일종의 거짓 양성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꼬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0: 네.
1: 이렇게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과잉 검사와 이 진단의 문제, 사실 의료 현장에서 적지 않은 폐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0: 네.
1: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았더니 네.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해요. 그때부터 실제로 아프게 됩니다. 걱정을 하다가 이게 왠지 아픈 듯한 느낌과 증상을 호소하게 되고
0: 네.
1: 그리고 환자는 이곳저곳 병원 쇼핑을 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정확한 진단명을 내려줄 병원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0: 네.
1: 끝없는 검사의 수렁에 빠진 채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0: 그렇죠.
1: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0: 네.
1: 직접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대화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속칭 검사 뺑뺑이를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0: 네.
1: 문제는 이렇게 자신이 아픈 걸까 아프지 않은 걸까 어디가 문제일까를 고민하는 환자들 가짜 환자들이 병원에 밀려들므로써
0: 네.
1: 진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진짜 환자들은
0: 네.
1: 정작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겠네요.
1: 실제로 한국은요 OECD 국가 가운데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가장 많고
0: 예.
1: 실제 기대 수명과 비교해서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이 유독 낮은 편에 속하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으로는 건강한데 스스로 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면서 평생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0: 네, 그렇네요. 하루가 다르게 의학이 발전하는 게 참 다행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낳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요. 지금 의사분께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0: 네, 그렇네요.
1: 첫 번째 가짜 환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0: 네.
1: 이번엔 두 번째 가짜 환자의 유형.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에서 기인하는 문제를 모두 질병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드는 경우입니다.
0: 네.
1: 저자는 우리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하나가 늙음이다. 죽음이다.
0: 네.
1: 근데 현대의학이 어느새 이걸 질병으로 호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노화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0: 네.
1: 노화 현상으로서 점차 굳어가는 관절에 무리한 수술을 하라고 권하고
0: 네.
1: 요즘 치매를 낫게 해준다고 하면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신약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이 정지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강행하면서 기약 없이 중환자실 신세를 지게 하는 경우도 있죠.
0: 아.
1: 이렇게 생과 사의 일종의 숙명마저도 의술로 치유하려는 이 노화 비즈니스는 밑빠진 독에 물붓듯 환자에게 끝없이 의료비를 지출하도록 만든다라고 지적합니다.
0: 네.
1: 그런데 증명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요즘 유행하는 마법의 신약,
0: 네.
1: 최첨단 수술 이런 연구개발과 계획들이 노인 빈곤 해결과 돌봄 인프라 확충에 투여해야 할 보건 관련 예산들을 싹쓸이해가고 있다. 이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삶의 당연한 과정으로 노화와 죽음을 바라보는 이 철학이 실종되고 있고 그 대신 삶과 죽음의 대결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가 퍼져나가고 이 혐오에서 피하기 위해서 의술로 이걸 고치려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0: 네.
1: 저자는 나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질병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참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화 비즈니스라고 하셨는데 이 노화 비즈니스라는 영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사실 이 단어가 참 씁쓸하긴 해요.
0: 네.
1: 이게 의료 현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사실 TV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년 세대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0: 네.
1: 노년 세대의 건강을 위한 각종 영양제 산업이라든가 무슨 뭐 요즘에 뭐 수면을 도와준다라는 거라든가 별의별 사실 것들이 다 노화 비즈니스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책에는 가짜 환자의 세 번째 마지막 유형을 소개하고 있는데
0: 네.
1: 병원이 아닌 사회가 이 문제를 치료해 줘야 돼요. 예를 들자면 장시간 노동, 경쟁에 빚어진 이 과로성, 스트레스성 질환에 시달리는 젊은 청년층들의 문제,
0: 네.
1: 중장년층들의 문제, 이 사람들도 어찌 보면 가짜 환자일지도 모른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자는 최근 청년층 사이에서 폭증하고 있는 대사질환과 정신질환의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0: 네.
1: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건강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하기 위한 활동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같은 대사질환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역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그리고 지나친 경쟁에 몰입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질병일 수 있다는 거죠.
0: 그렇네요.
1: 보수와 복리 후생이 충분하지 않고
0: 네.
1: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협에 끝없이 시달리는 현대사회에서 젊은 층과 중장년층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0: 네.
1: 이렇게 가짜 환자를 양산하는 왜곡된 사회에서 사회 구조적인 조건은 무시하고
0: 네.
1: 그냥 병원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할 때 불필요한 검사, 투약, 등이 반복이 되고 이게 오히려 환자들을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저자는 실제로
0: 네.
1: 섬유근통이라든가 신체와 장애 이런 환자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0: 아.
1: 이분들은요.
0: 네.
1: 직접 다 진찰을 해보면
0: 네.
1: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0: 네.
1: 가족 간에 불화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환경 요인을 개선하지 않고 무리하게 약만 처방받다가
0: 예?
1: 결국 약이 잘 안 들으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0: 네.
1: 우리 현장에서 저자는 때로는 약이 아니라 일종의 쉼이
0: 네.
1: 그리고 안정이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자연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네. 때로는 약이 아니라 쉼과 안정, 또 사람과 자연이 이 사람을 치료한다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과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나라가 좀 심하죠.
0: 그렇죠.
1: 이 책은 병에 걸린 건 환자가 아니라 어쩌면 의료제도와 한국 사회일지 모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0: 네.
1: 특히 의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환자를 이해하는 진찰행위, 이거의 가치가 점점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누구나 아마 공감하시게 될 텐데요. 사실 환자를 알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진찰입니다.
0: 그렇죠.
1: 환자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0: 네.
1: 그런데 이 진찰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은 거죠. 진찰에 대한 보상보다 오히려 네?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큰 겁니다.
0: 아.
1: 유독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이가 많다고 그래요.
0: 그렇군요.
1: 그러다 보니까
0: 네.
1: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0: 네.
1: 의사에게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0: 아,
1: 유튜브,
0: 예.
1: 기타 유사 과학에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1970년대에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필수 의료가 수가가 매우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0: 네.
1: 의학 산업 자체가 자본 질서에 의해서 정밀 검사, 예방 치료,
0: 네.
1: 신약 개발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0: 아.
1: 저자는 이런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왜곡을 먼저 바로잡아야지만 3분 진료, 과잉 진단,
0: 아.
1: 공공의료 붕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0: 네.
1: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0: 네.
1: 완벽한 건강이라는 게 있을까요?
0: 없죠.
1: 없습니다.
0: 네.
1: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누구나 어딘지 조금은 불편한 무언가를 갖고 살고 있어요.
0: 그렇죠.
1: 그리고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구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오늘날 과잉된 건강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걸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료 시간이 좋은 의사를 가늠하는 판단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많아질수록
0: 네.
1: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해진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의료 과잉 검사와 진단이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책 가짜 환자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농인 국제교류 행사인 아시아 대포엑스포 2026이 오는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플레이스 남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엑스포의 슬로건은 농인의 파워, 농인의 자부심인데요. 한국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아시아 각국의 농인 공동체가 참여합니다. 다양한 국가의 농인 창작자와 기업, 단체들이 신기술과 문화 콘텐츠, 창작물을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 농인 공동체의 국제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공식 무대여서 그 의미가 큽니다. 행사는 앞으로 2년마다 열릴 예정이고요. 2028년에는 일본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농인 커뮤니티가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나누고 함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영화 속 장애 공감 토요 초대석 행복 충전소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아이브의 I am.